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에 대부분 26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심한 더위는 이제 주춤합니다. 그래도 30도 안팎까지는 기온이 올라 평년 이맘때보다는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그나마 오늘은 전국 대부분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그늘 아래서는 한낮에도 햇볕이 강하긴 하지만 제법 선선한 느낌도 들긴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해안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내일과 모레까지 이들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주해안은 강한 너울 유입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까지 대부분 바람이 강한 가운데 경상해안, 또 내일 새벽까지는 역시 곳곳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29도, 광주, 부산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순천과 완도가 가장 높아 31도, 세종, 제주 28도, 강릉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당분간 기온도 30도 이하로 낮에 떨어지겠고요. 아침에 제법 서늘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에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개헌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지명 철회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파병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을 동해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력 강화 중요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하며 신중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건 아니라며 이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을 요청한 양 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후배로

0: 사적인 인연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던 정모 판사가 이 사건 영장 심사를 맡은 부분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수사검사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지역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4년간 3억 3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근무를 한 대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총선 때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벌금 70만 원이 나와 100만 원 이하면 기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작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단체 활동 당시 비공개 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여부나 청문회 전 사퇴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첫 연설에 나선 민주당 김민석 대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금은 혁신할 때라며 민주당부터 민생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개혁으로 제식구 감사기와 사건 암장 등을 뿌리 뽑고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야당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하며 본회의장에 석고하는 등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시대 변화와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2: 네, 국민의힘은 품격과 혁신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패 카르텔을 옹호하는 국민 배신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으로는 민주주의 황금시대를 말하면서 뒤에선 범죄 혐의자들을 챙기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개각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는 물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 앉을 자격도 없다며 개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인사검증을 문갠 게 아니냐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또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만 챙기고 있다면서 이제 지지를 바탕으로 연임 개헌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1: 네. 그럼 이후 정기국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 우선 내일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9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9일은 정치, 10일은 외교통일 안보, 이어서 11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인 14일엔 사회교육 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14일 김성수 대법관을 첫 시작으로 17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개각 인사 가운데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 끝나면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열리며 정기국회 일정이 이어집니다.
1: 네, 개혁신당 소식도 알아보죠. 이준석 당대표가 떠난 뒤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 대신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요?
2: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변화도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내에서도 폭넓은 동의를 받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대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주 중 비대위 설치 당원 개정안에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근 생폴드방스로 이동해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류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프랑스 니스 코트다지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릭 시오티 니스 시장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며 기념 메달을 증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마크롱 대통령과 리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니스 인근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리미에르 서밋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영화와 영상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영화, 방송 영상, 게임 산업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글로벌 영상 영화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논의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과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태한 특검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나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이 입장을 바꾸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선 안 된다며 다른 나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나라가 연락해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외에 작전에 참여하는 군사 자산은 중동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제공한 거라면서 여계 국가의 자산도 투입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나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동 외 동맹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시에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자원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파병 압박도 한층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라이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면서 핵 합의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할 거라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국과 이란 간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한 겁니다.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응해선 안 된다.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한국은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미군 군함 두 척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란 유조선 세 척을 보복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란군도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다니던 유조선 세 척과 미국 관련 선박 세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안보 책임자는 수일 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새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0: 예고했습니다. 또 미 군함을 겨냥한 대함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열고 동해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북한의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본격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정식 배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어제 원산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강건호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했는데 미사일의 전술 핵을 탑재해 해상 핵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서해 함대에 취역한 최연호와 비교하며 동해에서 임무 수행할 강건호의 취역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해가 교전 상대 측의 전투함선이 상시 출몰하며 핵 자산 이동과 군사 훈련까지 자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수역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실상 한미 또는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실시해온 연합연습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지금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증명해 보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요한 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 일각에선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 자산 공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취역식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딸 주혜가 동행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지난 주말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생존자는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긴급구호대는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추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해외 긴급구호대가 중국인 생존자 구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터널 내부는 온통 펄밭인 데다 쓰레기와 건설 현장 잔해 때문에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호대는 터널 내부 225m 지점에서 대홍수 발생 열흘 만에 극적으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구호대는 뒤엉킨 장애물 뒤에서 수습한 시신 한 구도 터널 밖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중국인 생존자는 자신이 갇혀있던 곳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호대는 어제 해당 터널을 다시 수색했지만 추가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어댐 인근과 파워하우스 일대에서도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산악지대에 도보 수색을 놓고는 네팔 당국과 협의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현지에서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원활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해온 람체와 둔체 산악지역에 대한 육로 수색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네팔 대홍수 사망자는 1,38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는 5,5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1: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 프라임 에어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과 연쇄 충돌하면서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6일 오후 2시쯤 아마존 프라임 에어 소속 화물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화물차 두 대와 충돌했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전국의 아파트 중 지난 1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분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3.3제곱미터당 매매 시세 누적 상승률은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동작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

0: 서울 광진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일반 열차 승차권을 판매하고 내일은 서울에서 출발 도착하는 KTX 경전, 강릉, 동해, 중앙 내륙선을 모레는 용산에서 출발 도착하는 호남, 전라선 예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경부, 경전, 동해, 호남, 전라선, 11일에는 서울역으로 오가는 KTX 경부선 승차권 예약이 진행됩니다.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명절 승차권 예매인 만큼 기존의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반드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42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어제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를 통해 모두 42만 2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버스 서비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3개월여 동안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1,777명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청명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것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이제는 뭐 아침 저녁으로 느끼시겠지만 좀 선선해졌죠.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볕이 강하긴 한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혹독했던 지난 여름에 비하면 드디어 이제는 이것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이것이건만 전국적으로 지금 독감 의심 환자가 11주째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것철 산행과 벌초가 본격화되면서 벌쏘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져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벌에 쏘여 119 구급대에 이송된 환자 가운데 9월에 발생한 환자 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올 이것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모쪼록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야외에서의 안전수칙도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고요. 사계절 중 하나죠. 바로 지금이 딱 철입니다. 아, 그래도 뭐 초성 힌트 드릴까요? 사계절 중에 하나인데 기역 이응입니다. 기역 이응. 이것도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네, 두 개가 초성이 같네요. 네, 딱 지금을 뭐라고 부를까 합니다.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올 이것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떤 것에 조심해야 할지 또 이번 이것에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딱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한데 이것과 관련된 얘기 오늘 마음껏 나눠보도록 하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늘 또 출발합니다. 임초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장현에서 연풍터널 사이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 김천 2터널을 앞두고서도 정체가 심한데 이 역시도 작업 영향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조암 부근에서 난 사고로 일대 정체가 극심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고덕 토평대교 아래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대규모 행정서비스 중단을 조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감사 결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배터리 이전 공사의 안전관리 부실,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미비 등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열고 동해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 시장의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누적 상승률이 3.3제곱미터당 29.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 광명시, 서울 동작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 이것부터 독감이 유행하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꼭 맞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죠? 손 씻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손을 씻으실 때는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비누 거품으로 최대한 박박 문지르시고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감염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들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답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사계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딱 그 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안정숙 님이 이것이라 이것바람 솔솔 불어오니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이거죠? 이것이라 이것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노래 아닙니까? 제가 부르니까 좀 노래가 동요가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하여간 9월을 뭐 우리가 열매달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기분만으로도 참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석도 껴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7769님 드디어 이것이네요. 이제 여름옷과 여름이불 정리해야죠. 한낮에 더울 때 빼고는 살만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어제 저녁에 산책하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5145님 너무 기다리던 계절입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독감과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5395님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새벽 운동을 못 나갔어요. 이제 이것부터 내년 봄까지 빠짐없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렵니다.

0: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진해에서 또 이렇게 사연 참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813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 이것은 국화의 계절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뭔가 좀 있으신데요. 노래에서부터 이제 시까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뭔가 이 계절이 되면 사람의 마음을 뭔가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감성이 있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재미있는 문자들, 좋은 문자들 많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국 연결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주와 경인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김연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0: 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거든요. 광주는 어떤가요?
1: 네, 절기 백로답게 광주 지역 아침 공기도 선선하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현재 기온이 31도에 가깝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낮엔 더워요. 광주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아시아 최대 규모 미술 축제로 꼽히는 광주 비엔날레가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 개막해 7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 주제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로 변화와 실천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이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광주 비엔날레가 또 시작됐군요. 근데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네.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 네, 이 문장은 이제 독일 시인 릴케의 시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호준이엔 예술감독을 포함한 큐레이터들은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가 겪는 인식의 전환처럼 개인의 삶에서부터 사회와 역사, 또 나아가서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시장에 풀어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네,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글쎄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전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네, 먼저 이번에는 22개국에서 43개 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시장은 5개 전시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분자와 나, 신체와 관계, 풍경과 배움, 우주와 변화, 그리고 공기와 바라까지 소주제 5개를 갖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이 전시실을 차례로 지나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작품은 제주 화산암인데요. 이 돌 자체가 작가이자 참여자입니다.
0: 네.
1: 제주 돌문화공원이 보존해온 화산탄과 화산암을 전시작품으로 선보이는데요. 뭐 빠르게 용암이 굳어버린 돌, 또 천천히 풍화의 시간을 겪은 돌 등을 통해서 빠른 변화와 느린 변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돌 작품은 한 전시실에 있지 않고 1전시실부터 4전시실까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도슨트 투어와 함께 큐레이터 그리고 작가가 함께하는 해설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했습니다.
0: 네.
1: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2: 이제 시선을 바닥 쪽으로 길게 보겠습니다. 제목은 송진 연못입니다. 사실 이 송진이 너무 많이 넘치면 오히려 소나무한테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이 작품, 우리 진로를 조금 방해하기도 하고 삥 굴러서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죠. 변화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This is titled Another Woman in
4: 제목은 광주의 또 다른 여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엄마랑 30년간의 그 관계를 담아낸 사진입니다. 유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랑 딸인데도 묘한 거리감이 처음에는 있었고요. 점차 그 연습을 통해서 서로 만질 수 있고 또 만져짐을 당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됐습니다. 엄마가 딸을 돌보는 것에서 딸이 엄마를 돌보는 것으로 이 돌봄 관계가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 Hi, my name is Mona Benjamin. The two works that I am presenting.
4: And 네, 지금 소개받은 저는 모냐 베냐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가족, 부모님하고 처음으로 같이 촬영을 했던 단편 영화고요. 군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이 점령된 그런 시점을 사셨는데요. 그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해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누군가 이러한 영상이나 기록을 보게 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랑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소속감이나 연결감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다양한 소재로 변화를 추구하고 또 표현하는 방식도 뭐 설치 작품과 사진 작품, 영상 작품까지 아주 다채로운 것 같은데 또 뭐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전시장을 지나는 길목마다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로 김선익 작가의 소리 작품.

0: 빈 공장의 불빛입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 전시 기간 전체 운영 시간이 496시간이에요. 네.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재생되는데 전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5월 어머니집 회원들이 그린 회화 작품 322점입니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달라진 개인의 삶, 또 돌봄과 연대의 실천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 힘이 되는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네, 이 작품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시 기간에 여러 번 작품이 교체가 됩니다. 그때마다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1: 네, 어떤 소리일지 또 어떤 모습일지 직접 현장에 좀 가서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0: 네, 어제 정말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많은 관람객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주제를 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좀 고민하며 들어갔는데요. 뭐 다 보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편견 또 다른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하는 태도 좀 변화할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현대미술축제라 좀 난해한 점도 있지만 해설을 들으니까 이해하기 쉬웠고 또 다채로운 방식으로 변화라는 주제를 풀어낸 게 흥미로웠다고 얘기했는데요. 관람객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2: 네, 내 삶을 바꿔야 한다는데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작업들이 그 전시장에서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석키 켄의 회화 작업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사물들을 이렇게 한 회화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3: 애들이 생각보다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재밌어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해설 AI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잘 보고 있어요.
4: 그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해설을 들으니까 잘 알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5: 그림뿐만 아니고 여러 설치 미술 작품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제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삶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미술품을 보고 나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그걸 느꼈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6: 뭔가 난해하고 좀 모르는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른 시선들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뭔가 다채롭고 신비한 경험을 한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뭔가 작품의 방향성이 달라져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작품을 보고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현대 미술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괜히 이제 어렵게 좀 느껴져서 전시장 찾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는 미술을 잘 아는 분들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마련했는데요. 전시 투어와 토크, 또 퍼포먼스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요. 또 참여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 정혜연 마케팅 교육부장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7: 특히 이번에 전시관 5관이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제클린 키오미코크의 신작인데요. 어긋난 변주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투명한 공기 구조물과 전자음악이 결합된 설치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이 그 안을 직접 걸어 들어가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밤 전시관 외벽에 상영되는 제임스 티홍의 사과라는 작품도 기억에 많이 남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에 오시면은 도슨트 분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언어로 전시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꼭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퍼포먼스하고 아티스트 토크 같은 공공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즐길 수 있는 전시예요. 올 가을 광주에서 새로운 소리와 풍경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광주로 오셔서 변화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0: 네, 제16회 광주 비엔날레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작품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걷고 듣고 느끼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거대한 사회적 변화부터 또 개인의 작고 사적인 변화까지 폭넓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속도로 즐길 수 있는 전시인 만큼 이번 가을 또 광주에서 새로운 소리와 풍경 또 생각의 전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1: 네, 광주 비엔날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0: 이어서 경인 지역으로 또 떠나봅니다. 박수정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럼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요즘 농산물도 SNS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0: 네.
1: 이 농업인들이 직접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자신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교육도 등장했습니다. 이 농업인도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하는 시대인데요.
0: 네.
1: 제가 찾아간 곳이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 교육장 안에는 농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하고 편집하는 실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은 농산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팔 것인가를 배우는 건데요. 교육 현장 어떤 모습인지 먼저 가보시죠.
2: 일단 박수. 그러니까 우리 이 팀이 촬영할 때 제가 그 촬영 현장에 가봤었는데 이 팀에는 그 프로 PD님이 계세요. 굉장히 그 연출에 대해서 디렉션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칼군무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다섯 번의 재촬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컨텐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연꽃을 활용해라.
3: 나는 다육이의 꽃미나, 미친농부 민호하이.
4: 나는 딸기서요.
5: 딸기와 연꽃을 차로 만든다면 어떨 것 같아?
4: 연꽃의 상큼함과 딸기의 신선함이 한 잔에 짠!
0: 지금 현장에서 어떤 영상을 만드는 건가요?
1: 네, 현장 분위기가 꽤 신나죠.
0: 그러니까요.
1: 가보니까 농업인들이 요즘 댄스 챌린지 아시죠?
0: 네.
1: 밥 댄스라는 챌린지 이 춤도 추고 있었고요.
0: 네.
1: 또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팀을 짜서 직접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0: 네.
1: 요즘 SNS에서 많이 보는 쇼츠나 릴스 이런 콘텐츠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콘텐츠를 농업인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0: 이제 앞서 어쨌든 농업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신다면.
1: 네, 교육 과정 이름부터 재밌는데요. 바로 로컬 파미네이터입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와 파머, 이 농부를 뜻하는 파머와 터미네이터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농업인들이 직접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업을 알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 농산물 판매까지 연결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이 교육을 기획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안혁진 주무관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6: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판단에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단순히 블로그라든지 SNS 사진만으로는 홍보의 한계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우리 농업인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가 되시면 또 다른 농의 소득원이나 농업 소득에 물꼬가 터질 거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생들마다 다소 역량의 편차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예 처음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은 교육과정 안에서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법, 소형 캠코더를 활용해서 그 영상을 찍는 방법, 그리고 그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영상 촬영부터 최종 개인 채널의 업로드까지 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했습니다.
0: 지금 이 프로그램에 그럼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이번 기수가 1기인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농업인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연령 편차가 상당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젊은 농부부터 30년, 40년 넘게 이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업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는데요.
0: 네.
1: 배우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과 영상 편집,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1: 유튜브에 구매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도 직접 실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건데요.
0: 네.
1: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예, 안녕하세요. 로컬 파미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면관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꽃을 좀 더 멋지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 로컬 파미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저의 꽃들을 아름답고 그리고 좀 참신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시장이어도 이제 도매로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면서 저의 브랜드와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피드백이 빨리빨리 되는 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SNS로서의 판매도 해볼 계획 가지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곽댄스 챌린지를 하였는데 곽댄스 챌린지에서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쭉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춤까지 춰가면서 네. 정말 자기 농산물 아주 재밌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1: 네, 이분들이 곽댄스 챌린지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늘 보던 풍경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겠어요.
1: 특히 농업인들은 자기 농산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키웠는지 또 언제 수확하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 소비자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0: 이제는 정말 뭐 농산물을 잘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1: 그렇죠. 네. 특히 SNS는 큰 유통망을 거치지 않아도 농업인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농업인들의 에게도 SNS가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 농업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알 수 있죠.
0: 네.
1: 다음으로 딸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배원희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제가 지금 SNS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세를 조금 더 따라잡고자 로컬 파미네이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점은 저는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딸기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작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고 제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것들을 개구리로서 좀 벗어나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농업을 좀 활용해서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MBTI가 요즘 많이 핫하잖아요. 아직까지 MBTI별 농업 공감 반응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다른 대표님들께 좀 의견을 구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농업인으로서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따라서 제가 부족한 부분 좀 채워나가고 제가 가진 부분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농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용인의 농업 문화를 좀 더 선두주자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뭐 농업인들이 SNS를 활용하는 거 이제는 꽤 보편적인 흐름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0: 혹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1: 그렇습니다. 용인뿐만이 아닙니다.
0: 어허.
1: 경기도 연천에서도 농산물 콘텐츠 제작이나 상품 촬영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진행됐고요.
0: 네.
1: 다른 지역에서도 농업인의 이런 디지털 홍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까지가 이 농업의 영역인데요.
0: 네.
1: 이 농업인들에게 SNS가 새로운 농산물의 판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0: 네, 기대됩니다. 네,
1: 네.
0: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지금 발전과 항만 분야 기관들 합치고 또 LH는 기능별로 쪼개는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전국 4개 항만 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 반발이 좀 일고 있다죠.
10: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 광양 등 4개의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어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이후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가 내세운 통합 배경은 항만 간 연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 서비스, 공통기능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0: 네.
10: 하지만 부산항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기능과 배우 산업이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으면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독립성과 투자 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이번에 그 항만공사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0: 네, 쟁점은 통합공사의 본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 보다 각 항만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권한이 남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항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산항에 어떻게 재투자할지,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지역조직의 예산과 투자 결정권이 얼마나 주어질지가 핵심인데요. 이번 통합이 세계 주요 항만과 경쟁하고 있는 부산항의 조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1: 예. 그럼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0: 네,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명분과 합의도 없는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선 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송상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8명이 전원이 찬성한 결의안은 항만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이 항만 자율성과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0: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이후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되어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경남에서는 해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 발전공기업까지 통폐합에 나서면서 비상이 걸렸다고요?
0: 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80년 만에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게 됐습니다. 또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 남동발전을 포함해 현재 본사가 충남, 부산, 울산 등에 있는 5개 발전공기업은 통폐합이 결정됐는데요. 경상남도가 5개 통합본사에 진주 혁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한국발전공사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선점에 나섰습니다.
1: 네.
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2개로 분리하는 개편안은 경남에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진주혁신도시 중심축인 LH의 핵심 기능과 인력이 얼마나 남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 예, 그 지역사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 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지역 균형 발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주상인은 LH를 분리하더라도 본사 두 곳은 진주 혁신도시에 남아야 하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도 진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 그런가 하면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가칭이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을 공식화했다죠.
0: 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 기업이 집적된 울산이 국가에너지 공급망의 컨트롤타워에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그 본사를 울산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계획인데요. 다양한 에너지 공기업이 집적돼 있고 에너지 분야 국내 선두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점을 울산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도 다소 조정될 전망입니다. 애초 핵심 유치 대상으로 꼽았던 통합발전사와 중소기업 은행 등은 다른 시도에 비해 유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인데 에너지자원공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에너지 산업 수도로서 울산의 위상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1: 예, 약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 지역의 응급 복구가 일단 마무리됐죠. 그러나 여전히 개인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장 등 일반 사유시설은 복구가 더딘 상황이어서 피해 주민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둔덕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 4일부터 복구를 시작해 아직 복구 작업이 많이 남았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거제에 9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탓에 캠핑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주변 산에서 내려온 토사와 돌무더기가 캠핑장 털을 덮쳤지만 개인이 중장비를 쉽게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 복구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전체 사유시설 피해 건수는 약 1만 7천 건, 피해액은 약 51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집계된 사유시설 피해 가운데 생활 밀착형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곳 대부분은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그 일부 주거 지역에서는 단전단수가 지속돼서 또 주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0: 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숙박시설과 지인의 집을 오가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우로 대피 지원을 받은 주민 약 6천 명 중 1,60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1,560명, 통영 45명입니다. 거제 오포동의 한 20층 규모 오피스텔 건물은 세대 단수와 단전 복구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주차타워는 흙이 뒤덮여 작동을 멈췄고 자동차 6대가 갇혀 있습니다. 건물 측은 입주업체와의 관리비 정산 문제로 복구 비용 마련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주민 15명은 숙박시설을 옮겨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다치고 두 명이 숨졌던 옥포동 한 아파트 주민 123명은 귀가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 진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어쨌든 경남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0: 네.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 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1차 선포했는데요. 통영시는 이번 전체 선포를 계기로 피해 현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해 분야별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 지원에 나섭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 오늘 부산 경남 지역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3186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추남이었죠. 이것이 좋은 이유는 먹거리가 풍성해서가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네, 추남이라는 별명 가진 친구들 여러 떠오르네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가을, 이 계절에 어울리는 남자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84님은 이곳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낭만적인 노래도 있는데 요즘엔 문자와 전화로 대신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것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노래 얘기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또 2부에서 나누도록 하죠. 자, 불독맨션의 좋아요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 오늘 낮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대체로 맑은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속에 바람이 제법 불고 있는데요. 낮더위는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늘 아래로 가면 오늘 바람이 전국적으로 좀 강하게 불어서 시원한 마저도 이 한낮에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경상해안은 오늘까지 또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고요.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과 모레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바닷길을 보면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상은 물결이 당분간 매우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주해안은 강한 너울성 파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25도에서 31도 분포인데요. 서울, 대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부산이 30도, 순천, 완도 31도 등 전라 권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더 덥습니다. 세종, 제주 28도, 강릉 26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아침 기온이 제법 점차 내려앉고 낮 기온도 3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9.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 지명 철회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근 생폴드방스로 이동해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할 거라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월요일 라디오 정보일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지난 여름 아주 기록적인 폭염과 또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죠. 특히 단감 피해가 컸는데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햇빛 대임과 또 제대로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생육불량 피해가 발생했고요. 사과, 배농사.

0: 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르긴 해도 추석 앞두고 지자체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서 못난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사 같은 거 열지 않을까요? 모쪼록 열리게 된다면 모양이 좀 예쁘진 않아도 농부들이 흘린 땀방울과 정성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많이들 좀 구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정답인 이것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는 계절로 초성 힌트 드리면 기억 이응입니다. 겨울을 말씀드렸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매주 월요일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시오. 9869 끝번호 쓰시는 분이 이것은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인데 안사람이 지난 토요일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했어요. 오늘 수술을 했는데 올 이것에는 여행 가기는 힘들어졌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뭐 여행이 문제가 아니네요. 무조건 잘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0223님. 그토록 기다리던 이것이 왔네요. 환갑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것을 반갑게 맞이한 건 처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역력에 신경 쓰려 운동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하셨습니다. 환갑이 지나도록 이토록 이것을 반갑게 맞이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난 여름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3045님, 저는 이번 이것에 퇴직한 남편과 경부선 열차 타고 밀양부터 상랑진까지 이어지는 갈대를 보며 낭만여행을 꼭 떠나고 싶어요 하셨는데 남편분 들으셨죠? 네, 예매하시고요. 네,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야죠. 예, 낭만여행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는데 참 좋네요. 오선홍님, 오늘 새벽 운동했는데 춥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뛰어도 땀이 나지 않았어요.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운동하실 수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지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땀이 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7482님, 여기는 충남 공주 정안이라는 곳입니다. 알죠? 밤 유명한 곳 아닌가요?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멀리 떨어진 앞동네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셨어요. 시정도 아주 좋아졌나 봐요. 계신 곳에 이렇게 근황을 또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7482님께도 드립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 일단 다음 순서 이어가고요. 또 프로그램 말미에 시간 남으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 오늘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추석 앞두고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네요. 방역당국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경북 예천의 소사육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 개체 32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들은 앞서 감염 항체가 검출돼 관리해오던 곳으로 지난달 말 이동 제한이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예천 지역은 심각, 나머지 전국은 주의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예천과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등 7개 지역의 우재료 농장과 축산시설에는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0: 네. 네,
1: 긴급 백신 접종도 진행됩니다. 예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소와 염소 등 약 43만 6천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재료 농장에 대해서도 예찰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예천군도 발생 농장 반경 3km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번 발생으로 올해 국내 구제역 발생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런가 하면 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다시 또 크게 늘면서 산림청이 국가 차원의 방제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177만 그루에 달했습니다. 특별 방제 구역도 19만 헥타르로 늘면서 산림청은 현재 상황을 2007년과 2014년에 이은 3차 대발생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일 국가재선충병 방제단을 출범시켰는데요. 전국을 서울 경기의 북부권, 강원 동부권, 충청 호남의 중서부권, 경북 경남의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찰부터 방제,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직접 지휘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폭 4km, 총 연장 800km 규모의 국가 방제 벨트를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심각한 10만 헥타르 지역에서는 소나무 대신 낙엽송과 상수리나무, 편백 등 다른 수종을 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0: 네.
1: 이와 함께 방제 실적이 부진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 보고한 지방 정부에는 국비 지원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위성과 헬기, 드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럼 뭐 구제역의 소나무 재선충병에 참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147억 원을 지원받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국내 연구소가 설립 6년 만에 철수한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설립된 한국 스탠퍼드 센터가 지난 4일 법인 해산 신고를 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0년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해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진행, 지난 5년 동안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모두 147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번 철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대학 보조금 축소와 기부금 과세 확대 등에 따른 스탠퍼드 대본교의 재정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00억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해외 연구소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철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청은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한국 조지 메이슨대로 넘겨져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정서적 위기로 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7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던데, 그렇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는 여전히 부족한 걸로 조사됐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학생 162만여 명 가운데 약 6만 9천 명, 4.2%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86% 정도는 전문기관과 연계돼 지원을 받았지만 학교 안에서 상담을 담당할 상담교사 배치율은 42.5%에 그쳤는데요. 여러 학교를 돌며 상담하는 순회교사까지 포함해도 학생수 대비 배치인원은 4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컸습니다. 부산은 배치율이 58.2%로 가장 높았지만 강원은 37.2%, 전남은 38.4%에 그쳤고 경남과 충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0: 네.
1: 또 학교 내 상담 공간인 위클래스 역시 고등학교는 94.9%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66.2%, 특수학교는 45.4%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담교사와 상담 공간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지역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정리하죠. 시사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0: 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지방재정 돋보기 시리즈 벌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네.
0: 오늘 어떤 예산 다루게 되나요?
3: 네, 지난 두 번의 방송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버는 돈, 자체 수입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돈, 이전 수입을 짚어봤는데요.
0: 네.
3: 결국 이 모든 돈의 진짜 주인은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주민입니다.
0: 그렇죠.
3: 예산 낭비를 막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낸 세금이 동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쓸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3: 네.
0: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3: 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데요. 지자체장이 독점하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이 함께 행사해서 예산

0: 낭비를 사후가 아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막는 장치고요.
1: 네.
0: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쉽게 말해 과거에는 공무원이 책상에서 예산을 짜고 의회가 통과시켰다면요. 이제는 우리 동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달아달라거나 노후 경로당 배관을 고쳐달라는 것처럼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형 재정 제도입니다.
1: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지방 곳곳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된 거죠?
0: 네. 1989년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거든요.
1: 네.
0: 당시 군사 독재가 끝나고 빈부격차가 극심할 때 빈민과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와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 주민 총회를 열어서 예산을 나눈 것이 시초였습니다. 유엔과
1: 네.
0: 세계은행이 세계 최고의 모범 시민 참여 제도로 극찬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 3천 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3천 곳이 넘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는 뭐 그만큼 반응이 좋고 또 뜨겁다는 뜻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0: 네. 2000년대 초반 지자체들의 선심성 사업과 호화 청사 건립 같은 혈세 낭비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2003년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1: 네.
0: 단체장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1: 어쨌든 도입된 지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0: 네.
1: 20년 넘게. 지금 그 주민 참여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2023년 행안부 집계 기준 전국 합산 편성 규모는 연간 8천억 원 수준입니다.
1: 네.
0: 매년 1만 5천 건에서 2만 건 안팎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도 다양한데요.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공모 제안 외에도 다음에 중점 투자 방향을 정하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서 제출, 그리고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활동 등 다양합니다.
1: 주민이 직접 의결해서 예산 집행하는 규모가 8천억 원이면 이게 꽤 큰 돈처럼 느껴지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 전체 지방 예산 규모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0: 사실 전체 지방재정 규모에 비춰보면 여전히 빙산의 일과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1: 네.
0: 전국 지자체의 1년 전체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8천억 원이면 전체 예산의
1: 그러네요.
0: 0.2% 안팎에 불과합니다.
1: 미미하네요.
0: 지자체 한 곳당 평균으로 따져도 본 예산 대비 1% 넘기는 곳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예산을 짠다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실제 주민 손에 쥐어주는 예산 주머니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비율로 보면 정말 그러네요.
0: 네.
1: 앞서 그 해마다 1만 5천 건 안팎의 사업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0: 사업 분야를 들여다보면
1: 네.
0: 단순 시설 공사나 물품 설치에 7, 80% 이상 압도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1: 아하.
0: 도로나 보도블록 보수, 가로등, CCTV 설치, 공원 운동기구 교체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지나 문화, 기후 위기 대응, 돌봄처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사업은 찾기 어렵고 지자체가 원래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일상 정비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 네.
0: 앞으로는 단순 토목이나 시설 공사는 지자체의 기본 유지 보수 예산으로 돌리고 주민 참여 예산만큼은 환경, 돌봄, 청년, 마을 공동체 같은 특화 정책 분야에 쿼터를 두어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어떤 주민의 삶과 또 공동체, 환경을 위한 정책에도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누구나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해당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또 대표 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주민이 낸 제안은 먼저 담당 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치는데 여기서 한계가 자주 나타납니다. 주민들이 복잡한 법령이나 예산 기준을 잘 모른 채 제안하다 보니 부적격으로 대거 탈락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 입맛에 맞는 사업만 남기는 관행도 여전하거든요.
1: 네.
0: 따라서 제안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업 구체화를 돕는 예산 컨설팅단을 붙여주고 탈락 사유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1: 그렇군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0: 네.
1: 그럼 부서에서 검토해서 통과된 사업은 뭐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0: 아닙니다.
1: 그것도 아니에요?
0: 네, 부서 검토를 통과한 사업들은 지자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최종 결정하거나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1: 어허.
0: 선정된 사업은 일반 행정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본예산안에 담겨 지방의회 심의와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의견서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됩니다.
1: 주민참여예산위의 심사가 또 필요한 거군요.
0: 네.
1: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함께 제출된다는 그 주민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0: 네. 위원회는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구성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부와 가까운 관변단체나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참여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쉽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본인이 사는 동네만 챙기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담당 부서의 입김에 쉽게 휘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무작위 추첨제와 계층별 쿼터제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1: 네.
0: 또 예산안과 함께 의회로 제출되는 주민의견서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목소리를 담는 법적인 제도거든요.
1: 네.
0: 10년이 넘었어요. 현실에서는 형식적인 몇 주 총평에 그치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의 예산 심사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서를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실질적인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제도가 좀 잘 작동하려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실제로 뭐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좀 정책으로 잘 연결된 사례랄까요? 이런 걸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수원시가 학부모 제안으로 스쿨존의 학생들이 이제 진입할 때 학생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 감기는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켰고요.
1: 예.
0: 또 인천 중구는 어르신들의 녹물 고민을 반영해서 노후 경로당 45곳에 수돗물 녹물 방지 필터를 전면 설치했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각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사업들을 구청이 삭감 없이 본예산의 100% 반영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밖에 대구 달서구의 청년 참여 예산 캠프, 강원 춘천시의 시민 참여 연극, 충남 당진시에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춘 지자체들이 정부 우수 사례를 뽑히기도 했습니다.
1: 그야말로 정말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들이 아주 돋보이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외국에도 좀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300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학교 운동자 숲 만들기나 도심 녹지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도시 환경을 바꿨습니다.
1: 네.
0: 또 미국 뉴욕은 11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줘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 과학시 현대화 사업을 채택하였고요.
1: 어허.
0: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이 직접 올린 아이디어가 그냥 무채워지는 게 아니라 시민 1%의 지지만 얻어도 시 전체 투표에 붙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해서 비슷하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1: 하여간 이 주민참여예산의 잠재력이 크다는 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뭐 우리도 좀 해외 사례처럼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신다면요.
0: 네.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 네.
0: 첫째, 단순 토목공사에서 삶을 바꾸는 정책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설공사는 일반 예산으로 돌리고 파리나 뉴욕처럼 기후, 청년, 돌봄 같은 특화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제안과 심사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제안 단계에서 예산 컨설팅을 붙여서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0: 입니다. 셋째, 광주 광산구처럼 주민의 실질적 결정권 보장과 사후 결산 모니터링입니다. 예산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결산까지 주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환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1: 예. 아, 오늘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지방 재정이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며 또 개선 방향까지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줄평 또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0: 네. 오늘은 한 줄평보다 네. 시리즈 마무리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지방 재정은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부모님의 복지관, 우리 동네 골목길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활 정치입니다.
1: 네.
0: 지방 예산의 진짜 주인은 단체장이 아니라 바로 주민입니다.
1: 네.
0: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유,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귀여워서 쏙쏙 박힙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가을이었습니다. 2891님이 오늘 유난히 높고 파란 하늘을 보니까 가을이 온 게 실감 나신다고. 근데 왜 마음이 설레죠 하셨는데 가을이 원래 그런 계절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버즈가 부르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너무너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다단한 모양일까요? 과거와 현재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세계의 주인은 어린이의 세계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전작 우리들, 우리 집으로 어른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영화는 씩씩하고 밝은 여고생 주인이가 전교생이 동참한 서명운동에 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은 파장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세계의 일부로 자리하며 때론 상처 입더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인물, 주인이라는 해사한 용기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살, 성인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성은 중요한 관심사이자 몸으로 닥쳐오는 급변입니다. 유년기의 성장을 다뤘던 기존 연출작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교실로 무대를 옮긴 윤가은 감독의 시선은 필연적인 변화를 예고하죠. 예사롭지 않은 사운드가 들려오던 암전 상태가 지나가고 등장한 첫 장면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교복 차림의 두 청소년이 감미롭다기보다 전투적인 태도로 얼굴을 밀착하고 있습니다.

0: 첫 장면을 포함해 얼마간 이어지는 육체성의 포착은 영화가 주인을 소개하는 가장 처음의 방식입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몸을 던지다시피 열중하다 못해 실수로 동급생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이미 그런 주인이 익숙해 보입니다. 시끌벅적한 복도와 교실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깔깔대는 활기 역시 온통 주인의 것입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온 듯한 이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도 남동생을 씩씩하게 진두지휘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청소할 때도 궁극의 활기가 주인의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생생함, 활기차게 살아있음. 이 감각으로서 먼저 소개되는 주인공인 주인은 이후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밝혀진 이후 곱씹을수록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 세계의 주인의 인상적 진입로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0년 전 영화 귀향이 처음 개봉했을 때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47명이었는데요. 지금은 5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정말 흐르는 시간이 안타까운데요.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영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더했는데요. 왜 지금 다시 귀향일까요? 오늘은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그리고 중국인 피해 여성 자오이페이 역을 맡았던 배우 남상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배우 남상지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우리 배우 남상지 씨는 제가 저 KBS 1일 드라마에서 네. 자주 뵀었는데 주인공 하셨었죠 몇 년 네. 전에. 예, 얼마 전까지 드라마 지금 촬영하셨다고요?
2: 네, 최근에 막 끝났습니다.
0: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2: 붉은 진주라고 예. 거기서 이제 백진주 역할이었습니다. 아.
0: 붉은 진주에서 백진주면 네. 그것도 주인공이네요. 네. 예, 우리 남상지 씨가 그 귀향에 출연할 때만 해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감독님.
1: 네, 그때도 근데 실력파 배우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었던 배우님이셨고 네네. 또 오디션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했어요. 아, 연기도 그렇군요. 아주 뛰어나시고 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또 네. 같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네.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무튼 귀향 이후로 잘 풀리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아, 영화 귀향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만든 영화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 10년 만에 다시 극장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네. 한 번 또 그 개봉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념 10주년 기념판이 아니라 책임판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어떤 의미입니까?
1: 일단은 저희가 6분 정도 늘어난 귀향의 확장판이기도 하면서 네. 또 한간에서 이렇게 책임판 이런 표현을 하실 만큼 이번에는 2016년 영화 귀향 개봉하고 당시의 상황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았고 예.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358만이라는 분들이 관람해 주셨고 또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14년의 과정 동안 7만 2천 명이 넘는 분들의 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된 당시에 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내가 알던 그런 추상적인 것과 너무 차이가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그 전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2016년 당시에 47분 살아계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불과 5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0: 네네.
1: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이제 강희철 할머니께서 올해 3월에 소천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 분들과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이 국내에서 계속 상영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할머니들 께서 생존해 계실 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억을 잇는 그런 차원에서 알리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억을 이어가면서 해결에 이르는 그런 네. 의미에서 아마 책임판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0: 6분 정도 분량이 추가됐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1: 이번에 이제 6분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네. 남상지 배우님께서 출연한 분량이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우리 10년 전에 봤던 그 네. 부분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1: 맞아요.
0: 나오는군요.
1: 맞아요. 당시에도 좀 영화가 극장에서 좀 개봉되기 조금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저희들이 그래도 좀 이제 밀어붙였지만 안타깝게 그 당시에 좀 편집이 됐던 부분이 바로 남상지 씨의 열연 부분인데
0: 네.
1: 이 상지 씨가 했던 연기가 중국인 소녀 자오이페이라는 역을 맡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뭐 필리핀, 미얀마 등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점령했던 국가에서 계속 있어왔던 그런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0: 네네.
1: 이번에 그 부분을 확장판에 넣음으로써 이 문제를 더 아시아 전체의 피해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0: 예, 영화 상영이 10년 전이니까 촬영은 그보다 더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때랑 지금이랑 본인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 일단 젖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0: 그렇죠. 아무래도 세월이 네. 흘렀으니까. 예. 그때는 혹시 몰랐던 게 지금은 좀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게 있었을까요?
2: 사실 그 당시에는 오디션을 볼 때만 해도 당연히 위안부 어떤 피해 역사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0: 네.
2: 자세한 그 속속들의 이야기들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사실 막 대본 리딩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할머님들을 만나 뵙고
0: 네.
2: 또 그 정말 두꺼운 증언집 그걸 많이 읽으면서 참고를 했었는데 정말 그걸 보다 보니까 아까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저는 중국인 소녀 역할이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해외 곳곳에 그런 예. 피해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네. 많이 놀라고 새로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조명하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구나 해서
2: 네.
0: 또 뿌듯함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 네.
0: 그 우리 조정래 감독님께서 아까 이 영화 10주년 확장판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처음에 모티브가 됐던 강일출 할머니께서 이제 올해 소천하신 게 큰
1: 네.
0: 이유가 됐다고 하셨어요. 뭐 장례식장도 다녀오고 하셨을 텐데 어떤
1: 네.
0: 마음이셨을지요?
1: 네. 죄송했죠.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또 할머니 모습을 뵙고 영정 속에
0: 네.
1: 또 유가족분들하고도 오랜 기간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뵀을 때 너무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뵀는데 굉장히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그러면서 옛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할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 전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또 이렇게 또 저희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직접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0: 네.
1: 근데 영화도 물론 당연히 보셨고 굉장히 너무

0: 아파하시면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또 좀 손녀딸이 이번에 또 영화를 또 하고 싶어하는
1: 아 강일초 할머니 손녀딸이 네. 영화 쪽에서
0: 영화
1: 일하고
0: 쪽을
1: 싶어요.
0: 하고 싶어하는 예.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랑도 길게 얘기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히 또 아드님이 네. 그 강일초 할머니를 빼다 밟아서 그래서 그 형님을 보고 있으면 자꾸 할머니 예.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말하다가도 중간중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강일초 할머니께서 겪으셨던 일이 단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넘어서는 이것이 학살에 대한 기록이었고 유엔에서 네. 왜 이걸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할머니께서 고발하신 예. 그림이 바로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을 보고 네. 영화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그림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0: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림 우측 상단에 크게 소녀들이 이렇게 한 구덩이에서 불이 타고 있었고 그 왼쪽 이제 그 하단에는 트럭에 또 여러 소녀들이 실려가고 있고 또 불타고 있는 소녀들 주변에 이제 일본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한쪽에는 또 숲풀에 네. 한 두 명의 소녀가 도망을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그림이지라고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보통 이제 끌려가신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한 15세, 16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중학생 나이인 거예요.
0: 네, 뭐 완전 네. 뭐 아기죠. 지금 네. 기준으로 봐도 아기고 그때 기준으로 봐도 아기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그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가거나 취업 사기로 끌려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면은 몸이 성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면은 바깥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서 이제 치료해주겠다라고 데려가는. 트럭에 실려있는 소녀가 그 소녀들이고 도착하면은 거기가 사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랑 똑같은 것을 고발하는 네.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뭐 일부 인정하는 그런 정부 측 인사가 있었지만 이런 학살에 대해서는 극구 뭐 부인하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나중에 전쟁 이후에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 퇴각하면서 혹은 그 사이사이에 계속 이렇게 예. 여성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들과 영상과 사진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 뭐 당시에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학살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본군 위안부 자체를 부정해요.
1: 자체도.
0: 그, 네, 자체를 예. 부정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 대부분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매춘을 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물리적인 증거라든가 또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병사들의 양심 고백으로 된 수많은 증언들을 그냥 대놓고 이제 무시하는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쨌든 일본에서는 간간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 같긴 하고 좀 안타깝게 마음이 들어 됐지? 라는 인상을 주는
1: 네.
0: 말들을 하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격분케 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은 전혀 없습니다.
1: 네, 영화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0: 맞습니다.
1: 예,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개봉을 했고 2017년 그리고 이번까지 세 번째로 귀향의 관객을 맡게 됐는데 이제 부제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언니야 집에 가자라는
0: 네.
1: 부제를 붙이셨어요. 좀 못다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담으셨는지요?
0: 영화 처음에 제목 자체가 귀향 언니의 이제 집에 가자였어요.
1: 아,
0: 최초의 제목이었어요.
1: 처음에 맨 처음에.
0: 네네. 네. 그래서 언니의 이제 집에 가자라는 말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인데 이 할머니의 그런 그림이 고발하고 있고 또
1: 네.
0: 이것이 왜 극악무도한 참혹한 전쟁 범죄

0: 연녀라는 것이 바로 이 그런 유린과 성폭행에 대한 그리고 그 폭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학살의 기록이라는 것. 작년에 돌아가신 이옥선 할머니께서 늘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위안소가 아니라 사형장이었다.
1: 사형장이었다. 네,
0: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사례들이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할머니들의 증언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영상만 보시면 이거 끔찍해서 영화에 담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이 참혹했던 이런 역사의 기록 속에서 타지에서 돌아가셨던 많은 네. 그런 소녀들의 영혼을 고향으로 모셔오는 영화, 비록 영화에서나마 이렇게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술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언니가 이제 집에 가자라는 부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1: 네. 아까 홀로코스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는 정말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5,000편이 넘어요.
1: 예, 그런 콘텐츠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못지않게 사실 충격적인 내용인데 왜 그만큼 관심을 못 받고 있을까요?
0: 제가 이 충무로에서 이제 이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투자도 받아보려고 하고 후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충무로 많은 관계자분들이 저희가 시나리오 너무 괜찮다. 예. 우리가 한번 저기 투자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제안까지 말씀드렸냐면 저 감독 안 해도 되고 판권도 다 넘기겠다 그랬어요.
1: 아, 내가 제작 안 해도 됩니다.
0: 네,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1: 영화로만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0: 네, 맞아요. 예. 심지어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돈 하나도 안 주셔도 되니까 만들어준다는 개런티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충무로에 감독님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좋은 시나리오가 있대요.
1: 관련된 시나리오가.
0: 있는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질 뻔하다가 또 좌초됐던 이유를 뭐가 뭔지 아시냐. 결국 이제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이 영화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1: 왜
0: 그러니까 흥행에 대해서 자기들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흥행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차도 사주셨는데 굉장히 절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만큼 일본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영화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다시 전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을 내걸은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치욕적인 이 부분, 그러니까 전범국가로서 가장 치욕적이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바로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사실 거의 처음 공개하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제보를 받는 게 지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귀향 상영회를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상영회를 할 때마다 상영회 계획을 세웠을 뿐인데
1: 예.
0: 그거를 주관하는 단체나 또 혹은 후원하는 단체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1: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0: 있네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있는 분들은 아, 가슴 아파서 못 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 이런 뭐 대중적인 그런 그 일반적인 우리 대중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을 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이 문제를 계속 알리고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살아계신 곳에 나눔의 집에도 와서 약속도 하고 손도 잡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1: 네네.
0: 그리고 일본은 목숨 걸고 지금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과 얘기를 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과거에 어쨌든 일제의 어떤 그런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전쟁의 참상이니까 사죄하고
1: 네.
0: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1: 네. 참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과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좀 정말 매끄럽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화에서 그 피해 여성들의 연대와 우정을 더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을 왜 좀 더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1: 실제 예. 할머니들 증언을 보면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녀들이 사실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막 소녀들이 이게 여기가 중국인지도 모르신다는 증언이 아주 많아요.
0: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1: 끌려간 것이 미얀마인지 필리핀인지 배 타고 내렸더니 기차 타고 내렸더니 거기가 전혀 모르는 곳이고 대부분이 또 그렇지만 우리 상지 씨가 연기했던 그런 자위페이 같은 그 일본 중국 현지에서 있었던 그런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 영화 귀향이 강유철 할머니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던 중국 길림에 있었던 목단강 위안소인데 네. 중국 내에서도 가장 큰 위안소 중에 하나였어요.
0: 아.
1: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은 피해 여성들이 끌려와서 삼성을 당했는데 현지에 있는 여성들도 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영화 특별시사회를 한 다음날 그날 와서 취재를 하시더니 그 다음날 바로 CCTV에 이걸 방영을 했어요.
0: 네.
1: 귀향이 재개봉된다라는 얘기를 CCTV에서 이걸 다룰 만큼 중국도 이걸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 이 소녀들의 연대라는 것이 증언집에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지옥가도 같은 곳에서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뭉치면서 같이 탈출하다가 또 죽임당하기도 하고
0: 네,
1: 계속
0: 네.
1: 연대하는 모습들이 할머니들의 증언 곳곳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소녀들의 연대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더 있는 그런 네.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0: 뭐 말이 좋아서 위안부지 사실은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할머님들이 그 표현에 대해서 너무 이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안부라고 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국도 상당한 피해자가 있는 피해국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우리 남상지 배우는 그 중국인 소녀 역할을 하느라고 중국어 연습도 중국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었다고 들었는데요.
2: 네. 예.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계속 녹음한 걸 들으면서 연습했는데
0: 예.
2: 그때 도와주던 이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던 중국 친구들 두 명이 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딱 그 정해진 대사 말고
0: 예.
2: 조금 더 애드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참고해서
0: 예. 예,
2: 공부했습니다.
0: 굉장히 성실해 보입니다.
1: 성실 그 자체죠.
0: 성실 그 자체. 사실 그 첫 번째 영화 귀향도 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재개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후원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예.
0: 뭐 좀 달라진 건 있습니까?
1: 네. 저희가 굉장히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또 귀향 상영회가 저희가 5월 달에 대구에서 있었는데
0: 네.
1: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 등을 강하게 치시면서
0: 예.
1: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내가 이렇게 99세거든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내 친구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왔다고 저 얘기할 수 있게 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그러면서 제 등을 굉장히 세게 치셨어요. 그래서
0: 네, 네.
1: 그러면서 재개봉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냥 영화 개봉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돈도 많이 들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이게 그냥 몇 천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0: 돈도 돈이지만 이게 이제 조금 상업 영화로 제작이 됐지만 또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상영관을 확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1: 네, 처음에 네. 개봉했을 때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극장 자체를 다 합쳐도 40군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0: 네.
1: 큰 영화 체인에서 이렇게 극장을 열어주셨는데 6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 저희들도 많이 이제 부탁도 드리고 공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시민단체분들 특히 나눔의 집이랑 정의기억연대
0: 네.
1: 또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 3개 단체까지 해서 7개 단체가 극장을 좀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0: 예.
1: 71개관으로 상영이 확대됐어요.
0: 아, 지금 확대된 거군요.
1: 네. 확대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열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고 이럴 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SNS에 이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정말 방송 들으시는 많은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영화 예매를 많이 해주시면 또 극장이 네. 예매가 많이 되면 극장이 또 열리거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보시는 것보다 예매를 해야 이게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약간 발품을 팔 수도 있고 시간대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이렇게 늘어난 만큼 꼭 이렇게 함께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 정부는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0: 네. 지금 일본에서 지금 특별 상영이 예정이 돼 있나요?
1: 일본에서 이 개봉 전에 오사카에서 특별 상영회를 했었어요.
0: 아, 하셨군요. 네. 예. 어땠습니까? 현지
1: 일본
0: 반응은.
1: 상영회를 했는데 저희가 네. 좀 깜짝 놀랐던 것은 SNS로 목격을 했는데 80% 이상 일본인들이 오셨어요.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10년 전에도 오사카에서 상영을 했을 때는 주로 네네. 제일교포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는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 저희들 좀 약간 이분들한테 인터뷰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0: 아, 이제 인터뷰는
1: 네,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다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서로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줄을 서서 그 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시간까지 기다리신 분들.
0: 그 마음의 있어요. 변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1: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은 젊은 분들도 계셨고 인터뷰 내용이 그 할머니들께 너무 자세하고 내가 사실 이 자세를 잘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라는 인터뷰가 가장 순화된 인터뷰고
0: 네.
1: 어떤 분은 방송에서 그 이렇게 영상으로 그분을 내보낼 수 없을 만한 말씀도 하셨어요. 굉장히 격앙해 하셨는데
0: 네.
1: 그분들이 이구동성 하실 말씀이 영화 귀향에 대해서는 알았대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도 알았대요. 근데 다음은 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분명한 거는 일본 2016년 당시에 이 영화가 가장 최악의 반일 영화라고 그렇게
0: 네.
1: 일본에 있는 모든 매체가 일제히 이걸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영화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것은 정말 우리 일본의 과거에 어떤 정말 잘못했고 반성을 해야 되며 돌아가신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0: 네.
1: 생존자가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0: 네.
1: 일본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0: 그 중국 CCTV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중국 지금 개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중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사카 특별 상영에서도 보신 네. 분들 중에 한 분 관객분이 갑자기 나 영화관 관계자인데
0: 아.
1: 나 개봉하고 싶다
0: 예.
1: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스크린너를 드렸고
0: 네네.
1: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0: 예.
1: 중국에서도 사실 이제 얼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고코 감독이라는 분이 RCR이라고 해서 20이라고 20이라는 숫자가 당시에 살아계신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0: 아,
1: 생존자 숫자예요.
0: 우리 지금 다섯 분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1: 네.
0: 중국 위안부 이제 공개되신 분이
1: 네네.
0: 22분이 계셨군요.
1: 그 생존자가.
0: 생존자.
1: 그래서 그분들을
0: 22분.
1: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셔가지고 그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전에 중국에서 뭐 개봉을 하려고 2016년에도 이제 불려서 가가지고
0: 네.
1: 다시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쉬쉬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가 특별시사회 했을 때 남상지 배우님도 같이 오셔서 무대 인사를 하는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CCTV에서.
0: 네.
1: 우리 취재 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화 보러 오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0: 네.
1: 오셔서 실제로 그거를 화면에 담아서 남상지 씨가 또 무대 인사하시는 모습까지 담아서
0: 네.
1: 이것을 다음 날 바로 전국 방송에 이걸 내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도 중국어 자막으로 된 스크린너를 지금 보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반가운 소식이고 그 남은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래 감독님, 배우 남상지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 귀향이 10년 만에 확장판으로 지금 개봉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만든 조정래 감독 그리고 출연한 배우 남상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낮 기온도 30도 이하로 점차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내려앉겠습니다. 서울은 목요일쯤 아침 기온이 16도로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수요일에 26도까지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25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29도, 광주와 부산은 30도, 순천, 완도 31도 등 전라권으로 약간 더 더운 상태고요. 그 밖에 동해안 쪽은 강릉 26도 등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빗방울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과 산지의 비의 양은 5에서 40mm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내일 맑은 가운데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요. 바람은 오늘 오후까지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경상 해안 오늘까지 매우 강한 바람, 또 내일 새벽까지 제주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다 좀 약화가 되겠고요.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상은 물결이 당분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급등했고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08.18포인트 상승한 6,995.39에, 코스닥은 8.69포인트 오른 822.19에 마감됐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의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주 강세 속에 상승 출발했고 종일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8조 원 정도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인 6조 원 넘게 동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5%와 8%대 급등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 강세가 돋보였고, 연료전제와 원전, 전선과 전력설비주, 건설주, 은행과 풍력에너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화장품, 게임주와 LNF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피로텍스와 스카이랩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341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표한 9월 경제 동향에서 국내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관련 부문의 제조업 생산도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가스 복합발전소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에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내일부터 올해 하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증권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지원자들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채용 절차는 9월 직무적합성 평가, 10월 삼성 직무적성 검사, 11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중 지난 1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분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3.3제곱미터당 매매 시세 누적 상승률은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동작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울 광진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보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약자나 청년을 위해 더 잘 쓰자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거 분야에서도 공급 확대와 주거 영역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청명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늦여름 열기가 남아있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반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화학 업계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과 높은 정제 마진에 또 석유화학 산업 구조 조정까지 맞물리면서 격변기를 맞고 있는 국내의 정유 석유화학 산업.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볼까요?
2: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4.6% 급등을 해서 6,995인데 오늘 마감가가 고점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1%가 넘게 올라서 822로. 코스피가 저렇게 오르면 코스닥이 좀 부진한 적 많았던 것 많이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많이 가더라도 코스닥도 적어도 1% 정도의 플러스를 유지하는 날들이 대부분인 그만큼 좀 코스닥도 좀 많이 투심이 좀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 중심의 뭐 AI 장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수는 떨어졌는데 반도체만 유독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픈 AI의 차세대 AI 모델이죠. 아스트라. 요게 아주 큰 어떤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많이 나온 게 일단은 국내외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저렴하다라는 네. 얘기. 그다음에 내년에 공급 쇼티지가 아주 극심할 거다 이런 얘기. 여기에다가 더 무게를 실어줬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에 코스피의 좀 목표치 상단을 12,000원으로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AI가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한테 큰 수혜가 계속될 것이다.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늘 반도체들 강세에 힘을 좀 실어줬고요. 오늘 코스피가 달러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 하면 7월

0: 7월 7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과 지금 환율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1: 네.
0: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뭐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박스권을 이미 상향 돌파했다.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기타 범위까지 해서 8조를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오늘 8조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5.6% 올라서 27만 원 다시 회복을 했고 하이닉스도 8%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178만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오늘 이렇게 8조 넘게 순매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좀 본전 심리라는 부분이 있겠고 최근에 나타난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좀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최근에 저점 매수한 개인들이 오늘 급등을 하자 차익 실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그다음에 AI 인프라 관련주로 할 수 있는 원전 그다음에 전력설비 건설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은 소부장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 그 덕분에 사실 1%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도 오늘 조금 기세가 줄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방어주 역할을 했었다고 많이 평가받았던 화장품, 음식료는 오늘 낙폭이 좀 제법 컸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LG전자가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로봇 부품 수주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6% 넘게 상승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1% 그다음에 한전 기술이 14% 각각 급등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단독 기사이긴 한데 이번에 대미 그 한미 그 투자 협정 관련돼서 미국의 원전 8기를 새로 짓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한전 기술 두 회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오늘 반도체 주 급등을 이끈 그 오픈 AI의 아스트라 요걸 포함해가지고 좀 호재들 좀 전달해 주십시오.
0: 네. 젠슨 황 CEO가 이 아스트라 그러니까 오픈 AI의 새로운 AI 모델 GPT-6 아스트라인데요. 공식 명칭이.
1: 네.
0: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AI 시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자체가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부분 다 한다. 흔한 말로 이제 AI 에이전트 정도 수준이 이제 보편화되면 AGI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스트라가 그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젠슨 황이 아주 극찬을 했고요. AI 에이전트가 이제 시대가 도입이 되게 되면 연산량, 데이터 처리량이 뭐 아주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GPU, HBM, 각종 뭐 레거시 메모리들 이런 칩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그 수혜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해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고
1: 네.
0: 그 영향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다가 KB증권이 내년에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그러니까 가장 공급 상황이 부족적으로 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를 낸 것도 있었고 노무라증권도 전자와 닉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PR이 지금 5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선행 PR 1년 기준 너무나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좀 영향을 미쳤고 앞서 골드만삭스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영향했고요.
1: 네.
0: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같은 이유로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던 걸 가지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이 또 지난 상반기에 보였던 그런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있다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가장 그 가격이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압도적인 그런 가격 상승률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좀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이거 지난번 2분기 실적 때 확인을 좀 했고요. 2024년 엔비디아가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큰 조정을 겪고 난 뒤에 재차 반등해서 결국 전고점을 넘었던 사례도 그게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앞으로 주가 전망에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반도체 수준은 단기 급등보다는 긴 호흡으로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이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사망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이면은 고인 명의의 금융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요?
0: 지금은요. 월 1회만 그 사망자 관련된 신고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해당 금융회사들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최대한 두 달 정도 사망 신고된 이후에 그 사망자와 관련된 금융거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두 달이라는 공백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1: 네.
0: 심지어 유가족들 같은 경우 뭐 정신적 피해는 둘째치고 뭐 금전적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이 오늘 좀 나온 건데요. 금융위 행정안전부 한국신용정보원이 공조를 통해서 이제 오늘

0: 11일부터 사용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유가족이 금융회사에 뭐 우리 뭐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제 네. 거래를 차단을 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행정망을 통해서 사망 신고가 사망 그 결과가 각 금융회사들 4,800개 금융회사들한테 모두 통보가 좀 되고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도 이제 그동안에는 월 1회에서 이제는 매일 한 번씩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사망 여부를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뭐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나한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동적으로 아, 이 양반이 사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사망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만약 사망한 사람이었으면 누군가가 좀 도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차단하게 이렇게 좀 시스템이 좀 정비가 좀 되게 되고요. 다만 고인의 치료비, 장례비 처럼 긴급하게 자금이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을 하면 금융사가 이거를 해당 가족한테 유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병원, 장례식장, 뭐 요양원 이런 데다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좀 차단을 하게 됐고요. 다만 유족이 고인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해서 현금을 찾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차단하고 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것도 차단하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 신고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제 계좌 이런 것들을 변경해놓지 않으면 사망 신고가 돼서 금융거래가 바로 차단됐을 경우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스테비아 토마토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가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고요?
0: 부당 광고로 적발된 이유가요. 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신품종이라는 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이 신품종이라는 표기를 보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식약처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스테비아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달잖아요. 그 단 이유가 세척한 방울 토마토에 효소 처리 뭐 스테비아 같은 이런 것 등 식품 첨가물을 들어간 침지액을 주입을 해서 네. 다시 세척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다. 이게 이제 식약처의 해석이고요. 근데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체가 온라인 광고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신품종이라고 표기를 해서 적발이 됐고
1: 네.
0: 스테비아라는 농법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게 스테비아를 이용한 새로운 재배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농법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다. 농산물도 안 되고 농법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연 당분, 천연 감미료 이런 표기도 쓰는데 이것도 역시 식품 첨가물에서 단맛을 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가 없다. 이게 식약처의 말씀 얘기입니다.
1: 네, 품종이나 농법이 아니고 가공 상품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최근 SK이노베이션 ENS가 호주 가스전에서 직접 확보한 콘덴세이트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콘덴세이트를 국내로 가져온 첫 사례인데요.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콘덴세이트. 도대체 이건 뭘까요? 콘덴세이트는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뽑아올릴 때 함께 나오는 맑고 가벼운 초경질 원유입니다. 땅속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액체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응축하다라는 뜻의 영어 콘덴스에서 콘덴세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 원유보다 밀도가 낮고 휘발성이 강하며 나프타처럼 가벼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콘덴세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복잡한 가공을 거치지 않아도 옷이나 페트병 같은 생활용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부터 휘발유, 항공유까지 활용도가 높은 기름을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란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콘덴세이트의 약 62%를 중동지역에서 들여왔지만 미국의 제재로 2019년 이후 이란산 수입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가스전 개발에 직접 참여해 앞으로 20년간 매년 약 110만 배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공급처를 호주까지 넓혀 지정학적 위험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죠.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가벼운 액체 원료 콘덴세이트.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일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최근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앞으로 6개월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화되는 이란 전쟁이 국내 에너지화학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일단 고유가가 뭐 물가라든가 금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또 막상 또 정유업계에서는 요즘 고유가 때문에 뭔가 표정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까?
2: 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유업계는 고유가가 좋다는 거죠?
2: 근데 사실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유가보다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 아, 정제된 정유 제품인
2: 그렇죠.
1: 휘발유나
2: 원재료보다 최종 제품인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심지어 뭐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 부담을 뭐 지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계속 유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유업계에 있어서도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아.
2: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유가가 지속되는 건 저는 사실 정유업계에게 있어서는 네.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 세계적인 그런 고유가 상황 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란 전쟁이 길어졌잖아요. 뭐 그래서 수입선을 뭐 다변화한다거나 이런 대응책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원유 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완제품 휘발유나 디젤 같은 그런 시장은 어떤 상태예요?
2: 일단 우리나라가 원유를 사올 때 70%를 중동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1: 네.
2: 근데 전쟁이 나면서 이거를 50%까지 줄였어요. 그러면 20%포인트가 줄어든 거잖아요.
1: 네.
2: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1번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1: 2번 그림 보겠습니다.
2: 예, 2페이지 보여주시면 왼쪽 그림이고요. 전쟁 이전에는 중동 비중이 70%였는데 지금은 50%로 줄었고 대략 한 20%포인트가 줄어든 거죠. 그럼 어디서 그걸 메웠느냐라고 하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메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호주라든지 브라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미국으로만 캐나다 원유가 가는데
1: 네.
2: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까지도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알래스카산 원유도 일부 한국으로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원유에 대한 아시아의 그 니즈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1: 네.
2: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원유는 지금 소싱에 있어서 물론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1: 네.
2: 다각화를 하면서 그래도 가동률을 한 80% 내외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원유를 넣어서 생산되는 제품 휘발유나 디젤이라고 하죠. 이런 제품들은 글로벌리 워낙 심각한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라서 예, 우리나라가 모자라는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유럽으로 디젤 물량들이 9월 중에 도착한다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물량들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2: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만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유럽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운송비를 감안하고도 수익이 남을 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유럽이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럽까지 2만 킬로를 거쳐서도 물량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관리가 위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2: 맞습니다. 원유단에 있어서는 조달이 잘 되는데
1: 네.
2: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유만 봤는데 사실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품단 수급에 있어서 가격이 더 비싸게 올랐고
2: 맞습니다.
1: 우리나라는 어쨌든 정제시설이 좀 충분하게 있다 보니까
2: 예.
1: 그런 공급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게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거네요. 지금.
2: 예, 우리나라가 정제 설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5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절반 정도를 수출을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앞에 있는 국가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중국이 1등입니다. 글로벌.
1: 네.
0: 2등이 미국이고요. 3등이 러시아.
1: 네.
0: 4등이 인도. 5등이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들이 다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정제설비 증설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1: 예.
0: 2위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정제설비 산업 가동률이 98%입니다.
1: 완전 풀로 돌리고 있다.
0: 예, 산업 가동률이 사실 이렇게 98%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예, 굉장히 높게 지금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는 매주 빠지고 있습니다.
1: 아.
0: 거의 한 44년 내 최저치까지 지금 재고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렇게 계속 풀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가장 심각한 게 러시아죠. 러시아가 글로벌 마켓쉐어의 한 7%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정제설비가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원래는 러시아가 순수출국입니다. 휘발유나 디젤의 순수출국인데 휘발유를 지금 내년 1월까지 수출 통제를 시켜놨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말까지 수출 통제를 시켜놨습니다. 원래 이것도 7월 말까지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 두 달 연장된 거고요. 아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석유 제품을 받아 쓰는 국가들이 유럽이었는데
1: 네.
0: 유럽이 이걸 못 받았으니까
1: 그러네요.
0: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심지어 러시아가 휘발유나 디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설비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1: 러시아도요?
0: 러시아가
1: 정제설비 글로벌리 7% 가지고 있는데도.
0: 예, 설비가 다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자체적인 휘발유 수급이 안 돼서 휘발유를 오히려 수입하고 있고 디젤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1: 아, 그러면은 이 석유 원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산된 제품 뭐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것을 볼 때 호르무즈만 봐선 안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1: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풀가동을 하게 된 것은 오히려 러시아 공장이 정유시설, 정제시설들이 좀 타격을 입으면서
0: 맞습니다.
1: 그 부분에서
0: 미국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느라고 저렇게 돌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0: 실제로 그렇습니다.
1: 네. 공이 그런 방식으로 튀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대한 수입을 하고 있지만 한국도 정제시설의 타격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0: 맞습니다.
1: 잘 가공을 하면서 정제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된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업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계십니까?
0: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언제 이 두 개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1: 네.
0: 그 만약에 러우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설비들이 지금 거의 1년 내내 드론 공격을 받았고
1: 네.
0: 고쳐질라 그러면 다시 타격을 받으면서 집중포화를 계속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상 가동되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업계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호르무즈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중간 선거를 지금 미국에서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가 뭐 더 심각한 분위기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중동 설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빨리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러시아 설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중동 아까 러시아는 정유 시설이 한 7%라고 하셨는데 중동은 그러면은 뭐 나라별로 합쳐지면 전체는 어느 정도 돼요?
0: 중동 비중은 대략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1: 네.
0: 그중에서 지금 타격을 받은 게 대략 한 15%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전체 15%에 또 15%?
0: 맞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1: 3% 정도 되는 거예요?
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호르무즈 사태가 완화가 되더라도 정유시설 타격을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물리적으로 정유시설을 단기간에 그냥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건설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면은 정유 제품 마진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0: 이미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1: 네.
0: 저는 물론 이제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물론 마진이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 2020년부터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리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정유사담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아무도 설비를 짓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1: 이거 약간 2023년에 메모리 반도체 그 설비 투자 하나도 안 하던 그때 업황이랑 유사한 업황.
0: 맞습니다.
1: 업황
0: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도 짓지 않다 보니까 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이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됐었고요.
1: 네.
0: 그러면서 정말로 업이 좋아졌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몇 번 그림이요?
0: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1: 네. 번호로 말씀해 주십시오.
0: 3페이지.
1: 아, 3번 그림.
0: 4번 그림 그림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4번 그림에서 오른쪽.
1: 네.
0: 죄송합니다.
1: 아, 4번.
0: 6번입니다. 6번.
1: 아, 6번 그림이군요. 예.
0: 6번 그림이고요.
1: 어마어마하네.
0: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가 시계열을 2006년부터 그려놓은 거니까요.
1: 네.
0: 매우 길게 그려놨는데 앞서서 제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아무도 설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2022년도에 잠깐 전쟁이 났었죠. 러시아
1: 우크라이나.
0: 예. 그러면서 튀긴 했었는데 이 저점을 한번 쭉 그려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아무도 지난 4-5년 동안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수급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상황이 좋아졌던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임계점을 이미 전쟁 이전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완전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지금 정제 마진은 대략 한 3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러브 전쟁 고점 수준이고요. 과거에 저희가 가장 좋았던 사이클이라고 했던 게 중국이 강하게 성장했던 중국 성장 사이클이죠. 그게 2006년부터 대략 한 11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때가 정제 마진의 고점이 보시면 20불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좋았었던 구간의 고점이 20불인데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정제 마진은 30불 정도, 4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1: 아.
0: 전쟁 끝나면 저도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1: 정제 마진이요?
0: 예, 그러면 반토막이 나도 20불, 15불이니까.
1: 아, 반토막이 나도 과거
0: 네.
1: 빅사이클의 고점이다.
0: 맞습니다.
1: 정제 마진이.
0: 네. 그게 지난 수년 동안 아무도 짓질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으면
1: 네.
0: 누군가는 짓겠다고 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1: 네.
0: 굉장히 미미합니다.
1: 아.
0: 예, 해봐야 왜냐하면 한번 짓고 나면 이 공장은 30년 40년을 돌려야 되는데 중장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죠.
1: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러면 정제 설비를 안 지어요?
0: 우리나라 설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지을 계획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짓겠다고 하는 국가들은 그 개발도상국들입니다.
1: 아, 자국 수요 올라오니까 좀
0: 맞습니다.
1: 짓겠다 그런 수준인가 보네요.
0: 대표적으로 인도고요. 인도의 인당 사용량을 보면 사실 선진국 대비해서 워낙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기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것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지는 게 인도 쪽에서 지어지는 거고 그 이외에 지어지는 지역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같은 지역에서 많이
1: 네.
0: 지어집니다. 자국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지어져 봐야 결국은 본인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출 시장으로 많이 물량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원유를 수입해 와서 정제를 해야 되는 한국 기업들하고 뭐 미국의 경우에는 본토에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의 정유사들 아까 뭐 98% 풀로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이런 국면에서는 뭐 미국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게 원유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1: 네.
0: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워낙 미국 물량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도 굉장히 높게 가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유사들 중에서 가장 큰 정유 업체, 그러니까 엑소모빌 같은 업체들은
1: 네.
0: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같이 수직 통합돼 있는 설비들이고요.
1: 네.
0: 그런 업체들 말고 정말 그냥 원유를 외부에서
1: 아.
0: 조달해서 그냥 받아 쓰는 업체들
1: 네.
0: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업체가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업체거든요.
1: 마라톤.
0: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5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에스오일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유를 외부에서 조달해서 자체적으로 정제해서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냈고 23배인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1: 코로나 저점부터 23배가 올랐다고요?
0: 네.
1: 그리고 정유회사가요?
0: 네. 그 뒤에 발레로라는 업체가 그 뒤에 예. 있죠. 이 업체가 한 11배 정도 올랐습니다.
1: 정유회사가요?
0: 예, 동일 기간 동안.
1: 네.
0: 필립스 W6라는 업체는 한 8배 올랐더라고요.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은 3배에서 4배.

0: 4배 정도 받는 거잖아요.
1: 아, PBR 기준으로요?
0: PBR
1: 기준으로 3에서 4배. 아.
0: 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뭔가 설비가 좋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어요.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1: 네.
0: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를 너무 싸게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1: 네.
0: 주주환원을 엄청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으로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아.
0: 상대적으로 아시아 업체들이 그 뒤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나마 SOL이 네.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배당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PBR 1배 밑에 있습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냥 중국 중동으로부터 비싸게 원유를 사와서
1: 예,
0: 정제해봐야 돈이 별로 안 남고 주주환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밸류에이션이 할인이 됐던 건데요.
1: 네.
0: 아마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중동의 원유가 남아도는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동 원유를 좀 덜 선호하니까 수요가 약해져서
0: 맞습니다.
1: 중동 석유가 좀 싸진다는 건가요?
0: 예, 지금 중동을 이제는 대체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시아 국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중동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객들이 좀 없어서
1: 네.
0: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펙의 지금 상황이죠. 얼마 전에 UAE가 오펙을 탈퇴했잖아요. 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페이지.
1: 2번 그림이요?
0: 2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고요. 오펙 국가 내에서 지금 UAE가 오펙을 탈퇴했는데 그러고 나서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 아.
0: 탈퇴하고 나서. 그러면 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1: 다른 오펙 국가들이. 네. 네.
0: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라크가 배가 정말 아픈 국가고 재정 적자의 허덕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최근에 발표했던 게 뭐냐면 6년 내로 원유 생산량을 2배에서 2.5배 늘리겠다.
1: 어디서요?
0: 이라크에서.
1: 이라크에서.
0: 아. 그러면. 지금 400만 BD가 조금 넘는데
1: 네.
0: 2배에서 2.5배를 늘리면 1000만 BD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우디를 넘어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 그럴 수가 있구나.
0: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가 오펙 탈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지금 실질적 통제권을 지금 대략한 그 매장량의 20%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앞으로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오펙 밑에 있으면 컨트롤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펙 탈퇴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협력을 잘했었던 국가들이죠. 조직체죠. 오펙이라는 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중동 원유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떨어져 나가는데 각자 생산을 계속 다 늘리겠다고 하니까 네. 중동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1: 됩니다. 그럼 중동 국가들은 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주 영업을 해요?
0: 그러면 이제 네. 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석유 가격을 더 낮춰줘요?
0: 그렇습니다. 4페이지를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이고요. 이게 그 우리가 두바이유를 주로 사오는데
1: 네.
0: 그건 벤치마크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대로 사오지를 않습니다. 사올 때 거기에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붙여서 사오거든요.
1: 아, 네.
0: 그게 이제 OSP라는 개념이고 보시는 오른쪽 차트입니다.
1: OSP 이름이 네,
0: OSP라는 네. 개념이 항상 이게 플러스권에 있는 거가 보이실 겁니다. 그 얘기는 항상 사우디는 벤치마크보다 비싸게 팔았던 얘기예요.
1: 아, 그러면은 공시 가격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프리미엄 받고 팔았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왔다는 얘기겠죠.
1: 아, 한국이 비싸게 사고.
0: 네. 벤치마크 대비해서 비싸게 사왔다는 건데 가끔 마이너스를 주기는 합니다. 할인 판매를 하기는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8년, 2020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나 코로나 같은 정말 안 팔리는 상황이었을 때.
1: 아, 경제위기 때만 할인해서 판매를
0: 잠깐요. 잠깐 판매하는 거죠, 할인해서. 네. 사가라고 네. 하면서.
1: 예.
0: 근데 그 기간, 지속기간을 한번 보시면 너무 짧습니다. 잠깐 그랬다가 다 또 할인 판매를 해요.
1: 네.
0: 근데 유일하게 한 3년 동안 마이너스 할인 거래를 해줬던 거래가 적이 있는데 15년부터입니다. 15년, 16년, 17년 말까지.
1: 그때
0: 무슨 일이
1: 있었냐면
0: 미국이 원유 수출을 2015년부터 허용을 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사우디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죠. 경쟁자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3년, 2015년부터 17년 말까지 3년 동안이었는데 지금

0: 지금의 상황이랑 유사하지 않냐라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이 뭐 쉐일붐 때문에 석유 수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0: 맞습니다.
1: 경쟁자가 생겨서 프리미엄을 더 못 받고 마이너스 피로 마피로 팔았군요. 석유를.
0: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정유 회사들이 많은데 그 비싸게 사왔다가 이제 싸지면은 구조적으로 싸지면 되게 좋아질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콜인가 보네요.
0: 맞습니다. 그게 그 OSP가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네. 마이너스가 난 지 지금 3개월이 됐거든요.
1: 아,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군요.
0: 네, 근데 지금 2008년이나 2020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냐라고 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까라고 하면 네. 이거는 사우디가 경쟁자가 생겨서 혹은 아무도 안 사가주니까 그래서 싸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어, 그 되게 그 논리적으로 맥락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오펙에 대한 의존도가 내려가면서 오펙 국가들이 좀 탈오펙하거나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석유 그러니까 원유가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렇다면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고 싶어하는 게 또 심리니까
0: 네.
1: 그러면 우리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원가가 내려가는 것이 정제 마진 확대에 도움이 되는 거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미국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쉐일 나오면서 정유 회사들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0: 그렇죠. 쉐일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에 리레이팅이 일어났던 거죠.
1: 그전에는 그러면 아까 발레로나 마라손 같은 그런 회사들도 정제마지 높진 않았었던 거예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조달했어야 됐기 때문에.
1: 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원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네. 거고 이건 과거 십몇 년 동안 미국이 누렸던 우위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그러면은 정유에서는 그 탑 최선주가 어떻게 되시죠?
0: 지금은 SOE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1: 네.
0: 왜냐하면 중동산 비중이 가장 높.
1: 그러네요. 사우디에서
0: 제고
1: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마피로 판다는데.
0: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니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 네네. 있는 상태니까 이 원유 소싱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 네.
0: 뭐 그 홍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중해랑 지중해를 통해서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그림이 매우 좋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유업체들도 원가가 저렴해지는 거지만 화학업체들도 원가가 저렴해지는 거기 때문에.
1: 아, 화학도 좋아지는 겁니까?
0: 그렇죠. 화학업체들도 결국은 저렴한 두바이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1: 네.
0: 원가가 저렴해지는 거죠.
1: 아, 그럼 1차적으로는 SOE 같은 정유회사가 좋지만 중기적으로 보자면 화학회사까지 같이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0: 네.
1: 근데 요즘 사실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은 국내로 이슈로만 보면은 최근에 얼마 전에도 구조조정 관련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0: 맞습니다. 일단 대산에서 1호 구조조정이 있었고,
1: 네.
0: 그리고 대산에서 구조조정한 건 이제 1호 합작 법인이 출범을 했습니다. 현대랑 롯데랑 합작 법인이 최근에 출범을 했고요.
1: 네.
0: 여수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회사 이름도 자주 바뀌고
0: 네.
1: 용량도 헷갈려서 그런데 전체 네. 용량 어느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한다는 겁니까?
0: 지금 대략 한 1,2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한국 규모가 그 정도면은 글로벌에서 한 4% 5% 정도 됩니다.
1: 네.
0: 그 중에서 대략 한 30%까지 줄이겠다라고 한 상황이니까.
1: 아, 많이 줄이네요.
0: 예, 한 300만 톤에서 한 360, 70만 톤까지 줄인다고 한 건데요.
1: 네.
0: 이번에 이제 여수 대산에서 구조조정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게 대략 한 250만 톤 정도 됩니다.
1: 아, 그게 엄청 큰 거네요.
0: 예, 어느 정도 달성이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난립해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가동률이 낮았던 거예요. 다들 가동률이 60% 70%밖에 안 됐던 건데
1: 네.
0: 어쨌든 한국 내에 있는 설비를 대략 한 30% 줄인다고 하면 기존에 남아있는 설비들의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으면 적자가 나면서 사실 버틸 수가 없는데 가동률만 올라가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뭔가 드라마틱한 개선을 바라겠다라는 게 아니고 버티기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뭔가 그러면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설비 증설은 거의 없겠네요. 네.
0: 심지어 중국까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의 공급 과잉의 원흉이 중국이었던 거잖아요. 예. 중국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대략 한 4년 동안 엄청난 양의 또 증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도 힘들어져서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보면 증설이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는 사이클로 들어왔죠.
1: 그러네요. 근데 정유 쪽은 먼저 증설이 없었던 거고요.
0: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20년도 21년도 전기차 침투율 올라올 때 정유는 망할 거라고 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 정유랑 화학이 같이 들어가야 될 돈이 다 화학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 아,
0: 원래는 정유 설비와
1: 그 당시에 설비나. 완전 중복 투자, 화학 쪽 중복 투자가 엄청나게 있었군요.
0: 그렇죠. 원래는 같이 짓잖아요. 정유 설비와 화학 설비 같이 지어서 수직 계열화 시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정유를 아무도 안 짓겠다고 하면서 화학만 다 지어버리니까.
1: 네.
0: 그래서 이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1: 그게 지금 정유를 그때 너무 안 지어도다 보니까 네. 역설적으로 공급단, 원재료 공급단에 문제가 없었을 때도 정유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 원재료 공급단도 원가가 내려가는 구간에 판가는 좋아지다 보니까 이익이 폭증하는 그런 네. 구간에 좀 진입을 했고
0: 네.
1: 구조적으로 오펙이 약해지면은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수 있고
0: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국이 그걸 한번 보여줬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미국은 PBR로 보면 뭐 3배, 4배씩 받고 있는데 아시아 업체들은 1배 미만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앞으로 원가가 싸지면서 돈을 잘 번다라는 거 보여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렇게 리레이팅 둘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 밸류에이션 따라갈 수도 있다.
0: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미국은 근데 뭐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뭐 한다.
0: 그렇죠. 근데 지금 벌어들인 돈이 사실 역대급 실적이긴 합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1: 네.
0: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근데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내수 가격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벌어내는 실적이에요.
1: 우리나라 기업도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기업이 내수 가격에 그러니까 휘발유 상한제인데도 지금 최대 마진
0: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지금
1: 거의 뭐 메모리예요.
0: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1: 아까 정제 마진도 보니까 차트가 거의 올해 메모리 가격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 네. 10불에서 뭐 한 거의 100불 가까이 그 튀는 게 10배 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지금은 내려왔지만 여전히 3, 40불대라는 건가 보네요.
0: 지금 작년이 평균이 7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 네.
0: 네 작년 7, 8불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지난 10년 동안에 최고점이 10불 정도였습니다. 10년 동안에 최고점이 10불이었는데 뭐 그걸 이미 몇 배나 넘어선 상황이니까
1: 네.
0: 당연히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내려오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정유사는 내년도에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물론 마진 상황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올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운임 관련해서도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높아졌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 돼서 된다라고 하면 정제마지 좀 내려와도 아마 괜찮은 실적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여기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제 설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석유 정제 제품들이 휘발유나 디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냥 좀 구조적인 부분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1: 예.
0: 만약에 이제 뭐 러브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 석유가 막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든지
1: 전쟁 끝나면 예.
0: 호르무즈가 갑자기 열리면서 디젤이라든지 휘발유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쭉쭉쭉 빠질 테니까요. 그 구간을 사실 견디기는 힘들죠. 예. 그런 구간을 일단
1: 아니, 주식을 떠나가지고요. 네.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한 부분은 결국 완제품 판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게 설비 부족 때문에 도래가 된 건데 저는 그게 실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말에 작동을 할지 그게 좀 우려가 돼가지고요.
0: 네. 올 연말까지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가장 강할 때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 네.
0: 난방 시즌에 앞서서 이 재고를 채워넣는 시즌 이 디젤 수요가 가장 센 시즌이 9월 11월이고요 그리고 수확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장에서도
1: 네.
0: 농사할 때도 이제 디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글로벌리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쇼티지가 심각한
1: 지금 디젤도 부족해서 디젤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0: 디젤이 지금 미국 디젤 가격이 지난주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휘발유 가격도 아마
1: 그렇구나.
0: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1: 그러니까 미국은 있어서. 지금 정유 설비를 완전 풀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거는 뭐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 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0: 원래는 애초에는

0: 중국 미국 수요가 좋았는데 네. 최근에는 러시아 사업이 타격받으면서 수출이 더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럼 만약에 미국이 미국 내 수요 올라가가지고 수출 좀만 줄여도 글로벌리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 디젤 가격 엄청 오르겠네요.
0: 심각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럽이 가스 재고도 없거든요. 네. 유럽 가스 재고는 15년 내 최저치인데 그러면 만약에 올겨울이 추워버리면 가스 가격이 세지면 난방 수요를 감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젤 쪽도 영향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이 안 춥기를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 아, 그게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그때는 폭증한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0: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지금 글로벌리 가스가 모자란 것도 그러니까 유럽이 네. 가스 재고를 원래 지금쯤이면은 11월까지 80% 90% 채워야 되는데 지금 56%인가밖에 안 차 있거든요. 9월인데 이게 카타르에서 LNG를 수출 많이 하는데 네. 카타르에서도 지금 LNG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비가 실제로 카타르 LNG 설비가 17%인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데 요 설비가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망적인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정제 시설부터 생기는 이제 그 쇼티지
0: 네.
1: 그런 부족분도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지면서
0: 네.
1: 국가마다 약간 다른 양상이 펼쳐지긴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돌리면서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다 상승을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년도에도 문제가 뭐냐면 올해 이렇게 마진이 좋았으니까
1: 예.
0: 이걸 안 돌 풀가동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모두 다 풀가동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쉬지 않고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돌리면 정말 글로벌리 또 문제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폭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정기 보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가면서 그동안 쉬지 않고 돌렸던 설비들이 이제 또 보수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상황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또 막 돌렸던 설비들이 이제 보수에 들어갈 거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좀 끈적끈적한 이런 가격 강세가 저는 지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져야 돼요. 유가가 빠지면 되죠.
1: 네.
0: 유가가 빠지면 어쨌든 제품 가격들은 빠지긴 할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11월 3일이 중간선거였나요?
1: 네.
0: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 일단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원재료 땅에서 빠지면 연쇄작용으로 다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데
0: 네.
1: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올해 3월, 4월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여러 가지 품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화학설비도 짱짱하고 정유설비도 짱짱하고 수입도 다변화가 된 거니까 좀 대비가 잘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들으면서.
0: 네. 나름대로 네. 그래도 중동에서도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화학 제품 쪽에서도 나름대로 메워주는 것들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도 원유 소싱이 잘 되니까 그런 거고요. 원유 소싱이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가 우리한테 네. 항공유나 디젤을 달라라고 하면서 원유를 적극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정제 설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원유는 나는데 정제 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1: 호주의
0: 우리한테
1: 원유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맞습니다. 정제해서 다시 준다는
0: 우리한테
1: 거죠?
0: 달라고 하는
1: 네.
0: 거죠. 그래서 원유를 더 열심히 많이 줘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로부터 항공유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1: 네.
0: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줄 때 원유를 줄 테니까 제품 우리에게 다오. 이런 구조가 돼서 나름 그래도 원유 소싱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인
1: 네.
0: 것 같습니다.
1: 아까 그 호주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수입 다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그 쿼터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 못 갖고
0: 없습니다.
1: 온다거나.
0: 네, 그런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수입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이런 나라들도 그러면 정유 설비 안 지은 거는 뭐 코로나 때 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다 안 지은 거예요?
0: 안 지은 게 아니라 네. 설비가 있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1: 아, 있었는데 없었다고요?
0: 없애버렸습니다.
1: 그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거는?
0: 환경 이슈나 이런 것들 하면서
1: 예.
0: 호주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슈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설비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절반으로 없앴습니다.
1: 아, 그 좀 옛날에 그랬나 보죠?
0: 예, 그게 2020년도 코로나 지나고 나서
1: 설비를
0: 없앴습니다.
1: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정유 산업의 그 나타난 지금 변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우연처럼 네. 막 결합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나타난 네, 것 같네요.
0: 네. 네. 생각하지 않았던 그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1: 아, 근데 결국 살아남았더니 지금은 정제마진 폭증하면서 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네. 있고 지금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냥 뭐 확신을 가지고 설비 투자할 기업은 또 없어 보이니까 네. 이제 정제마진이 계속 좀 길게 이어지는 그런 국면.
0: 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이제 다음 스텝을 뭐 할 거냐. 그런 게 중요하죠, 이제는.
1: 아.
0: 정유회사들이 미래 없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1: 그러네요.
0: 네.
1: 이젠 좀 있어 보이네요.
0: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건지 이제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이제
1: 오늘 또 뭔가 기대감과 함께 오늘 또 인터뷰가 마무리돼서 아주 뭔가
0: 네.
1: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생각이 많은 그런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9월 7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형용사 중에 입바르다로 발음되는 것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입에 바르다가 합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입에 빠르다가 합해진 것입니다. 먼저 바르다를 쓰는 입바르다는 주로 입바른의 형태로 쓰여서 바른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입바른 말을 잘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르다를 쓰는 입바르다는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참을성 없이 짓거리는 버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공연히 남의 일에 입바른 소리를 해서 미움을 사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르다와 빠르다의 뜻을 생각하면 두 표현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앞짧은 소리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기본 의미는 장래성이 없거나 장래에 불행을 뜻하게 된 말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앞짧은 소리는 되도록 삼가는 게 좋겠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섣불리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는 실없이 앞짧은 소리를 잘한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를 짧게 내다보고 하는 소리라는 뜻으로 앞니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말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2.3도 기온이 높았고 곳곳이 이맘때와 비교하면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았는데요. 고흥이 31.6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대관령은 20.5도까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아침 기온도 이번 주에는 제법 떨어져 가겠고 낮 기온도 차츰 주 후반으로 가면서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0: 너울도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상은 물결이 당분간 매우 높겠고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경상 해안에,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점차 주반으로 가면서 더욱더 가을 느낌이 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4도, 습도는 41%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차남 취업과 대입 청탁,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 차남을 취업시키고 숭실대 편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명 후원금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면서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어난 것이 한미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면서 반도체와 조선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이 내세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 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SNS X에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영화산업정상회의인 루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으로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서 영화산업 변화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는 협력 방안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원산항에서 북한의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을 통해 핵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한 바 있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경기도는 도봉산 옥정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이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도봉산역 환승센터와 도봉차량기지 정문, 장암역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도봉산 옥정광역철도는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장암역과 탑성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사업으로 전체 공정률은 62%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태한 특검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기는 절기 백로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청명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내 업체도 공정하게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였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들의 녹취와 문자를 잇따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녹취록 입수 경위를 따지면서 불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자 한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메가특구 입법과 여야 협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더위가 꺾이면서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권대중 석좌 교수를 만나서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와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이슈를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늘 청문 준비단 출근길에 직접 이제 이런저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김 후보자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가 계속 이제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이제 좀 더 신중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은 하신 거는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어떤 뭐 부정한 어떤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청탁이 아니라 이게 부당하게 어떤 외국계 기업에 밀려서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지연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달라라고 했던 것은 결국 어떤 공익적 목적의 민원이었다라는 점을 후보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한 입장은 나왔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좀 다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요. 김 후보자, 일단 뭐 국내 업체들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막 밀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어떤 그 바이오 기업들도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3: 뭐 했거든요. 그 예. 양모 씨와 이제 국부 유출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다라는 거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국적,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뭐 로비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제 밀려나는 상황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후보자가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김 승원 후보자 이제 얘기를 보면 그게 상당히 그 해당 물질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래도 뭐 얘기가 되는 물질이었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또 뭐 그 임상 시험에서 그랬나요? 실험쥐 한 마리 죽었고 한 마리 피를 토했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어디서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좀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님.
4: 예, 일단은 뭐 그 이 제약 약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네.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일단 김승원 의원 측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 이제 이게 이제 공익적 목적의 민원 처리다라는 거고,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분들은 이게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뭐 부정한 청탁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 문제가 그냥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처음에 아 이거 내가 좀 경거망동했다, 좀 경솔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냥 이거를 아 내가 좀 부당하게 좀 이거 국회의원 지위를 망각하고 좀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고 끝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점점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치정 문제로 비슷하게 비화하고 있거든요. 후배인 양모 씨와의 뭐 카톡이라든지 녹취 이런 것들을 한동훈 의원이 계속 지금 조금씩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보고 싶다, 뭐 지금 바로 가겠다 막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게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 차라리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이 내용이면은 그냥 아 의뢰 있는 그런 사건이겠거니 하겠는데 이게 또 약간 좀 불륜과 비슷한 이 형태로 이제 인식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파급력을 좀 끼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김승원 후보자 측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적절히 사과하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국민의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게 그냥 뭐 검찰 정치 검찰이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요즘 뭐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가 뭐 조금 이따 질문할 거였는데 뭐 미리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일단 네. 처음에 이제 오늘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5: 그러니까 해명이 좀 조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김승원 후보와 그 중간 브로커라고 알려진 양모 씨와의 통화 중에는 네. 이제 임상시험이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버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그 녹취 내용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승원 의원이 가볍게 이 문제를 넘길 사안이 아니다. 본인 때문에 어찌되었든 식약처에서 무수한 압박을 느껴서 임상시험을 승인해 준 그리고 그것 수로 발생한 뭐 정치 후원금을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김성원 후보자가 이 문제를 단순한 뭐 실수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런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식약처장한테 어느 정도로 압력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고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납득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저는 김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뭐 약간 조금 자그마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하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그 제보에 출처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치료제가 좀 완성 단계에 있어도 이런 식의 부정한 청탁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험 단계에서 그 잘못된 실험이 나왔고 또 그 실험 결과를 조작한 그러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임상시험 승인이 김승원 의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중간 책이 없었다면 그 승인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여러 사안을 좀 고려해보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본인이 거부하고 그동안 했었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재개시되면 그 수사의 성실히 임할 단계가 왔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지명을.
4: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대표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게 진행 경과를 또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좀 전에 이제 문화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2: 이제
4: 한 공익 제보자가 이 김승원 의원이 이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이 약이 코로나 네. 치료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상포진 치료제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둔갑해서 그때 승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또 파급 여기 굉장할 것 같거든요.
2: 그래요.
4: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본인이 그 괜찮은 물질이라고 해서 뭐 저 두루두루 알아봤는데 그랬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승인되면 수천억 이런 발언 이거 뭐냐 그랬더니 김승원 측은 농담조였다. 야 농담조였다. 그 다음에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 그래? 과장선에서 막혀 있어? 알았어. 자, 이런 것들을, 그때 그냥 뭐, 좋은 국내 업체를 위한 민원이니까 이렇게 과연 넘길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본인들이 논리적으로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의원이 뭐, 독약 게이트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오빠 게이트 어떻게 할 거냐, 다소 자극적인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점잖은 이런 해명,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도식적인 이런 해명, 이런 게 잘 먹힐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3: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공세가 굉장히 좀 거센 상황이고.
2: 네.
3: 이제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충분하게 더 좀 채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저는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논란의 핵심은 네.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 공적인 직과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어떤 부정한 도움을 준 것이냐 대가를 목적으로 이 부분이 네. 핵심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뭐 금품 거래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약속하고 뭔가 움직이는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2: 일단 대가성은
3: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하고
2: 예, 예. 대가성은 네네. 일단 없어 보인다.
3: 네네
2: 예.
3: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좀 그런 공세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은 부적절한 관계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그런 공격들, 그러니까 뭐 오빠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계속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핵심은 결국 이제 김성원 후보자가 뭔가 부당한 압력을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행사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네.
3: 그리고 지금 사실 뭐 한동훈 의원께서 제기하시는 어떤 내용들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만 당연히 어떤 문제 제기나 비판 혹은 뭐 후보자에게 대답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검증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출처를 저는 좀 밝힐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검찰 내부 캐비닛이 열리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2: 네.
3: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여기서도 다뤘던 내용 중에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서 뭔가 누군가의 유죄를 끌어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부분을 막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동훈 의원이 당연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매서운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절차나 과정에서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박재고 의원 말씀하신 이 부분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도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 수사자로 빼내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검찰의 캐비넷에서 저 타이밍마다 자료 하나씩 뽑아가지고 상대방 뭐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이런 뜻 같아요. 검찰의 캐비넷 정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재
4: 저는 이게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한다?
4: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정당성을 물고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국민들이 볼 때 사실은 그 절차상에 조금의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2: 그것은 아니야. 이거는 예. 줄기는 아니다.
4: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공익 제보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상상력을 조금 이제 추가를 한다면은 진짜 이제 과거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어디 뭐 후배 검사한테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들 상대로 뭐 국회에서 브리핑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워딩도 제가 불법 같은 거 했을 것 같냐 밝혀볼 수 있으면 밝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한동훈 의원도 이제 그런 뭐 어떤 법적인 것들을 다 검토하고 이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2: 그러니까
4: 생각을 하고
2: 민주당의 이런 대응도 예상을 한 것 같다.
4: 예, 네, 그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하자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2: 네.
4: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정치 검찰의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뭐 과거에는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먹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좀 있으면 또 없어지는 조직이잖아요.
2: 네.
4: 이런 조직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이거는 저는 효과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도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장관 후보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거는 약간 격가지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나중에 밝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결국은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익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부정청탁 로비인지 이 부분에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자라고 보십니까? 후자라고 보십니까?
5: 김승원 후보자는 일반 그 일개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2: 법무부요.
5: 예,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예. 하는 분인 만큼 그런 법적인 리스크가 최소화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공익 제보라고 봅니다. 공익 제보가 분명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함이 아니라 도덕성을 검증하고 능력이나 역량 면에서 무언가 빠지는 면이 있는 것은 없나라는 그 점검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당연히 이것은 공익 제보라고 보고요. 김승원 의원이 올해 6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본인이 분명 공익신고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네. 그런데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고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집단의 잘못된 점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공익제보자를 밝혀라. 출처가 어딘지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해왔던 정치 행보와 전혀 다른 결이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해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본질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어찌되었든 부정한 청탁을 식약처장한테 했고 양 씨와의 그 주고 나눴던 대화 내용을 보면은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받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본질이지 지금 이 자료 제보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제보의 출처를 밝히라고 할 거면 김민석 지금 대표가 과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왔습니까? 2024년 본인 최고위원 당선된 직후부터 거의 최고위마다 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거다. 본인이 뭐 어디서 소스를 들었다.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민석 대표도 그러한 정보원이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정보와 정보원을 누군지 밝히지 못하면서 상대방한테는 그 출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2: 네, 짧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특히 김승원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건데 청문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했더니 한동훈 의원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자기를 청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무소속 의원이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을 임명하듯이 이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도 들어갈 것 같은데 될까요? 안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5: 일단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법사위원장도 네. 민주당 출신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2: 국민의힘이 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네. 김승원 후보자의 비위를 낱낱이 밝혀내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그 개인적인 앙금은 있을지라도 현 상황에서만큼은 저희가 하나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청문위원으로서 가는 게 적절하지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런 전례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오히려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청문위원으로 나서서 나를 제대로 검증해달라. 그 검증의 칼날을 내가 잘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증인으로 서라 이것은 좀 졸렬하게 봤습니다.
3: 근데 뭐
2: 박성민 최고위원님
3: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동훈 의원이 어떤 그 활약하는 그 모습 자체를 국민의힘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 그렇죠. 양쪽 국민의힘 때문에라도 안 될 것 같아요.
3: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에서 설령 뭐 하자 해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아예 한동훈 의원 넣을 바에는 국민의힘 의원 한 명 더 넣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앞에서 그 공적 제보를 받은 것이다.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좀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계엄이나 이런 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계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 관계자들 아주 극히 일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연루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네.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 폭로하는 내용 중에 특히 녹취록 같은 거, 통화 녹음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그 단순히 뭐 약에 대해서 어떤 뭐 제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나 사실은 가져갈 수 있었던 자료들이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들이고 사실 공개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 제보의 출처가 결국 검찰 발소스 아니겠느냐 혹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에서 지금 이거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충분히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래요.
4: 저는 그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청문회에서 뭐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에 못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이제 언론으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청문회 몇 번 해봤는데 이제 청문회를 시작을 하면은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막 자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실마다 이제 청문회 준비팀에다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받는 자료는 뭐 없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취재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제보가 들어와야 거기서 제대로 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공익 제보자 입장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사실 공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만한 공격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분들한테 내가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렇게 판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설령 뭐 제보든 뭐 검찰 캐비닛이든 간에 양질의 자료들은 저는 한동훈 의원한테 갈 가능성이 계속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뭐 청문회에 포함되느냐 아니느냐 이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 그래요. 저 기억해보면 뭐 지금은 격세지감이지만 옛날에 KBS 9시 뉴스가 한참 잘 나갈 때 30몇 퍼센트씩 시청률이 나올 때 제보가 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4: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네. 보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정보를 가지고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주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약간 지금 우리가 좀 부진한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장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영향가 있는 그 정보들을 이렇게 내놓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의혹 중에 하나는 요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제가 교통정보 듣겠는데 뭐냐. 이른바 이제 그 아내가 배우자가 미인가 학교인데 발달장애인 대상 학교가 있어요. 이게 이걸 주진우 의원은 가족형 협동조합이다. 뭐 박원순 전 시장하고 빗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게 용인시에 있었나 경기도의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전혀 못 받다가 이 지역구 수원 장안구로 옮겨온 다음에 지금까지 정부 바우처 지원금을 8억 8천만 원 받았는데 그 가운데 38%인 3억 3천만 원을 배우자하고 두 자녀 특히 이제 아들이 챙겼다 이런 건데 오늘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 그 부인이 한 400만 원 그다음에 그 자녀가 한 270만 원 정도 이제 받은 거다. 이렇게 뭐 그렇게 고액의 월급은 아니고 이게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든 일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거는 알겠는데 자, 장안구로 온 다음에 그거를 받기 시작한 이 부분은 우연의 일치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3: 뭐 그 부분은 이제 청문회에서 전 다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지역을 옮기면서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는 충족이 안 되던 조건이 충족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그 내용이나 그 운영되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그 자료 제출만 있다면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오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저는 이거는 김승원 후보자 아내가 설령 이제 그 지역구로 옮겨 혜택을 받더라도 국민적인 시선이 그렇게 비판적이진 않을 그래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이게 일 자체가 워낙 고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받았다는 급여 자체가 저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하나만한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아니,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

0: 국회의원으로 된 다음에 그 지역구로 옮겼다. 이거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었던 해당 센터를 본인 남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로 옮겼다. 게다가 그 지역구로 옮기고 나서부터 국민 혈세가 투입돼 갖고 그 센터를 뒷받침해줬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죠.
1: 냄새가 난다?
0: 그럼요. 왜냐하면 좀 보세요. 김승원 의원이 결국에 식약처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씨 회사의 그 임상시험을 승인받게끔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무언가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외압을 넣었듯이 이 상황에도 똑같은 그런 외압이 있었는지를 좀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부인이 용인시에 있었던 그 센터를 남편 지역구로 옮긴다는 게, 그것도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옮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옮기고 나서 이런 지원을 안 받았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남편 지역구로 옮기고 나서부터 혈세가 투입돼가지고 이 센터를 뒷받침해줬고, 결국에 부인과 자녀들의 그 봉급, 임금 체계가 나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 남편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분명히 무언가 외압을 넣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 발달센터만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미 식약처에 한번 외압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청탁 차원이었다면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허가라든지 인가가 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언가 본인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러한 식의 혈세 투입을 이끌어낸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좀 밝혀야 될 문제라고 좀 봅니다.
1: 지원금을 받은 경위를 좀 자세히 밝혀야 되지 않나. 그 뭐 부인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본인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아마 좀 어떤 해명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서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늘어나고 있고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굳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인데요. 하만 2터널 안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1대 1km 정도 정체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대간분기점 부근에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부근에서도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선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군포까지는 11km 정체인데요. 군포 부근에 있는 고장난 차 때문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는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화성휴게소까지 10km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1차로가 막혀 있고요. 서울 시내 안쪽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는 뭐 좀 길게 했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뭐 이런저런 것도 기자들이 그 짧은 순간에 들어가는 한 15초, 20초 동안 질문을 한 10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만 녹취로 쫙 나오는데 뭐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는데, 오늘 언더조직 있었던 성차별 지침 관련해서 당시에 왜 침묵했느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어딘가 김승원 후보자는 그래도 이런저런 해명을 오늘 상황에서도 좀 했는데, 용인 후보자는 아예 그냥 그 입을 일단 닫기로 한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게 이제 대답입니다. 자, 이거는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 아 이건 진짜 장관 되면 안 되겠다,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0: 저는 뭐 하나 딱 짚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장관직은 물론이고

0: 의원이와 이 의원직까지도 제가 보기에 사수할 수 있을지가 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본인은 제가 보기로는 장관직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의원직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조직과 관련된 지금 폭로들이 계속 나오면서 용해인 의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느냐,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차원까지 지금 나아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의원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의 임기만 채우고 정계를 은퇴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당 지금 그 또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남편이 굉장히 좀 그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도 있고. 근데 그 남편이 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적 상식 혹은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된 본인들만의 집단에서의 그 사고방식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지금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문회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고 청문회 이후에 장관직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용해인 의원의 그 기본소득당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국고보조금을 쭉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아마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네. 이후에.
1: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막 가족소득당 아니냐 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더조직에서 있었던 성차별 지침 관련해서 당시의 침묵했냐. 이거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직접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보면 소수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더 비판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국민의힘보다도 더 비판적이고 거기 많이 울분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토해내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뭐 이른바 왼쪽을 챙긴다고 한 부분의 인사일 수도 있는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2: 그런데 용해인 의원은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 의지로는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일단 장관이 될 뻔했는데 만약에 못 되고 그냥 네. 의원만 지킨다 하면은 뭐 아무것도 얻는 못 얻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완전히 이제 빌런 정당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바뀌게 됐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총선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무조건 앞을 보고 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1: 근데 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뚫을 수 있냐 이거죠.
2: 저는
1: 제가
2: 뚫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용해인 의원을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의도는 전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왼쪽 좀 챙겨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예.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제 20, 30대 남성들은 원래 지지하지 않았지만 2030 여성들 지지도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으면서 2030 여성의 어떤 상징성도 갖고 있는 용해인 후보자를 이렇게 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은 좀 지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되게 웃긴 게 2030 남성들은 그냥 밖에서 그냥 재밌게 그냥 이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진보 정당 그리고 2030 여성층 일부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
1: 그분들이
2: 거잖아요.
1: 그분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이제 네. 뭐 비례 위성 정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과거에 참여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던 정의당, 녹색당 이런 데들도 일단은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용해인 의원이 말로는 뭐 성범죄 피해자를 뭐 지키네 이런 얘기 해왔으면서 이제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모습들 보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실망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30 남성들이 비판한 거면은 그냥 뚫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진영 그리고 이제 2030 여성에서 반발이 나온 거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는 용해인 후보자를 지키기는 좀 쉽지 않다
1: 지키기는 네, 쉽지
2: 생각합니다.
1: 그분 비슷한 질문을 여쭤보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 정치라고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청년 정치일 수도 있지만 젊은 정신을 가지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약자들을 보듬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만약에 그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언더 조직의 남성 우월적인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강령에 만약에 침묵했다는 게 진짜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로 확인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수사권 이거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성 그 장관 후보자 성평등 가족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과연 그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풍, 지금 특히 이제 진보 정당 내 여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3: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자가 뭐 입장을 내놓는 게 지금 일단 없고 저는 그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겸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가기 전에 좀 정리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뭐 기본소득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또 입장을 내고 그렇게 겸직해서 가는 게 어떤 새로운 길이다라는 취지로 또 입장을 냈고 그리고 용혜인 장관 후보자도 뭐 오늘 출근길 인터뷰만 봐도 이제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 언더조직 관련 내용은 뭐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내부자들의 폭로, 뭐 관련자들의 폭로 이런 게 다시 재조명이 되기도 하고 추가 폭로가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그대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가 어렵고 후보자가 좀 국민들 앞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입장을 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아서 청문회 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저는 이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소득당과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 그리고 논란들 중에 뭐 주요 당직자를 보좌진으로 임명을 해서 월급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 용역을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좀 나눠져가지고 이제 급여를 급여식으로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게 사실 기본소득당만의 문제는 아니라 그냥 국회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챙겨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소득당을 향해서 이제 진보 정당이나 국민들에게 반발이 나오는 게 그동안 이제 용혜인 후보자랑 기본소득당이 보여줬던 정치에 대한 반감이 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제 정의당이나 녹색당도 그렇지만은 소수 정당들 특히 이제 진보 정당들이 본인 어떤 가치나 뭐 이념, 신념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피해를 많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럼에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펼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랑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막 정의로운 척 본인들이 이제 마치 뭐 대단한 이런 그 정치적인 신념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익을 쫓아가지고 이제 이런 뭐 좀 이렇게 반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전 이거에 대한 어떤 평소의 국민적인 반감 그리고 진보 정당 내에서의 어떤 미운털 박혀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비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신주호 부대변님,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김현지 부속실장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전직 민주당 부대변인 입에서 이제 그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고 우리 중간에 하는 얘기는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나간 얘기를 이제 그 저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계기 삼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주장입니까? 아니면 좀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0: 저는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 말에 문진석 의원이었죠.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당시 비서관과 주고받은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인사를 청탁하니까 훈식이 형이랑 뭐 현진 누나한테 전달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저희가 모두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두 분 간에 은밀히 나누었었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밀히 나누었었던 대화에서 인사를 추천했더니 현진 누나한테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아마 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핵심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 측에서 증명을 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청와대 인사수석이 작년 2025년 9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김남국 현 의원과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는 2025년 12월이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민주당의 전직 당직자가 인사 그 실세가 김현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공적인 루트가 아니라 결국에 인사검증은 김현지 실장 이런 비선들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증명을 해줬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자백을 하고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한 거라고 좀 봐요.
1: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용혜인 이 건도 아마 김현지일 거다. 그러면서 뭐 성남 라인이 어떻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3: 뭐
1: 보세요?
3: 그거를 그렇게 이제 옮겨 붙어가는 거는 불이 옮겨 붙어가는 거는 뭐 좀 종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인선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고민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용혜인 후보자나 김성원 후보자의 논란이 이제 대두되기 전에 네.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제 정부에 또 참여하게 된 일과 또 조국혁신당 의원이 또 정부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뭐 이런 내용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이제 함께 뭔가 이제 정부에 참여한다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네. 최근에 지지율 상황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떤 왼쪽을 좀 끌어안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 보였던 것이고 그 부분을 마치 뭐 어떤 특정 무슨 비선이 있는 양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사실 마치 뭐 그분이 뭔가 이제 개입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3: 그 이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약간 농담식이었다라는 얘기도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뭐 김현지 실장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질문도 박성민 최고위원께 드릴게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좀 요점이랄까요? 주요 메시지였습니까?
3: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기는 했어요. 그 여야의 어떤 협치를 굉장히 좀 강조하셨다라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청년 정책과 주거 정책, 그러니까 뭐 부동산 정책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여야를 이렇게 무자르듯 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과거 본인이 국무총리 시절에도 이제 뭐 청년 정책 장관회의 같은 데에 여야 어떤 대학생 위원장들이나 청년들 불러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실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 그래서 뭐 이 인사청문회 이슈가 있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의제가 결국 이제 청년들 민심과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였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협치를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였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정기국회 아무래도 방향성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1: 네.
3: 뭐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하겠다 얘기하셨고 경찰개혁 부분 제대로 해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했고요. 다 말씀을 하셨 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주목한 한 장면은 이제 연설 끝나시고 나서 내려오셔서 바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께 갑자기 가서 이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옆에 계셨던 국민의힘 뭐 주진우 의원이나 다른 김수민 의원이셨나요? 뭐 아무튼 다른 뭐 의원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그 김민석 대표께서 지금 바라보는 어떤 방향이나 구상하는 바가 저는 좀 잘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개헌 관련해서는요. 이동수 대표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권력구도 개편의 경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 대표가 연임 불가서는 대통령한테 받아오면은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자,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개헌 논의에 협조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네. 반면에 또 장 대표는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을 안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연임 불가 선언을 안 하는 거는 뭔가 이제 그걸 하면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마치 이제 이들이 짠 판에 내가 이제 좀 그거를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임 불가 선언하라는 게 별로 이렇게 유효타는 되게 어렵다라고 아, 보는 네. 게 일단은 그 연임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법적 절차를 따져봤을 때 헌법을 일단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을 금지하는 그 128조를 네. 먼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를 개정을 해야 돼가지고 헌법을 두 번 개정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또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헌법 개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를 할 때 국민들이 그거를 수용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별로 이렇게 뭐 유효타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헌법 개정할 때 과연 그 야당이나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이건 현실화될 수 없는 걸 야당이 조금 너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유효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반면에 뭐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움직임이 있었고 법 왜곡제 뭐 이런 뭐 사심제 이런 것들도 또 통과가 됐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못할이란 법이 있을까?

0: 이게 야당의 정서입니까?
1: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든지 여당 대표든지 선언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자꾸 국민이 원하는 선 혹은 국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국민을 단서로 달지 말고 정말 본인이 이번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지 않고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그 간명한 한마디면은 개헌 논의에 아주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냐는 거죠.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대통령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근데 사법부 장악도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애시당초에 아예 설마 저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어? 저게 현실화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불가능하다면 정말 대통령이든 김민석 대표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5년만 하고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아까 김민석 대표가 협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하는 협치는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안 냈고 또 그동안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무제한 토론도 24시간만 지나면 들어와가지고 그 해제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 거 하나하나 세세한 것부터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듣고 소수 정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1: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2: 근데 저는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권을 비호하는 건 아닌데 이제 법 왜곡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소취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당이 국민 눈치 안 보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을 하는 건 결국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0: 차원이
2: 있습니다.
0: 차원이 다르다. 예.
3: 그냥 저는 뭐 이중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는 거는 권력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헌도 필요하지만 그 개헌 그 저지선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0: 네.
3: 그리고 그 헌법을 개정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또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중 개헌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계속 대통령에게 연임할 거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0: 네.
3: 본인들도 알면서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굳이 뭐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밝히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개헌 드라이브를 다시 건다. 개헌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한다. 뭐 5.18이라든지 부마민주항쟁이라든지 그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개헌을 다시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히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한 3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자, 호르무즈 파병 문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범여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기류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자, 파병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이거는 각자 생각을 짤막하게 이동수 대표님부터.
2: 저는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러우 전쟁처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은 아닌 거잖아요. 미국이 이 탈세계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손을 떼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 왔는데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혜택을 봐온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이 지역을 관리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0: 네.
2: 저는 그동안 우리도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나름 무임승차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의무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피해를 줄여가면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하냐 마냐로 싸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하긴 해야 되는데 이란의 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 방안이 어딘가.
2: 예, 뭐 예를 들어서 전투 부대는 빼고 뭐 간다든지 네. 뭐 이런 정도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3: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어떤 형태의 파병일 거냐는 뭐 아직 구체화가 안 된 것 같지만.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0: 네.
3: 이게 어떤 가치나 뭐 내용 중심의 어떤 파병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실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고압적인 방식 그리고 일방적인 방식의 어떤 그 외교 방식이나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동의하기 자체가 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파병이든지 간에.
0: 네. 미국의 일방적인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신조 부대변인입니다.
1: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된다고는 봅니다만 필요할 네. 경우에 좀 파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안보 관련된 논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0: 네.
1: 결국에 파병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더 크다면 저는 파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황명성 최고위원 같은 분은 과거에 파병을 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먼저 선발대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가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민주당과 지지층들의 반발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시간 한 50초 남았는데 대답을 한 10초씩만 해주세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그 부친상 치르고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청와대가 재재청 대법관 후보자 요구했었잖아요. 자,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이동수 대표님 생각하세요?
2: 지금 일단은 청와대나 여권은 이제 이 기존의 후보자 빼고 있는 후보자 3명 중에 해라 이거고 조희대 네.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쪽으로 주장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 그래요. 또 새로운 갈등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시간이 더 걸리니까.
2: 네.
0: 짤막하게 박성민 최고위원님.
3: 그러니까 뭐 어떤 입장일지 뭐 예견하기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아마 그 후보자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리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후보자가 추려지는 과정에서
0: 네.
3: 사실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사퇴를 종용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의사를 봤을 때
0: 네네.
3: 애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급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가영이는 격투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꿈 많은 소녀입니다. 하지만 가영이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후 매일 좁은 구두수 선방에서 일해온 아빠. 낮은 의자에 앉아 온종일 신발을 고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오랜 목발 사용으로 어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엄마마저 손목 이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가영이. 하지만 가영이에게 운동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금메달을 꿈꾸며 오늘도 연습장으로 향하는 가영이. 가영이가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다수 지역 오늘 낮 기온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9.6도의 낮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평년보다 2.3도가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전국 최고치는 31.6도로 고흥에서 나왔습니다. 기온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습도도 낮아지면서 견디기 힘든 더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체감상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비슷한 양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동쪽 지역에서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 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는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 동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높았다면 내일 오후부터 서해 먼바다와 동해안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용비어 천가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할 거라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남 취업과 대입 청탁, 공천 헌금 등 모두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강남 지역 집값은 다소 떨어졌지만 서울의 비강남 지역과 수도권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반발을 의식해서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있고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 전화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3: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요.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이제 대출 한도 3억 원대 안팎으로 이제 축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집사기가 이제 어려워졌다고들 하는데, 자, 교수님, 지금 실제 현장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뭐 자금난이랄까요? 이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4: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네. 고가주택은 뭐 세제 강화로 지금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대출은 뭐 어렵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들도 3억 안팎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네. 대출이 나와도 집을 살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서 실수요자는 자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네. 특히 자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들은 대출 한도가 줄면서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치를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결국 매수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그러다 보면 뭐 거래가 많지 않겠네요.
4: 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래요. 자, 어쨌든 뭐 돈이 있어야 집을 어쨌든 살 텐데 그 돈이라는 거는 본래 돈을 이제 쌓아놓고 막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퍼센트로 보면 많지 않을 거고 결국은 좀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할 텐데 그게 이래저래 여의치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4: 그렇죠.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6.27 대책에서

0: 6억 원까지 제한하는 것이 이제 지금 시중은행들이 그 더 옥죄서 지금 네. 3억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3억까지 살 주택이 어디 있겠어요?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거죠. 비강남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 네. 자,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교수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추진하면서도 네. 대출 규제는 강화하니까 대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여기 이게 정책 엇박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0: 맞습니다.
1: 자, 정부 정책 네,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0: 예, 네,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어서 정부 정책 신호의 엇박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급을 네. 늘려서 집값을 안정하려고 하는 유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주택 구입도 어려운데 이게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1: 네.
0: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그 공급이 언제 나올지 다 막연한 거죠. 그렇게 그렇네. 수요자들은 정부가 과연 주택 공급을 뭐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주택이 입주할 수 있게 돌아올지를 궁금해합니다.
1: 사실. 그래요. 네. 자, 공급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교수님 네. 최근 기사를 보면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를 이제 읽었죠.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의 거래 비중은 뭐 90%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강남 3구를 네, 네. 제외한 지역의 거래 비중이 90% 넘어섰다. 그게 다시 말해서 네. 강남 3구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런 취지의 기사 같은데.
0: 네.
1: 자, 그럼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0: 우선 그 강남 지역이나 또는 한강 벨트 지역으로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 이외 지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을 규제하면 규제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1: 네네.
0: 이번에는 고가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파트들도 직주 근접이나 교통이나 또는 뭐 신축 여부에 따라서 시위가 엇갈리는데요. 특히 이제 중급 정도의 아파트가 좀 있는 마포나 뭐 동작이나 이런 데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1: 네.
0: 전반적으로 강남 이외의 지역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 네.
0: 네.
1: 교수님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역을 넓혀가지고 이제 경기도까지 보면요. 지난 네. 1년간 경기 성남구 분당구 아파트값이 29.5%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0: 맞습니다.
1: 제치고
0: 네.
1: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건데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하신 서울 지역 내에서의 풍선 효과처럼 수도권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이렇게 그 확산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0: 아, 그건 분명합니다. 네. 이게 그 지역 규제가 인근 지역 규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듯이
1: 네.
0: 지역 규제 내에서도 가격 풍선 효과가 그렇게 번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분당입니다.
1: 그래요.
0: 그 일부 강남권의 규제가 비강남권으로 확대되는 그 풍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매도한 그 지역이 이제 강남이기도 했는데.
0: 네.
1: 자, 교수님, 매매 시장은 이렇게 이제 들썩이는데 임대차 시장 상황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임대차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전세는 소멸하고 월세는 오른다로 정리될 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임대차 네.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0: 지금 그 1가구 1주택도 규제하고 네. 또 비거주택에도 또 세제를 강화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된 겁니다.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집이 그 부족한 현상은 자기 집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 꼴이 돼 버리니까
1: 네.
0: 살던 집까지도 살던 사람까지 나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연 발생적인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결혼 건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가 돼요.
1: 아, 그렇죠.
0: 작년에 그 결혼한 건수가 전국에 24만 쌍 정도 되는데요.
1: 네.
0: 서울이 4만 9천 쌍 정도가 결혼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럼 4만 9천 호의 집이 서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건수도 역시 이혼해도 집이 있어야 돼서
1: 네.
0: 이혼이 전국에 8만 8천 쌍 정도가 지난해
1: 이혼하면은 한 집에 살던 사람이 두 집에 사니까 네. 집이

0: 더 필요하다.
1: 월세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월세라도.
0: 예예. 예.
1: 그래서 이게 만천 쌍이 서울에서 이혼했어요.
0: 네.
1: 그럼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만 합쳐도 지금 수평 이동이 아니라도 새로운 신규 발생 수요가 6만 원 정도 됩니다.
0: 그러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도 줄다 보니까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가는데.
0: 네.
1: 지난 5월 기준으로 보증부 월세가 그 월세가 68.6%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7.6%가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런 현상은 뭐 연간 5년 동안 추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0: 그래요.
1: 더욱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누구나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비아파트 부분에서도 월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0: 네.
1: 비아파트는 거의 80% 정도가 이게 그 월세화 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0: 네.
1: 전세를 무리하게 들어가도 그 돈을 상환하면 결국에 그 돈이 내 돈이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걸 가지고
0: 디딤돌이 될 수 있었는데
1: 네, 이게 네. 좀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뭐 미국 같은 데서의 월세가 일상화된 거하고는 조금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보여지죠.
1: 네. 네. 네.
0: 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다가 정부가 이게 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 약간 유턴을 했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네. 대해서는 조금 네. 그 세금 강화 방안을 조금 다시 이제 되돌려서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을 되돌려도 아까 말씀하신 전세는 소멸하고 월세는 오르는 전세 월세화 네. 그리고 월세 가격 상승 이 부분의 어떤 흐름을 꺾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습니까?
1: 지금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정부가 지금 네. 그 당정협의에서 일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것 때문에
0: 네.
1: 실제는 이제 그 12억이 9억으로 내려왔었잖아요.
0: 네네.
1: 완화한 게 아니고 원상복귀한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0: 본래대로 그냥 유턴한 거죠. 예.
1: 예.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는 6억이었는데 이거 4억 내렸다 다시 또 원상복귀 된 겁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뭐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제가 완화됐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0: 아, 규제는 그대로.
1: 근데 여기에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요.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이제 내년 후년부터 그 이후가 되면은 상당히 그 증가합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0.5에서 5%에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지금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1가구 2주택까지는 3억 원 이하는 0.5 그냥 있습니다.
0: 네.
1: 근데 3억 원에서 6억 원 0.7이었고 6억에서 12억부터 올라갑니다. 아, 지금 현재 예. 1.0인데
0: 네.
1: 최종 1.3으로 좀 올라가고요.
0: 네.
1: 12억에서 25억은 현재 1, 2주택은 1.3이고 3주택 이상이 2.0입니다.
0: 네.
1: 이게 결국에 2.0으로 올라가고요. 전부 거의 두 배씩 올라갑니다.
0: 25억 이상은 어떻게 돼요?
1: 25억 이상은 지금 현재는 1.5%입니다. 3주택은 네. 3.0인데
0: 네.
1: 이거는 3%로 두 배가 올라갑니다.
0: 아, 여기선 많이 뛰는군요.
1: 네. 그리고 뭐 50억 넘는 건 흔치 않은데
0: 예.
1: 50억 넘는 주택이 있다는 강남의 일부 주택인데요. 이거는 2.0에서 4.0으로 올라갑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세제가 강화돼서 혼란이 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0: 50억 이게 공시지가예요? 아니면은 저기 실거래가?
1: 공시가입니다. 공시가격.
0: 공시가격.
1: 네.
0: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셨는데 이런 부분 1주택 뭐 고가주택이라든지 뭐 중고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것도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이제 팔려는 사람들한테 제일 좀 그 집 가격이 나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10억으로 제한한 거 있잖아요. 그 공제 네. 한도를. 이런 네. 부분, 야, 이거는 좀 이거를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가주택에 있어 1주택인데 이렇게까지 세금을 내야 되나 이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게 좀 바뀌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1: 저는
0: 어떻게
1: 조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1: 제가 지난주에는
0: 네.
1: 민주당이 주관하는 그 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어요.
0: 네네.
1: 오늘은 또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세미나 합니다. 둘 다 제가 사회를 봤는데.
0: 네네.
1: 둘 다 분위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분위기입니다.
0: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복과된 뭐든 조금은 저기 완화해야 되지 않나?
1: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뭐 당연히 뭐 강력하게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0: 네.
1: 또 민주당에서도 임대주택이나 또는 세제와 관련돼서
0: 네네.
1: 서로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과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교수님, 그리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큰손들이 한국 네. 임대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다고 보세요.
1: 저는 지금 뭐 환율 자체가 워낙 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가장 많이 왔던 게 우리가 98년도 IMF 때거든요.
0: 네네.
1: 그 당시에 외국의 투자은행인 롤스타나 모건스테이나 또는 뭐 도이치뱅크나
0: 네.
1: 또는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그 IB은행들이 국내에 와서 유도가 증권을 발행한 부동산을 대입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개별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투자에 매력이 있다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매력이라는 게 바로 캡사기 매각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월세거든요.
0: 네.
1: 근데 월세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의 그 대출이 기준금리가 3.0까지 올라갔잖아요.
0: 네네.
1: 아마도 10월 22일 날 그 금융통화의 통화은행 저 통화위원회가 있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가가 3%가 넘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의 평균이 3.85%, 약 4%가 안 되거든요.
0: 네.
1: 상단은 5% 갑니다. 근데 이게 오르게 되면 나중에 뭐 상단이 7%, 8% 된다면
0: 네.
1: 결국에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런 상황이군요.
1: 차입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게 되면은 투자 메리트가 있죠. 특히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전월세 환산율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전월세 환산율이 서울은 아파트가 지금 4에서 5% 정도 있는데 지방은 7%, 8%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입이 쉽진 않아요.
0: 네.
1: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이 아닐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도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공급 얘기 조금 몇 가지 해볼게요. 네. 교수님. 9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 중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단 244가구에 그쳤다.
1: 네.
0: 좀 약간 좀 놀랐는데 이렇게 공급 네. 극심한 공급 가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기근이 향후 매매가나 전세값에 진짜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1: 당연히 입주할 물량이 없으면 당장 그 가격은 올라갑니다.
0: 그렇죠.
1: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약간 27,158가구인데
0: 네.
1: 내년은 17,000가구 정도로 줄어든다고 부동산 114에서 발표했습니다.
0: 네.
1: 근데 아시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각 구별로 보면은요.
0: 네네.
1: 올해 중구나 종로구나 용산 송도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중장구도 없고요. 금천구도 없습니다.
0: 관악구도
1: 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 네.
1: 당장 입주 물량이 없으면 기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0: 네.
1: 더 나아가서 전월세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총리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0: 네네.
1: 방송이나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글을 쓸 때도
0: 네.
1: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이 지난해 9월 7일 날 135만 호를 비롯해서 총 164만 호입니다.
0: 네네.
1: 이 164만 호가 엄청 많은 양이에요. 분당이 97,500가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면 17배가 넘잖아요. 그거를 3, 4년 만에 입주 물량으로 만들기는 곤란하고요.
0: 네.
1: 작곡 물량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5년도 10년이 넘거든요.
0: 그럼 그 5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1: 그래서
0: 네.
1: 제가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를 정부가 해야 된다. 아파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0: 네.
1: 다세대나 연립이나 또는 도시형용사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일정 면적 이하를 무주택 주택수에서 배제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뭐 5평짜리 사도 주택으로 간주되면
0: 네.
1: 무주택자가 사면 주택청약통장에서 가점제에서 불리합니다.
0: 아, 그래요?
1: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니까 84점 만점에 이게 사라지면 분양받기 어려워요. 3기 실험지 같은데.
0: 예.
1: 반대로 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사면 지금 12억이 14억이 그 뭐야 공제 가격인데
0: 네.
1: 14억까지 1가구 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이 5평만 사도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규제 지역에서 오히려 최고세율 45%를 적용하게 되면
0: 네.
1: 가산세 20%가 있어요. 지방세 10%를 합치면 71.5% 양도세 내야 됩니다.

0: 그러면 무주택도 안 사고 청년도 안 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죠.
1: 아.
0: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안 하겠죠.
1: 예.
0: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3년 5년 정도는 소형 초소형 젊은 사람들이나 시도부나 학생들이 살 수 있는 비아파트 부분을 주택수에서 배제한다면
1: 네.
0: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지 않겠나.
1: 아.
0: 정부가 8월 13일 날
1: 예.
0: 준공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 비아파트분 주택수를 배제해놨습니다.
1: 네.
0: 근데 고작 2년입니다, 그게.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걸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동산 1사절은 17,193가구인데요.
1: 네.
0: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구가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동작관악도 입주 물량 거의 없습니다. 2028년도에는 더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는 그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는 참 좋은 정책이에요.
1: 네네.
0: 135만 호 많지요. 분당의 14배니까.
1: 네.
0: 그러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꼭 공급이 된다면은
1: 네.
0: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과 공급량이 늘어서 안정됩니다.
1: 네.
0: 물량에 장사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좀 좋은 일인데
1: 네.
0: 그 사이에 주택 공급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세 배에 걸쳐서 공급량 공급 대책 내놨지만 전부 중장기 대책인 게 아쉬워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대책은 대책대로 막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네. 할 수 있듯이 신속하게 할 수 있듯이 최대한 추진을 하되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초소형 아파트라든지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저기 주택수에 넣지 않으면 집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도 이게 뭐 첫 주택 가질 때 어떤 그 혜택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0: 네.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걸 주택수에 배제하면 주택이 있는 사람이 사서 전월세 넣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전월세도 많아지고.
0: 이거에 대한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신탁제도입니다.
1: 아.
0: 전세 신탁제도 하겠다고 내놨는데.
1: 네.
0: 집이 있어야 전세 신탁제도 하죠.
1: 그러니까요.
0: 예. 다주, 한, 좀만 작은 거 뭐 하나 사면 다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1: 네.
0: 네, 이게 공급을 하겠다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엇박자가 나듯이 비아파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해놓고
1: 네.
0: 정작 살 사람은 없습니다.
1: 어쨌든 거래를 늘리는 게 거래를 늘리고 사람들이 많이 취하게 하는 게 단기 공급 정책이란 말씀이시네요.
0: 네.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1: 네. 네. 아, 이 부분을 지금 좀 귀 기울여서 정부 당국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0: 그
1: 예, 듭니다.
0: 총리와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런지 구 부총장,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이해하셨는데.
1: 네네.
0: 수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1: 네네. 구윤철 부총리 말씀하시는
0: 네.
1: 거네요.
0: 네네.
1: 그래요. 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단기 공급 정책, 막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뭐, 한시적이라도 마련해야지 이 동맥경화 걸린 게 뚫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0: 저는 그래요. 그런 거를 샀을 때 만약에 정비사업이 돼서 재개발 자원 중에 편입되는 물건이 가격
1: 네.
0: 올랐다.
1: 네.
0: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투기는 억제해야 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정부가 막 겁나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이게 이율 배반제여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 네.
0: 분명히 시장은 그걸 원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리고 집값도 뭐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올라갔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그 세금을 과하게 물려내서 불만의 목소리는 많지만 되게 이제 뭐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샀던 주택이 뭐 매덕 주고 산 게 몇십억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세금을 많이 물리면 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분산 정책도 일부 써야 돼요.
1: 네.
0: 네.
1: 자, 시장에 물건이 활발하게 돌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네. 원자재가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도심 정비사업장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장기화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라든지 입주 일정 뒤로 밀리는 일도 잦아지고 있고요. 이게 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0: 우선은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1: 네.
0: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사업을 빨리 안 가게 되고

0: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네. 정부가 좀 두 가지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는 무리한 기부 차납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을 더 못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그 기부 차납을 원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건물의 일부를 갖고 가게 되면은 네. 나중에 재건축 리모델링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 네.
0: 최대한의 용적률을 늘려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1: 네.
0: 또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더라도 용적률을 올려서 수익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1: 네.
0: 이 공사비 올라간 걸 뭐 깎을 수는 없잖아요.
1: 네네.
0: 원자재 납품하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건 최소한의 억제하더라도 인정하고 가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 수익이 악화돼서 사업을 못 간다면
1: 네.
0: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용적률을 올려서 수익을 좀 개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당연히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는 또 정부가 환수해야 되겠죠.
1: 그렇죠. 자, 합리적 네. 기부 체납 용적률 상향 말씀하셨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9월 미분양 관리지역 4곳 지정 발표했습니다. 지방주택시장 악성 미분양 적체 그리고 지역 건설사 자금난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방주택시장이 지금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합니까?
0: 지금 미분양 주택이 한 6만 8천 호 정도 됩니다.
1: 네.
0: 조금 줄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태인데요.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14일 날 정부가
1: 네.
0: 인구 감소 지역이나 예상 지역 84곳 그 이상의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대도시 이상 광역시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지역까지는 확대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나. 미분양 주택이 하나 발생해야 되면요.
1: 네.
0: 건설사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하도급까지도 전부 다 자금 회전이 안 되거든요. 아,
1: 연쇄적으로. 예.
0: 네. 그러면서 그 경기가 좀 그 살아나거나 좋은 지역은
1: 네.
0: 지금 현재 그 보증 여력을 주택도시 보증원을 통해서 30조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PF 대출 자체의 그 요율이 70%로 제한돼 있어요.
1: 네.
0: 이걸 좀 더 늘려서 건설사가 PF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1: 네.
0: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거기 나름대로 해소한 대책을 내놓고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한도 조이면은 주택거래 시장 얼어붙고요. 반면에 유동성 풀면 가계부채 급증할 걸로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정책적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고 최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우선 그 6월 말 기준으로 유동성 자금이 4,280조가 넘습니다.
1: 네.
0: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1: 네.
0: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를 더 주고 사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1: 네네.
0: 또 건설비도 원자재값이 올라서 힘들어지는데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1: 네.
0: 이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그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지금대로 뭐 규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나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들에게는 좀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정부가 이제 일반 자금 그 광의 유동성 자금이 늘어난 건데 무분별하게 돈을 그 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 활성화나 서민들의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1: 네.
0: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1: 네.
0: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서 결국 물가를 올리고 집값을 올리거든요.
1: 네네.
0: 이거를 좀 더 계획적 체계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아까 이제 뭐 좀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계획적 체계적이라는 거는 어떤 뭐 소득 그 등급별로 조금 차별성을 둔다든지 더 이렇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요.
0: 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줘야지.
1: 네.
0: 일반 국민에게도 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두 개에서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1: 네네.
0: 네.
1: 자, 그리고요 교수님 지금까지 짚어봤지만 강남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덜 들썩이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바뀌어지고 달라지겠지만.

0: 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뭐 어떨 걸로 전망하시는지 거기에 있어서 뭐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1: 가장 큰 변수는 뭐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우선은 뭐 강남권은 그 세제 강화로 인해서 숨고르기가 좀 이어질 겁니다.
0: 네.
1: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매물도 들락날락 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격 부담이 좀 적은 정비 사업지구는 교통의 편향적으로 시비가 갈 수 있는데요.
0: 네.
1: 우선은 뭐 이주비 대출이 적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빨리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래도 서울은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쪽에는 움직이지 않겠나 봅니다. 네.
0: 아,
1: 그리고 두 번째 큰 변수는 이제 그 금리 변동입니다.
0: 네네.
1: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주택 구입이나 또는 전월세 구입도 어려워집니다.
0: 네네.
1: 근데 정부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건설사의 주택 공급도 위축을 받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정책 금리를 통해서 무주택자한테는 좀 지원을 하고
0: 네.
1: 또 건설사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더 정책적 배려가 있다면은 하반기 시장에는 어렵겠지만
0: 네.
1: 좀 더 안정되지 않겠나. 결국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과 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가 변수라고 봅니다.
0: 네.
1: 아마도 중저가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강세 보일 거고요.
0: 네.
1: 중대형 고가 아파트는 아마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가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0: 그 세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네. 하나 여쭤보면 세제 그 부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요거를 안 하고 완화해야지 부동산 시장에 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 저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세제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0: 네.
1: 시장은 시장 논리에 맞게 따라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누진과세 돼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걸 징벌적 과세처럼 세금을 올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안정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게.
0: 네.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 실수요자들에게 뭐 좀 들을 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해서 대출 문턱 높고요. 공급 가뭄은 여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매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이나 상환 능력을 보고
0: 네.
1: 주택 구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금리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
1: 만약에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이자가 점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20년 상환이라도 고정금리 대출로 집을 사서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은 그 입지 조건을 봐서 금액에 그 상당한 그 변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뭐 언제든지 구입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이제 3기 신도시가 곧 분양할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다면 또 신혼부부나 또는 상해 최저주택 구입자였다면
0: 네.
1: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여기는 일반적인 금액보다 80% 낮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 분양만 되면은 당첨만 되면 뭐 로또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유리하게 집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네네. 그 전월세
0: 네,
1: 시장은요. 네.
0: 말씀해 주십시오. 예.
1: 네, 마지막 한 가지 전월세 시장은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
0: 네.
1: 정부가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월세 시장을 구하는 데가 꼭 필요한 적이 아니라면 조금 더 눈을 돌려서
0: 네.
1: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지난달 네팔 대홍수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적의 구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홍수 열흘 만에 구조된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나요?
1: 예, 우선 대홍수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지난달 26일에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가 네팔 트리슐리 강을 덮쳤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사망자 1,375명, 실종자 5,531명이 발생했고 한국인 9명의 소재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 KDRT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방금 기적의 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트리슐리강 유역에서 유역을 따라 올라가면서 생존자 구조 소식이 하루 이틀에 막 한두 명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네팔인 남성 2명이 이제 구조가 됐고요. 5일에는 베트리와티에 있는 주택에서 네팔인 여성 1명이 구조된 바 있는데요. 여기다가 현지 시간 5일 오후 1시 15분쯤에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있는 터널 안에 225m 지점에서 네팔군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KDRT로 구성된 합동구조대가 중국인 한 명을 추가로 구조를 했습니다. 이게 딱 열흘 만입니다. 이때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구조대원들이 손전등을 여기저기 비추면서 생존자를 찾는데 희미한 사람 형체가 나왔고
0: 그래요.
1: 생존자는 이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열흘 만에 구조가 진짜 기적적인 일인데. 자, 우리 관심은 사실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이게 어떻게 됐는지가 우리 관심인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1: 예, 아직까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던 그 위치 자체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이 현재에서 이제 공사를 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9명이 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KDRT뿐만이 아니라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남동발전도 별도로 이제 수색팀과 이제 드론 수색견 등을 투입을 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척 없고 다만 어제 엊그제 이제 그 수색일 됐던 구조가 됐던 중국인이 신원이 확인되지 이제 추가로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해서 더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0: 네. 해외 AI 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가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당장 공급한 물량까지도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본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만들어 놓은 건 내년에 공급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1: 사이클이 길었었죠.
0: 사이클이 사실은. 길었었는데 그게 이제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다는 거예요.
1: 네, 그만큼
0: 얼마나 잘 팔리기 어느 정도로 공급이 딸린다는 겁니까?
1: 예, KB증권이 오늘 내년 사상 초유의 공급 부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0: 네.
1: 지금 현재 시점을 진단을 했습니다. 3분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지구가 열흘 미만까지 낮아졌다. 지금 만들면 열흘 이내에 바로 팔려나간다는 얘기죠.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공급 환경이 내년에도 계속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게 내년 내후년에도 더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그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죠. 오픈 AI나 구글 같은 이제 AI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내년에 인프라 투자 규모를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 돈으로 약 1,700조가 넘습니다. 근데 올해 투자를 했던 것보다 한 60%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올해가 40%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60% 느는데 그 안에서 투자 비중도 늘어나는 겁니다. 메모리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 아무리 지금 캐파를 늘리려고 이제 공장을 짓고 해도 그래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0: 얘기군요.
1: 하고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반도체 이제 없어서 뭐 파는데 막 날개도 친 듯 팔리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다소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사실 38%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로 해가지고요. 최근에는 사실 그 이제 공급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내년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냐 주가와 비교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PER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10배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3배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0: 네.
1: 앞으로 근데 KB증권은 여기서 앞으로 3년간 역대 최대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고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이 되면서 강력한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다.
0: 네.
1: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앞으로 전세금을 세입자

0: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은 공공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한데 이게 일종의 세입자 보호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예, 맞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 보호정책을 하는 건데요. 대위변제라고 하거든요. 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보증기관이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어요.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보 공유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네. 이제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달 동안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이 다 모아서 다시 각 기관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이런 상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거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0: 네.
1: 추가로 이제 세입자가 만약에 새로 이제 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러면 돈을 돌려줬던 사람인지 돈을 혹시나 안 돌려주는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네.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0: 그래요. 자, 이 질문은 짤막하게 드려볼게요. 영화 예. 오디세이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 이제 돌파했는데 영화 원전인 고전 오디세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책 판매 얼마나 늘었습니까?
1: 예, 8월 한 달간 교보문고에서 이제 팔린 책들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0: 네.
1: 오디세이, 오디세이야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된 책이 전체 7월 대비하면은 940.9% 그러니까 10배 이상 늘었고요.
0: 그래요.
1: 작년 8월과 비교해서는 31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리고 아동용 오디세이 있잖아요.
0: 네네.
1: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0: 그렇죠.
1: 있는 게
0: 예.
1: 그게 보니까 지금 이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8월 판매량이 작년에 97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서 애국지사 글씨로 알려진 작품이 알고 보니까 친일 행위자 글씨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 예, 국립중앙박물관이 7월부터 우리들의 밥상이라고 해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중에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했던 서예 작품이 알고 보니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박중양의 글씨로 확인된 겁니다. 이게
0: 네.
1: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한인 박원근이라고 이렇게 낙관이 새겨져 있는데
0: 네.
1: 이 박중양이라는 분이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 어떤 박원근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필적 감정 등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예 이제 계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거는 박중양의 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이
0: 그래요.
1: 확인되자 유홍준 박물관장도 이거는 진짜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인데 너무 미흡했다.
0: 네.
1: 정확한 이렇게 사실 사과를
0: 확인
1: 했습니다.
0: 필요성을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200원 가까이 수직 낙하했고요. 오늘은 133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때 조금 전만 해도요. 1500원대 이거 고착되는 거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나눴었는데 네. 자,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1: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달 사이에 200원 넘게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요. 일단 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이제 원화로 환산이 되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네.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이제 법인세 중간 예납 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들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동안 벌어들었던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서 세금 내느라고 또 이런 요인도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원화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내고 물량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네. 정말 늘어났거든요. 아마 이런 요인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ADR 그러니까 SK이닉스에 이제 ADR 자금 유입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는 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이제는 미국에서 벌어들었던 거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갖고 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식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거의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면서 원화 가치를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달러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 달러도 많이 예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외환 보유액 공개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외환 보유액에 대한 순위를 이제는 좀 감췄는데 예. 그 이제 순위를 감추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그러니까요. 계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외환 보유액에 대한 순위를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나왔고 그 당시에 가정이 많이 파괴됐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추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이제는 좀 회복이 된 다음에 2001년부터 한국은행이 뭘 시작했냐면 이제 외환 보유액에 대한 그 순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걸
0: 그때
1: 보면서
0: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예, 늘어나고
1: 그렇죠.
0: 올라가고
1: 계속 늘어나니까 예. 회복이 되니까. 네. 그래서 2001년부터 이 순위를 계속적으로 이제 월마다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안심도 되고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순위가 되는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25년간 이어진 관행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순위가 8월부터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의아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기자들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왜 빠졌냐.
0: 이거 왜 빠졌지?
1: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의아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외환보유액이 점차 감소됐을 때 빠졌다 그러면 아, 뭔가 있구나 그럴 텐데 외환보유액은 지금 보면 순위로 한 10위 정도 되고요. 예. 증가폭이 사상 최대로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반도체 기업이 워낙 잘 벌어서
0: 이게 반도체 기업의 기여만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달러 많이 벌었잖아요. 그게 또 은행으로 예체가 되고 은행에서 또 한국은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금 4,422억 달러고요. 그 예. 7월 대비해서 143억 달러나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순위는 감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의아하다. 왜 감췄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뭐 굳이 이게 순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외환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액은요 달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금 보유량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금 보유량이 많은 나라들은 금값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액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고
0: 우리가 그 금액은 늘어나면서도 순위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0: 그거 참 의아하네요. 네, 그래서 굳이 왜 감췄을까?
1: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0: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1: 예, 네, 그래서
0: 아, 그런 이게 논일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순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외환 건전성이 문제가 없는데 이 순위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으니 이 부분에서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그냥 감췄던 거죠. 이렇게 네. 안 보여줬던 건데 그래서 이제는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모르죠. 다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한국은행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 많이 해서 외화 벌어들이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요.
1: 네.
0: 뭐 그리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 그렇죠.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기업이 있고 이제는 조금
0: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1: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제 일단 좋은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오는 기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싼 값에 그 전보다는 이제는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항공주라든지 왜냐하면 항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싸게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철강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료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는 쪽은 좋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수출 기업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게 좋겠죠. 예, 하나를 그러니까요. 팔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본다 그러면 이 환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 이게 반도체 좀 악재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보다 더 호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뭐 반도체주는 크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최근에 SK 하이닉스 일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언론들이 제일 바라했던 게 어떤 목소리였냐면 최태원 회장에서 목소리가 무슨 얘기가 나올까? 혹시나 SK 하이닉스가 일본 쪽에 이제 공장을 투자하는 거 이거를 목매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근데 네.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 지을게 이게 아니라
0: 검토한다.
1: 검토한다. 예, 뭐 검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또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SK 하이닉스가 일본 쪽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나? 이렇게 이제는 뭐 일본 쪽에서는 희망찬 회로를 이제 돌리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근데 사실 지금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대만 TSMC, 미국의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 번째 해외 공장이 됩니다. 해외 그래. 기업이 일본에 세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뭐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나 이런 것 필요성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우리 협력 업체들 네. 이런 부분의 문제도 간단치 않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우리가 국수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결정을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우리 국내 협력업체들 상황도 있을 텐데
1: 네.
0: 일본 내 어떤 입지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사실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지진이죠.
0: 그러니까요.
1: 사실.
0: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1: 지형적인 네.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TC 공장이 있습니다. TSMC가 이제는 구마모토현에 공장이 있는데
0: 네.
1: 최근 7월 28일에 7.1 지진이 났었죠. 그때 뭐 시설은 파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네. 워낙 사실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비를 다시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0: 네.
1: 2016년도였죠. 그때 이제 구마모토 대지진 때도 길게는 한 1에서 3개월 동안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생산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일본의 공장을 세운다는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론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거야 이제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네. 판단할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은 분명히 안고 있다라고 생각해보겠고
0: 네.
1: 또 하나의 리스크는 역시나 기술인 거죠. 우리가 워낙 기술이 뛰어난데
0: 네.
1: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진짜 세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술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0: 기술 유출.
1: 예, 네. 그것도 이제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일각에서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0: 한국 그 산업단지 공동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에 간다 그러면 소재 부품 회사 다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웠으면 더 좋을 일자리들이 또 일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과연 진짜 이게 현실화 되느냐 그거는 이제는 뭐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들여다 보셔야 되겠네요.
0: 네.
1: 근데 일본과 사실 SK하이닉스는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키옥시라는
0: 네.
1: 일본의 대표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사실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부분 짧게 여쭤볼게요.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네. 무슨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인 마인드로서 이제 본 거죠. 왜냐하면은 경제 시스템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네. 경제 시스템 있고요. 그다음에 EU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이 경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이제 어떤 큰 어떤 마인드로 네. 담론 그런 담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경제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게 아마 생각인 것 같고요. 뭐 큰 뜻으로 보자면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협상을 해도 협상력을 더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요.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떨지. 오늘은 코스피가 6,900선을 회복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네. 챗 GPT 아스트라가 얘는 발표를 했는데 아 이게 뭐 엄청 나죠. 네, 그래서 AGI다.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 뭐 범용 인공지능 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AG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인간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제는 네. 특정 그룹에 잘하는 AI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잘하는 AI가 출범이 되는 거고 이유는 엔비디아 블랙의 10만 장 이상을 동원해서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고도화된다 그러면 이제 20만 장, 30만 장 필요하니 거기에 네. 들어가는 또 우리나라 HBM이 더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래갖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크게 올랐고요. 네. 내년 반도체 메모리 공급이 빠듯할 수 있다는 KB증권의 보고서도 오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원 기관이 이제는 전체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기관이 2조 6천억 원 기타 법인이 1조 6천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이 6조 8천억 원 또 팔았어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왔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1: 역시나 11일에 발표되는 8월 미국의 CPI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네. 이 8월 CPI는 전월보다 0.4%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년 대비로는 3.4%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부합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크게 노멀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물가가 더 치솟게 올랐다. 그러면 네. 이제는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은 뭐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요거를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미국의 11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절기상 백로입니다.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명인데 이슬은 맑고 일교차가 매우 클 때 잘 맺힌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절기명에 부합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만 오늘과 내일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의 날씨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서해를 제외한 전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당분간 강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주로 동해안 쪽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8도, 대관령 11도 등 12도에서 21도 분포로 아침 낮은 계속해서 선선하겠습니다. 낮과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0도, 약간 덥겠습니다. 서쪽 위주로 더위 이어지고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5도, 대전은 28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0: 기업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또다시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한층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영화영상회의 위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급파된 정부 긴급구호대가 나흘째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인 강건호를 동해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나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이 입장을 바꾸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선 안 된다며 다른 나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나라가 연락해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외에 작전에 참여하는 군사 자산은 중동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제공한 거라면서 여계 국가의 자산도 투입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나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동 외 동맹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시에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자원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파병 압박도 한층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라이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면서 핵 합의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할 거라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국과 이란 간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한 겁니다.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응해선 안 된다.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한국은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미군 군함 두 척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란 유조선 세 척을 보복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란군도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다니던 유조선 세 척과 미국 관련 선박 세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는 수일 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새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미 군함을 겨냥한 대함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한미 정상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가스 복합 발전소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에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1호 프로젝트 윤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3박 5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올해 첫 개최되는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미래 콘텐츠 산업 변화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내일 파리에서는 안보와 첨단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5개월 만에 다시 프랑스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4월 방한 당시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개막연설에 나섰습니다. 양국은 향후 5년간 각각 약 8천억 원을 영화영상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리미에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0: 대통령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영화강국 프랑스도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알고리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계적 도전에 직면한 만큼 대응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OTT 등장으로 축소된 로컬 방송사 영향력 축소와 이에 따른 상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배우들과 만나 영화산업 간담회를 갖고 이어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내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용비어천과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혁신할 때라며 민주당부터 민생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는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으로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등을 뿌리 뽑고 부동산 문제는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등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한 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갖고 뛰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연설이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연임 불가 선언을 하도록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지명 전면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개각 목표도 분명하다며 공소 취소, 좌파 챙기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인사검증을 뭉갠 거 아니냐고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신중히 해야 했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 임상시험 승인 민원에 신중해야 했다,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식약처장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신약 로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차남 취업과 대입 청탁, 공천 헌금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모두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경찰이 오늘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부인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또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1년간 이어오며 늑장 수사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의원을 7차례 소환 조사했는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4월 이후 5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 보좌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판단을 거듭 유보해 수사를 1년째 지연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1: 네팔에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나흘째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된 터널의 새로운 입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추가 생존자 발견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3: 우리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나선 지 나흘째. 구호대는 오늘도 세 팀을 투입해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틀 전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된 그 터널입니다.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자신이 갇혀있던 터널 주변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추가 생존자를 찾는 데 수색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해당 터널 내 세 곳의 입구 중 그동안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이 입구 안쪽에 물이 차 있어 얼마나 물을 빼낼 수 있는지가 수색의 관건입니다. 지난 2일 열흘 일정으로 네팔에 투입된 긴급 구호대는 활동 기간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앞서 구호대는 우리 국민들이 공사에 참여했던 수력발전소의 댐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데 이어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한 구도 수습해 터널 밖으로 옮겼습니다. 또 시신 두 구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구호대는 남은 기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서 숨진 사람은 1,380여 명, 실종자는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열고 동해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4: 북한의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본격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정식 배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어제 원산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강건호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했는데 미사일의 전술 핵을 탑재해 해상 핵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서해 함대에 취역한 최현호와 비교하며 동해에서 임무 수행할 강건호의 취역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해가 교전 상대 측의 전투함선이 상시 출몰하며 핵 자산 이동과 군사 훈련까지 자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수역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실상 한미 또는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실시해온 연합연습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지금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증명해 보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요한 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 일각에선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 자산 공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취역식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딸 주혜가 동행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한미일이 오늘부터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한미일 3국 주요 해양 및 공중전력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 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경기 파주시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이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이 남성은 상품권을 파는 브로커로 당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혜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4일 오후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0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4일 새벽. 경찰은 여성의 소재지를 경기 파주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카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여성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장 A씨는 상품권 판매업자로 당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스타 김도영이 KBO 리그 8월 월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스포츠 소식 신병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에서 두산 투수 곽빈을 제치고 8월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김도영은 8월에만 타율 3할 2푼대를 기록하면서 홈런 6개, 득점 16개, 장타율 0.714로 세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김도영은 앞으로 홈런 1개와 타점 2개를 보태면 40홈런, 100타점을 달성합니다. 국내 타자 40홈런은 8년 만입니다. 한국 당구의 간판 선수이자 3쿠션 세계 랭킹 1위인 조명우가 벨기에 리르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조명우는 결승에서 네덜란드의 딕 야스퍼스를 18이닝 만에 50대 38로 이겼습니다. 월드컵 개인 통산 6승째를 기록한 조명우는 고 이상천이 보유한 아시아 선수 월드컵 최다 우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한산학연맹은 오늘 영업무역의 성규학 회장이 제25회 대한민국 산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산학부 출신인 성 회장은 아웃도어 업체 등을 운영하며 여러 산악인의 고산 등반 활동을 지원했고 스포츠 클라이밍 팀을 창단해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태한 특검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여신도 1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가 젊은 여신도들을 세뇌했다며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정범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17년을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정전이 발생해 승객 6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사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은 비상 원동기를 가동하고 전력을 복원해 탑승객 60여 명을 사고 발생 20분 뒤 하부 정류장으로 이송하고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42만 2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버스 서비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10, 많게는 4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덥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와 동해,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승부수로 띄운 개각카드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모습입니다. 특히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의혹들에 휩싸이면서 개각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야권에서는 후보자 검증 문제와 청와대 인사라인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논란, 정치 인앤아웃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야권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못 이긴 늑장 대응이라며 외교 참사라고 맹폭하고 있죠. 여론 설득도 과제입니다. 자,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시죠.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의 나오 시간입니다. 함께하실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 김소희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국회 여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죠. 김민석 대표가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여당 대표의 개헌 카드 뭐 그동안 뭐 몇 번 있었죠. 이번에 과연 뭐 추진이 될지 한번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제발 좀 묵힌 숙제 좀 하자 이렇게 다시 제안하는 거죠.
0: 네.
1: 사실 87 체제 이후에 근 40년 동안 개헌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개헌에 대해서 바라는 바도 많이 계시고, 또 여야 간에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계속 공감한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개헌이 불발됐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 선거가 없거든요. 선거가 없어서 개헌의 적기인 것 같아요. 내년이. 그렇게 보고,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여야 간에 또 이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
0: 네.
1: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선에서 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5.18 정신이라든지 부망쟁 관련된 것들부터 예시로 이제 들면서 그런 것부터라도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 그 좀 개헌에 대한 마중물을 좀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좀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등등의 그 권력기관, 권력기구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나아가는 그런 개헌들이 좀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개헌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한테 연임 포기하라고 그러고.
0: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였더라고요. 이제 재판 재개 선언하라고 이렇게 하고.
0: 네.
1: 근데 그 어차피 불가능한 것들을 선언하라고 자꾸 하시니까 이건 그냥 정치 공세로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0: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야기, 연임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하면 이제 개헌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가요?
1: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뭐 당대표 때, 후보 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충분히 했어요.
0: 네.
1: 그리고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 지적하는 게 그 조정식 의장하고 법제처장 등이 한 발언들을 빗대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라고. 그 당시에도 그 조정식 의장 간담회 이후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다 얘기했습니다.
0: 네네네.
1: 이 지금

0: 헌법,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시민단체 대화에도 그 정도 표현했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재계 선언과 또 개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재계를 할지 말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삼권분립을 되게 강조하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할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정치공세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 그만하고
1: 개헌에 집중하자.
0: 정말 이제 개헌 좀 제대로 좀 한번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할 것이라고 좀 네네. 믿고 싶습니다.
1: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인 공세로 연임이나 이런 거 그만 얘기하고 그냥 개헌 자체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승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희가 당한 게 많아가지고.
1: 당한 게 많다.
2: 네.
1: 어떤 걸 당하셨습니까?
2: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처리한 것도 많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사법 체제를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아시잖아요. 그리고 몇 번을 얘기했냐라고 말씀주셨는데 대통령 당신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돌려돌려 얘기했는데
1: 그 말은 대통령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2: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아, 왜냐하면 그 4일날 그 4일날 시민단체의 대화에서도 그냥 연임 안 하겠다 말씀하시라. 그러면 국민들이 이 의도를 좋게 볼 것이다 했는데 그 연임 안 하겠다. 이 6자리를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그것도 또 돌려 말씀하세요. 뭐 추진해도 국회도 국민도 국회도 안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긴 말씀하실 동안 연임 안 하겠다. 네. 뭐 개헌 제대로 논의해보자. 그렇게 심플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왜 저러시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그 김인석 당대표의 멘트 를 보면 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선이 어딘가요?
1: 애매모호한가요?
2: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국민이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다 국민인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선으로 가면 그건 오케이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조금 그냥 맘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고.
1: 너무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네. 그냥 크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2: 그리고 저희가 마치 5.18 정신을 부정한 것처럼 오늘도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협치를 얘기하시는 당대표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18 정신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근데
2: 당사원에서.
1: 국민의힘의 이진수 의원이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잖아요.
2: 개인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1: 개인의 일탈이다. 네.
2: 그리고 그 5.18 정신을 수록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그걸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시기가 문제가 있었고 실은 개헌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그 87체제 그 개헌할 때처럼 개헌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는 궁극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많아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이 개헌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는 없길 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뭐 대통령제나도 국민들이 원하는 뭐 다른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거는 양당 모두 공감한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할지 그저 이 점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니까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뭐 계속 이런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전의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3: 개헌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약간 오해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소원제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대법관을 작년에 또 증원을 하면서 결국에는 26명,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중에서 그중에 22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목전에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은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왜 그동안에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다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조금 아까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히려 국민을 통합시키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임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본인도 임기가 끝나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네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진희 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연임은 못하는 건데 왜 자꾸 말로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적 공세 그만하고 민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셨는데 그거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얘기해준 것은 지금 지지율이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연임을 한다라고 나온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임 이야기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문자들이 꽤 많이 오고 있거든요.
0: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권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제처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더 그랬었던 것이죠.
1: 그때 이슈가 지금은 됐었죠.
0: 이제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연임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기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반면에 박지성님께서 자꾸 말로 하라는 요구가 있는 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문자도 또 와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여기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2: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1: 못 하는 거다.
2: 연임은 네.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으로 안 한다고 당대표 시절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때인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왜 대통령 되고는 그 말을 하지 못하냐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도 아니 야당이 이걸 계속하라고 하면 딱 그 일곱 글자인지 여덟 글자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의 무게값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1: 네.
2: 이건 할 수도 없는데 야당에서 공세를 한다고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프로세스입니까?
1: 아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생각도 없는데 네. 도둑질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건 이상하다.
2: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아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1: 네.
2: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개헌을 하려면 또 조국혁신당과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모으셔야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 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김석 대표가 오늘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창조적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특히 또 김석 대표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고심하는 모습이던데 창조적 수평관계라면 지명 철회 요구까지 청와대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희 변호사님은 이 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0: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1: 네.
0: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요. 원팀이 아니라 이제 창조적 수평관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덕을 입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정말로 전통적 지지층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당의 지지율 이것이 김민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본인의 자기 정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라는 어디서 나온 입장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의 말씀에 있어서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하지만 조금씩 시작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1: 당의 입장이 점점 불리해지면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2: 그런데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 수평적 뭐 관계고 그렇지 않으면

0: 뭐 상하관계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네. 여러 전략과 어떤 인사권에 대한 존중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종전의 사례에서도 뭐 설사 낙마를 한 후보들도 거의 청문회는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해명을 하고 어떤 이미 준비 절차에 돌입을 했으니까요. 또 청문위원분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청문회까지는 가는 방향으로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청문회가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용해인
2: 아직 안 잡혔어요.
1: 그건 청문회 아직 안 잡혔잖아요.
2: 김승원 후보자. 후보자만 15일로 잡혀 있고
1: 그 네. 20일 넘어서도 갈 수 있습니까? 추석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2: 저희는 이제 20일 시작하는 그 주에 하자라고 제안을
1: 그 민주당 중에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추석 밥상에 이 인사를 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높다라고 네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럴
0: 있습니다.
1: 수도 있겠군요. 네. 정치적으로 계속 또 가능하겠네요.
3: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죠. 먼저
2: 추석 여론을 용해인으로 덮자.
3: 네. 아니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용해인 후보자를 먼저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먼저 털고 간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완전히 집중될 가능성들도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면은 네. 지금 안 그래도 뭐 한동훈 의원실 발로 여러 가지 뭐 녹취나 뭐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용해인 후보자가 끝까지 가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 청문회도 순서가 가장 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것보다 네. 분산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4: 정치적 생각하세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시잖아요.
1: 네네.
4: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한다고. 네. 그러니까
1: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4: 저는 예. 그러니까
2: 올려야죠.
4: 저는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의 전문성 자질 뭐 그리고 그 공정이나 이런 거 기득권 특권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검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은 내정은 하지만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고 하는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1: 네.
4: 그거에 대해서 소명한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면 장관이 임명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낙마할 수도 있는 거죠.
1: 네.
4: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여당도 그 검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허투루 할 생각은 없고 저희도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또 저 야당의 그런 의혹 제기가 팩트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검증하면서 저희도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저희는 꼭 인사청문회 두 분 다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검증을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많고요.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 증인 신청에 대해서 여당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증인을 못 부른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1: 네네. 인사청문회 이야기 잠시 후에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것만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김민석 대표가 자리 이동을 자리를 이렇게 석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의원님. 자리 이동에 대해서 아니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뭐 이렇게 조국혁신당 뭐 다 같이 이렇게 섞어 앉자 그러면서 오늘 김수희 의원님한테 오셔서 악수했잖아요.
2: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1: 엄청 크게 웃으시면서
2: 깜짝 놀래가지고
1: 그 사진 찍혔더라고요. 그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좋은 생각이다.
4: 저는 원래 그 야당 옆자리였거든요.
1: 네.
0: 아, 어차피 바뀌는 네. 게 없어서
4: 아, 바로 오른쪽에 김재석 의원 바로 옆에 있는 거. 근데 아니 그 여야 의원들이잖아요.
1: 네네.
4: 그 이게 정쟁화 될 때만 그렇게 하지 또 사적으로 이렇게 옆에 앉으면 또 잘 지냅니다.
1: 아, 친하시잖아요, 다들.
4: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 뭐 이렇게 그냥 그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날 때는 그 뭐 원수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1: 그렇죠. 예.
4: 방송 많이 하면서 그 국민의 의원들하고 많이 이제 친해졌는데 방송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또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해를 좀 더 이해가 좀 깊어지거든요.
1: 네네네.
4: 그래서 아, 저분이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 어떻게 하면 어 저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를 주장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 저게 나름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1: 이제 가까이 앉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죠.
4: 네, 그런 네. 것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여야 간에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니까.
1: 그렇습니다.
4: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1: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한 네. 게 왜 당대표분들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선일수록 뒤로 가잖아요.
2: 아, 저는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희도.
1: 아 이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힘센 친구들 뒤에 앉는 거랑 뭐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4: 네. 상임위별로 앉더라고요. 상임위별로 앉고
1: 상임위별로.
4: 경직 있는 분 분들이 뒤에 앉고 최고위원이라고 이렇게.
2: 아 상위별로예요?
4: 저희는 상위별로.
2: 아 저희는 이제 기영 나이순.
1: 아
2: 기영리은 기영리은의 나이순.
1: 아 국민의힘은 나이순이군요.
2: 기영리은의 나이순 이렇게 되는데.
4: 상위별 나이순.
2: 아 그러시구나. 나이순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야 섞고 앉으면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섞고 앉는 거에 나의 그 나쁘진 않은데 그럼.

0: 김현정 의원님 근처에 네네. 같이 앉겠죠.
1: 그렇죠.
2: 제가 이제 배납줄에 앉아가지고 네. 뒤로 가고 싶으니까 뒤로 앉으면 한 줄이라도 지금 이제 약간 제 편이 됐는데 그래봤자 두 번째 줄로 갔더라고요. 네.
1: 학교 가군요. 앞에 앉는 것이 뒤로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2: 미션이 있어요.
1: 예, 네. 어떤 미션이요?
0: 소리 질러야 돼.
2: 상대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가서 얘기할 때 계속 조잘조잘되면서 이렇게 방해해야 돼.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0: 상대당을 향해서 이제 소리 질러야 합니다.
1: 연설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게 네. 큰 소리로 그런 미션이군요.
2: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앞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그렇군요.
2: 잘못된 주장이십니다.
0: 여야 똑같아요.
1: 알겠습니다. 요 한번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0: 제가 초선들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1: 예. 아, 이렇게 또 선대로 하고 이제 뭐 나이 순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 거군요.
2: 근데 이제 저희는 맨 앞줄 앉으면 되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김소희 의원은 맨 앞줄인데 아까 그냥 딴짓하다가
0: 제가 일부러 딴짓하지 않았을까요?
2: 나왔는데 이렇게 악수할 줄 알았는데 핸드폰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들자 그래서 네. 모든 의원들이 김소희 의원 때문에 웃었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맞아요. 민주당
0: 맞아요. 제가 웃음을 드렸어요. 네,
1: 민주당 당대표만 해도 이렇게 환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오히려 보기 좋던데.
0: 아,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놀란 거예요.
1: 아, 놀란
0: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진짜 귀신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란 제 모습에 깜짝 놀란 제 모습에 웃었다.
1: 귀신이란 거.
2: 야당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정말 마인드가 너무 저런다니까.
0: 정말 너무 놀랐어요.
2: 여당 대표고 귀신이라고.
0: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모습이
2: 장동훈 대표 봤으면 기절했겠네.
0: 깜짝 놀란 모습이 꾸미지 않은 거기 네. 때문에 그 다 웃으셨던 거지.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담은 그만 놔두고 심각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신약 로비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연일 녹취록 공개하면서 좀 파상공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김혜중 의원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2: 일단은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밝혔어요. 민원 전달 과정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잣대에 의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거예요.
1: 네.
2: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서부지검 검찰에서 작성한 불기소 처분서에 보면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식약처는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소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제넨센의 대표인 강모 씨 1심에서 이 관련된 요거 관련 청탁과 관련된 건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그 양모 씨하고 식약처장하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여자나 청탁을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 식약처 공무원들까지 다 무혐의 처분받고는 무죄 판결 받았으며 당연히 네. 중간에 있는 김승원 의원도 무혐의 처리했어야지 맞잖아요.
1: 그런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서요.
2: 기소유예죠. 네. 정치검찰들이 이제 또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김승원 그 의원은 그 당시에 이 그 기소유예를 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그래서 헌법소원을 그 당시에 제기를 했고
1: 네.
2: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의 결과를 보면은 그거로 다 클리어될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그 야당이나 이제 특히 한동훈 의원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왜 이러지 정도가 들 정도로 너무 마타도어식 그 난사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1: 네네.
2: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녹취를 계속 매일 한두 개씩 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를 다 까든지 그 맥락도 다 비틀어가지고 유리한 것만 까가지고 이렇게 그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과거에 그 정치검찰들이 했던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그 피의자 악마와 범죄화시켜서 재판, 여론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거와 아주 너무 유사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보니까 그럼 그거 출처에 대해서 밝혀라. 라고 했더니 공익제보자라는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또 벚꾸라지 같은 기술을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사가 진행될 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 그 한동훈 장관의 대변인과 부대변인 했던 사람이 서부지검으로 가서 차장검사, 부장검사 하면서 이 수사 지휘하고 수사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2: 그리고 수사 준칙에 의하면 그 국회의원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소유예 처분된 걸 가지고 마치 무슨 뭐 외압이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권 아니었습니까?
1: 네. 일부의 내용만 발췌를 해서 자꾸 몰아가는 것 같다. 자극적인 말을 쓰면서 몰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법원의 판결을 끝낸 것이다. 그리고 또 헌법소원까지 한 상황이다. 여기 대해서 강준혜 변호사님 반론 있으십니까?
3: 지금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저는 국민들의 정서는 이미 법적인 부분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찰에서 봤을 때 유죄 판단에 의심이 들지만 선처를 해준 거거든요.
1: 네.
3: 그리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서부지검에서 실무 담당자들은 8개월 정도 구형해야 된다라면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대검에서 거절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나 김승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김현정 의원님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3: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들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의 육성으로서 국민들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정말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잘 알고 지냈었던 그 여동생의 전화 한 통에 그렇게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했었다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운영했었던 미어가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과 같은 것들을 당에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성우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도어스태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밝힐 것처럼 이제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얘기들만 하고서는 들어갔더라고요.
1: 네네.
3: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1: 네.
3: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밝히는 것이 본인의 도리다 생각합니다.
2: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신 것 같은데 8기형 구형했는데 대검에서 번복했다? 그 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1: 검찰총장이요?
2: 심무정 총장이었잖아요. 심무정 총장이 그러면 그렇게 한 거를 그 8개월 구형하려고 한 거를 대검에서 기소유예로 번복했다?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국민이.
0: 심무정 총장이 뭐 꼭 우리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2: 이게 구형이
0: 24년 12월에 나왔고요. 24년 12월에 나왔을 때 저희는 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검사들이나 뭐 그 위에서 어떤 판결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국민들이 그쪽은 판단을 하시겠죠.
1: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정권이 바뀔 거를 예상하고
0: 그리고, 네.
1: 검찰이
0: 네.
1: 움직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0: 저는 뭐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고요.
1: 네.
0: 그리고 강정희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김현정 의원님 이런 민원인 계세요? 저도 이런 민원인은 없어요. 민원과 이거는 민원과 청탁과 로비 사이에 있는데 김승원 후보는 계속 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청탁과 로비예요. 어떤 민원인이 뭐 보고 싶다 문자를 하고 뭐 눈물이 나네. 막 이런 문자를 어떤 민원인한테
1: 네네.
0: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실 거예요.
1: 호칭만 보면은 단순 민원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4: 네,
1: 생각하십니까?
4: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1: 네네.
4: 검증할 수 있어요. 야당 의원의 몫이에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 기록은 어떻게 되든 이것을 유출할 때 처벌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많은 형사 기록을 보잖아요. 아주 취사 선택해서 일부만 하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1도 아닙니다. 인격살인하는 거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본 게 누구냐.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한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불법 통화하고 불법 청탁이었으면 기소했어야죠. 근데 왜 그때 못하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기록을 본 결과물이 검찰의 불기소였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강모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전제 사실로 뇌물을 주려고 했는지 안 줬는지가 막 문제가 됐어요. 판사가 문자 등 증거를 꼼꼼히 따져봤는데 이건 청탁이 있다거나 뭐 뇌물을 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관련 사건인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통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지운다면 이건 무혐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유예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런데 한동훈은 어떻게 합니까? 딱 취사선택해서 아주 자극적인 이거 공익에 부합합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0: 오빠 그 부분 뭐 햄스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의 오빠들이 있는지를 보겠대. 이게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공세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이 기록 어디서 난 건지 어디서 확보한 건지 그리고 기소계획서는 저희 재판할 때 변호인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내부 네. 기록이에요. 이런 걸 왜 공개를 해가지고 이 불법을 사실상 불법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사 받으셔야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빠 게이트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동훈 네,
2: 저는
1: 의원이.
2: 그게 생각을 하고요.
1: 근데 이게 너무 좀 자극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사람을 너무 극단적으로 좀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그 뒤에 부분을 다 까더라도 네. 내용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네. 식약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식약처가 이제 임상 실험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임상 이상이 되면 진짜 정말 대박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언급들을 지금 이 중간에 그 양 씨가 하잖아요. 이미 얼마가 투자가 됐고
1: 뭐 주가에 대한 내용도
2: 주가에
1: 이야기가
2: 대한
1: 나왔죠.
2: 내용도 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그 뒤에 내용은 그러고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하게끔 해달라 한 내용이 그 뒤에고 그 앞에 내용만 잘라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내용을 다 까게 되면 저는 아마 식약처 승인되면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불법 주식하는 그 재수사가 필요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수사가 그쪽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은 겁니까?
3: 아,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그래서 취사선택에서 까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1: 국민의힘은 오히려 잠잠하죠. 지금.
3: 아니, 그 내용을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불기소 처분서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기소 처분서에도 그 내용 나와 있어요. 그 저기 그 강모 씨랑 양모 씨가 그 이후에 저기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저기 뭐 이렇게 이득을 취득하고 이거와 김승원 의원은 관계없다.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불기소 처분서에. 그러니까 그 다른 사건으로 그 저기 1심에서 그 저기 유죄 선고 받은 게 있어요. 강 씨가. 그것도 횡령이나 뭐 배임 뭐 주가 조작 이런 관련된 거거든요. 다른 사건을 갖고 끌고 와 가지고 거기서 유죄 받았는데 김승원 의원도 거기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앞뒤 모르는 제3자가 들으면 그 뭐가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그래서 제가 다른 사건이다.
3: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현재 확인된 내용은 불기소 처분서잖아요. 저기 기소 유예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지난 그 3년 동안의 수사한 내용들을 검찰이 한 거고 당시에 장관이 한동훈 저 의원 본인이었잖아요.
1: 네네.
3: 그런 결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한동훈 의원한테 저기 그 김승원 의원한테 그 자극적인 용어 써가지고 무슨 독약 로비라든지 무슨 뭐 룸사롱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표현 자꾸 써가지고 하면 안 되죠.
4: 그러면은 사실 김승원 의원이 한동훈 의원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당에서
3: 고소했잖아요.
0: 고발을 했죠.
4: 예. 근데 본인이 직접 해야죠. 그거는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에서 고발할 것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본인 이름으로 고소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소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그럼 헌법소원도 절차 의견서 내갖고 빨리 좀 결론 내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루뭉술하게 나중에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속지 않는 게 이 정부 시작할 때 김민석 당대표 총리할 때 얼마나 많은 의혹들 쏟아졌습니까? 그때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많았으니까 그냥 예로 들게요. 그 뭐 배추 농사니 뭐 가족들 뭐 그 배우자가 어디에 뭐 이사를 하고 아이의 뭐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더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서 끝난 거예요. 지금 용해인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다 통과시켜놓고 총리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렇게 뭉쓰고 있다가 그냥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계속 책무다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죠.
3: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논점을 흐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팩트를 갖고 하나씩 검증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제 인청 준비단에서 매일 해명하고 있어요. 그 저기 그 해명 자료를 다 보시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의원 의혹 제기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해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뭐 수천억, 뭐 수천억을 이득을 볼 수 있지. 그것도 맥락이 앞에 있는 거를 자르고 그것만 이제 그 저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건데 앞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저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취지의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조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네. 내용이었는데 수천억만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3: 수천억 같이 해 먹으려고 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범죄처럼 보인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3: 그렇죠.
1: 거잖아요.
3: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과장선에서 뭐 잘렸다 뭐 중단됐다 이 관련된 것도 원래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이거는 그 수사에서 식약처 장하고 식약처 공무원들이 그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자기네 절차대로 한 거고 그 절차대로 한 거고 그 저기 이상한 게 뭐 불법적으로 입법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1: 네네.
3: 예를 들어서 그 과장선에 잘렸다 이것도 그 김승원 의원이 그 지연이 자꾸 되니까 절차가 지연되니까 그게 왜 지연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식약처장한테 왜 지연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3: 확인해서 보고를 한 거 그러니까 뭐를 그 임상 승인해 달라라고 이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1: 근데 국회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딱 한 번 통화했다잖아요. 문자 한 번 주고받고. 근데 그리고 식약처장 일면식도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치료제가 지금 없고 해외에서 뭐 수조식 들여서 그렇게 갖고 국부가 유출되니까 그런 또 중소기업이 그런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내용 얘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다라는 거고 그것도 임상 시험을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팩트도 나오잖아요. 6월 달부터 이미 그 10월 달인데 10월 12일인가 그런데 그 식약처장한테 얘기한 게 근데 6월 달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 승인 절차가
1: 네, 그리고 절차가.
3: 그 처리 기간도 다른 데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된 것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팩트도 같이 봐줘야죠.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 팩트를 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기소 유예로 청와대는 기소 유예 받았으니까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소 유예를 받았던 그 과정을 전후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녹취록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식약처장 그 비서실장이 아유 국회의원한테 이런 문자 두 번 받지 않게 잘 해라 그런 문자까지 해서 결국 시야처장이 잘 챙겨라 그런 메시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팩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 저는 민주당 의원님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논리가 지금 그 누구한테 제보 받았냐 그것밖에 지금 공격을 못 하시고 계시는 그게 좀 안타까워.
3: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청탁을 했어. B라는 사람이 김승원 의원 이걸 받아서 C라는 식약처장한테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면 A, C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럼 B는 왜 기소유예를 해야 됩니까?
1: 이것도 검찰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3: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이것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저도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3: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랑 C 중에 뭐 기소유예라도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돼. 이해하겠어요. 다 무죄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근데 왜 B만 기소유예를 받아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아 이거
3: 그게 정치 검찰이 한 저거죠.
1: 그 일반 국민들은 느끼기에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2: 맞아요.
3: 이게 그걸 이용하는 그걸 악용하는 거죠.
1: 아 그걸 악용하는 거다 국민의힘 그렇죠. 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3: 그렇죠.
1: 예. 국민의힘은 근데 이거 약간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굉장히 전투력을 올려가지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은 약간 바라보는 느낌 아닙니까?
4: 일단은 자료의 네. 제보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오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실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4: 몇 분이서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뭐 보여주고 있는 녹취록 같은 것을 봤을 때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분명히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청문회까지 핫해질 소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들이 듣기에 좀 자극적인 단어도 많이 나오고 호칭도 나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과도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소 의뢰를 받았었고.
3: 불기소 처분서에 주가 네.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써있다니까요.
1: 네. 상관없다고 써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 자꾸 보시면 안 되나요?
1: 아니 근데 답답하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2: 제시사항 될 것 같아요.
1: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때 네. 주식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치료제 관련된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식약처에 빨리 허가가 나오라라는 말은 아무래도 그쪽이랑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아니,

0: 부적절하다 평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다른 또 이슈 관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더 조직 관련 논란이 커졌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도 지금 이 언더 조직에 그 전에 활동했던 김윤영 전 노동부 여성위원장이 어떤 뭐 유튜브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때 여성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성차별 발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됐고 그거를 용해는 다 알고 있었다. 같이 활동했던.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용해인 후보가 실제로 본인이 같이 활동했던 그런 조직에서 이런 성차별 성희롱이 만연했었는데 그걸 눈 감아줬다라는 그런 식의 폭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당 관련해서 조사 보고서도 좀 있고 저희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일단 비례대표를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라는 일단 2030이 보기에는 진짜 욕심쟁이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청년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까지 또 받았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그래서 청년 일자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비용까지 그냥 다 끌어다가 세금 국민의 세금들을 다 끌어다 썼던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실제로 성평등 가족부에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한 그 인물 검증 하나는 공정 이슈고 다른 하나는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인데 이 정책 검증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 되는데 이 언더 조직의 활동을 봤을 때 성평등 가족부에 어울리지 않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다른 위선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청문회 때 저희도 파보고 싶은데 그럼 불러야 될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 증인들을 다 불러서 얘기할 수 있게끔 정말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협조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럴까요?
2: 그러니까 김은정 의원님. 예. 기본소득당 용해인 후보자는 사실 민주당의 소속은 아니니까 그 관계 김기로 씨랑 용 후보자의 각오 활동이나 관계를 우리가 대신 뭐 파악할 수도 없고 그 후보자가 해명할 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 보면은 이제 과거 활동가들의 증언하고 또 용 후보자하고 기본소득당 해명이 서로 엇갈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0: 네네.
2: 그래서 후보자가 그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비공식 조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성희롱, 성폭력 및 뭐 성차별적 문화에 그 저기 침묵했다라든지 그때 용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는 중요한 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0: 그렇죠.
2: 그런 그 뭐 그런 그 직접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 그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뭐 그 2차 가해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명확하게 지금 소명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것을 굳이 뭐 이렇게 그 인청 때까지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청 전이라도 팩트적인 부분이고 상당히 이거는 좀 이렇게 장관으로서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기본적인 자질이나 태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 봐서 그거는 좀 후보자가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0: 인사 청문회 네. 전에 해명하고 나가야 된다. 뭐 나서야 된다. 청문회로.
3: 저는 제가 용해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는요. 용해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본소득당이라는 당 자체가 어떻게 원내에 진입하게 됐는가. 이건 민주당에서 책임감 있게 해명해야 됩니다.
0: 네.
3: 지금 용해인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기본소득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당 아니니까. 민주당이 지금 태도를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을 했는데 그럼 그때 민주당에서 이 위성정당으로 들어오겠다는 당을 그냥 다 받아준 건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들을 함께 했을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0: 네.
3: 그런데 지금 이 기본소득당 안에서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뭐 모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동당, 그 비선조직 여기에서의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알고 있었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위성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하게 한 거 이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 책임 있는 발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꼬리 자르기성 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라 그 김기로 씨와 용 후보자의 관계라든지 그 언더 조직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후보자가 밝히라는 거잖아요.
3: 아니 알 수 없는
2: 전혀 다른 얘기를
3: 알 수 없는 당을 그러면은 어떻게 위성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는
2: 알 수 없는 당이 아니라 지금 그 관계를 모른다고 했지 기본소득당을 모른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0: 꼼수 이성정당 생기게 된 그 가장 그 원인 제공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성정당 만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잖아요.
1: 자, 이성정당 얘기하면
0: 양당의 공동의 아, 책임이에요. 예. 공동의 책임.
2: 심상정 의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0: 아니, 뭐 공동의 책임이죠, 그거는.
1: 이 위로 올라가면은 네.
0: 그러니까
1: 꽤 많이 올라갑니다.
0: 우리가 토론할 때 네. 주제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일부에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관련성을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방송에서 뭐 패널이 뭐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용해인, 김기로, 김현지 뭐 삼각 미스테리 인사 뭐 이렇게 규정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현지 실장과의 뭐 실제 인사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세희 의원님.
2: 저는 일단 아니 이 두 분 그 특히 용해인 후보에 대해서는 20, 30대의 지지율을 얻지도 못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후보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개각 인사를 넣었나
1: 네.
2: 무슨 생각인가 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인사가 됐나 살펴보다 보니 또 우연찮게도 유튜브에서 뭐 민주당계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러면 예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진짠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1: 네.
2: 실제로 저희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의 산하단체는 많습니다.
1: 뭐가 많아요?
2: 관련된 김현지 네네. 의원, 김현지 실장과 일했던 성남 라인의 인사들이 밑에 네네. 산하기가 기관장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 알겠습니다.
2: 그 산하 기관 중에 벌써 네다섯 곳은 다 성남에서 일하셨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1: 이건 뭐 확실한
2: 맞습니다.
1: 팩트입니까?
2: 그, 네. 거의 왜냐면 이력을 보면은 네네. 활동했던 기관들이 똑같고 그분들이 스스로 예전에 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오해가 생기게끔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이거 반론 한번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3: 제가 성환용 칼럼을 읽을 때 대통령 인사의 어려움을 하면서 역대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이 직접 한번 겪어보고 이런 사람을 쓰길 원한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1: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을 다 네. 선별하신다라는 거죠.
3: 그러니까 김현지가 키워드가 아니라 성남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키워드가 되는 게 맞고요.
1: 네.
3: 저는 그 모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뭐 김현지 그거는 정보 접근성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사수석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수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언 뭐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농담이었던 걸 국민의힘이 아 딱 걸렸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아 이야기 1부 여기까지 듣고요. 남은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로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자, KBS 열린 토론 정치인앤 아웃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7.4%로 집계되면서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당에서 지지율을 좀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김현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0: 뭐 일단 그 무겁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8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 추세도 좀 안 좋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는 중도층에 대한 긍정평가가 5.5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긍정평가가.
1: 네.
0: 그것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부분인데 결국은 뭐 민생 문제 얘가 저 여전히 이제 진행 해결되지 않고 부동산 등 세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또 이제 인선 문제까지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라든지 민생 문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오늘 이제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 그 대표 연설에서 그런 민생과 관련된 그 지역 성장 뭐 이런 등등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1: 네.
0: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ARS 방식의 조사에서 37.4%로 집계가 된 건데요. 강준현 변호사님.
2: 네.
1: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 될까요?
5: 8주 연속 하락이니까요. 이제는 뭐 부동산 때문이다, 인선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찍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신뢰도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신뢰도가 떨어졌다.
5: 네, 네. 지금 뭐 여당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악재들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좋은 뉴스들이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지금 순방을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크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을 프랑스가 논의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인선에서도 조금 아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30 청년 그리고 왼쪽을 더 챙기겠다. 대통령 최근에 그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얘기하셨던 그 연장선상의 인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왼쪽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오히려 핵심 지지층들이 대통령을 떠나가고 또 조국 혁신 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원장이죠. 이제 조국 원장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뭐 스스로는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 중수청장 후보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김수용 변호사 제청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1: 네네네.
5: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정 과정에 있어서도 왼쪽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등의 모멘텀이 없는 이 상황 계속되고 호르무즈 상황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은 완전히 해체가 됐고
1: 네.
5: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법률권 일각에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지지층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뭐 앞에 이자가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법률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인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1: 네네네.
3: 집권 초부터 그랬고 경상수지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고 이 경제 성장률도 여러 기관에서 높여잡고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그 저희 민생에 아직 가닿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1: 민생으로 도착하기 전이다.
3: 예, 전이고 네. 그리고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조사로 하니까 부정평가를 하는데 이유를 이제 답변자 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부동산이 많습니다. 근데 긍정 평가할 때 1위도 민생 경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거 1가구 1주택 비거주까지 뭔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야라는 인상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짐작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정 조율로 이게 다 수렴이 됐고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더 수출 기업, 비수출 기업, 청년 뭐 양극화 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이제 경상수지의 지금 분위기가 좋다.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다. 수출에도 호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시간만 반영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란을 좀 짚어볼까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뭐 방식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외교 혼선이다. 이거 맹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초반에는 한 6개월 전에 이제 미국 측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1: 네.
2: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 땡큐했다라는 그 메시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또 바뀌셨어요. 파병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 입장을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게 저희가 궁금한 지점이고요.
1: 네.
2: 저희 역시 뭐 파병을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 결정난 거는 하나도 없고 그 지금 입장이 바뀐 부분이 미국 측에서 뭘 요구를 했냐. 실제로 파병을 하게 되면 당장 지금 이란에서도 이거 참전이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1: 네네.
2: 저는 이란과 미국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하고도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지금 섣부르게 예스다 노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저희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들이 또 다 달라요.
1: 맞아요.
2: 민주당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어떻게든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그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고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안보 뭐 이런 것까지 다 엮여 있어.

0: 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결정을 내린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파병 관련 입장은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1: 아니요. 지금 김소희 의원이 말씀한 부분에 많이 저는 공감을 하는데 네네.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된 거는 파병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그래서 확정된 게 없어요. 네네. 공식적으로 요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아직 그 뭐 그냥 트럼프가 그 저 SNS에다가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저격하면서 불만 섞인 거를 멘트한 거 그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온 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가정과 우려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뭐 그 자고 오면 할 것 없이 국익과 국민 생명 안전을
0: 그럼요.
1: 염두에 두고 국익 중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국회나 국민들 간의 충분한 숙의도 거쳐야 되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야당에서는 뭐 간보기 한다 빨리 뭐 입장 밝혀라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적 그 신중함이 저 요하는 저 분야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부의 정부를 좀 믿고 이렇게 좀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좀 믿고 이렇게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지금은 좀 현명한 태도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이 논의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0: 그렇군요.
1: 근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는 대단히 우방국이지만 뭐 파병에 대해서는 저 직접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제 공조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그분 그쪽 국가들의 이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의 또 공조나 이런 것들도 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그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사실 버티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2: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0: 네네.
2: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게 목적이죠.
2: 그 전까지 지금 뭐 중동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도 우리 그 국정원에서 국회 미국이랑 북한이 뭐 나름대로 대화 채널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코리아 패싱이 있다는 거를 인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저희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상황은 지금이 벌써 9월이고 11월 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한국 돌아오시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장현미 변호사님.
3: 네.
0: 이게 제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3: 그렇죠.
0: 우리가 옛날에
3: 예.
0: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좀 경험해 봤잖아요. 이라크 파병 문제.
3: 예.
0: 그때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파병을 했었죠.
3: 예.
0: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여론의 설득에 이제 이후에 나오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거는 아마 좀 전략적인 수기 지연이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0: 네네.
3: 한미동맹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서 대단히 돈독하다거나 뭐 일본, 영국 이런 데도 이제 거리 두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국민 보호와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란 대변인 그 성명 보세요. 한글로 내잖아요.
0: 네.
3: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나무도 한번 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이란에 계시는 우리 재외 국민들 그리고 수송하는 데 원유의 이 문제 그게 또 고물가를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까지 아주 이제 세심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상의 또 이 공간을 오히려 또 야당이 넓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신다거나 하는 부분 이런 논의가 지금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어쨌든 연합체 다국적 국가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참여 방식을 대한민국과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방도가 아직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국민의힘은 김승원 용인 후보자 논란으로 오랜만에 좀 단일 대우 형성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근 뭐 당내 불거진 당협위원장 직선제 문제나 의원들 징계 논란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잠잠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도영 지도부의 이 운영 방식에 가장 잠잠한 시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잠잠하니까 저희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아, 내부 싸우지 않으면 오릅니다.
0: 안 싸우니까 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4: 저희가 공격할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단일 대우로 공격을 하는 것 같으니까
0: 그렇군요.
4: 저희 당 지지자분들께서는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물론 민주당이 못해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저희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네. 반사 이익과 플러스 우리 당이 단일 대우로 이제 여당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0: 알겠습니다.
4: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강준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2: 이제 장도연 대표 체제는 그냥 사퇴 이야기는 뉴 노멀이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퇴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은 임기 혹은 이제 연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2: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뭐 한동안 대한감이래나 친한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최근에 그 내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다 보니까 뭐 진종 의원은 가처분 신청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피커로서의 그 목소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힘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공천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지금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특검도 우리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만 선관위 특검도 오늘 시작했거든요.
0: 그렇죠.
2: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일 대우의 모습 뭐 잘 싸우고 있는 모습, 지적해야 되는 모습, 정확히 지적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더 저희에게 한 번 더 네. 국민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봤고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더 요거 설명하면서 요거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9%로 1위, 김민석 대표가 7%로 2위, 오세훈 시장이 5%로 3위, 장동혁 대표가 4%로 4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9%로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는 좀 불만 있을 것 같은 여론조사 같은데요.
1: 장동훈 대표의 탄압이 네. 더 심해질 것 같긴 하네요.
0: 탄압이 더 심해질 여론조사다. 네.
1: 근데 뭐 저희가 사실 뭐 이제 2년 차라서.
0: 아 이것 때문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1: 사실 지금 그 장동훈 네. 대표 속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승원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0: 공세가 세니까요.
1: 한동훈 의원만 보이잖아요 지금.
0: 그렇죠. 예. 네.
1: 그래서 또 뭐 또 징계하지 않을까 누군가를 대타로.
0: 아, 징계로 간다.
1: 농담한
0: 네.
1: 거고요.
0: 네네.
1: 하여튼 지금 뭐 2년 차라서 지금 뭐 수치도 지금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4: 맞아요.
1: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아직 뭐 대권 후보를 말하기 아주 이른 시점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사실상 무의미하다.
0: 무의미하다. 만약 김민석 대표가 1위로 나왔으면
3: 유의미하다. 농담입니다. 네. 아직은 너무 일러서.
0: 아직은 사실 지금 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장도영 대표가 4%고 한동훈 의원이 9%잖아요.
4: 아니요. 한 자리 숫자라서 저희도 의미 없게 보고요.
0: 아, 뭐
4: 어쨌든 지금 뉴스가 많이 나면은 그 뉴스 보고 그냥 답을 하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0: 네.
4: 이 뒤에 보면 그냥 저희 당 내에서도 답을 안 하신 분들 유보율이 높아요. 40%가 넘고요. 민주당도 의견 안 주신 분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0: 네. 강전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저는 저희 야당 측에서는 또 이제 한동훈 의원처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건데
0: 네.
2: 민주당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민석의 자기 정치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정청래 의원이 최근 뭐 지역을 돌아다니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이분이 얼만큼 또 당원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중앙으로 복귀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 김수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나 선임해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주도권 증인으로 나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0: 오히려 증인으로 나와야
1: 청문위원으로
0: 된다.
1: 청문위원으로 나오면 또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본인 향고에 대해서 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 거의면은 저 선서하고 처벌도 각오하고 나오라 이거죠.
0: 그러니까 증인 선서까지 하고 위증까지 각오하고 나와라.
1: 그렇죠.
0: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위원으로 국민의힘에

0: 해줄까요?
1: 아니죠. 김중원 후보. 해드려요, 김중원 후보 거의 이제 저희는 낙마시킬 목적인데 다들 의원님들 한 칼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0: 근데 다른 의원분들도
1: 당연하죠.
0: 준비하고 있다.
1: 네. 네. 지금 뉴스가 한동훈 의원 쪽으로 쏠리지만 다른 법사위 의원님들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0: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1: 아니요. 다른 뭐 곽규태 의원님도 그렇고요. 네. 준비 많이 하십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게 정치에서는 사실 논란 피하는 것 자체는 이게 굉장히 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물론 무조건 논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요 의혹이 되고 결정을 미루면 불신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인사도 그렇고요, 파병도 그렇고 당내 갈등도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숨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잔여 경기 첫 주부터 삼성, KT 등 상위권 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선두 삼성은 안방에서 5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동한

하지 않아 편하지만 만만치 않은 팀인 기아, KT, LG와 4경기를 치러야 해서 방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2타점 우전 적시타를 치는 등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1타수 1안타로 부진했던 이정우는 적시타를 터뜨리며 시즌 타율 2할 8푼을 유지했지만 팀은 2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의 간판 이현중이 미국 프로농구 포틀랜드와 익지비 10 계약을 체결하며 NBA 도전을 이어갑니다. 익지비 10 계약은 NBA 최저연봉 수준의 1년 비보장 계약으로 선수에게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단사나 G리그 팀으로 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현중은 앞으로 포틀랜드의 공식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하게 되고 최종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단사나 G리그 팀에서 NBA 로스터 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의 이재성이 함부르크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첫 도움이자 컵대회를 포함해 공식전 2호 도움을 기록한 이재성은 후반 43분 교체됐고 마인츠는 5대0 대승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번 대회는 24개국이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 2위에 조 3위 중 상위 4개 나라까지 16강에 오르는 가운데 C조에서 가장 강한 프랑스와 비긴 우리나라는 조 2위를 달리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 US 오픈에서 디펜딩 챔피언 알카라스와 사발렌카가 남녀 단식 8강에 나란히 진출했습니다. 알카라스는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토미 포를 2시간 21분 만에 3대 0으로 이겼고 3연패에 도전하는 사발렌카고 테일러 타운샌드를 1시간 15분 만에 2대 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슈들부터 먼저 짚으면서 경기 리그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죠. KT 대 기아의 경기가 여러모로 눈길이 끌렸는데요. 그중에서의 한 축은 김도영 선수의 방망이에 눈길이 많이 쏠려졌습니다.
1: 네, 현재 시즌 39홈런으로 2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도영 선수인데요. 40홈런까지 한 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특히 최연소 40홈런 기록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제 경기까지 홈런 한 개를 추가했다면 1999년 이승엽을 넘어 최연소 40홈런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롯데전에서 시즌 39호 홈런을 때린 뒤 홈런을 추가하지 못했고 어제 경기에서도 홈런을 때리지 못하며 기록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경기에서 안타 4개, 볼넷 1개 등 5출루 활약을 펼쳤고요. 팀의 8-3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0: 네. 야, 근데 진짜 어제 4안타 경기였잖아요.
2: 네.
0: 한 번이 안 나. 이래서 기록이 어렵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2: 사실 이 한 개, 그 9수 네. 이런 단어도 적용될 것 같은데 사실은 김도영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부담은 엄청 됐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견제도 좀 심했습니다. 39홈런 이후 6경기에서 볼넷이 9개, 자동고의 사고가 3개. 그러니까 쉽게 공을 안 줬다는 소리거든요. 우천 취소도 또 4차례나 겹치면서 타격감 유지도 쉽지 않았고 김도영 선수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4안타 5출루 경기를 했다는 건 홈런 김도영이 아니더라도 김도영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타자라는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사하고 뭐 그리고 견제가 많았는데도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은 아 이래서 다들 김도영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김도영 선수가 왜 최고의 슈퍼스타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오늘 발표된 8월 월간 MVP에서도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또 선정이 됐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보면은 김도영 선수가 확실히 8월 한 달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남은 시즌 또 이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팬들의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제가 이제 김강민 전력강화위원을 좀 최근에 만났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안게임 타선은 걱정은 안 한다. 일단 김도영 선수가 중심에 이렇게 있고
0: 네.
2: 대만 언론에서도 지금 김도영 선수를 엄청 견제하고 있다.
0: 그렇죠.
2: 네,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이 타격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40개 홈런 때리고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40개 홈런은 때릴 것 같은데 40개 홈런을 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홈런한 경쟁도
0: 네.
2: 지금 이어질 텐데 이 홈런한 경쟁에서 김도영 선수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도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기아 입장에서는 이 기록 달성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경기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KT를 상대로 3연전 모두 잡아냈어요.
1: 네, 기아가 사실 지난 주중 창원 NC전에서 두 경기를 모두 패배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을 법도 했는데요. 정말 뭐 올해 기아의 탄력, 회복 탄력성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KT 위즈와의 이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3연전 기간 선발로 나온 올러 양현종 내일 선수가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요. 타선에서는 김도영 선수와 더불어서 이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어제 카스트로 선수 4타수 4안타 홀로 6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팀이 수입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면 KT는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원정 3연전을 마쳤는데요. 어제 8회 말 김도영 선수의 강습 타구에 오른쪽 종아리를 맞았던 스키모토 선수는 다행히 큰 부상을 피했다고 합니다. 검진 결과 타박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고 엔트리 말수 없이 회복세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이게 루징 다음에 수입승이라는 것 의미도 있지만 그 상대가 선두 싸움 중인 자기보다 위에 있는 팀인 KT라는 거에 더 큰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2: 일단 김도영 선수가 좀 괜찮은 컨디션, 그리고 김도영 선수는 나중에 아시안게임을 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활약해줘야 될 선수가 카스트로 선수, 나성범 선수인데 지금 카스트로 선수의 활약을 보면 정말 공을 잘 맞히고 장타도 쫙쫙 날려줍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기아가 좀 외국인 타자 가지고 고민이 좀 심했었는데 카스트로 선수의 활약을 보면 이범호 감독은 계속 카스트로 선수 활약을 좀 칭찬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기아가 KT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3위 LG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반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고우석 선수가 다시 합류했기 때문에 이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이 더 큰 관심을 모았었어요.
2: 그렇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1일 저녁에 귀국을 했고 2일 LG와 1년 총액 5억 원의 계약 발표를 했고요. 3일 날 선수단 합류, 1군 엔트리 등록됐고 그리고 4일 날 바로 등판을 가졌습니다. 일단 복귀 첫날부터 바로 1점차 세이브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이 연출됐는데 잠실 삼성전이었고요. 9회 최후 올라와서 공 4개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처음엔 내줬지만 이후 삼진 2개 내야동 뜬공으로 좀 막았습니다. 고우석 선수 구위가 확실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최고 시속 154km가 나왔고요. 컵페스트볼 같은데 이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고 1081일 만에 KBO 리그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사실 LG가 지금 팀 마무리는 손주영 선수가 맡고 있지만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가면서 선발이 좀 약해졌는데 그렇죠. 당분간은 손주영 선수를 건들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뒷문에서 이 고우석 선수가 합류해서 좀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LG가 지금 아직 우승 꿈을 놓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사실 선수 운용 때문에 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한 LG인데 고우석 선수의 합류가 정말 큰 도움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우석 선수 다음 날도 혹시 등판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LG가 연장전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등판을 시키지 않았어요. 혹시 뭐 전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몸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영경혁 감독이 어제 직접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하루 이틀 미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을 있다가 왔고 일반적으로 한 달 있다 와도 시차 적응에 5일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고우석 선수가 마운드에 오를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경기 후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면서 LG로서는 5일 경기 이어 6일 경기에서도 고우석 선수를 활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자, 이 경기가 뭐 고우석 선수의 복귀전이어서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제 또 1위와 3위 간의 선두권에 있는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모았어요.
2: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후라도가 61일 만에 일요일 경기에서부터 복귀를 했는데 첫 출발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네. 실점을 하고 무사 만루 기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2이닝 4실점. 선발 투수가 6이닝 가까이만 채워줘도 삼성같이 화력이 좋은 팀은 언제든지 승리를 챙길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또 후라도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구자욱 선수가 요즘에 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차례 출루하면서 타율이 이제 3할 6푼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을 최근에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위닝 시리즈를 좀 만들면서 선두권에서 상당히 탄탄한 이 독주체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슈를 주다 보니까 1위부터 4위 팀들 간의 경기를 되짚어보게 됐는데요. 일단 순위표가 궁금해집니다. 유준상 기자가 순위표를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를 하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죠.
1: 네, 삼성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KT가 1.5경기 차로 삼성을 추격하고 있고요. 3위 싸움도 정말 볼만합니다. 3위 LG와 4위 기아의 격차가 0.5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5위 두산과 6위 NC는 순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두 팀의 격차가 4.5경기 차까지 좁혀진 게 좀 눈길을 끌고요. 한화는 7위, SSG는 8위에 위치해 있고 지난 주말 스위패를 당한 롯데는 9위까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하위 키움은 지난주 트레징 넘버가 모두 소멸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 네. 일단 위에 있는 팀들만 쭉 보자 보면은 그 지난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삼성과 KT가 한 경기 반 차이로 벌어졌어요. 사실상 이거 아시안 게임마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사이가 더 벌어질 것 아닌가? 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2: 지금 일단 뭐 삼성 KT, LG 기아 그리고 두산 NC 좀 세 가지 이 전쟁터가 지금 연출하게 됐는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 이제 김지찬 선수 뭐 이렇게 빠지는데 KT가 이제 주력 투수들이 다 빠지는 네. 바람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이런 예상이 나올 때 뚜껑을 결국에는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LG 기아와 이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 진출 싸움도 상당히 관심을 끌 것 같고 저는 5위 6위 두산 NC의 싸움도 향후 이 순위표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 주 한 주마다 프로야구 순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앞으로 뭐 분석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1, 2 그리고 3, 4, 5의 싸움이었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는 1 다음 2, 3, 4가 좀 섞여가는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이제 2위와 3위의 격차가 좀 줄어들 듯하면서도 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3위 경쟁을 펼쳤던 두산이 조금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가 좀 치러질수록 조금씩 이제 평국이 좀 바뀌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지금 팀별로 남은 경기가 이제 한 20경기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5위 두산은 살짝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 5위 경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산도 안정권이겠거니 싶었습니다만, 근데 흐름이 조금 수상합니다. 이게 불안하다, 큰일 났다까지는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수상합니다.
2: 네. 연패, 긴 네. 연패가 결국 문제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산은 5위가 안정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던 게 사실 8월 26일과 1일까지 두산과 NC의 격차가 9경기로 벌어지면서 네. 사실상 5강 경쟁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NC가 7연승을 달리고 두산이 지난주 5연패에 빠지면서 승자가 한때 3.5경기까지
1: 그렇죠.
2: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두산은 어제 SS전에서 16대 9로 승리하면서 5연패를 끊었고, NC도 여기서 만약에 이겼다면 그 간격을 유지했을 텐데 NC도 키움에게 지면서 8연승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4.5경기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일단 숫자만 보면 두산이 한숨 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산은 123경기를 남겼고요. NC는 116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 기준으로 144경기를 치르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두산은 21, NC는 28경기가 남았습니다. NC가 7경기나 더 많이 남겨둔 상황이라서 4.5경기차 생각보다 안심할 수 있는 간격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쉬운 간격도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자, 먼저 두산, 잘 나가던 두산이 왜 갑자기 부진할까요?
3: 결국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의 문제라고 좀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타자들의 집단 부진이 두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김민석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타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김원영 감독도 이 타자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뭐 어제 경기에서 SSG를 상대로 16득점을 몰아치기는 했지만 이게 뭐 반전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말 뭐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뭐 이번 주 두산의 경기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사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산 타율이 팀 타율이 1할 6푼인가 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사가 정말 없었던 거고요. 경기를 보시면 5점 이상 뽑는 경기에서는 이기고 그렇지 못한 경기에서는 계속 지는, 올 시즌 두산이 계속 해왔던 이 패턴대로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두산은 마운드는 지금 안정권입니다. 곽빈, 최민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 투수 마무리도 굳건한데 이 타선에서 계속 두산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수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작년에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기시감이 들기 때문인데요. NC가 지난 시즌도 시즌 막판 연승을 달리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5위 경쟁?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갖게 하거든요.
2: 사실 NC는 지난해는 8월 31일까지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2개였고 네. 지금은 8월 31일까지 마이너스 7개였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쫓아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NC의 기세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또 이런 흐름 그리고 선수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올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자는 이런 끈기, 또 이효준 감독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만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패한 게 저는 좀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키움 경기에서 이제 수입성을 따내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갖고 갔다면 진짜 두산이 긴장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제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이 흐름이 좀 끊긴 것 같다. 결과적으로 다음 주 이번 주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NC 흐름이 끊겼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대결이 더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두산과 NC의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아시안 게임 2주 동안 두산은 차출 인력이 크고 중요합니다. 반면에 NC는 덜하거든요.
3: 그러니까 NC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차출된 인원이 내야수 김주원 한 명뿐입니다. 반면에 두산의 경우에는 투수 곽빈, 최민석, 내야수 박준순까지 지금 뭐 팀을 이끌다시피 하는 선수들이 모두 대표팀에 발탁이 됐거든요. 이 세 선수는 대표팀 소집일인 14일부터 2주 동안 소속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습니다. 대회 일정을 포함해서 대표팀 소집 기간 두산은 총 8경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뭐 중간중간 휴식일도 있고 해서 두산이 매일 경기를 치르는 건 아니지만 이 팀의 주축 선발 투수가 2명이나 빠지기 때문에 이 두산으로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겨내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아시안게임 결승전이 27일인 것 같은데 이때 선발 투수가 아마 곽빈 선수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날 등판을 하면 최소 4일을 또 쉬어야 돼요. 아. 두산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와서 이 선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5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1: 그러면 2주가 아니라 3주 가까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최민숙 선수 만약 결승전 등판을 한다. 이 선수 등판 일정까지 또 뒤로 밀리거든요. 두산은 단순히 이 보름이 아니라 20일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1: 네. 아직까지 이제 남은 시즌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5번이나 남아있는데 두 분의 예상을 뭐 짧게나마 들어보도록 하죠. 두산과 NC 중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가을 야구에 갈 팀 어느 팀으로 예상하시나요?
3: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산이 갈 것 같긴 한데요. 네. NC의 상승세가 정말 뭐 만만치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0: 여전히 유리한 팀은 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맞대결이 5번 정도 남아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두산이 좀 앞서 있고요. 그리고 NC가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취소된 경기도 많고 해서 잔여 경기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띄엄띄엄 경기를 치르는 팀들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이 순위 경쟁에서 NC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유준산 기자께서 두산을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정승현 기자는
2: 두산을 말하겠죠. 저도 이게 네. NC의 흐름이 무서운 게 사실이지만 아 지난해 같은 이 막판 9연승까지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 달에 이 최대 뒤집을 수 있는 경기 격차가 3, 4경기라고 보면 지금은 4.5경기거든요. 네. 좀 위에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발 선상이 지난해하고는 좀 달랐다. 네. 마이너스 2개가 아닌 마이너스 7개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두산 타선이 지금 아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1: 네.
2: 이제 두산은 올라가야 하고요. 제가 또 시즌 전 예측할 때 두산은 항상 제가 고평가를 했거든요.
1: 그렇죠.
2: 이 정반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산 화이팅!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가을야구로 경쟁하는 팀들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7위부터 10위까지는 솔직히 가을야구는 많이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일명 고춧가루 부대 역할이라도 해서 이 리그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좋을 텐데 요즘엔 또 고춧가루가 참 순하단 말이죠. 이렇게 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와 롯데는 서로 9위를 주고받고 있어요.
0: 네. 이 두 팀이 또 공교롭게도 주말에 사직에서 3연전을 가졌는데요. 우승팀은 한화였습니다. 한화 타선이 뭐 말 그대로 폭발한 3연전이었는데요. 한화는 이 주말 3연전 기간 33득점을 뽑으며 롯데 마운드를 괴롭혔습니다. 문현빈, 심우준, 페라자, 강백호, 노시환 선수 등 이 팀의 주축 타자들이 모두 활약하면서 팀의 시리즈 수입으로 이어졌고요. 이 한화의 3연전 수입은 6월 26일부터 28일 SSG전 이후 정확히 70일 만입니다. 반면 롯데는 모든 게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뭐 공격, 마운드, 수비 다 꼬이면서 홈팬들 앞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요. 7위로 시작했던 이 7위로 한 주를 시작했던 롯데의 순위는 9위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한화, 롯데 두 팀 모두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안 좋았었고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10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전반기만 해도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뭐 거의 없었을 겁니다. 류현진 선수 전반기에만 8승을 수확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6월 11일 기아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3달 가까이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10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긴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승운까지도 좀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책임졌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나름 해결책으로 데려온 짐머맨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이게 작년에 롯데가 벨라스케스 데리고 와서 네. 상당히 고생을 했잖아요.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짐머맨 선수는 이제 선발로 쓰기 어렵다. 이 판단은 내부적으로 내렸고 실제로 김경문 감독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불펜 전환도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발로 평균자책점이 14점대로 올라가면 이건 뭐 말 다한 건데
1: 그렇죠.
2: 불펜으로 돌린 KT전에서도 0.1이닝 동안 2실점으로 또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사실 첫 등판 그 LG전 4이닝 무실점 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하나 입장에서 그 이후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릴까 보다 더 이상 흐름을 팀 흐름을 잃지 않게 어떻게 정리할까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롯데도 뭐 가을야구랑 멀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반등의 느낌이 있었는데 6연패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3연패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뭔가 좀 안 풀리는 모양새이고요. 특히 이 주말 3연전에서는 롯데의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고 뭐 결국에는 그게 이제 수입패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게 이제 손성빈 선수가 조금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손성빈 선수 이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이 중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이 관리 차원에서 빠졌고요. 롯데 구단은 경기 중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위로 이 휴식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손성빈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 오늘 뭐 손성빈

0: 선수와 더불어서 손호영, 김동현 선수까지 엔트리에서 빠졌는데요. 롯데가 뭐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변화도 주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돌파구는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1: 롯데가 뭐 전반기에 그래도 경쟁력 있게 승부를 했던 거는 선발진 그리고 네. 마운드에서 좀 힘을 냈었는데 지금 마운드에서 힘을 못 내주니까 타선은 계속 시즌 내내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롯데를 보면 정말 이 투타 균형이 제대로 맞아서 돌아간 적이 거의 없다. 네. 뭔가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시즌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 일정을 짚어보도록 하죠. 아시안게임 차출을 앞둔 마지막 완전체로 치르는 일주일이죠?
0: 네. 10개 구단이 아시안게임전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소집돼 훈련 연습 경기를 소화하고 21일부터 대회 일정을 치르는데요. 귀국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입니다. 다시 말해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은 2주간 자리를 비워야 하고요. 그만큼 순위 경쟁 중인 팀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야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 마지막으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또 소개를 해주시죠.
1: 지난 1일 고향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눈길을 끄는 최지만 선수가 그렇죠.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최지만 선수는 현역 메이저리그고 한국인 타자로는 월드시리즈 경험까지 했었던 그리고 수비도 아주 좋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라운드 중반이나 후반에 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적어도 2라운드 초반까지는 최지만 선수가 나갈 것이다. 최지만 선수를 뽑 게 되면 이 고교 유망주 카드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택을 내릴 구단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구단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4: 58분 날씨.
5: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다다수 지역 날이 맑겠습니다. 추가할 날씨에 낮에만 일사가 좀 강하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인데요. 낮에 예년보다는 덥지만 이번 여름 최강 폭염이 워낙 버티기 힘들어서인지 견딜만한 그런 날씨입니다. 서울 기준 30도 약간 밑도는 낮게는 보이겠고요. 전남권은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동쪽은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늦은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 산지에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40mm가량 되겠고요. 모레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고기압과 또 남쪽에 위치한 태풍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동풍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의 너울도 상당히 강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해안 쪽 너울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를 제외한 전 해상의 물결이 자주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등 12도에서 21도로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전주가 30도, 강릉이 25도, 대전이 28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신약 민원 전달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던 겁니다.
3: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0: 정의당 법무부 장관 후보자.
1: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2: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

0: 사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은 벌금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한 고발도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청탁 의혹 재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법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쪽에 브로커 양 씨의 로비 대상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성원 후보자가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3: 한동훈 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의 로비 대상, 이른바 오빠가 여권 내 여럿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부르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업무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4: 룸사롱에서 만난 오빠 없는 사람은 제약회사 못하는 거예요?
5: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 한 의원이 양 씨와 제약사 대표의 문자 대화라고 주장한 글. 내일 사무실로 온다. 돈을 줘야 움직인다며 여권 정치인들이 언급됩니다. 최재성 전 의원 실명도 거론하며 식약처 승인이 나면 양 씨가 거액을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다만 검찰 조사에선 최 전 의원이 로비 요청을 거절했다고 진술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기된 로비 의혹, 국민 생명을 위협했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7: 정정식 도와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6: 결과는 주가 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습니다.
3: 문제가 된 제약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회사의 관계사가 투자한 걸로 드러났다면서 후보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8: 김승원이라는 꼬리를 밟으면 이 정권과 맞닿아 있는 거대한 범죄 공동체의 민낯이.
3: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기조를 바꿨습니다. 전담 팀까지 만들어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네거티브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회 대변인까지 합류해 이제 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에 맞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초 일일이 대응 말자고 했지만
10: 당에서는 굳이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답하지 않는 것으로.
9: 지난 4일 심야대책회의 후 대응 기조를 바꾼 겁니다. 의혹 제기에 앞장서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메신저 때리기부터 나섰습니다.
11: 정치검찰 출신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버리는 이런 공작 정치에
12: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오려내서 가위로 오려내서 이 사건을 썬데이 서울로 만들어버리고 있고
9: 대변인들이 교대로 하루에만 6건 논평을 내며 후보자를 엄호하고 의혹 제기에 반격했습니다. 반면 용해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침묵했습니다.
13: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 대신 후보자 배우자가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기본소득당이 적극 나섰습니다.
15: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 드릴 예정입니다.
9: 기본소득당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은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거라고 했고 비선 조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2: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건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검찰 수사팀이 만든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기소 의견이었던 게 이 보고서에선 기소유예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받았던 혐의는 알선 뇌물 약속,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하고 브로커 양모 씨 등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2024년 8월 조사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기소하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 최종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때 수사팀은 사건 처리 계획

0: 101안으로 기소유예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봐주기 논란 등은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이 안은 불구속 구공판, 즉 기소였는데 양 씨 등이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점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이 바뀐 이유, 강 대표 1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재판부가 강 씨와 양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겁니다. 법원이 최근 공개된 녹취 내용을 검토하고도 알선 약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이에 수사팀은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 끝에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고 있는 긴급구호대는 중국인 생존자가 나온 발전소 터널을 수색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를 연결해서 수색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아직 기다리는 소식은 없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정부 긴급구호대는 그제 중국인 생존자를 발견한 위어댐 인근 터널 수색에 사흘째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총 3팀으로 구성된 10명의 구호대가 현장에 투입됐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국과 네팔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뜻이 모였지만 우리 구호대가 요청했던 육로 수색은 여전히 네팔 측이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색 구역도 위어댐 인근 터널로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 측은 터널 내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호대의 활동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이제 막 절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가 실종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수색 활동도 예고했지만 이 역시 필요한 정보가 모이지 않아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1: 네, 네팔은 오늘이 국가 애도의 날이었다면서요.
2: 네, 네팔 정부는 대홍수 13일째인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힌두교가 대부분인 네팔에선 전통적으로 13일간 애도 기간을 갖는데요. 오늘 대홍수 피해 지역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둘러보니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 등 관공서에선 조기가 개양됐고요. 일부 학교들은 아예 하루 휴교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각 가정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외신 기자 10여 명을 티베트 자치주 지룡현으로 초청해 대홍수 피해 지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피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제한적으로 외신 취재를 허용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에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3: 북한이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하면서 8개월 뒤 새로운 해군 전력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동해 원산항의 모습을 드러낸 강건호. 북한의 두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됐다며 강건호의 국가 핵 대응체계 편입을 공식화했습니다.
5: 강건호는 이미 서해 함대에 인도된 최연호와 한국과 무기체계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취역에는 사실상 비할 수 없는 의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4: 특히 강건호가 배치되는 동해를 가장 직접적 위협을 받는 수역으로 언급했는데 동해상에서의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 사실을 공개하며 8개월 뒤 해군력 강화의 새 성과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4: 내년 5월을 전후에 핵추진 잠수함이나 만톤급 순양함 등 새로운 전략 자산을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6: 몇 년 후에는 상당 수준의 해군 전력을 갖게 되고 한미를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 이번 취역식에는 딸 주혜도 참석해 김 위원장 옆에서 의전을 받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3: 북한의 이 군함은 진수식 도중 쓰러졌는데도 실전 배치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0: 북한이 이렇게 해군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지 이어서 김기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군함 첫 공개는 2024년 말. 이듬해 진수에 1년 2개월 만에 실전 배치됐고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 지난해 5월 진수 중 쓰러졌는데도 이번에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여느 나라 군함 건조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2: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불과 2, 3년 사이에 이룩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1: 북한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 그중에서도 해군, 공군이 열세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 강화에 힘써왔는데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그 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겁니다.
3: 해상에서 핵무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1: 북중러 밀착 속에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영향력 확장에 발맞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4: 프리덤 엣지 연합해상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여기에 참여 가능성이 있고 그러려면 이제 일정 정도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1: 하지만 원양작전을 위한 군수지원함과 위성통신 등 신형 구축함 실전 운용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잠수함과 달리 수상함은 위치가 쉽게 드러나는 만큼 실제 핵 탑재로 이어질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를 향해 이란이 공개적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어 경고문까지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단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고심하는 한국을 겨냥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압박성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에선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파병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6: 한국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영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5: 미국은 에너지부 장관이 나서 중동의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작전에 활용되는 군사자산은 중동 지역 동맹국과 우방국이 제공한 거라면서 여규의 국가의 자산도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6: 다른 나라들도 이 노력에 동참해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 무역은 중요합니다.
5: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자산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개 압박 속에 우리 외교부는 중동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내일은 안보 분야 등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 앞서 보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손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초청한 국빈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 개막연설에 나섰습니다.
8: 영화와 영상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새롭게 이끈 특별한 장으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7: 두 나라는 앞으로 5년간 영화 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8천억 원과 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8: 양국의 공동 투자 또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7: 전통적인 영화 강국 프랑스도 AI 콘텐츠 등 변화하는 환경에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6: 향후 5년 동안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 조성하는 10억 유로는 바로 이 영상산업과 필수적인 문화적 조건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의 창설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7: 이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순방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안보 협력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일안정 기여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주도의 국제연합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내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니스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베일에 쌓여있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미국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 사업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로 전해집니다. 미국 내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등도 후속 투자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3: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의 AI 데이터 센터용 LNG 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거대한 가스 터빈에서 먼저 천연가스를 연소해 발전기를 돌리고 배출된 열로 물을 끓여 증기 발전기도 추가로 돌리는 복합 구조가 특징입니다. 원전 6기 규모의 출력을 낼 만큼 규모가 큽니다.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당초 198억 달러 수준이었던 사업비를 미측이 250억 달러로 늘려달라 요구했고 줄다리기 끝에 220억 달러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접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3: 오늘 국회에 보고된 대미 투자 구상엔 미국 내 원전 건설 협력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표준 설계를 주로 채택하되 일부 프로젝트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해온 알래스카 LNG 개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5: 한국 등이 알래스카로 가서 연료와 석유를 싣고 석유관을 건설하는 등 온갖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제1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동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6: 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친필이라며 공개했던 유목이 친일인사 박중양의 글씨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대표 박물관은 작품을 전시하기 전에 필적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승종 기자입니다.
7: 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글씨라며 전시한 유목입니다. 친일파 박중양도 박원근이란 이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 유목은 곧바로 철거됐습니다. 중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조선 박원근 서라는 이름으로 출품된 서의 작품. 작가 설명에는 친일파 박중양의 이름과 함께 원근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사이트에서도 박중양의 글씨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획 일부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글자를 바짝 붙이는 등의 필체가 이번에 논란이 된 글과 유사합니다.
8: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의 글씨가 맞다. 그거에는 의심이 없어요.
7: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종 조사 결과도 같았습니다. 외부 전문가 7명이 필적과 문헌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문제가 된 유목은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박물관이 박원근이라는 이름만 믿고 필적 검증조차 하지 않아 친일파의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목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8: 단순하게 이름이나 그 출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교 검증하고 교차 검증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7: 국립중앙박물관은 박원근 지사 유족에게 다시 사과하고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상처받은 유족들의 마음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6: 오늘 낮 경기도 안산에서 SUV가 인도로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60대 여성인 운전자는 페달 조작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유나림 기자입니다.
9: 경기 안산의 한 상가 주차장. 흰색 SUV가 후진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천천히 주행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큰 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10: 파란 소리고 뭐 이거 막 다 쏘시고 뭐 이거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가고 차는 저기가 서 있고.
9: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경기 안산에서 SUV가 상가 앞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은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 이 진열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60대 여성 한 명은 이마와 어깨 등을 다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11: 와 무슨 소리 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연기가 그냥 거기를 다 뒤덮는 거야. 119차 금방 오고 경차 오고 뭐 난리가 났었어 아주.
9: 경찰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6: 경기도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이 피의자입니다. 피해 여성에게 위조 상품권을 팔려다가 들키자 냉동창고에 가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우민 기자입니다.
12: 회색 SUV 한 대가 좁은 길을 따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다가 30여 분 뒤 다시 빠져나갑니다.
13: 그 저희 밥 먹으러 간 요 시간대 무렵에 네. 있었고 오후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12: 다음 날 이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4: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카페입니다.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12: 남성이 피해 여성과 함께 카페에 들어온 건 3일 오전 11시 10분쯤. 그날 자정쯤 여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2시간 만에 여성 소재지를 경기 파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 만에 냉동창고에서 시신을 발견합니다. 실종신고 14시간 만입니다.
15: 걔가 짖길래 걔 나와줬더니 차가 거기 있더라고요. 글로 들어가고. 카페는 여기 한 4, 5년 됐지.
12: 경찰은 이날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남성의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는데 나올 때는 남성 혼자였습니다. 남성은 또 홀로 카페를 나온 뒤 1시간도 채 안 돼 두 차례 더 카페를 찾았고 실종신고가 접수된 자정 무렵까지 인근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위조 상품권을 팔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6: 최근 경북 경산에서 살인이나 방화 같은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광역 예방 순찰대를 투입했는데 가장 위험한 심야나 새벽엔 전혀 순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체로 활보한 정재환. 아파트 관리실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진 사건에 제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중국인 정창성까지. 모두 최근 두 달간 경북 경산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입니다. 경산은 10개 대학이 집중된 데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많다 보니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17: 관계 무섭죠. 그 동네 무섭고 어디서 이런 산다.
16: 7월 아파트 방화 사건 이후 경찰은 도보와 드론으로 순찰하는 광역 예방 순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순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심야나 새벽 시간은 제외됐습니다.
18: 24시간 아니고요. 주간팀 같은 건 9시부터 19시까지고요. 오후에 나오는 팀이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거든요.
16: 정작 범죄가 일어났던 새벽 시간엔 순찰이 없는 겁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역시 새벽 순찰은 빠져 있었습니다.
19: 주간 중심의 고정 순찰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근거한
5: 박동균
19: 야간과
5: 한의대 경찰행정관
19: 범죄 다발 지역 중심의 예방 탄력 순찰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6: 지난해 강력 범죄의 66%는 밤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6: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 새로 만든 창에 은행이 만든 방패가 힘없이 뚫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근 피해 사례를 직접 재현해봤더니 시중은행 모바일 앱 대부분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단독 보도 황현규 기자입니다.
20: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돈을 가로채는 건 이미 흔한 수법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악성 앱 설치였고
0: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한번 저기 정보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0: 알아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은행들의 대비책은 이 원격 조작이 감지되면 은행 앱을 종료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KBS가 보이스피싱 보안업체와 함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재현해봤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자녀를 사칭해 연락한 뒤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원리대로라면 여기서 은행 앱이 종료돼야 하지만 범죄 조직은 원격 접속 통로를 한 번 더 바꿉니다. 기기에 기본 탑재된 원격 제어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은행 앱을 켜자 화면이 검게 가려지긴 했지만 앱 자체는 계속 작동합니다. 음성 안내 기능으로 입력창을 확인하고
2: 0 버튼, 8 버튼
1: 미리 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송금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8개 은행 앱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원격으로 송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런 수법을 이용한 피해 사례가 1,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근데 상상하지도 못할 순정 수법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발생하니까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상 좀 무리가 있죠.
1: 은행권은 원격 제어 탐지 패턴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등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윤규입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일기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정부는 김 변호사가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대규모 행정서비스 중단을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감사 결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배터리 이전 공사의 안전관리 부실,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미비 등 18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해 징계 요구 및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마존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미일이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에 한미일 3국의 주요 해양 및 공중전력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구입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큰 가구의 연체 확률 상승폭이 전체 주택 취득 가구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0년 전 영화 귀향이 처음 개봉했을 때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47명이었는데요. 지금은 5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정말 흐르는 시간이 안타까운데요.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영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더했는데요. 왜 지금 다시 귀향일까요? 오늘은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그리고 중국인 피해 여성 자오이페이 역을 맡았던 배우 남상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배우 남상지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우리 배우 남상지 씨는 제가 저 KBS 1일 드라마에서 자주 뵀었는데 주인공 하셨었죠 몇 년 전에. 예, 얼마 전까지 드라마 지금 촬영하셨다고요?
2: 네, 최근에 막 끝났습니다.
0: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2: 붉은 진주라고. 예. 거기서 이제 백진주 역할이었습니다.
0: 아,

0: 붉은 진주에서 백진주면 네. 그것도 주인공이네요. 네. 예, 우리 남상지 씨가 그 귀향에 출연할 때만 해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감독님.
1: 네, 그때도 근데 실력파 배우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었던 배우님이셨고 네네. 또 오디션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했어요. 아, 연기도 그렇군요. 아주 뛰어나시고 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또 네. 같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네.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무튼 귀향 이후로 잘 풀리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아, 영화 귀향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만든 영화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 10년 만에 다시 극장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네. 한 번 또 그 개봉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념 10주년 기념판이 아니라 책임판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어떤 의미입니까?
1: 일단은 저희가 6분 정도 늘어난 귀향의 확장판이기도 하면서 네. 또 한간에서 이렇게 책임판 이런 표현을 하실 만큼 이번에는 2016년 영화 귀향 개봉하고 당시의 상황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았고 예.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358만이라는 분들이 관람해 주셨고 또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14년의 과정 동안 7만 2천 명이 넘는 분들의 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된 당시에 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내가 알던 그런 추상적인 것과 너무 차이가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그 전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2016년 당시에 47분 살아계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불과 5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0: 네네.
1: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이제 강희철 할머니께서 올해 3월에 소천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 분들과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이 국내에서 계속 상영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할머니들 께서 생존에 계실 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억을 잇는 그런 차원에서 알리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억을 이어가면서 해결에 이르는 그런 네. 의미에서 아마 책임판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0: 6분 정도 분량이 추가됐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1: 이번에 이제 6분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네. 남상지 배우님께서 출연한 분량이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우리 10년 전에 봤던 그 네. 부분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1: 맞아요.
0: 나오는군요.
1: 맞아요. 당시에도 좀 영화가 극장에서 좀 개봉되기 조금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저희들이 그래도 좀 이제 밀어붙였지만 안타깝게 그 당시에 좀 편집이 됐던 부분이 바로 남상지 씨의 열연 부분인데
0: 네.
1: 이 상지 씨가 했던 연기가 중국인 소녀 자오이페이라는 역을 맡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뭐 필리핀, 미얀마 등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점령했던 국가에서 계속 있어왔던 그런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0: 네네.
1: 이번에 그 부분을 확장판에 넣음으로써 이 문제를 더 아시아 전체의 피해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0: 예, 영화 상영이 10년 전이니까 촬영은 그보다 더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때랑 지금이랑 본인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 일단 젖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0: 그렇죠. 아무래도 세월이 네. 흘렀으니까 예. 그때는 혹시 몰랐던 게 지금은 좀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게 있었을까요?
2: 사실 그 당시에는 오디션을 볼 때만 해도 당연히 위안부 어떤 피해 역사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0: 네.
2: 자세한 그 속속들의 이야기들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사실 막 대본 리딩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할머님들을 만나 뵙고
0: 네.
2: 또 그 정말 두꺼운 증언집 그걸 많이 읽으면서 참고를 했었는데 정말 그걸 보다 보니까 아까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저는 중국인 소녀 역할이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해외 곳곳에 그런 예. 피해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네. 많이 놀라고 새로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3: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조명하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구나 해서 네. 또 뿌듯함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 네.
3: 그 우리 조정래 감독님께서 아까 이 영화 10주년 확장판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처음에 모티브가 됐던 강일출 할머니께서 이제 올해 소천하신 게 큰 네. 이유가 됐다고 하셨어요. 뭐 장례식장도 다녀오고 하셨을 텐데 네. 어떤 마음이셨을지요?
1: 네. 죄송했죠.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또 할머니 모습을 뵙고 영정 속에 네. 또 유가족 분들하고도 오랜 기간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뵀을 때 너무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뵀는데 굉장히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3: 예.
1: 그래서 그러면서 옛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할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 전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그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또 이렇게 또 저희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직접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3: 네.
1: 근데 영화도 물론 당연히 보셨고 또 굉장히 너무 아파하시면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또 좀 손녀딸이 이번에 또 영화를 또 하고 싶어하는
3: 아 강일출 할머니 손녀딸이 네. 영화 쪽에서
1: 영화
3: 일하고
1: 쪽을
3: 싶어요.
1: 하고 싶어하는 예. 고등학생이에요.
3: 네,
1: 그래서
3: 네.
1: 그 친구랑도 길게 얘기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히 또 아드님이
3: 네.
1: 강희철 할머니를 빼다 밟아서 그래서 그 형님을 보고 있으면 자꾸 할머니 예.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말하다가도 중간중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강희철 할머니께서 겪으셨던 일이 단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넘어서는 이것이 학살에 대한 기록이었고 유엔에서
3: 네.
1: 왜 이걸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할머니께서 고발하신
3: 예.
1: 그림이 바로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을 보고 네. 영화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그림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1: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3: 예.
1: 그림 우측 상단에 크게 소녀들이 이렇게 한 구덩이에서 불이 타고 있었고 그 왼쪽 이제 그 하단에는 트럭에 또 여러 소녀들이 실려가고 있고 또 불타고 있는 소녀들 주변에 이제 일본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한쪽에는 또 숲풀에
3: 네.
1: 한 두 명의 소녀가 도망을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그림이지? 라고 해서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3: 네.
1: 그랬더니 이게 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보통 이제 끌려가신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한 15세, 16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 중학생 나이인 거예요.
1: 네, 뭐 완전 네. 뭐 아기죠. 지금 네. 기준으로 봐도 아기고 그때 기준으로 봐도 아기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그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가거나 취업 사기로 끌려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면은 몸이 성할 리가 없잖아요.
3: 네.
1: 그래서 아프면은 바깥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서 이제 치료해주겠다라고 데려가는. 트럭에 실려 있는 소녀가 그 소녀들이고 도착하면은 거기가 사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랑 똑같은 것을 고발하는 네.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뭐 일부 인정하는 그런 정부 측 인사가 있었지만 이런 학살에 대해서는 극구 뭐 부인하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3: 네.
1: 이제 실제로 나중에 전쟁 이후에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퇴각하면서 혹은 그 사이사이에 계속 이렇게 예. 여성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들과 영상과 사진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 뭐 당시에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3: 네.
1: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3: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학살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본군 위안부 자체를 부정해요.
3: 자체도.
1: 그, 네, 자체를 예. 부정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 대부분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매춘을 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물리적인 증거라든가 또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병사들의 양심 고백으로 된 수많은

0: 증언들을 그냥 대놓고 이제 무시하는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쨌든 일본에서는 간간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 같긴 하고 좀 안타깝게 마음이 들어 됐지? 라는 인상을 주는 네. 말들을 하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격분케 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은 전혀 없습니다.
1: 네. 아, 영화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0: 맞습니다.
1: 예,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개봉을 했고 2017년 그리고 이번까지 세 번째로 귀향의 관객을 맡게 됐는데 이제 부제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언니야 집에 가자라는 네. 부제를 붙이셨어요. 좀 못다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담으셨는지요?
0: 영화 처음에 제목 자체가 귀향 언니의 이제 집에 가자였어요. 아, 최초의 제목이었어요.
1: 처음에 맨 처음에.
0: 네네. 네. 그래서 언니의 이제 집에 가자라는 말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인데 이 할머니의 그런 그림이 고발하고 있고 또 네. 이것이 왜 극악무도한 참혹한 전쟁 범죄였냐라는 것이 바로 이 그런 유린과 성폭행에 대한 그리고 그 폭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학살의 기록이라는 것. 작년에 돌아가신 이옥선 할머니께서 늘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위안소가 아니라 사형장이었다.
1: 사형장이었다.
0: 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사례들이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할머니들의 증언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영상만 보시면 이거 끔찍해서 영화에 담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이 참혹했던 이런 역사의 기록 속에서 타지에서 돌아가셨던 많은 네. 그런 소녀들의 영혼을 고향으로 모셔오는 영화 비록 영화에서 남아 이렇게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술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언니가 이제 집에 가자라는 부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1: 네. 아까 홀로코스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는 정말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5천 편이 넘어요.
1: 예, 그런 콘텐츠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못지않게 사실 충격적인 내용인데 왜 그만큼 관심을 못 받고 있을까요?
0: 제가 이 충무로에서 이제 이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투자도 받아보려고 하고 후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충무로 많은 관계자분들이 저희가 시나리오 너무 괜찮다. 예. 우리가 한번 저기 투자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제안까지 말씀드렸냐면 저 감독 안 해도 되고 판권도 다 넘기겠다 그랬어요.
1: 아, 내가 제작 안 해도 됩니다.
0: 네,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1: 영화로만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0: 네, 맞아요. 예. 심지어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돈 하나도 안 주셔도 되니까 만들어준다는 개런티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충무로에 감독님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좋은 시나리오가 있대요.
1: 관련된 네, 시나리오가.
0: 있는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질 뻔하다가 또 좌초됐던 이유를 뭐가 뭔지 아시냐. 결국 이제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이 영화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1: 왜?
0: 그러니까 흥행에 대해서 자기들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흥행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차도 사주셨는데 굉장히 절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만큼 일본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영화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다시 전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을 내걸은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치욕적인 이 부분, 그러니까 전범국가로서 가장 치욕적이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바로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사실 거의 처음 공개하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제보를 받는 게 지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귀향 상영회를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상영회를 할 때마다 상영회 계획을 세웠을 뿐인데
1: 예.
0: 그거를 주관하는 단체나 또 혹은 후원하는 단체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0: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네요. 네,
1: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있는 분들은 아, 가슴 아파서 못 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 이런 뭐 대중적인 그런 그 일반적인 우리 대중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을 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이 문제를 계속 알리고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살아계신 곳에 나눔의 집에도 와서 약속도 하고 손도 잡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0: 네네.
1: 그리고 일본은 목숨 걸고 지금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과 얘기를 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과거에 어쨌든 일제의 어떤 그런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전쟁의 참상이니까 사죄하고 네.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0: 네, 참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과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좀 정말 매끄럽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화에서 그 피해 여성들의 연대와 우정을 더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을 왜 좀 더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1: 실제 예. 할머니들 증언을 보면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녀들이 사실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막 소녀들이 이게 여기가 중국인지도 모르신다는 증언이 아주 많아요.
0: 어디가 어딘지도,
1: 어딘지도
0: 모르는
1: 몰라요.
0: 거죠.
1: 끌려간 예. 곳이 미얀마인지 필리핀인지 배 타고 내렸더니 기차 타고 내렸더니 거기가 전혀 모르는 곳이고 대부분이 또 그렇지만 우리 상지 씨가 연기했던 그런 저위페이 같은 그 일본 중국 현지에서 있었던 그런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 영화 귀향이 강유철 할머니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던 중국 길림에 있었던 목단강 위안소인데 네. 중국 내에서도 가장 큰 위안소 중에 하나였어요.
0: 아.
1: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은 피해 여성들이 끌려와서 삼상을 당했는데 현지에 있는 여성들도 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영화 특별시사회를 한 다음 날 그날 와서 취재를 하시더니 그 다음 날 바로 CCTV에 이걸 방영을 했어요.
0: 네.
1: 귀향이 재개봉된다라는 얘기를 CCTV에서 이걸 다룰 만큼 중국도 이걸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 이 소녀들의 연대라는 것이 증언집에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지옥가도 같은 곳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뭉치면서 같이 탈출하다가 또 죽임당하기도 하고
0: 네,
1: 계속
0: 네.
1: 연대하는 모습들이 할머니들의 증언 곳곳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소녀들의 연대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더 있는 그런 네.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0: 뭐 말이 좋아서 위안부지 사실은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할머님들이 그 표현에 대해서 너무 이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안부라고 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국도 상당한 피해자가 있는 피해국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우리 남상지 배우는 그 중국인 소녀 역할을 하느라고 중국어 연습도 중국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었다고 들었는데요.
2: 네. 예.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계속 녹음한 걸 들으면서 연습했는데
0: 예.
2: 그때 도와주던 이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던 중국 친구들 두 명이 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딱 그 정해진 대사 말고
0: 예.
2: 조금 더 애드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참고해서
0: 예.
2: 예, 공부했습니다.
0: 굉장히 성실해 보입니다.
1: 성실 그 자체죠.
0: 성실 그 자체. 사실 그 첫 번째 영화 귀향도 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재개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후원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 뭐 좀 달라진 건 있습니까? 네.
1: 저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또 귀향 상영회가 그 저희가 5월 달에 대구에서 있었는데
0: 네.
1: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 등을 강하게 치시면서
0: 예.
1: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내가 이렇게 99세거든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내 친구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0: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왔다고 자랑을 저 얘기할 수 있게 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그러면서 제 등을 굉장히 세게 치셨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서 재개봉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냥 영화 개봉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돈도 많이 들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이게 그냥 몇 천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1: 돈도 돈이지만 이게 이제 조금 상업 영화로 제작이 됐지만 또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상영관을 확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0: 네, 네 처음에 네. 개봉했을 때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극장 자체를 다 합쳐도 40군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1: 네.
0: 큰 영화 체인에서 이렇게 극장 열어주셨는데 6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 저희들도 많이 이제 부탁도 드리고 공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시민단체분들 특히 나눔의 집이랑 정의기억연대
1: 네.
0: 또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 3개 단체까지 해서 7개 단체가 극장을 좀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1: 예.
0: 71개관으로 상영이 확대됐어요.
1: 아, 지금 확대된 거군요.
0: 네. 확대되면서 네. 그 갑자기 이제 열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고 이럴 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SNS에 이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정말 방송 들으시는 많은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영화 예매를 많이 해주시면 또 극장이 네. 예매가 많이 되면 극장이 또 열리거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보시는 것보다 예매를 해야 이게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약간 발품을 팔 수도 있고 시간대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1: 예.
0: 그래도 이렇게 늘어난 만큼 꼭 이렇게 함께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 정부는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1: 네. 지금 일본에서 지금 특별 상영이 예정이 돼 있나요?
0: 일본에서 이 개봉 전에 오사카에서 특별 상영회를 했었어요.
1: 아, 하셨군요. 네. 예. 어땠습니까? 현지
0: 일본
1: 반응은.
0: 상영회를 했는데 저희가 네. 좀 깜짝 놀랐던 것은 SNS로 목격을 했는데 80% 이상 일본인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10년 전에도 오사카에서 상영회를 했을 때는 주로 네네. 제일교포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 저희들 좀 약간 이분들한테 인터뷰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1: 아, 이제 인터뷰는
0: 네,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다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서로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줄을 서서 그 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시간까지 기다리신 분들.
1: 그 마음의 계세요. 변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0: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예.
0: 왜냐면은 젊은 분들도 계셨고 인터뷰 내용이 그 할머니들께 너무 자세하고 내가 사실 이 자세를 잘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라는 인터뷰가 가장 순화된 인터뷰고
1: 네.
0: 어떤 분은 방송에서 그 이렇게 영상으로 그분을 내보낼 수 없을 만한 말씀도 하셨어요. 굉장히 격앙해 하셨는데
1: 네.
0: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실 말씀이 영화 귀향에 대해서는 알았대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도 알았대요. 근데 다만 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분명한 거는 일본 2016년 당시에 이 영화가 가장 최악의 반일 영화라고 그렇게
1: 네.
0: 일본에 있는 모든 매체가 일제히 이걸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영화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것은 정말 우리 일본의 과거에 그땐 정말 잘못했고 반성을 해야 되며 돌아가신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1: 네.
0: 생존자가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일본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1: 그 중국 CCTV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중국 지금 개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중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사카 특별 상영에서도 보신 네. 분들 중에 한 분 관객분이 갑자기 나 영화관 관계자인데
1: 아.
0: 나 개봉하고 싶다
1: 예.
0: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스크린너를 드렸고
1: 네네.
0: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 예.
0: 중국에서도 사실 이제 얼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고코 감독이라는 분이 RCR이라고 해서 20이라고 20이라는 숫자가 당시에 살아계신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숫자예요.
1: 우리 지금 다섯 분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0: 네.
1: 중국 위안부 이제 공개되신 분이
0: 네네.
1: 22분이 계셨군요.
0: 그 생존자가.
1: 생존자
0: 그래서 그분들을
1: 22분.
0: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셔가지고 그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 네네.
0: 그전에

0: 중국에서 뭐 개봉을 하려고 2016년에도 이제 불려서 가가지고 네. 다시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시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가 특별시사회 했을 때 남상지 배우님도 같이 오셔서 무대 인사를 하는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CCTV에서.
1: 네.
0: 우리 취재 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화 보러 오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오셔서 실제로 그걸 화면에 담아서 남상지 씨가 또 무대 인사하시는 모습까지 담아서
1: 네.
0: 이것을 다음 날 바로 전국 방송에 이걸 내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도 중국어 자막으로 된 스크린을 지금 보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반가운 소식이고 그 남은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래 감독님, 배우 남상지 씨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 귀향이 10년 만에 확장판으로 지금 개봉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만든 조정래 감독 그리고 출연한 배우 남상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미끄러운 도로와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2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각 전라권 내륙, 경북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당분간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 현재 습도는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한미정상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에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1호 프로젝트 윤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SNS X에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13일째

스페인 오늘 네팔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 오전 카트만두에 있는 모든 정부 청사와 외교 공간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0: 이니셔티브인 리미에르 파트너십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리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와 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하나로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21만 9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지난 4일 상담내역 조회 기능인 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한국인 16만 명, 일본인 4만 8천 명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역을 포함한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42만 2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버스 서비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4년간 충남의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8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17년을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10mm, 많게는 4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날엔 공인중개사무소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복덕방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복덕방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복과 덕을 준다는 의미에서 복덕방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조선시대 후반에 들어 복덕방의 주된 임무가 부동산 거래가 됐고요.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는 당시엔 집주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초기의 복덕방은 노령층이 소일거리로 운영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보답으로 작은 선물을 받았고요. 매도 금액에 약간의 웃돈을 붙여서 차액을 수수료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러 가는 소비자에게 이른바 임장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 구경이나 사전 답서를 다니는 시간과 수고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이고요. 소비자들은 중개 보수도 적지 않은데 임장비까지 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살펴보고요. 금철영 기자의 월드 인사이트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논란으로 본 미국 이란 전쟁의 현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9월 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빅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에 지금 나서지만은 야권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 녹취를 이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2021년 10월 10일 1차 통화.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에게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고 보고해달라고 하겠다. 과장선에서 막혀 있냐? 알았다. 이렇게 언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또 한 의원은 식약처장 비서가 실무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으니 처장님이 챙겨보라고 하셨다라고 전달한 메시지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다 이렇게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양 씨와 이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를 하면서 김 후보자 외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씨가 내일 최 의원님 우리 뭐 사무실에 온다. 이 김승원 후보자, 그러니까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뭐 쫄을게요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고.
0: 예.
1: 또 양 씨가 2021년 10월 8일 통화에서 최재성 의원에게 승원 오빠에게 내가 이제 이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 회사도 교수님께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해 준다고 했다. 도와주세요. 저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계속해서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청탁 의혹 그 뒤에 이제 뭐가 있는 그런 더 로비가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발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녹취를 입수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따져 물을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또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까지 네. 출범시켰다고요?
1: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0: 예.
1: 일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힌 다음에 식약처에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신은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 유예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3년 동안 검찰이 10여 명 투입이 돼서 탈탈 털었다. 그런데 나온 게 없고 무혐의 이 내용으로 기소유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번 청문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한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했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1: 예,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도 적극 대응해 나섰는데요. 언급하신 것처럼 지도부에서는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 또 법사위 김동아 의원 대변인단에서는 조기현 의원이 이 대응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동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의 녹취 공개에 대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한동훈 의원에게 수사 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와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그런 겁박으로 공익을 위해 임무를 다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의 입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 그러니까 이제 언급한 그 녹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삼류 영화의 조연 엑스트라를 끌어들이듯 나를 등장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또 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에 관여했거나 김승원 후보자에게 뭔가 부탁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름이 언급된 송영길 의원도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실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들이 언급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방적인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 이후 겸진 논란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0: 예.
1: 뭐 말을 계속 아끼고 있는 건데요. 절세를 위해 당비를 과도하게 납부한 거 아니냐 이런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를 배포하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다라고 반박한 것을 제외하면 말을 계속 아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인데
0: 예.
1: 이건 사실 국회법에 따르면은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에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의원직 유지 입장을 밝혔고
0: 네.
1: 또 오늘 기본소득당 신재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기에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배우자 관련 의혹과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용혜인 의원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용 최고위원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이 됐는데
0: 네.
1: 부부끼리 참석한 회의에서 주요 당직으로 임명되는 셀프 인사 의혹. 또 출산 육아휴직 제도 등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용연과 배우자가 같이 연루된 의혹으로는 언더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2018년 2월 이가연 알바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벌인 결과 용혜인 의원 부부 등이 활동한 걸로 알려진 이른바 언더조직. 이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양 교재를 활용한 걸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용 의원이 앞장선 점을 두고는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가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어요. 아울러 용 의원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 제안자라는 이력도 실제 최초 제안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청와대도 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인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게 이제 여당으로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0: 네.
1: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 달리 이제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기류가 좀 다른데요.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면서 당이 직접 방어에 나선 것과 달리 민주당은 지금 용 후보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소속 정당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용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당 최고인회의에서는 아예 용혜인 후보자에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0: 예.
1: 일부에서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당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던 이혜훈 전 의원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마치는 것과 실제 장관직에 오를지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KBS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가 속히 잡혀 소신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을 요하는 자리다 보니까 쏟아지는 의혹들이 좀 많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내 용 후보자를 향한 우려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1: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거론하며 경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0: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지원을 강조했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당정 간 수평관계를 확립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하는 등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까지 강조를 했어요. 또 김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역량 강화도 강조를 했고 특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서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 이렇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편 김 대표도 어떤 제안도 했었냐면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기존에 지금 당별 배치 지금은 당끼리 모여 앉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앞쪽. 이게 앞줄에는 초선이 앉고 그다음에 재선, 뭐 3선, 이게 다선, 또 지도부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당별 배치가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덧붙였어요.
1: 예.
0: 하지만 이 김 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연설 도중 자리를 뜬 장동혁 대표 특히 개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의 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다. 대통령부터 설득하라 이렇게 맞받았고 또 이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보면 정권 용비어 청가다 15개월 국정운영부터 반성하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장식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네. 이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또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레 9일 정치 분열을 시작으로 10일 외교 통일 안보 11일 경제 또 14일 사회 교육 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2차 개각 인사청문회가 줄줄 예고가 돼 있어요. 뭐 15일부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이제 포함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아직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청문회 여기서 여야 충돌이 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경찰이 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뭐 수사 시작한 지 거의 1년쯤 된 거죠?
0: 예. 네. 꽤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청탁과 공천 헌금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이걸 좀 고려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0: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먼저 봐주기 수사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1: 그렇죠.
0: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거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 이게 수사팀에 지시를 했는데
1: 예.
0: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청하게 된 것을 또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뭐 법원의 판단 여기까지 쭉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국제 뉴스를 속살까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금철영 기자의 월드 인사이트.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국제 뉴스의 요즘 헤드라인은 단연 이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군사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고, 또 한국을 콕 집어서 지금

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을 더 특히 꼭 집어서 얘기하는지도 궁금하고요.
1: 뭐 일단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현재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파트너가 만약 되어준다면
0: 예.
1: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명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실리적인 측면을 다 챙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난달에 역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멘트를 내놨죠. 이란 문제로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한국이 no thanks.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그 자신의 SNS에 언급을 하면서 기억해두겠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했었고, 이달 들어서도 미 고위 당국자의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일에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국내 매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한국은 중동 석유의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강력한 압박을 이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왜 한국이냐는 질문이 나오느냐라는 측면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죠. 그리고 또미 해군의 물리적 한계가 사실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국에 그 대한 미국의 방위 역량을 또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내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어떤 방식, 단순한 군사 요청이 아니라 트럼프 2기 때더 강화된 특유의 패키지 청구서 협상력, 즉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또 관세 문제, 또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던지면서 우리를 굉장히 곤란스럽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0: 그러니까 비단 군사적 지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말씀해 주신 여러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은 아주 또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보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온 전쟁 참여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겠다. 심지어 오늘 보니까 뭐 한국어로 써가지고 또 경고를 했다면서요? 직접.
1: 그렇습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렇게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가 담긴 그 이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고심하는 한국을 겨냥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명백한 압박성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이란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파병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언급을 했었죠.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영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고강도 압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편에 서는 순간에 한국의 에너지의 어떤 혈맥이 차단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경고를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이제 휴전이 지금은 좀 이제 흐지부지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한도 이제 끝났는데 오히려 더 격화되는 상황이고 뭐두 대를 터트리면 석 대를 터트리겠다 이렇게 또 경고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 상황이요.
1: 초기에 대규모 공습과 미사일 보복의 양상이 그 이어지던 그런 열전의 상태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큰 틀의 그 열전은 멈췄지만 이행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휴전 협의라는 것이 사실상 그 뒤죽박죽이 된 상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미국도

0: 전략 지역을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고 이란도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간헐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면이 이런 그 상태라고 본다면 평화조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좀 더 악화된 전쟁으로 갈 것인지 그건 분수령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파병 압박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사실상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0: 따라서 정규전도 강력한 열전도 완전한 평화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현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이 된다 하더라도
1: 예.
0: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물론 피격을 받는다든가 우리 군이
1: 예.
0: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분쟁의 당사자로 순식간에 그 우리의 어떤 위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예. 지금 상황으로는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휴전 협상이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휴전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고 MOU, 양해각서까지 체결이 되는데도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과 이란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 정점에 핵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즉 60% 이상 조금만 여기서 농축의 농도를 높인다면 무기급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죠. 440kg의 무기급 우라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죠.
1: 네.
0: 미국은 이것을 전량 이란 밖으로 반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란 서부시설인 나탄스 이스파한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을 전면적으로 공습을 했고 강력한 그 폭탄을 투하해서 무력화시켰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1: 예.
0: 사실상 이것이 파괴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예. 상태인 것이죠.
1: 그 이전에 뭐 딴 곳으로 옮겨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0: 그렇습니다.
1: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0: 그 안반층 화강암 안반층 지하의 비탈길에 그 파 내려간 그런 그 갱도 지하에 위치한 핵시설을
1: 예.
0: 물론 우라늄 핵시설은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고순도의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큰 차질을 빚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추가 생산은 어렵겠지만 이미 이전에 확보한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그 어느 정도는 이란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 예.
0: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충돌이 있는 것이죠. 이란은 절대 주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있어서의 양보를 쉽사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에 잡히는 성과 즉 이란의 핵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았다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여기에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지금 장기화된 전쟁 에 빠져든 이 상황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0: 이에 비하면
1: 예.
0: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 물론 어느 정도의 배상금 성격으로 어떤 명칭을 뭐 환경보전금이라든가 해역관리비라든가 어떤 명칭을 쓰던 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과거처럼 통항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그 통과하는 문제, 자유로운 통항의 문제보다는 핵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당초에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러해야 하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간선거 전까지 끝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0: 한국도 이제는 그 부분은 이미 약간 좀 뒤로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천궁이라는 그 미사일이죠. 예, 이걸 우크라이나에 팔아라라고 압박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어떤 협상의 패키지들 방식이죠. 방위비 분담금, 관세, 호르무즈해협 파병, 그다음에 우크라 지원.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던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중에 두 가지라도 미국의 의도대로 관철시킨다면 나름대로 트럼프식 협상술에서는 성공한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이런 패키지 딜의 협상 카드들을 연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천궁2를 지원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0: 사실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외교적인 원칙과도 어긋나는 측면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원칙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로 들어갈
0: 사실
1: 가능성이.
0: 사실 전쟁 이후도 생각은 해야 하니까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는 우리 자체의 방공망 수요 요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예.
1: 지금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천궁2 지원을 압박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소모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단순한 협상 패키지들 차원이 아니라는 측면도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 천궁2가 이번 그 미국 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성과 굉장히 높은 요격률을 자랑하고 뭐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한 무기라는 또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 아랍에미리트의 여러 가지 천궁2 관련 예. 지원을 전쟁 이후에 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 예.
1: 그만큼 천궁2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0: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압박이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약간은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직접적인 좀 언급은 조금 약간 회피하면서 조금 피해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런 검토까지 하게 된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강력한 미국의 압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미국도 단순히 한국을 군사적 수요 때문에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도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막대한 석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주요 에너지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왜 미국 혼자만 해야 하느냐 이런 논리로서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민국이 그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0: 그렇죠.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그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방어 논리를 형성하기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실제 한미동맹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을지 그 프리덤 쉴드 훈련
0: 예.
1: 그렇죠? 을지 프리덤 FM 그 UFS 훈련이죠.
0: 예.
1: 을 전면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드론전 대응 같은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 예정돼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취소를 당하게 된 셈이었죠.
0: 네.
1: 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도 미국이 가하는 그런 현실적인 압박을 마냥 외면할 수는

0: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0: 그 다만 지금 파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응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해진 것은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신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 안정 임무라는 명분으로 참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경우의 수를 매우 높게 상정을 하면서 그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뢰 제거함이라든가 초계함을 보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보급 지원함을 보낸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1: 예.
0: 그러나 지금 사실상 미국 오함대도 주력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하는 미국의 그 함대죠.
1: 예.
0: 오함대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항공모함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완전한
1: 교체가 됐죠, 한 척이.
0: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 초계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초계함을 통해서 해역을 정찰, 감시하는 임무조차 수행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은 맞아 보입니다.
1: 네.
0: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이 초계함이라든가 기뢰 제거함 같은 그런 그 임무를 미군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는 그런 과정도 매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누가 공개했는지, 누가 공격을 했는지 그 공격의 주체를 과연 이란으로서 특정을 해서 그 이 상태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 확실하게 짜여 있지 않는 한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현재로서는 이제 정해진 건 전혀 없고
0: 그렇습니다.
1: 뭐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뭐 초계 기조 비행기
0: 그렇습니다.
1: 예 초계기하고 기뢰 제거함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다음에 보급함 정도
0: 그렇습니다.
1: 거론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0: 기뢰 제거함 같은 경우도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이나 종전에 합의해서 해협에 깔려있는 기뢰가 상선이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제거돼야 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기뢰 제거함이 그 작전을 하고 기뢰를 제거한다라고 한다면 공격받을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휴전이나 종전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기뢰를 제거한다고 그 저희가 작전에 들어갔을 경우 그 과정에서 드론이나 또는 기뢰나 또는 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1: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로 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마크롱 대통령과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지금 어떤가요?
0: 다른 나라 역시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1: 예.
0: 지금 미국을 제외한 뭐 영국, 프랑스 특히 프랑스는 지금 자국 주도로 5개 나라가 다국적 안보 협의체와 유사한 형태의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도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 회담을 했었죠. 이 내용은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 주 정상 간의 물밑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의 기조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회피하겠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파산지석으로 예. 삼아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들이 또 같이 하게 될지 또 어느 규모로 하게 될지
0: 그게 다만 우리가 분쟁의 당사자라는 그런 그 모양새는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월드인사이트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오늘 발견됐습니다. 그 이 카페의 사장이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1: 네. 지난 4일에 서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예. 경찰이 이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을 해서 같은 날 오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옆 냉동창고에서 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로 상당 시간 냉동창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종 당시에 A씨와 함께 있었던 30대 카페 사장 B씨를 서울에서 검거를 했고요. 법원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B씨가 사건 직전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카페 문도 닫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 피해 여성과 카페 사장이 원래부터 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두 사람은 사건 전날에 이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0: 예.
1: 이 카페 사장 B씨가 상품권을 사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이런 그러니까 소위 상품권
0: 깡이라고 네. 하는 이른바.
1: 근데 네. A씨가 상품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0: 예.
1: 특히 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면서 A씨를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근데 A씨가 냉동창고 안에서 살해된 뒤에 방치된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갇혀서 숨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래서 경찰에서는 부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0: 예, 여러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1: 네.
0: 저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러 갈 때
1: 네.
0: 지금은 그냥 가서 보고 오고 그쵸.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뭐 돈을 내야 한다.
1: 네.
0: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0: 예.
1: 이제 집을 구경을 한다거나 현장을 답사할 때 이른바 임장비라는 걸 받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0: 제안을 한 거라고요?
1: 예, 제안을 한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갈 때 2만 원 정도를 먼저 내고요.
0: 예.
1: 이게 만약에 실제 계약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중개보수에서 그 금액을 빼준다는
0: 겁니다. 2만 원 빼주겠다고?
1: 예, 예. 그래서 중개업계가 이런 제도를 요구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면
0: 예.
1: 최근에 부동산 공부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돌아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라고 하죠.
0: 예. 계약의 목적이 아니고.
1: 그렇죠.
0: 예.
1: 이게 여기는 어떤 동네고 이 집은 어떤지 뭐 이렇게 예. 임장 크루가 늘었기 때문인데
0: 아, 그래요.
1: 실제로 집을 살 의사가 없는데 예.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중개사는 또 그 집주인하고 연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집을 보여주겠다고. 또 현장까지 안내도 해야 되고요.
0: 예.
1: 근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않으면 아무 보수를 못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불필요한 임장을 줄이고 정상적인 중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또 그렇게 뭐 임장 크루라는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1: 네.
0: 이런 제안을 한 게 약간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1: 그렇습니다.
0: 있네요.
1: 예. 예.
0: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돈 받으면은 좀 상식 좀 어긋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1: 네.
0: 저 어차피 이제

0: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요즘 또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큰 금액을 내는데 이름까지 돈 다 내라고 네. 어차피 거기에 그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라고
1: 주장할 수 있죠.
0: 반문할 수 있는 예. 거 아닙니까?
1: 예.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뭐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집이라는 게 또 집 구할 때 보면 뭐 한두 군데만 가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절대 아니죠.
1: 예. 근데 매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부동산 카페 한 이용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와 100억짜리 전세를 알선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100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네. 지금 중개비는 요율제로 부과하는 구조 자체부터가 네. 합리적이지 않다.
0: 거래 금액에 그쵸? 따라서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택시처럼 뭐 기본 요금을 두고 등기부 분석이나 뭐 권리관계 분석 같은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서 예. 비용을 달리 받는 체계 개편이 먼저다 이렇게 꼬집기도 하는데 결국 계약이 안 되면 공짜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중개업자들과 집을 고르는 과정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소비자들의 반론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0: 예. 뭐 계약 의사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부동산 공부하겠다고 네. 집을 보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1: 그렇죠. 예.
0: 하지만 요즘 그게 또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에 따라서 곱해서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집값이 또 많이 올라왔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1: 중개료도 상당히 오르죠.
0: 부동산 거래는 이 수수료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을
1: 그렇습니다.
0: 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보이도록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그 뭐였죠? 포름알데히드였나?
1: 맞습니다.
0: 그걸 또 예, 그걸 이제 그 뿌려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색소를 또 이렇게 입혔다고요?
1: 중국 간수성이라는 곳에서 한 채소공 가공 작업장에 줄기상추의 일종인 궁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체불명의 초록색 액체에 담그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0: 예.
1: 이걸 중국의 한 누리꾼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곳의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거한 용액을 보니까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색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 두 색을 섞어서 이게 뭔가 신선해 보이게 그러니까 초록 빛을 인위적으로 입혔다고 하는데 이 색소 자체가 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긴 하지만
0: 예.
1: 이 궁채를 가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0: 예. 채소 자체가 신선하고 싱싱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싱싱하게 보이려고 이걸 입혔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법 가공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1: 네. 영상이 이게 확산이 되자 현지 당국이 채소 저장 유통업체 한 50여 곳을 긴급 점검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한 6곳에서 불법 색소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궁채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최근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추를 포름 알데히드가 포함된 용액에 담가서 출하한 사실이 드러나서 좀 충격을 줬었고
0: 네.
1: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된 돼지고기라든지 뭐 중금속이 나온 건조과일 문제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궁채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먹거리 안전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KTX 안에서 햄버거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글이
1: 네.
0: 올라왔다면서요. 예. 자, 대중교통 안에서 음식물 취식 문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TX 그 객실에서 한 승객이 아마 가시다가 햄버거하고 맥주를 먹었나 봅니다.
0: 예.
1: 근데 음식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0: 네.
1: 지난 1월에는 인천 지하철에서 한 청소년이 컵라면을
0: 지하철에서
1: 예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 예.
1: 문제를 보면 이제 지하철이나 KTX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0: 아, 예.
1: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

0: 우려가 있는 물건의 휴대는 제한하고 있지만 취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코레일의 여객 운송 약관에도 보면 별도의 취식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줘도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가 지금은 애매한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전에 이제 카트라고 해서 그 음식물 싣고 다니는
0: 네,
1: 카트가 있었는데 요즘 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먹는 재미가 좀 있었는데.
0: 바나나 우유도 사 먹었던 기억이
1: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KTX 안에서는 아무튼 음식물은 제재를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물론 이제 그게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뭐 별도로 싸우신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부분의 이제 파는 음식은 그나마 조금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을 아마 그 왜 도시락처럼 팔긴 하더군요.
0: 맞습니다.
1: 예. 그걸 드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고속버스나 이런 데잖아요. 저는 한번 그 재질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0: 아, 뭘
1: 고속버스 안에 이제 먹을 걸 들고 아. 탔는데 그 드시면 안 된다고 드실 어. 거면은 먹고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국물이 흐르거나 뭐 셀 수 있는 음식이나 포장되지 않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등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1: 예,
0: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게 지하철이나 KTX에 그대로 적용하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열차의 경우에는 이동 시간에 식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고속버스는 이제 중간에 이제
0: 휴게소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떤 음식부터 냄새가 심하다고 볼 것인지도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 뭐 신칸센 같은 경우는 예. 또 도시락의 명물이지 않습니까?
1: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예, 굉장히 맛있고.
1: 예, 먹어봤어요.
0: 그래서 그 일본은 장거리 열차에는 취식을 허용하지만 예. 지하철이나 통근 열차에서는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하도록 하는
1: 예.
0: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교통에 어떤 음식물을 먹는 걸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이동 거리나 어떤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뉴스 한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2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북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당분간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6도, 습도는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나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엘레나 페란테의 연작 소설 가운데 나의 눈부신 친구의 한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나폴리 4부작으로 알려진 작품이죠. 소설의 주인공인 릴라와 레누는 나폴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용 작가가 5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래빗홀에서 출간됐고요. 우리 현대 경제사를 경유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 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1: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표지만 보면 사실 좀 요즘 나온 책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정직하게 쓴 책이어서 책도 정말 정직하게
0: 정직하게 쓴 네. 책이라는 게 너무 웃긴데
1: 표지도 네. 좀 정직하게 나왔는데요. 그 24년 차 방송 PD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기록한 여행 에세이라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목은 휴대폰과 독화살입니다. 네. 장준호 PD님이라고 네. 그 다큐멘터리를 오래 찍으신 PD님이 직접 쓰셨고요. 네. 10월 출판사라는 곳에서 7월 30일에 출간되었더라고요. 네. 제목만 보고 약간 전 좀 깜짝 놀랐거든요.
0: 독화살이란 단어가 좀 예 아프게 예 막
1: 날아온 것 같아요. 네.
0: 무서워요, 약간.
1: 일단은 좀 이 제목으로 이제 저는 온라인 서점 근무하니까 네. 검색이 잘 되려나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네. 휴대폰이라는 제목도 되게 많고 독화살 약간 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이기도 하고 네? 약간 이런 고민이 됐는데 사실 책 제목이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트렌드라는 게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네. 이런 뭐뭐 할 용기 뭐 혹은 긴 제목이 유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뭐와 뭐뭐 이런 배열식 제목이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판매를 목표로 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자라는 이런 제목이라기보다는 네. 좀 정직하게 작가님이 주장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뭔가, 좀 들었고요.
0: 뭔가 기술을 부리지 않은 정말 네. 정직하게 쓴 책.
1: 정말 정직하게.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여행 분야가 에세이가 많이 안 나오는 철이기도 해요. 나오려면 진작에 한 3, 4월부터 나왔어야 하는데 7월에 나온 게 사실 좀 느리기도 하고 이게 또 여행 에세이가 많이 팔리는 시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런 책이 나온 게 굉장히 좀 놀랍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에세이 담당 MD님이 최근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셔서 진짜 네. 제 돈 재산해서 읽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왜 제목이 휴대폰과 독화살인지는 알겠더라고요.
0: 아니, 이 제목만으로 보면 그냥 소설이에요. 무슨 추리소설 같이.
1: 약간 네. 저는 또 조선시대 일제 감적기 시대 네. 약간 김동인 작가가 썼을 만한 그런 제목.
0: 아니, 휴대폰인데?
1: 아, 그럼요.
0: 독화살만 있으면 몰라도 휴대폰인데?
1: 약간 아니, 그런 식의 느낌을 네. 주는 제목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무협지 같다? 남성미가 확 풍긴다? 이런 제목이었었거든요. 실제로는 되게 정반대의 내용인데요. 지구 어딘가에 아직도 독화살을 쏘면서 사냥하는 부족이 실존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족장이 청바지를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좀 상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을까? 약간 싶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PD님이 방송국을 그만두고 내돈내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첫 출발지를 아마존으로 택했었거든요.
0: 아마존이 지금 배경이군요.
1: 네. 근데 그 아마존을 가는데 약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한대요. 네. 정말 고생고생해서 돈을 영끌해서 아마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독화살과 휴대폰을 든 족장님이셨던 거예요. 족장님이 막 청바지 입고 네. 스마트폰 움직이면서 만지면서 이제 안내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도 약간 처음에는 이거 사기 아닌가? 네. 몰래카메라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지금 책 표지가 어떤 족장님이 셀카로 이렇게 독화살 하나 들고 본인이 찍고 있는 그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미소를 웃음짓게 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PD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유튜브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저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다들 사표 하나씩 끼고 일하지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네. 네, 저자님도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0: 이 프로그램 하신 분이군요.
1: 네. 방송 대상과 최고 시청률상까지 받은 네.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PD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런 상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좋은 기획력으로 이제 방송가에서 인정받는 PD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PD님 자체도

0: 약간 특이하시게 록밴드 기타리스트를 꿈꾸던 미대생이셨대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KBS 단편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이제
1: 네.
0: 이쪽 계열로 완전히 진로가 바뀌시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방송국에서 24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특이하시긴 한데 본인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해진 방송 시간이라든지 짜여진 틀의 형식 안에서 뭔가 현장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기 어렵다는 한계가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다큐멘터리의 완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키고 싶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가 현장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둘을 결합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게 없으니까
1: 아,
0: 경업하면서
1: 그랬군요.
0: 한 3, 4년 일을 하시다가 아, 이래선 진짜 아무것도
1: 죽도
0: 못하겠다.
1: 밥도 안 되겠구나.
0: 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채널명이 역막살 로드래요.
1: 역마살 로드.
0: 네, 그리고 그 역막살의 첫 목적지가 아마존이었던 거죠.
1: 24년이면 인생을 거의 다 바친 건데, 다큐멘터리 PD라면 이제 타이탄 이런 일정 속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심지어 진짜 그 테마기행뿐만 아니라 뭐 한국기행, 뭐 이웃집 찰스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100
1: 이웃집 찰스도 했다고요?
0: 네.
1: 제가 이웃집 찰스를 한 6년
0: 아,
1: 했었는데,
0: 진짜
1: 나 아는
0: 거기에서
1: 분인가?
0: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장준호 PD님이시니까 아마 연출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0여 개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로 담아온 이제 베테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좀 아쉬움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찍다 보면 일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연예인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뭐 주제랑 어긋나거나 그래도 본인한테 이제 마음에 터치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못 살린다는 게 PD로서 약간 부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앵글과 대본이 정해져 있는 이상 연출되는 장면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현장에서 진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그 공기 같은 거를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 다 담을 수 없으니 내가 한번 진짜 유튜브로 담아보자 하면서 이제 갈증을 느껴서 나가신 거죠.
1: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고민을 많이 했는지 좀 짐작이 돼요.
0: 네, 저도 사실 막 서점 주인 같은 거 해보고 싶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비밀의 MD가.
0: 독립서점
1: 아,
0: 뭐.
1: 너무 잘, 언젠간 꼭 하실 것 같은데요?
0: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월급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결국 끈을 이렇게 못 놓는데.
1: 그래도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많은 용기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역마살 로드를 만들고 나서 지금은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되셨어요. 그래서 여행 다큐 채널로는 이렇게 큰 채널이 또 국내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촬영 감독님, 서경석 감독님이 있고, 그리고 미국인 멤버가 있으신데, 10개국어를 하신대요. 존이라고. 그두 분과 함께 이제 셋이서 팀을 꾸려서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참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저자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 카메라가 미처 다 담지 못한 표정이라든지, 편집 과정에서 또 잘려나간 맥락이 유튜브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서 본인이 소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번 책에 다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상의 단순한 스핀오프가 아니라 영상이 놓친 것들을 다시 복원했다는 개념으로 이 책을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와, 이 사람 진짜 멋지게 산다. 뭐 이게 약간
0: 그쵸.
1: 우리의 로망을 실천하고 계시는
0: 그쵸,
1: 분이잖아요.
0: 그쵸.
1: 채널명에 딱 역마살이라는
0: 맞아요.
1: 단어도 넣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많이 돌아다녀 거고 정말
0: 네.
1: 그동안도 엄청 뭐, 네? 뭐 다녔다는 얘긴데. 아,
0: 그쵸.
1: 예.
0: 제가 유튜브를 진짜 잘안 보는
1: 아, 그래요?
0: 사람이어가지고,
1: 또.
0: 네, 영상에 취약한 사람이어서 잘못 봤는데, 이제 라디오를 준비하기 전에 채널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관광지로는 전혀 생각 못할 곳들만 주로 다니셨더라고요. 오. 국내 여행지도 있긴 있는데 네. 이번 책에서 다루는 곳은 총 8개의 지역이고요. 네. 그 아마존 오지 부족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마지막 수렵 채집 부족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까지 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장례 문화라든지 에콰도르에서는 아직도 그 얼음 캐는 사람의 직업이 있대요. 그것도 취재하고
1: 재밌다.
0: 네, 에루살렘 이라든지 예. 캄보디아의 수상가옥 마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지역까지 가실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1: 지금 뭐 정말 뭐 동분서주 엄청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뭔가 공통된 점이 있는 건가요? 이 지역들 사이에?
0: 네. 이 여덟 군데 모두 다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그걸 고수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저자가 이제 쓰면서도 경계하는 게 하나 있다고 밝히는데요. 네. 이제 다큐멘터리 쓰면서도 자기의 하나의 철칙인데 이 풍경과 이 사람들을 단순하고 그리고 신기한 구경거리로 플랫하게 소비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과정들도 나오거든요.
1: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0: 주로 저희가 보통 오지 여행기라고 하면 읽으면서 와 이렇게 원시적인 삶을 아직도 사는구나.
1: 네, 저도 지금 여기 책 들춰보면서 그 사진들 굉장히 넉넉히 보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그쵸. 곳이 있어, 이런 표정들이야, 이런 옷차림이야.
0: 그런 것들을 네. 보고 되게 신기해만 네. 하는데 저자가 그런 낭만화를 딱 저지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본인들이 실제로 가보면 이제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원주민들은 이제는 정글 한복판에서도 스파게티를 먹고 그리고 애들은 디즈니 캐릭터 옷 입고 네. 그리고 부족장은 정말 휴대폰을 들고 잘 사용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멈춘 원시의 세계가 아니라 문명과 전통이 약간 뒤섞여서 혼돈의 네.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잘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1: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굉장히 잘 뽑은 거네요.
0: 그쵸?
1: 휴대폰과 독화살 그야말로 문명과 전통을 각각 대표해서 한 단어씩 딱 이렇게
0: 맞습니다.
1: 뽑아낸 거잖아요.
0: 그래서 더 이게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을 뭐 그리워하기도 하고 뭐 혹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상상도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문명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개발이라든지 자본 그리고 관광산업 기후변화 또 나아가 전쟁 같은 것들이 네. 만들어내는 좀 밀려났다는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돌아다니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밀려나야만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앵글로 찾고 네. 글로 써보는 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더라고요.
1: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에요. 하하호호 막 우리 예능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책이군요. 네.
0: 실제로 또 다큐멘터리가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좀 묵직한 감정을 전달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와닿는 부분도 책에서 되게 많은데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무거운 톤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도 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좀 가볍게 쓰신 편이고요. 또 웃긴 건 PD 두 분과 통역가분들이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면서 네. 이제 나온 글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생생하고 인간적입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두 PD님이 자기들이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네. 어디서든 5초 컷으로 잠에 들 수 있다. 그냥 네. 뭐 돌 위에서도 잘 수 있고 네. 해먹을 걸고도 잘 수 있고 어디서든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직업을 잘 해내려면 네. 잘 먹기도 해야 하고 네. 애벌레도 먹고 그래야 하니까
1: 아, 네.
0: 잘 싸고 잘 자기 때문에 네. 이 힘든 직업 다 해낼 수 있었다. 아.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위트 있게 계속 나오기도 네. 해요.
1: 혹시 소개했던 곳들 가운데 우리 김유리 엠님께서 좀 인상 깊었던 곳 있어요?
0: 이게 처음이어서 되게 강렬해서 그랬는지 네. 에콰도르에 위치한 아마존 오지 부족 찾으러 간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게 접촉이 거의 없는 공동체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제작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천만 원 가까이 들었대요.
1: 네. 사비로 지금 6천만 원을 들여서.
0: 그렇죠. 적금 뗀 거죠. 하나. 네. 근데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배도 갈아타면서 야.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더 억울했던 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에콰도르에 내는 통행료 같은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으로 그 통행료가 진짜 말하는 통행료가 아니라 그냥 뭔가 자릿세 내는 것처럼 아, 네. 그렇게 내야만 부족들하고 컨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아마존 원주민 부족 이름이 그 바메노 공동체였는데요. 그곳에서 무려 10일간 같이 먹고 자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주민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실제로 독화살이라든지 불로우건으로 사냥하는 정통은 그대로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되게 우리의 이미지상 드넓은 정글과 같은 이미지잖아요. 동시에 이제 가보니까 한쪽에서는 석유 개발이라든지 벌목으로 계속 끊임없이 불이 나는 환경을 또 보신 거죠. 근데 이런 개발을 거부하면 용병의 폭력까지 겪는다고 해요, 원주민들이. 왜냐면 원주민들 쫓아내고 거기를 개발해야 하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실제로 받고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어느 날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나라도 좀 방임한다고 해요. 국민이라고 원주민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둔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이제 돈이 되는 건 사실 개발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휴대폰도 다루고 문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금 삶을 홍보하지 않으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말살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밤에는 공동체도 이 역막살 로드 영상 촬영에 은한데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0: 우리 이런 부족이야. 우리 부족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 PR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결국엔 소극적인 반항인 것기도 하죠. 이런 비슷한 결에서 그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 부족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수렵채식 부족이라고 불리는데 사냥해서 잡은 걸 그 자리에서 불에 구워 나눠 먹는 삶이 진짜 거칠고 직접적으로 나와요. 예시로 이제 막 너구리도 나오고 원숭이 잡는 것도 나오거든요.
1: 진짜 그래서 바로 구워 먹는다고요?
0: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것들을 막 사냥해서 먹는 게 진짜 이런 것들 잡았던 게 아니라 원래는 멧돼지도 다 잡고 좀 코끼리도 잡고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비옥한 땅에서 밀려나서 이제는 완전히 뭐 동물도 없고 정말 원숭이 정도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사냥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약간 관광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약간 뭐 미디어에 잘 살리기 위해서 사냥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막 이러나 보죠?
0: 네,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족들한테 실질적인 돈을 주면 좋은데 절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중간에 슈팅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런 곳에 노출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적대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라 할 말 없는데 이 저자는 굉장히 막 열흘 동안이나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통하게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는 것 같고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영상에 잘 담겨져 있을 것 같네요. 책에도 있고
0: 보니까 진짜 촬영하면서 본인 마음에 되게 오래 남는 건 화려한 풍경이라든지 자연 풍경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온함을 위협하는 그 개발 도상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사라져가는 걸 기록하는 일은 결국에는 누가 이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가를 되묻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인도네시아 토라자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되게 독특한 장례식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죽은 자들의 날이 되면 무덤에서 시체를 직접 꺼내서 치장해주고 며칠 내내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열어야 조상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촬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하면서도 며칠째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신 거죠. 근데 이게 뭐 시신을 꺼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시신의 옷깃을 펴고 머리를 정리해주는 손질들이 좀 다시 따뜻하게

0: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뭐 다큐멘터리도 그렇지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랑 너무 다른 풍경이고 낯설지만 오래 보면 결국 우리랑 똑같은
1: 그럼,
0: 사람이다.
1: 네.
0: 네. 보시면 정말 원주민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도 팔로워가 54만이긴 하지만
1: 꽤
0: 넉넉치
1: 잘
0: 않은
1: 되는 채널인데 너무
0: 네.
1: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예산에 항상 좀 시달릴 것 같아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다 적응하고 어느 곳에서도 이게 삶의 그 인간적인 면을 다 영상에 담을 줄 아는 정말 타고난 PD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어떤 지구촌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수작이네요, 진짜
0: 네,
1: 그야말로.
0: 표지만 보시면 이책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내용이 정말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해서 모두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가 궁금하다면 장준호 PD의 휴대폰과 독화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3: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3: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 오늘 작품은 그 유명한 엘레나 페란테의 이른바 나폴리 사부작이에요.
2: 네, 이게 총 4권짜리 소설이고요.
3: 네.
2: 페이지 수를 다 파면 2,400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권의 그 소설 제목들이 다 달라요.
3: 네.
2: 1권은 나의 눈부신 친구, 2권은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3권은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4권은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설은 대하 소설이라고 볼수 있는데
3: 네.
2: 보통 이런 경우 전체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제목이 있거든요. 뭐 토지,
3: 네.
2: 뭐 태백산맥
3: 그러니까요.
2: 그렇게 있고 1권, 2권, 3권 제목이 따로 있잖아요.
3: 네.
2: 근데 이 소설에는 그런 통일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이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나폴리 사부작이라고 부르는 거죠.
3: 우리만 그래요? 아니면 그 외부에서도 나폴리 사부작이라고 하는 건가요?
2: 나폴리 사부작으로
3: 그냥 다
2: 불러요.
3: 그렇게.
2: 네. 근데 사실 이 책을 저는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제목을 붙여도
3: 네.
2: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2: 뭐 릴라와나 뭐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3: 네.
2: 없는데 작가가 왜 제목을 따로 붙였는지는 알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밝힌 바는 뭐 저의 그 검색 능력의 부족함인지
3: 네.
2: 모르겠지만 제가 찾기로는 아직 뭐 발견을 못했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미국의 그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했는데 그때에는 책 1권의 제목인 나의 눈부신 친구
3: 네.
2: 요거를 드라마 전체 시리즈의 제목으로
3: 아,
2: 붙였어요.
3: 네.
2: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네 권짜리 책 모든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폴리 사부작이라고도 하고
3: 네.
2: 영상화될 때는 뭐 HBO처럼 나의 눈부신 친구 이런 제목을 또 붙이기도 하고 뭐
3: 네.
2: 그렇습니다.
3: 우리가 지난해 이제 사반세기 뭐 가장 좋았던 책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우리 김경영 MD였나요? 김유리 MD였나요? 뭐 이렇게 꼽아서 이 책을 이제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이 책에 대한 찬사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2: 네.
3: 네.
2: 그이책 표지 한국 번역판을 그 표지를 뺄수 있거든요. 벗겨낼
3: 네.
2: 수 있어요.
3: 예.
2: 사람들이 잘안 보는데 벗겨내면 뒷종이에 추천사가 쓰여 있는데
3: 네.
2: 빽빽하게 다 쓰여 있습니다.
3: 네.
2: 너무 그 찬사들이 많아서 네. 저는 그중에 소설가 준팔 라히니의 말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0: 써놨더라고요. 나폴리 4부작은 절대적인 명작이다. 나는 이 4부작을 완전히 몰입해 읽었고 책의 노예가 돼버렸다. 그리고 또 이 책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책 1위에 뽑혔습니다.
1: 아, 이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찬사들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이 나폴리 4부작을 쓴 엘레나 페란테에 대한 얘기가 참 드물어요. 약간,
0: 네. 예. 일단 엘레나 페란테는 필명이에요.
1: 그렇다면서요.
0: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알려진 거는 나폴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폴리를 떠나서 고전 문학을 전공하고 꽤 긴 세월을 외국에서 보냈다. 요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1: 네.
0: 왜 이러냐면 일단 엘레나 페란테는 작품만이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그 분석에 의하면 미디어와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었대요.
1: 아, 그래요?
0: 미디어의 속성 자체를 좀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소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자신의 페르소나가 레누인데
1: 네.
0: 레누가 언론에 속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언론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뷰도 서면으로만 한다고 해요.
1: 그렇죠.
0: 아무튼 네. 이런 사람인데 그 이탈리아의 유명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한 언론이
1: 네.
0: 엘레나 페란테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낸 출판사의 계좌를 추적한 거예요.
1: 아.
0: 이 출판사가 한 명한테 거액의 송금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가 이 공개된 엘레나 페란테의 프로필과 좀 겹친다면서 그 정체를 공개했는데
1: 네.
0: 저는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작가가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개된 사람이 엘레나 페란테라는 공식적인 그 증거가 없어요.
1: 네.
0: 다만 여러분이 언젠가 이 책을 이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이 정보가 따라올 텐데 그냥 이런 그 에피소드 정도 뭐 해프닝 정도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 너무나 그 신비주의를 유지하니까 너무나 이 대작가에 대한 궁금증에
0: 그렇죠.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좌까지 추적해서
0: 그러니까 일종의 네. 뭐 유명세에 대한 유명세의 네. 자체가 그 세가 이제 뭐 세금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유명함에 대한 세금이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작가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1: 네.
0: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폴리 4부작으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죠. 그 나의 눈부신 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했고요. 또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1: 네.
0: 이거는 매기 질레날 감독이 로스트 도터라는 제목을 좀 바꿔서 영화로 만들었고 또 다른 소설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넷플릭스에서 또 드라마로 제작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명으로 네. 꼽혔어요. 이거는 소설가만 그 선정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백인 전체를
1: 그러게요.
0: 예, 직업과 상관없이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 그러니 더 이 실체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자, 나폴리 4부작 대하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네 권의 책의 줄거리를 다 살펴보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0: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제가 다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이 책을 궁극적으로는 네.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1: 네.
0: 그 제가 그 잠재적인 독서의 재미를 미리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1: 네.
0: 1권의 핵심 내용
1: 네.
0: 그리고 2권 초반부까지만 아주 간추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1권까지 읽었는데 저 좀 읽은 지 그래도 시간이
0: 네.
1: 좀 돼서 자 깨끗하게
0: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1: 네, 한번,
0: 다시 한번
1: 예,
0: 살펴보죠.
1: 처음 듣는 것처럼 네. 한번 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 소설은 1950년대 나폴리의 한 동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걸핏하면 거리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쉽게 말해서 교양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두 주인공이 자라고 있죠.
1: 네, 두 주인공의 이름은?
0: 두 소녀는 바로 레누와 릴라입니다. 네. 이 소설은 이 둘이 10대 소녀 때부터 6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삶과 그 친구들과 가족들의 삶을 나폴리, 피렌체, 그리고 밀라노를 배경으로 펼칩니다. 아무튼 이제 소설은 두 소녀의 성격을 소개하는데 이 두 명이 매우 달라요.
1: 어떻게 다르죠?
0: 일단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레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모범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쉽게 말해서 모범생 소녀입니다. 반면에 릴라는 용기 있고 거침이 없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레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타입이라면 릴라는 그냥 날 때부터 천재인 소녀입니다. 릴라는 정말이지 무섭도록 영리해서 네. 사람을 조종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1: 뭔가 이게 성장을 했을 때는 리나 같은 친구들이 더 뭔가 큰일을 하잖아요. 보통.
0: 네. 그래서 정말 소설에서 보면 나중에 아주 큰 일을 여러 가지 벌려요. 네. 아무튼 1권의 소설은 이 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둘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동네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존재 돈 아낄레. 돈 아낄레. 돈이 이제 미스터거든요.
1: 아니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들으니까 돈 아낄레.
0: 이현 씨가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닌데.
1: 어감이 웃기네. 네.
0: 그렇네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네. 오해할 수 있겠네요. 돈 아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돈 아낄레의 집 앞에서 뭐 돈 아낀다는 생각을 안 네. 하면서 놀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한테는 이 집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1: 아, 어떤 소문이었죠?
0: 돈 아낄레가 네. 자기 집의 지하실에서 뭔가 네. 무섭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1: 불법적인 일.
0: 그 지하실에 잘못 가면 사람이 죽는다. 네. 뭐 이런 전설 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 지하실로 통하는 그 환풍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철제 격자 무늬로 된 그 철제 문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앞에 딱 서더니만 릴라가 네. 이상한 행동을 해요.
1: 네. 어떤 행동을 하죠?
0: 그 레누한테 네. 굉장히 예쁜 고급 인형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잠깐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니만 그 환풍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문 있잖아요. 네. 철제 문. 그 구멍 사이로 그 돈 아낄레에 굉장히 그 무서운 지하실 아래로 이 인형을 던져버린 거예요.
1: 릴라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0: 릴라가 네. 영악한 애예요. 네. 그러니까 릴라는 레누가 가진 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둘 다 못 가지는 거를 택하죠.
1: 못 가지겠다면 망가뜨릴 테야 네. 이런 마음으로.
0: 그리고 레누 역시 릴라가 가진 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흠모하면서 네. 질투하는 관계예요. 네. 이 관계가 소설에서는 50여 년 넘게 그려집니다.
1: 네. 자, 그래서 레누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0: 그 레누도 네, 네. 릴라의 인형을 인형? 네. 돈 아낄레 아저씨의 지하실로 던져버리죠.
1: 자, 그 무섭다는 거. 한번 들어가면 사람 나오지 못한다는 그 곳으로 인형을 던지면 못 찾는 거잖아요. 못
0: 그렇죠.
1: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0: 그래서 다른
1: 입장에서는.
0: 아이들이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릴라는 아까 무섭도록 용감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꾀도 많고. 릴라가 돈 아낄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수로 인형을 아저씨의 지하실에 떨어뜨렸다고 돌려달라고 해요. 네. 아까 이 돈 아낄레는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생각하시네. 네. 그 자기의 지하실을 절대 공개할 수 네. 없다. 내 지하실에는 그런 게 떨어지지 않았다. 막 얘기하니까 릴라가 반드시 떨어뜨렸다. 거기 가겠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거기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대신 인형을 사라면서 인형 값을 줍니다.
1: 네. 그 아저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고 좀 느낌이 들었었어요. 공포의 대상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아이들이 용케 야시로부터 돈 아낄레 아저씨한테 돈을 네. 받아냈네요. 네.
0: 그렇죠. 돈 아낄레 아저씨가 돈을 네. 안 아낀 거죠. 네. 아무튼 이걸 다른 애들이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그러니까. 텐데 릴라는 되바라지고 네. 용기 있기 때문에 했던 거죠. 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레누는 릴라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1: 네, 이 둘의 이제 우정이 그려지죠.
0: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의 우정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둘은 계속 서로를 자극해요. 네. 레누는 릴라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네. 릴라는 또 누구보다도 빨리 책을 읽고 수학 문제를 빨리 능숙하게 풀어서 네. 선생님들을 다 놀라게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1: 아까 그

0: 보셨잖아요. 릴라가 약간 좀 천재기가 있는 네, 아이라고.
1: 천재예요. 네, 네. 그런데 릴라는 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중학교 진학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네. 대신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되죠.
0: 레누는요?
1: 레누는 겨우 허락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학교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레누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레누는 릴라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죠. 네. 이 릴라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레누보다 더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하면서 네. 멋지게 글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네. 이 어린 초등학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레누는 릴라한테 열등감과 동경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0: 애승의 존재.
1: 네, 그런 셈입니다. 한편 이 동네에는 지역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들이 누구냐? 네. 바로 폭력배 형제인 네. 솔라라 형제입니다. 네. 특히 이 중에 형인 마르첼로 솔라라는 릴라한테 집요하게 접근하면서 네. 릴라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0: 폭력배까지 가나요? 약간 건달 같은 형제 아니었나요? 아무튼
1: 진짜 폭력배예요. 네, 나중에 마피아가 돼요.
0: 그런가요? 네.
1: 네. 이 엄청난 도시예요. 나폴리가.
0: 네. 리나의 내 성격을 생각하면 그 구애를 그냥 쉽사리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렇죠. 안 네. 받아주죠. 네. 릴라는 이 솔라라 형 마르첼로의 그 구애와 위협을 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마르첼로는 선물을 보내고 네. 막 릴라 가족한테 뭐 그 금전적인 영향력을 행세하고 네. 막 심지어 뭐 길거리에서 위협하고 모욕까지 하지만 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0: 멋있어요. 레누는 어떻게 지내나요?
1: 레누는 동네에서 글 좀 쓴다는 원래는 이제 철도원인데 네. 우회적인 등단을 통해서 그 데뷔를 한 시인이 있어요. 네. 막 대단한 시인은 아니고 동네 시인쯤 되는데 이 시인의 아들인 니노를 짝사랑합니다. 네. 이 니노 얘는 어떤 애냐. 잘생겼고 호리호리해요. 네. 똑똑하고. 이 니노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나폴리 동네와 답지 않게 네. 아주 세련된 말을 구사하는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레누한테 리노는 나폴리 바깥의 세계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데 약간 서울 깍쟁이 같은 소년인 거예요. 에. 그런데 리노는 이 레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누는 리노를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외모, 계급, 지적 능력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0: 이렇게 사춘기 소녀들의 성장기를 굉장히 재밌게 네. 표현하는 소설이에요. 네. 네.
1: 자, 이제 릴라는 뭘 하느냐. 네. 아빠 밑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구두 수선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두 고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네. 자기 친오빠와 함께 독창적인 구두를 직접 디자인해서 만듭니다. 네. 왜냐? 이 구두야말로 릴라의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희망이자 릴라가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맞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0: 릴라가 그 재능을 인정받나요?
1: 네. 네. 사람들이 릴라가 만든 구두를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나 훌륭한 구두라면서요. 네. 그리고 사실 릴라는 이 그 나폴리에서 송창식 씨의 그 담배 가게 아가씨 주인공처럼 네. 정말 모든 남자가 좀 거짓말처럼 다 첫눈에 반하는
0: 맞아요.
1: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0: 약간 여성성이 좀 있는 친구고.
1: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당차고.
0: 레누는 네. 조금 선모스마 같은 네. 느낌의.
1: 레누는 그냥 공부만 네. 잘하는 모범생이고. 네. 그래서 소설 초반에는 진짜 너무나 공식처럼 맞아요. 모든 남자들이 릴라를 다 짝사랑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릴라를 짝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아까 그 돈 안 아끼는 네, 돈 아낄레의 아들 스테파노도 있습니다.
0: 돈 아낄레가 근데 나중에 뭐 좀 잘못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1: 맞아요. 죽어요. 네네.
0: 그죠. 죽죠. 갑자기. 네, 갑자기.
1: 돈 아낄레가 지역 사람들한테 굉장히 원한을 많이 산 자본가였어요. 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산주의자인 다른 주민한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네. 이 살인의 진범이 그 공산주의자 아저씨인지 아닌지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일단은 공산주의자 아저씨가 감옥에

0: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릴라의 친구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다 한 동네 사람들인 거죠.
1: 자, 이제 나폴리의 이 작은 동네가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0: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릴라는 그 도나길레가 이제 죽었잖아요. 네. 그 죽은 아버지한테 식료품점을 물려받은 스테파노와 결혼을 합니다.
1: 왜 갑자기 스테파노와 결혼을 하는 거죠?
0: 일단 이 스테파노 집안은 돈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스테파노가 릴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릴라가 만든 그 구두 사업을 자기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릴라는 스테파노와 결혼을 하면 자기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이그 마르첼로가 자꾸 자기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릴라는 스테파노가 자기의 방패가 되어서 폭력배인 마르첼로를 막아줄 사람이라고 여긴 거죠. 네.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 당일날 결혼식 날에 릴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1: 어떤 장면?
0: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계속 거절했던 마르첼로, 그 마르첼로 솔라라가 그 폭력배 형제의 형.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애지중지한 디자인의 구두를 신고 결혼식장에 떡하니 나타난
1: 그
0: 거예요.
1: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릴라는 분명 이 신발을 자기의 예비 신랑인 스테파노한테 줬거든요. 근데 스테파노는 구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솔라라 형제의 막강한 자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동업을 제안하면서 마르첼로 솔라라한테 구두를 갖다 바친 겁니다.
1: 아, 갖다 바쳤군요.
0: 뇌물처럼.
1: 그러니까 마르첼로가 그 구두를 원했던 거예요.
0: 그렇죠. 마르첼로는 왜 이걸 원했냐. 마르첼로는 줄곧 릴라를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떤 시그널이냐면 네가 스테파노와 결혼을 해도 너는 결국 내 손 안에 있다. 네 남편은 내 수하에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일권은 리나의 결혼이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굴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끝이 납니다.
1: 아까 이건 초반도 좀 알려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시작돼요?
0: 이렇게 이제 릴라한테 소중한 구두를 스테파노가 냈다. 마르첼로한테 갖다 바친 걸 보면 감이 오죠. 스테파노는 릴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릴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릴라는 임신을 하는데 불행했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유산하고 맙니다.
1: 아이고. 자, 그의 또 다른 그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레누는요.
0: 그렇죠. 네. 진짜 주인공이죠. 레누는 공부를 계속해서 마침내 이 동네 밖의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네. 다른 동네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거죠.
1: 네.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예, 지금 제 레누는
0: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1: 다른 고등학교 가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지금 릴라가 중학생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두 인물의 상반된 삶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소설이 제시하는 거죠. 네. 한 명은 중학생 나이에 결혼을 해서
1: 가난 때문에
0: 돈 때문에
1: 했고,
0: 결혼을 해서 뭐 임신을 했는데 또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계속 꿈을 이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 레누는 계속 오랫동안 그 시인의 아들 니노한테 마음을 품어왔잖아요.
1: 근데 뭔가 지금 얘기가 굉장히 불길하게
0: 그렇죠.
1: 전개가 되고 있어요.
0: 네. 자,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니노는
1: 니노가
0: 릴라를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되는군요.
0: 네.
1: 근데 릴라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 릴라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니노를 통해서 탈출을 꿈꿉니다. 이것 때문에 레누는 니노와 릴라한테 큰 상처를 받죠.
1: 이렇게 레노에게 릴라는 늘 동경과 상처를 주는 애증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레노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글로 풀어내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레노가 작가가 돼요.
0: 네. 그 이 소설의 실제 작가인 엘레나 페란테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페르소나예요.
1: 네.
0: 아무튼 레노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0: 진학을 하고요. 네. 훗날 작가가 되어서 자신이 살아온 나폴리에서의 50여년간의 삶을 책으로 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한 니노와 그 수십 년간 이어온 그 관계, 네. 그리고 리나와 릴라와의 관계, 네. 그리고 릴라가 나와 친해진 첫날부터 감춰온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첫날에 인형을 던졌잖아요. 그 인형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 비밀이 사건의 마지막에 가서 밝혀집니다.
1: 아, 사건까지 다 읽으신 거죠?
0: 아, 당연하죠. 저는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2,400페이지의 소설을 석 달에 걸쳐서 네. 읽었습니다.
1: 아니, 저는 1권만 읽었는데도 이 1권에서 막 그 뭐 어떤 집에 뭐 불륜으로 인해서 남자가 집 밖을 나오고 뭐 엄마가 미쳐버리고 뭐 별 그 가정 하나하나에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폴리 좁은 마을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그냥 그거 1권 자체로도 전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2권부터 더 재밌어요.
0: 읽어보시면 네. 1권은 굉장히 2, 3, 4권에 비해서 아주 심플해요. 본격적인 그래요? 이야기는 2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3권으로 넘어가면 진짜 그 옛날 KBS에서 방영하던 사랑과 전쟁 느낌으로 네. 아주 복잡한 남녀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1: 네.
0: 여기에다가 나폴리는 물론이고 당시 이탈리아가 처했던 정치적인 배경이 맞물리면서 뭐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극우주의자의 대립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마피아까지 등장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마피아가 되는군요. 그 형제들이. 네.
0: 그래서 이 소설을 두 소녀의 우정 이야기로만 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살인과 배신, 협작과 음모.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중에는 폭주합니다.
1: 이야기의 성격이 확 바뀌어버린
0: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1권은 좀 소소한 에세이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 3권으로 나가면 이게 연애소설 같으면서도 정치소설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소설 속에 토론 장면이 많이 나와서 약간 교양소설이나 사회과학서적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1: 네.
0: 그리고 4권까지 읽으면 약간 스릴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1: 예.
0: 계속 읽다 보면 장르 소설 같기도 하면서 또 순문학 같기도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 소설은 정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1: 팔색조 같은 성격을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0: 우리가
1: 이렇게
0: 만화경 보면 막 볼 때마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1: 네.
0: 만화경 같은 소설입니다.
1: 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 동력
0: 그렇죠.
1: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너무 이렇게 막 다양하게 펼쳐지면 그 난삽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요한 그 메시지, 모티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페미니즘이 아니라면 캐릭터도 서사도 설명되지 않아요.
1: 네.
0: 페미니즘이 그만큼 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데 엘레나 페란테가 왜 이걸 모티프로 삼았냐. 자기가 살아온 그 50, 60년대의 이탈리아가 특히 나폴리가 얼마나 마초 중심적이고
1: 그래, 네.
0: 여성에게 폭력적인 사회였는지 끊임없이 말하기 위해서 결국은
1: 네.
0: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활용한 거죠.
1: 자, 끝으로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0: 이탈리아 소설이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노래 골라왔고요. 이 소설의 배경이 19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동한 가수의 곡을 골라왔습니다. 토니 레니스의 꽌도 꽌도 꽌도.
1: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나폴리 4부작 가운데 첫 번째 편인 나의 눈부신 친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 다단한 모양일까요? 과거와 현재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세계의 주인은 어린이의 세계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전작 우리들, 우리 집으로 어른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영화는 씩씩하고 밝은 여고생 주인이가 전교생이 동참한 서명운동에 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은 파장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세계의 일부로 자리하며 때론 상처 입더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인물, 주인이라는 해산 용기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살, 성인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성은 중요한 관심사이자 몸으로 닥쳐오는 급변입니다. 유년기의 성장을 다뤘던 기존 연출작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교실로 무대를 옮긴 윤가은 감독의 시선은 필연적인 변화를 예고하죠. 예사롭지 않은 사운드가 들려오던 암전 상태가 지나가고 등장한 첫 장면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교복 차림의 두 청소년이 감미롭다기보다 전투적인 태도로 얼굴을 밀착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을 포함해 얼마간 이어지는 육체성의 포착은 영화가 주인을 소개하는 가장 처음의 방식입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몸을 던지다시피 열중하다 못해 실수로 동급생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이미 그런 주인이 익숙해 보입니다. 시끌벅적한 복도와 교실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깔깔대는 활기 역시 온통 주인의 것입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온 듯한 이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도, 남동생을 씩씩하게 진두지휘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청소할 때도 궁극의 활기가 주인의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생생함, 활기차게 살아있음. 이 감각으로서 먼저 소개되는 주인공인 주인은 이후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밝혀진 이후 곱씹을수록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 세계의 주인의 인상적 진입로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KBS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그 밖에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산지에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입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2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경상권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당분간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인천 18도, 수원 17도, 파주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대체로 맑고 산지에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4도, 춘천 14도, 원주 14도, 대관령 11도.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28도, 원주 28도, 대관령 20도. 강원 영동은 맑다가 오후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6도, 동해 18도.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5도, 동해 25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7도, 충주 14도, 대전 16도, 세종 15도, 천안 15도, 보령 18도.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8도, 대전 28도, 세종 27도, 천안 28도, 보령 28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8도, 군산 17도, 광주 19도, 목포 21도, 여수 21도, 순천 18도.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8도, 광주 31도, 목포 29도, 여수 30도, 순천 31도.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6도, 포항 20도, 안동 13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진주 17도.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6도, 안동 28도, 부산 30도, 울산 27도, 진주 30도.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9도, 신해주 17도, 개성 17도. 낮 기온은 평양 26도, 신해주 21도, 개성은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 현재 습도는 58%. 내일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6시 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SNS에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지난 64년 이상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에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1호 프로젝트 윤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여신도 1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가 젊은 여신도들을 세뇌했다며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17년을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정전이 발생해 승객 6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사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은 비상 원동기를 가동하고 전력을 복원해 탑승객 60여 명을 사고 발생 20분 뒤 하부 정류장으로 이송하고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였습니다. 하미일이 어제부터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42만 2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버스 서비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국회를 찾아 정부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년에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는 교육부 설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 많게는 4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양자역학, 컴퓨터, 인공지능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지닌 기적과 과학자의 광기를 동시에 담은 소설 벤하민 라바투트의 매니악, 오늘 문학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10cm의 쓰담쓰담. 쓰담.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세계를 바꾼 지성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세상을 다룬 논픽션 소설 벵하민 라바투트의 매니악입니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한 형식인데요. 과학적 사실과 소설적인 허구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다루고 있어요.
2: 네, 그 말씀이 정확한데요. 이 작품의 큰 골격은 실제 과학사에 기대고 있습니다.
1: 네.
2: 여러 물리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서 처음에 책을 펴면 이건 내가 읽을 소설이 아닌가 라고 그렇죠. 당황하실 수도 있으세요.
1: 조금 장벽이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들죠.
2: 네, 여기에 보면 뭐 네. 파울 에렌페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1: 네.
2: 그리고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1: 이분은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나마 좀 익숙하고요.
2: 네. 그래도 네.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는
1: 네. 네.
2: 그리고 익숙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1: 네.
2: 그게 바로 바둑기사 알파고와 예, 대국을 벌였던 이세돌 기사입니다.
1: 반갑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외국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다니 라고 하며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 작품이 2024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당시에는 좀 소개를 못해드리고 이번에 좀 소개를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9월 11일부터 16일에 그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열려요.
1: 네.
2: 이게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관을 해서 한국 작가들과 외국의 문학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가들을 초청해서 여러 문학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개막 대담을 김혜란 작가와 바로 이 매니악을 쓴 벵하민 라바투트 작가가 합니다.
1: 네. 네.
2: 그리고 그 개막 대담의 진행을 제가 맡았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김혜란 작가의 소설은 네.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벵하민 라바투트 작가의 소설을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1: 네.
2: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개막 대담 작가로 선정되는 것이 또 커다란 영광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2: 여기에 쟁쟁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히라노 게이치로 아쿠타가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죠.
1: 네.
2: 예. 그리고 뭐 데이먼 갤것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작가는 부커상 수상 작가입니다.
1: 네. 그러니까
2: 이런 작가들을 다 제치고 라바투트 작가가 또 개막 대담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작가가 갖는 좀 위상을 보여준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픽션과 논픽션을 경계의 어떤 자장을 좀 흐트러뜨리는 작품을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가 네. 읽으면서도 너무나 감탄하며 읽었던 네. 책입니다.
1: 그러니까요. 정말 뭐 소설은 허구라고 하지만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일까가 궁금해지면서 이제 그거를 요즘에는

0: GPT에게 물어보니까 도표로 이렇게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네. 그 경계를 알 수 없으면서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또 이 소설의 재미인 것 같아요.
1: 네. 제가 주요 골격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울 또는 비이성의 발견이 1부이고요. 2부는 존 또는 이성의 광기어린 꿈. 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가 새돌, 이세돌 기사인 거죠. 새돌 또는 인공지능의 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사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 자체는 이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인 거예요.
0: 네.
1: 특히나 이 소설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폰 노이만 부분을 서술하는 그 장에서는 폰 노이만의 주변 인물들 그 아내나 딸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들을 쭉 써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한 얘기야? 라고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밝히기는 자료를 정말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0: 네.
1: 다만 그들이 이 소설과 똑같은 말을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버무리면서
0: 네.
1: 정말 흥미로운 작품을 탄생시킨 거죠.
0: 네. 벤야민 라바투트 작가 가 이제 이번에 국내에서 독자들 만나는 게 처음인 건가요?
1: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예.
1: 그래서 저도 그 라바투트 작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0: 네. 예.
1: 9월 이제 11일에 만나게 되는데요. 김혜란 작가와 대담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1980년생이란 점에서 그 김혜란 작가와 동갑내기이기도 합니다.
0: 예.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신이던데요.
1: 네. 그런데 또 칠레에서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0: 네.
1: 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출생을 했지만 칠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해왔던 이력을 좀 말씀드려보면
0: 네.
1: 2021년에 북허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최종심 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고 하는 작품이 오르게 됩니다.
0: 네.
1: 보통 북허상 인터내셔널 수상을 하면 대단한 거지만
0: 네.
1: 최종심까지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0: 그렇죠. 같은 네. 급들인 거죠.
1: 맞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이름이 그때 또 이미 많이 알려졌던 것이고요. 보면 작가가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심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작가가 기본적으로는 스페인어로 작품 활동을 하던 사람인 거예요.
0: 네.
1: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인터내셔널 부문에 올랐던 것이고 이 매니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이 소설을 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0: 네.
1: 이 작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도 그렇고 여러 과학자들을 등장시킵니다.
0: 맞아요.
1: 그 전작에는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황홀하게 만들면서도 파괴하기도 하는지를 그려냅니다. 매니악도 그 문제의식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요. 이 라바투트 같은 경우는 과학을 좋아하는 소설가라고 소개하면 조금 부족하고 본인이 밝히기로는 저는 과학이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0: 의외인데요.
1: 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전부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공감과 상상력을 통해 접근한다라는 취지로 밝힌 적도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소설에서 다루고 싶은 게 과학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매니악이라는 제목의 사전적인 정의는 광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소설 속의 과학자들이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소설에서 나온 매니악은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1: 네. 매니악은 존 폰 노이만이 만든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0: 네.
1: 이제 좀 번역을 하면 수학 분석기와 숙자 적분기 및 계산기의 줄임말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서 그 앞에 대문자만 따면 매니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학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 계산기구나 라고 하지만 앞글자를 따니까 공교롭게도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0: 네, 맞아요.
1: 근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특히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의미의 광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일부의 주인공인 그 파울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 역시도 실은 그런 좀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로 그려집니다.
0: 네. 자 이제 매니악 줄거리 살펴볼까요?
1: 네. 전체적으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3부 구성인데요. 첫 번째가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 파울

0: 에렌페스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작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자 폰 노이만, 그리고 마지막이 그 이세돌 기사인데요.
1: 네.
0: 이 세 부가 이어지게 되면서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의 충격에 의해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나아가는 한 세기의 역사를 연결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뉴턴이 정립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밀하게 정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주가 완벽한 질서이고 그 예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안온하고 안전한 세계였던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마블 영화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건 전부 확률론적인 세계인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실험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그 어떤 그 특정한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가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1: 네,
0: 이 모순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고,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주 정교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가변적인 것이고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취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존 과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특히나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조차도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양자역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양자역학이 처음에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양자역학의 얘기가 맞네. 그러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짜여진 틀, 그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 라고 하는 그 충격이 과학자들을 휩쓴 가운데 벌어졌던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해버리는, 특히 바둑이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 충격까지 다루면서 오늘날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1: 1장은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파울 에렌페스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문장부터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33년 9월 25일 아침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파울 에렌페스트는 암스테르담의 얀 바테링크 교수가 세운 환아교육시설에 걸어들어가 15살 난 아들 바실리의 머리를 총으로 쏜 뒤 자신에게도 총을 겨눴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1933년에 이 아인슈타인과도 매우 가까웠던 이 저명한 물리학자 파울 에렌페스트, 그 아인슈타인과 함께한 사진 또 이 책에 1장이 끝날 무렵에 실려 있습니다.
1: 네.
0: 이 에렌페스트가 장애가 있던 아들을 총으로 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제 사건에서 이 작품이 출발하는 거예요. 네, 에렌페스트가 이제 나치즘이 당시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절망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뉴턴이 정립한 고전 물리학의 세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비극을 통해서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장은 현대 컴퓨터의 기초를 마련한 폰 노이만의 이야기인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인데 논리적인 동시에 지독하게 비이성적인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네, 저는 폰 노이만을 실은 이 소설을 통해 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0: 저에게 폰 노이만은 그냥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이지,
1: 그렇죠,
0: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 맨해튼 프로젝트,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1: 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그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나왔던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거기에 폰 노이만이 있었는데, 물론 오펜하이머도 대단한 사람이고,
1: 네,
0: 거기에 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과학계에서는,
1: 그렇죠,
0: 다들 슈퍼스타였죠.
1: 존재죠. 예. 네.
0: 근데 그 슈퍼스타들 가운데에서도 한 명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폰 노이만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는데요. 작품 초반에 나오는 논리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철저히 비이성적인 새로운 합리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1장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에렌페스트가 감지했던 20세기의 새로운 과학적 이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체현, 그러니까 그걸 구현한 인물이 바로 폰 노이만이었던 거죠.
1: 네. 그러니까
0: 폰 노이만은 한 사람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이뤘지? 라고 좀 믿기 어려울 만큼 여러 분야를 넘나든 천재였는데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기초를 정립한 사람이고요.
1: 네.
0: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개척했고 맨해튼 프로젝트, 그 원자폭탄 만들었던
1: 네.
0: 예,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컴퓨터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막 즉석에서 막 분석하는 능력 때문에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야, 폰 노이만이 역시 최고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작가가 흥미롭게 보는 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성의 가장 극단에 가 있던 사람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이 벌이는 그런 그 냉전의 양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딱 간주를 하고
1: 네.
0: 결국 이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1: 네.
0: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성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군비 경쟁 혹은 지구가
1: 공멸하는
0: 공멸하는
1: 네.
0: 그걸 물론 바라는 게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낸다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1: 그렇죠.
0: 좀 느껴지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했고
1: 이성이
0: 만들어내는 비이성적인 결론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이기도 하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 라바투츠가 말하는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폰 노이만을 통해 드러나고 한편으로 폰 노이만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네. 예.
0: 폰 노이만은 보면 아주 그 친교적인 사람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았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이성의 파국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1: 네.
0: 할 수 있죠.
1: 이 책의 핵심이 이제 폰 노이만이 등장한 2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화자가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글을 또 기술하고 있죠.
0: 네. 저는 이 부분이 이 작품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 네.
0: 폰 노이만의 목소리가 만약 직접 등장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소설이 약간은 좀 평면적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폰 노이만에게 직접 목소리를 주게 되면 지나치게 큰 권위를 갖게 된다. 괴물과 신에게는 목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폰 노이만처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성을 이 작가가 아, 나는 이 사람의 내면을 안다 이렇게 단정하는 대신에 그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모자이크처럼 겹쳐서
1: 네.
0: 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폰 노이만은 이렇게 그려지고 B라는 사람에게 폰 노이만은 저렇게 그려지고 하면서 이 인물을 둘러싼 다양한 프리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저는 이 소설을 읽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형식에 대해서 좀 단점이라고 지적한 목소리들도 있긴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화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앞부분을 좀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 화자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왜 비슷한 말투 같지? 라고 네, 지적하는 그런 평론들도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점에서 약점이다라고 지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번역서를 읽었기 때문인지 그런 목소리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했고 어쨌든 이런 다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폰 노이만을 그려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마지막 장은 우리가 반갑기도 하고 또 함께 겪기도 했던 인공지능 시스템 알파고와의 대전을 치렀던 이세돌의 이야기예요.
0: 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그 대국을 봤거든요. 제가 바둑을 잘 모르죠.
1: 중계방송을 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바둑을 잘 아시는군요. 네.
1: 아, 전혀 모르는데.
0: 네.
1: 그 시간이 하필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어서 갑자기 네. 방송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저한테 중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봐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0: 네.
1: 아, 그 전문가들 세네 명이 나올 거니까 질문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매일
0: 와.
1: 중계 방송을 했어요.
0: 그러면 정말 잊을 수 없는
1: 그럼요.
0: 기억이시네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그 라바투트가 그렸던 이 장면에 윤정 아나운서도
1: 어디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0: 맞습니다. 예. 이 이세돌과 알파 최고의 대국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건 AI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체스는 이겼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바둑에서는 인간의 직관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시점에서
1: 그렇죠.
0: 대국을 하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보면 이세도

0: 구단도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다가 한번 대국을 치르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1: 그러니까요.
0: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표정이 굳는 그런 장면들을 저도 화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의 뭐 여러 상황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했는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이 3장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1: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인간의 위대한 이성도 자신이 만들어낸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광기가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1: 네.
0: 하지만 일관된 주제의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라바투트가 경계하는 건 과학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인물이 하나의 궤적을 이루는데 마지막의 경우에는 결국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 그 이세돌 구단이 마주했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힘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장면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만들어내고 핵무기와 컴퓨터를 개발한 인간이 인공지능까지 만들게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된 인간이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저는 이 소설이 마무리된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윤리적인 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작품은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숙독해 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적 허구를 배합한 벤야민 라바투트의 매니악 함께했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9화 숫자들의 평정심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으로 계절을 느껴보시죠. 재즈 이야기 오늘은 9월을 맞이해서 듣는 재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벌써 9월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 예.
1: 계절적으로 9월 되면은 재즈가 좀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
2: 예.
1: 깊게 들리는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날씨가 무더우면 좀 음악 집중해서 좀 듣기가 좀
1: 그렇죠.
2: 힘들죠.
1: 네.
2: 뭐 그런데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 또 음악 듣기도 좋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을 느낌이 나면 아 좀 뭐랄까 좀 여유로운 재즈 네. 음악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과 관련된 음악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들으실 곡은 너무나 유명한 좀 오래된 스탠다드 넘버입니다. September in the Rain. 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1937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1: 네.
2: 해리 월런이라는 작곡가하고 엘 두빈 두 사람은 참 작사 작곡 콤비로 많은 곡을 썼는데 이 September in the Rain이 가장 그 가운데서 유명한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2: 맨 처음에는 Melody for Two 그러니까 두 사람을 위한 멜로디라는 영화에 이 곡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1: 네.
2: 그 영화에서 이 곡이 주목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녹음했죠. 뭐 빈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 패기 리, 뭐 또 사라본 뭐 이런 뭐 내노라 할 만한 그런 가수들이 모두 다 이 September in the Rain을 노래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즈 연주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곡 골라봤는데요. 피아니스트 조지 시어링이라는 분의 연주입니다. 이분이 이제 1949년도에 그 연주를 한 녹음인데요. 재즈 피아노 가운데는 블록 코드 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2: 이 멜로디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면 그 멜로디를 보통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놀려서 이 선율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데 이제 블록 코드 주법으로 연주한다고 하면 또 뭐는 라키드 핸드 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손을 그냥 여러 이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음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1: 들어보시면 내려치는 것처럼
2: 그렇죠.
1: 하는.
2: 그러면서 화음이 이렇게 나오면서 연주가
1: 되는. 저렇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내려치는데 정확하게 꽂히잖아요.
2: 예.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예, 물론 손가락 핑거링을 이용해서 펼쳐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1: 손 큰 사람은 진짜 힘들겠네요.
2: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정확하게 다섯 음을 화음을 내게 이렇게 눌러서 연주하는 주법이 굉장히 좀 힘든데 이 곡을 네. 연주할 때 이 September in the Rain을 연주할 때 중반부에 들어보시면 이게 바로 이 블록 코드 주법으로 이제 조지 시어링이 연주하는데
1: 네.
2: 나중에 그 후배 뮤지션들 재즈 뮤지션들이 거의 이 블록코드 연주를 익힐 때 거의 교과서처럼으로 사용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2: 한번 그 주법도 감상하실 겸 September in the Rain 한번 들어보시죠. 조지 시어링의 연주입니다.
1: 네.

0: 네, 손가락을 전체를 사용하면서 치는 거라고 알고 들었는데 예. 그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신기하네요.
1: 예, 특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터치가 굉장히 부드러운 연주자로 정평이 나 있었죠. 조지 시어링. 그래서 뭐 굉장히 비밥 스타일의 연주를 했는데도 젠틀한 비밥 연주자다. 굉장히 신사적인 연주를 한다. 뭐 이런 평을 들었던 조지 시어링이었습니다.
0: 네, 다음 가을 재즈는 어떤 곡인가요?
1: 예, 다음 들으실 곡은요. When Autumn Comes. 딱 요맘때 들으면 좋을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편곡자인 클레어 피셔라는 분이 1966년에 작곡을 했는데요. 이 클레어 피셔는 특히 이후 요 무렵 60년대 보사노바 라틴 재즈로 아주 많은 활약을 했던 편곡자이자 또 밴드 리더였고
0: 네.
1: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펜사티브라는 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곡이 바로 클레어 피셔가 작곡해서 스탠다드 넘버로 남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 When Autumn Comes를 포함해서 클레어 피셔 곡들도 재즈 뮤지션들이 참 많이 연주하는 그런 레퍼토리들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빌 에반스의 연주로 1973년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When Autumn Comes고 당시 73년도에 빌 에반스가 처음으로 일본 투어에 를 나섰는데 그때 도쿄에서 네. 했던 실황 가운데서 이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베이시스트는 에디 고메즈, 드럼에는 마티 모렐, 당시 빌 에반스 트리오의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빌 에반스의 연주로 When Autumn Comes 들어보시죠.
0: 네.

0: 네. 지금보다 낙엽이 조금 더 짙어지는 가을에 들으면 더 좀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예. 좋을 것 같은데요.
1: 예, 이거보다는 좀 가을이 더 깊어지면 예. 확실히 더 어울릴 것 같은
0: 맞아요.
1: 그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When Autumn Comes, 가을이 올 때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 에반스 연주는 특히 이런 좀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0: 그러게요.
1: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0: 예.
1: 가을비가 톡톡톡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그 아름다운 피아노 타건을 갖고 있는
0: 네.
1: 정말 다시 이런 피아니스트가 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0: 이런 음반 남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0: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실 음악은요. September 15th 9월 15일이라는 곡인데요. 방금 들으셨던 그 빌 에반스와 관련이 있는 곡입니다.
0: 네.
1: 바로 이제 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해 주실 분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기타리스트 팜 메세니. 여기에 그 밴드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말 중요한 조력자였죠. 키보디스트 라엘 메이즈가 1980년에 이 곡을 썼는데요.
0: 네.
1: 바로 1980년 9월 15일이 빌 에반스가 세상을 떠난 그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서 정말 마음의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게 됐고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에반스에게 헌정한 9월 15일이라는 곡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9월에 해당하는 곡이기도 합니다만 들어보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인생의 젊음, 또 가을이 오면서 올해 한 해가 또 이제 절정을 지나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0: 네.
1: 9월에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하는 곡 중에 하나여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0: 네, 팬 메스니와 라일 메이스의 연주인가요?
1: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입니다.
0: 네, 오늘 9월 맞이해서 들어보는 가을 재즈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씨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마른 나뭇잎. 정연종.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나뭇잎은 땅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조차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연종 시인의 마른 나뭇잎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승부수로 띄운 개각카드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모습입니다. 특히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의혹들에 휩싸이면서 개각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야권에서는 후보자 검증 문제와 청와대 인사라인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논란, 정치 인앤아웃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야권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못 이긴 늑장 대응이라며 외교 참사라고 맹폭하고 있죠. 여론 설득도 과제입니다. 자,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시죠.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시간입니다. 함께하실 네 분의 농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 김소희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국회 여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죠. 김민석 대표가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여당 대표의 개헌카드 뭐 그동안 뭐 몇 번 있었죠. 이번에 과연 뭐 추진이 될지 한번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제발 좀 묵힌 숙제 좀 하자 이렇게 다시 제안하는 거죠.
0: 네.
1: 사실 87 체제 이후에 근 40년 동안 개헌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개헌에 대해서 바라는 바도 많이 계시고, 또 여야 간에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계속 공감한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개헌이 불발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0: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 그 좀 개헌에 대한 마중물을 좀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좀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등등의 그 권력기관, 권력기구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나아가는 그런 개헌들이 좀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개헌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한테 연임 포기하라고 그러고.
1: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였더라고요. 이제 재판 재개 선언하라고 이렇게 하고.
1: 네.
0: 근데 그 어차피 불가능한 것들을 선언하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냥 정치 공세로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1: 아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야기 연임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하면 이제 개헌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가요?
0: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뭐 당대표 때 후보 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충분히 했어요.
1: 네.
0: 그리고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 지적하는 게 그 조정식 의장하고 법제처장 등이 한 발언들을 빗대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라고 그 당시에도 그 조정식 의장 간담회 이후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다 얘기했습니다.
1: 네네네.
0: 이 지금 헌법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시민단체 대화에도 그 정도 표현했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재개 선언과 또 개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재판재개를 할지 말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삼권분립을 되게 강조하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할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정치 공세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 그만하고.
1: 개헌에 집중하자.
0: 정말 이제 개헌 좀 제대로 좀 한번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 알겠습니다.
0: 이번에는 정말 할 것이라고 좀 네네. 믿고 싶습니다.
1: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인 공세로 연임이나 이런 거 그만 얘기하고 그냥 개헌 자체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승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희가 당한 게 많아가지고.
1: 당한 게 많다.
2: 네.
1: 어떤 걸 당하셨습니까?
2: 그동안
1: 당하셨습니까?
2: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처리한 것도 많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사법 체제를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아시잖아요. 그리고 몇 번을 얘기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당신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돌려돌려 얘기했는데
1: 그 말은 대통령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2: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1: 아,
2: 왜냐하면 그 4일날 그 4일날 시민단체의 대화에서도 그냥 연임 안 하겠다 말씀하시라. 그러면 국민들이 이 의도를 좋게 볼 것이다 했는데 그 연임 안 하겠다. 이 여섯 자리를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그것도 또 돌려 말씀하세요. 뭐 추진해도 국회도 국민도 국회도 안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긴 말씀하실 동안 연임 안 하겠다.
1: 네.
2: 뭐 개헌 제대로 논의해보자. 그렇게 심플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왜 저러시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그 김인석 당대표의 멘트 를 보면
1: 네.
2: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선이 어딘가요?
1: 애매모호한가요?
2: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국민이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다 국민인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선으로 가면 그건 오케이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조금 그냥 맘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고.
1: 너무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2: 네.
1: 그냥 크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2: 네.
1: 생각하시는군요.
2: 그리고 저희가 마치 5.18 정신을 부정한 것처럼 오늘도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협치를 얘기하시는 당대표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18 정신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근데
2: 당사원에서.
1: 국민의힘의 이진수 의원이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잖아요.
2: 개인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1: 개인의 일탈이다.
2: 네, 네. 그리고 그 5.18 정신을 수록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그걸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시기가 문제가 있었고 실은 개헌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그 87체제 그 개헌할 때처럼 개헌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는 궁극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많아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이 개헌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는 없길 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뭐 대통령제나도 국민들이 원하는 뭐 다른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거는 양당 모두 공감.

0: 만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할지 그 지점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니까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뭐 계속 이런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자님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1: 개헌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약간 오해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소원제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대법관을 작년에 또 증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26명,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중에서 그중에 22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목전에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은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왜 그동안에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다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조금 아까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히려 국민을 통합시키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임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본인도 임기가 끝나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네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김진희 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연임은 못하는 건데 왜 자꾸 말로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적 공세 그만하고 민생 챙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거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얘기해서 보면 지금 지지율이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연임을 한다라고 나온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임 이야기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문자들이 꽤 많이 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권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제처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더 그랬었던 것이죠.
0: 그때 이슈가 지금은 됐었죠.
1: 이제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연임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기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반면에 박지성님께서 자꾸 말로 하라는 요구가 있는 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문자도 또 와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여기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2: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0: 못 하는 거다.
2: 연임은 네.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으로 안 한다고 당대표 시절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때인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왜 대통령 되고는 그 말을 하지 못하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도 아니 야당이 이걸 계속하라고 하면 딱 그 일곱 글자인지 여덟 글자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의 무게값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건 할 수도 없는데 야당에서 공세를 한다고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프로세스입니까?
0: 아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생각도 없는데 예. 도둑질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다.
2: 예.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아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네.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개헌을 하려면 또 조국 혁신당과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모으셔야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 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김석 대표가 오늘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창조적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특히 또 김석 대표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고심하는 모습이던데 창조적 수평관계라면 지명 철회 요구까지 청와대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희 변호사님은 이 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1: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요. 원팀이 아니라 이제 창조적 수평관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덕을 입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정말로 전통적 지지층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당의 지지율 이것이 김민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본인의 자기 정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라는 어디서 나온 입장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의 말씀에 있어서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지만 조금씩 시작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0: 당의 입장이 점점 불리해지면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의견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2: 그런데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 수평적 뭐 관계고 그렇지 않으면 뭐 상하 관계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여러 전략과 어떤 인사권에 대한 존중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2: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종전의 사례에서도 뭐 설사 낙마를 한 후보들도 거의 청문회는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 그래서 이 어떤 해명을 하고 어떤 이미 준비 절차에 돌입을 했으니까요. 또 청문위원분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청문회까지는 가는 방향으로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청문회가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용혜인
3: 아직 안 잡혔어요.
0: 그건 청문회 아직 안 잡혀 있잖아요.
3: 김승원 후보자만 15일로 잡혀 있고
0: 그 네. 20일 넘어서도 갈 수 있습니까? 추석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저희는 이제 20일 시작하는 그 주에 하자라고 제안을
0: 그럼 민주당 쪽이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아서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추석 밥상에 이 인사를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높다라고 네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럴
2: 있습니다.
0: 수도 있겠군요. 정치적으로 계속 또 가능하겠네요.
1: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용혜인 후보자에 그렇죠. 대해서 먼저
3: 추석 여론을 용혜인으로 덮자.
1: 네. 아니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용혜인 후보자를 먼저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먼저 털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완전히 집중될 가능성들도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네. 지금 안 그래도 뭐 한동훈 의원실 발로 여러 가지 뭐 녹취나 뭐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용혜인 후보자가 끝까지 가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 청문회도 순서가 가장 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것보다 네. 분산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4: 정치적
0: 생각하세요?
4: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시잖아요.
0: 네네.
4: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한다고. 네. 그러니까
0: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4: 저는 예.
3: 그러니까 올려야죠. 그러니까
4: 저는 그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의 전문성 자질 뭐 그리고 그 뭐 공정이나 이런 거 기득권 특권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검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은 내정은 하지만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고 하는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0: 네.
4: 그거에 대해서 소명한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장관이 임명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낙마할 수도 있는 거죠.
0: 네.
4: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여당도 그 검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허투루 할 생각은 없고 저희도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또 야당의 그런 의혹 제기가 팩트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검증하면서 저희도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3: 저희는 꼭 인사청문회 두 분 다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검증을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많고요.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 증인 신청에 대해서 여당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증인을 못 부른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0: 네네. 인사청문회 이야기 잠시 후에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것만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김민석 대표가 자리 이동을 자리 이렇게 석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자리 이동에 대해서 아니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뭐 이렇게 조국혁신당 뭐 다 같이 이렇게 섞어 앉자. 그러면서 오늘 김수 의원님한테 오셔서 악수했잖아요.
3: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0: 엄청 크게 웃으시면서
3: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0: 사진 찍혔더라고요. 그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그것은
0: 있습니까?
4: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좋은 생각이다.
4: 저는 원래 그 야당 옆자리였거든요.
0: 네.
2: 아, 어차피 바뀌는 게 없어서.
4: 바로 오른쪽에 김재석 의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 그,
0: 네.
4: 그 여야 의원들 있잖아요.
0: 네네.
4: 그 이렇게 정쟁화 될 때만 그렇게 하지 또 사적으로 이렇게 옆에 앉으면 또 잘 지냅니다.
0: 아, 친하시잖아요, 다들.
4: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 뭐 이렇게 그냥 그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날 때는 그 뭐 원수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또 대화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0: 그렇죠. 예.
4: 방송 많이 하면서 그 국민의 의원들하고 많이 이제 친해졌는데 방송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또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해를 좀 더 이해가 좀 깊어지거든요.
0: 네네네.
4: 그래서 아, 저분이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 어떻게 하면 어 저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를 주장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 저게 나름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0: 이제 가까이 앉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죠. 네,
4: 그런 네. 것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여야 간에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니까.
0: 그렇습니다.
4: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진 않겠죠.
0: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한 네. 게 왜 당대표 분들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선일수록 뒤로 가잖아요.
3: 아, 저는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희도.
0: 아 이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힘센 친구들 뒤에 앉는 거랑 뭐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네.
4: 네. 상임위별로 앉더라고. 상임위별로 앉고.
0: 아 상임위별로.
4: 경직 있는 분들이 뒤에 앉고 최고위원이라고 네. 이렇게.
3: 아 상임위별로예요?
4: 저희는 상임위별로.
3: 아 저희는 이제 기영 나이순.
0: 아.
3: 기영리운의 나이순.
0: 아 국민의힘은 나이순.
3: 기영리은의 나이순 이렇게 되는데
4: 상임위별 나이순
3: 아 그러시구나 나이순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야 섞어 앉으면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섞어 앉는 거에 나의 나쁘진 않은데 그럼 김현정 의원님 근처에 네네. 같이 앉겠죠.
0: 그렇죠.
4: 제가 이제 맨앞줄에 앉아가지고 네. 뒤로 가고 싶으니까 섞어 앉으면 한 줄이라도 지금 이제 약간 제 편이 됐는데 그래봤자 두 번째 줄로 갔더라고요.
0: 네. 학교 같군요. 앞에 앉는 것이 뒤로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4: 미션이 있어요.
0: 예, 네. 어떤 미션이요?
3: 소리 질러야 돼.
4: 상대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가서 얘기할 때 계속 조잘조잘되면서 이렇게 방해해야 돼.
3: 상대당을 향해서 이제 소리 질러야 합니다.
0: 연설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게 네. 큰 소리로 그런 미션이 있군요.
4: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0: 네네네.
4: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앞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0: 그렇군요.
4: 잘못된 주장이십니다.
3: 여야 똑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3: 초선들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0: 예, 아 이렇게 또 선대로 하고 이제 뭐 나이순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 거군요.
4: 근데 이제 저희는 맨 앞줄 앉으면 되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김소희 의원은 맨 앞줄인데 아까 그냥 딴짓하다가
3: 제가 일부러 딴짓하지 않았을까요?
4: 나왔는데 이렇게 악수할 줄 알았는데 핸드폰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들자 그래서 네. 모든 의원들이 김소희 의원 때문에 오늘 웃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처음. 아니
3: 맞아요.
0: 그래도 민주당
3: 제가 웃음을 드렸어요. 네,
0: 민주당 당대표 만에도 이렇게 환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오히려 보기 좋던데.
3: 아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놀란 거예요.
0: 아 놀란 거예요.
3: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진짜 귀신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란 제 모습에 깜짝 놀란 제 모습에 웃었다.
0: 귀신이란 거.
4: 야당이
3: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정말
4: 마인드가 저런다니까요.
3: 정말 너무
4: 여당 대표고
0: 귀신이라고
3: 하는 거.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모습이
4: 장동훈 대표 봤으면
3: 기억을 기절을 했겠네 꾸미지 않은 거기 네. 때문에 그 다 웃으셨던 거지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담은 그만 놔두고 심각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신약 로비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연일 녹취록 공개하면서 좀 파상공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김현정 의원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4: 일단은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밝혔어요. 민원 전달 과정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잣대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거예요.
0: 네.
4: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서부지검 검찰에서 작성한 불기소 처분서에 보면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식약처는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했거든요.
0: 네.
4: 그러면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소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제넨센의 대표인 강모 씨 1심에서 요 관련된 요거 관련 청탁과 관련된 건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그 양모 씨하고 식약처장하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여자나 청탁을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 식약처 공무원들까지 다 무혐의 처분 받거나 무죄 판결 받았으면 당연히 네. 중간에 있는 김승원 의원도 무혐의 처리했어야지 맞잖아요.
0: 근데 기소유예가 나왔죠.
4: 네. 정치검찰들이 이제 또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김승원 의원은 그 당시에 이 그 기소유예를 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그래서 헌법소원을 그 당시에 제기를 했고 네.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의 결과를 보면은 그거로 다 클리어될 문제이다라는 말.

0: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그 야당이나 이제 특히 한동훈 의원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왜 이러지 정도가 들 정도로 너무 마타도어식 그 난사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1: 네네.
0: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녹취를 계속 매일 한두 개씩 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다 까, 전체를 다 까든지 그 맥락도 다 비틀어가지고 유리한 것만 까가지고 이렇게 그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과거에 그 정치 검찰들이 했던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그 피의자 악마와 범죄화 시켜서 재판 여론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거와 아주 너무 유사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게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보니까 그런 그거 출처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했더니 공익 제보자라는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또 벚꾸라지 같은 기술을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사가 진행될 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 그 한동훈 장관의 대변인과 부대변인 했던 사람이 서부지검으로 가서 차장검사, 부장검사 하면서 이 수사 지휘하고 수사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리고 수사 준칙에 의하면 그 국회의원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소유예 처분된 걸 가지고 마치 무슨 뭐 외압이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권 아니었습니까?
1: 네, 일부의 내용만 발췌를 해서 자꾸 몰아가는 것 같다. 자극적인 말을 쓰면서 몰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법원의 판결을 끝낸 것이다. 그리고 또 헌법소원까지 한 상황이다. 여기 대해서 강준혜 변호사님 반론 있으십니까?
2: 지금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저는 국민들의 정서는 이미 법적인 부분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찰에서 봤을 때 유죄 판단에 의심이 들지만 선처를 해준 거거든요.
1: 네.
2: 그리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서부지검에서 실무 담당자들은 8개월 정도 구형해야 된다라면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대검에서 거절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뭐 지금 뭐 민주당이나 김승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김현정 의원님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2: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들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의 육성으로서 국민들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정말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잘 알고 지냈었던 그 여동생의 전화 한 통에 그렇게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했었다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운영했었던 미어가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과 같은 것들을 당에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성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도어스태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밝힐 것처럼 이제 언론에다가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얘기들만 하고서는 들어갔더라고요.
1: 네네.
2: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1: 네.
2: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밝히는 것이 본인의 도리다 생각합니다.
0: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신 것 같은데 8기형 구형했는데 대검에서 번복했다? 그 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1: 검찰총장이요?
0: 네. 신무정 총장이었잖아요.
1: 네네.
0: 신무정 총장이 그러면 그렇게 한 거를 그 8개월 구형하려고 한 거를 대검에서 기소유예로 번복했다?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국민이.
3: 신무정 총장이 뭐 꼭 우리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0: 그런 식의 논리가
3: 24년 12월에 나왔고요. 24년 12월에 나왔을 때 저희는 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검사들이나 뭐 그 위에서 어떤 판결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국민들이 그쪽은 판단을 하시겠죠.
1: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정권이 바뀔 거를 예상하고
3: 그리고, 네.
1: 검찰이
3: 네.
1: 움직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3: 저는 뭐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고요.
1: 네.
3: 그리고 강정희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김현정 의원님 이런 민원인 계세요? 저도 이런 민원인은 없어요. 민원과 이거는 민원과 청탁과 로비 사이에 있는데 김승원 후보는 계속 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청탁과 로비예요. 어떤 민원인이 뭐 보고 싶다 문자를 하고 뭐 눈물이 나네. 막 이런 문자를 어떤 민원인한테 네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실 거예요.
1: 호칭만 보면은 단순 민원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4: 네,
1: 생각하십니까?
4: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네네. 검증할 수 있어요. 야당 의원의 몫이에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 기록은 어떻게 되든 이것을 유출할 때 처벌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많은 형사 기록을 보잖아요. 아주 취사 선택해서 일부만 하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1도 아닙니다. 인격살인하는 거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본 게 누구냐.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한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불법 통화하고 불법 청탁이었으면 기소했어야죠. 근데 왜 그때 못하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기록을 본 결과물이 검찰에 불기소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강모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전제사실로 뇌물을 주려고 했는지 안 줬는지가 막 문제가 됐어요. 판사가 문자 등 증거를 꼼꼼히 따져봤는데 이건 청탁이 있다거나 뭐 뇌물을 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관련 사건인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통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지운다면 이건 무혐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유예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런데 한동훈은 어떻게 합니까? 딱 취사 선택해서 아주 자극적인. 이거 공익에 부합합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오빠 그 부분 뭐 햄스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몇 명의 오빠들이 있는지를 보겠다. 이게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공세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이 기록 어디서 난 건지 어디에서 확보한 건지 그리고 기소계획서는 저희 재판할 때 변호인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내부 네. 기록이에요. 이런 걸 왜 공개를 해가지고 이 불법을 사실상 불법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사 받으셔야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빠 게이트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동훈
3: 네,
1: 의원이.
3: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근데 이게 너무 좀 자극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사람을 너무 극단적으로 좀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근데 그 뒤에 부분을 다 까더라도 네. 내용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네. 식약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식약처가 이제 임상 실험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임상 이상이 되면 진짜 정말 대박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언급들을 지금 이 중간에 그 양 씨가 하잖아요. 이미 얼마가 투자가 됐고
1: 뭐 주가에 대한 내용도
3: 주가에 대한
1: 나왔죠.
3: 내용도 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그 뒤에 내용은 그러고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하게끔 해달라 한 내용이 그 뒤에고 그 앞에 내용만 잘라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내용을 다 까게 되면 저는 아마 식약처 승인되면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불법 주식하는 그 재수사가 필요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수사가 그쪽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은 겁니까?
0: 아,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까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1: 국민의힘은 오히려 잠잠하죠. 지금.
0: 아니, 그 내용을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불기소 처분서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기소 처분서에도 그 내용 나와 있어요. 그 저기 그 강모 씨랑 양모 씨가 그 이후에 저기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저기 뭐 이렇게 이득을 취득하고 이거와 김승원 의원은 관계없다.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불기소 처분서에. 그러니까 그 다른 사건으로 그 저기 1심에서 그 저기 유죄 선고 받은 게 있어요. 강 씨가. 그것도 횡령이나 뭐 배임 뭐 주가조 이런 관련된 거거든요. 다른 사건을 갖고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유죄 받았는데 김승원 의원도 거기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앞뒤 모르는 제3자가 들으면 그 뭐가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그래서 제가 다른 사건이다.
0: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현재 확인된 내용은 불기소 처분서잖아요. 저기 기소 유예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지난 그 3년 동안의 수사 내용들을 검찰이 한 거고 당시에 장관이 한동훈 저 의원 본인이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결론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한동훈 의원한테 저기 그 김승원 의원한테 그 자극적인 용어 써가지고 무슨 독약 로비라든지 무슨 뭐 룸사롱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표현 자꾸 써가지고 하면 안 되죠.
2: 그러면은 사실 김승원 의원이 한동훈 의원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래서 당에서 고소했잖아요. 고발을 했죠.
3: 고발을 했죠.
2: 근데 본인이 직접 해야죠. 그거는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에서 고발할 것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본인 이름으로 고소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소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그럼 헌법소원도 절차 의견서 내갖고 빨리 좀 결론 내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루뭉술하게 나중에

0: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속지 않는 게 이 정부 시작할 때 김민석 당대표 총리할 때 얼마나 많은 의혹들 쏟아졌습니까? 그때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많았으니까 그냥 예로 들게요. 그 뭐 배추 농사니 뭐 가족들 뭐 그 배우자가 어디에 뭐 이사를 하고 아이의 뭐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더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서 끝난 거예요. 지금 용해인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다 통과시켜놓고 총리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렇게 뭉쓰고 있다가 그냥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계속 책무다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논점을 흐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팩트를 갖고 하나씩 검증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 저 인청 준비단에서 매일 해명하고 있어요. 그 저기 그 해명 자료를 다 보신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해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뭐 수천억을 이들 볼 수 있지. 그것도 맥락이 앞에 있는 거를 자르고 그것만 이제 그 저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건데 앞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저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취지의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2: 그러니까 조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네. 내용이었는데 수천억만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1: 수천억 같이 해 먹으려고 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2: 범죄처럼 보인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1: 그렇죠.
2: 거잖아요.
1: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과장선에서 뭐 잘렸다 뭐 중단됐다 이 관련된 것도 원래 이게 지금 시각처에서 이거는 그 수사에서 시각처 장하고 시각처 공무원들이 그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자기네 절차대로 한 거고 그 절차대로 한 거고 그 저기 이상한 게 뭐 불법적으로 입법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2: 네네.
1: 예를 들어서 그 과장선에 잘렸다 이것도 그 김승원 의원이 그 지연이 자꾸 되니까 절차가 지연되니까 그게 왜 지연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식약처장한테 왜 지연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확인해서 보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를 그 임상 승인해 달라라고 이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2: 근데 국회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딱 한 번 통화했다잖아요. 문자 한 번 주고받고. 근데 그리고 식약처장 일면식도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치료제가 지금 없고 해외에서 뭐 수조원씩 들여서 그렇게 갖고 국부가 유출되니까 그런 그 또 중소기업이 그런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내용 얘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다라는 거고 그것도 임상 시험을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그 저기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팩트도 나오잖아요. 6월 달부터 이미 그 10월 달인데 10월 12일인가 그런데 저기 그 식약처장한테 얘기한 게 근데 6월 달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저기 그 시험 승인 절차가
2: 네, 절차가
1: 그리고 그 처리 기간도 다른데 평균 다른데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된 것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1: 이런 팩트도 같이 봐줘야죠.
2: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 팩트를 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기소 유예로 청와대는 기소 유예 받았으니까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소 유예를 받았던 그 과정을 전후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녹취록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식약처장 그 비서실장이 아유 국회의원한테 이런 문자 두 번 받지 않게 잘 해라 그런 문자까지 해서 결국 시야처장이 잘 챙겨라 그런 메시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팩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 저는 민주당 의원님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논리가 지금 그 누구한테 제보 받았냐 그것밖에 지금 공격을 못 하시고 계시는 그게 좀 안타까워.
1: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청탁을 했어. 그 B라는 사람이 김승원 의원님을 받아서 C라는 식약처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면 A, C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럼 B는 왜 기소유예를 해야 됩니까?
2: 이것도 검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이것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저도 이것도 좀 이상한 거
1: 같아요. 예를 들어 A랑 뭐 예. C 중에 뭐 기소유예라도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돼. 이해하겠어요. 다 네. 무죄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근데 왜 B만 기소유예를 받아야 돼요?
2: 알겠습니다. 아 이거
1: 그게 정치 검찰이 굉장히 한 적어죠.
2: 일반 국민들은 느끼기에 이거 굉장히 네. 복잡하거든요.
3: 맞아요.

0: 이게
1: 그걸 이용하는 그걸 악용하는 거죠.
2: 아 그걸 악용하는 거다 국민의힘 그렇죠. 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1: 그렇죠.
2: 예. 국민의힘은 근데 이거 약간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굉장히 전투력을 올려가지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은 약간 바라보는 느낌 아닙니까?
3: 일단은 자료의 네. 제보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오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실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네.
3: 몇 분이서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뭐 보여주고 있는 녹취록 같은 것을 봤을 때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분명히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청문회까지 핫해질 소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기에 좀 자극적인 단어도 많이 나오고 호칭도 나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과도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소 의뢰를 받았었고.
1: 불기소 처분서에 주가 네.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써있다니까요.
2: 네. 상관없다고 써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 자꾸 지금 오시면 안 되나요?
2: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키트 있잖아요. 그때 네. 주식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4: 그러니까요.
2: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치료제 관련된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식약처에 빨리 허가가 나오라라는 말은 아무래도 그쪽이랑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 이번에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 맞아요.
2: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는 말씀도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용인 후보자 논란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 타네요. 예 여기저기.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이어서 과거 발언과 행보들이 소환되면서 부적절하다 평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다른 또 이슈 관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도 조직 관련 논란이 커졌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희도 지금 이 언도 조직에 그 전에 활동했던 김윤영 전 노동부 여성위원장이 어떤 뭐 유튜브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때 여성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성차별 발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됐고 그거를 용해는 다 알고 있었다. 같이 활동했던.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용해인 후보가 실제로 본인이 같이 활동했던 그런 조직에서 이런 성차별 성희롱이 만연했었는데 그걸 눈감아줬다라는 그런 식의 폭로였거든요.
2: 네.
4: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당 관련해서 조사 보고서도 좀 있고 저희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일단 비례대표를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라는 일단 2030이 보기에는 진짜 욕심쟁이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청년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까지 또 받았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그래서 청년 일자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비용까지 그냥 다 끌어다가 세금 국민의 세금들을 다 끌어다 썼던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실제로 성평등 가족부에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한 그 인물 검증 하나는 공정 이슈고 다른 하나는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인데 이 정책 검증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 되는데 이 언더 조직의 활동을 봤을 때 성평등 가족부에 어울리지 않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다른 위선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청문회 때 저희도 파보고 싶은데 그럼 불러야 될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 증인들을 다 불러서 얘기할 수 있게끔 정말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알겠습니다. 협조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럴까요?
1: 그러니까 뭐 저 기본소득당 용해인 후보자는 사실 민주당의 소속은 아니니까 그리고 관계 김기로 씨랑 용 후보자의 과거 활동이나 뭐 관계를 우리가 대신 뭐 파악할 수도 없고 그 후보자가 해명할 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 보면은 이제 과거 활동가들의 증언하고 또 용 후보자하고 기본소득당 해명이 서로 엇갈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2: 네네.
1: 그래서 후보자가 그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비공식 조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성희롱, 성폭력 및 뭐 성차별적 문화에 그 저기 침묵했다라든지 그때 용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는 중요한 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 그렇죠.
1: 그런 그런 그 직접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 그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2차 가해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명확하게 지금 소명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것을 굳이 뭐 이렇게 그 인청때까지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청 전이라도 팩트적인 부분이고 상당히 이거는 좀 이렇게 장관으로서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기본적인 자질이나 태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 봐서 그거는 좀 후보자가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2: 인사청문회 네. 전에 해명하고 나가야 된다. 나가 네. 뭐 나서야 된다. 청문회로.
3: 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는요. 용혜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본소득당이라는 당 자체가 어떻게 원내에 진입하게 됐는가. 이건 민주당에서 책임감 있게 해명해야 됩니다.
2: 네.
3: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기본소득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당 아니니까. 민주당이 지금 태도 를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위성 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을 했는데 그럼 그때 민주당에서 이 위성 정당으로 들어오겠다는 당을 그냥 다 받아준 건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들을 함께 했을 거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2: 네.
3: 그런데 지금 이 기본소득당 안에서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뭐 모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동당 그 비선 조직 여기에서의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알고 있었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위성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하게 한 거 이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 책임 있는 발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꼬리 자르기성 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꼬리 자르기 하는 게 아니라 그 김기로 씨와 용 후보자의 관계라든지 그 언더 조직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후보자가 밝히라는 거잖아요.
3: 아니 알 수 없는
1: 전혀 다른 얘기
3: 알 수 없는 당을 그러면은 어떻게 위성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는.
1: 알 수 없는 당이 아니라 지금 그 관계를 모른다고 했지 기본소득당을 모른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꼼수 이성정당 생기게 된 그 가장 그 원인 제공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성정당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잖아요.
2: 자, 이성정당 얘기하면.
1: 양당의 공동의 아, 책임이에요. 네. 공동의 책임.
4: 이성정당은 심상정 의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공동의 책임이죠. 그거는.
2: 이 위로 올라가면은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갑니다.
1: 우리가 토론할 네. 때 네. 주제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2: 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1부에서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관련성을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방송에서 뭐 패널이 뭐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용혜인, 김기로, 김현지 뭐 삼각 미스테리 인사 뭐 이렇게 규정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현지 실장과의 뭐 실제 인사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세희 의원님.
4: 저는 일단 아니 이 두 분 그 특히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20, 30대의 지지율을 얻지도 못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후보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개각 인사를 넣었나
2: 네.
4: 무슨 생각인가 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인사가 됐나 살펴보다 보니 또 우연찮게도 유튜브에서 뭐 민주당계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아 그러면 예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진짠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2: 네.
4: 실제로 저희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의 산하단체는 많습니다.
2: 뭐가 많아요?
4: 관련된 김현지 네네. 의원, 김현지 실장과 일했던 성남 라인의 인사들이 밑에 산하기가 기관장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2: 네.
4: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 알겠습니다.
4: 그 산하기관 중에 벌써 네다섯 곳은 다 성남에서 일하셨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2: 이건 뭐 확실한
4: 맞습니다.
2: 팩트입니까?
4: 네, 거의 왜냐 이력을 보면은 네네. 활동했던 기관들이 똑같고 그분들이 스스로 예전에 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오해가 생기게끔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이거 반론 한번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0: 제가 성환용 칼럼을 읽을 때 대통령 인사의 어려움을 하면서 역대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이 직접 한번 겪어보고 이런 사람을 쓰길 원한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2: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을 다 네. 선별하신다는 거죠.
0: 그러니까 김현지가 키워드가 아니라 성남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키워드가 되는 게 맞고요.
2: 네.
0: 저는 그 모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뭐 김현지 그거는 정보 접근성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사수석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수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언 뭐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농담이었던 걸 국민의힘이 아 딱 걸렸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아 이야기 1부 여기까지 듣고요. 남은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로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2: 자, KBS 열린 토론 정치인 앤 아웃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7.4%로 집계되면서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당에서 지지율을 좀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김현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1: 뭐 일단 그 무겁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8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 추세도 좀 안 좋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는 중도층에 대한 긍정평가가 5.5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긍정평가가. 네. 그것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부분인데 결국은 뭐 민생 문제가 여전히 이제 진행 해결되지 않고 부동산 등 세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또 이제 인선 문제까지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라든지 민생 문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오늘 이제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 그 대표 연설에서 그런 민생과 관련된 그 지역 성장 뭐 이런 등등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ARS 방식의 조사에서 37.4%로 집계가 된 건데요. 강준혜 변호사님.
3: 네.
2: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 될까요?
3: 8주 연속 하락이니까요. 이제는 뭐 부동산 때문이다, 인선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찍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신뢰도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 신뢰도가 떨어졌다.
3: 네, 네. 지금 뭐 여당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악재들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좋은 뉴스들이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지금 순방을 가셨는데 거기 에서도 크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을 프랑스가 논의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인선에서도 조금 아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30 청년 그리고 왼쪽을 더 챙기겠다. 대통령 최근에 그 지도부의 만찬에서 얘기하셨던 그 연장선상의 인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왼쪽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오히려 핵심 지지층들이 대통령을 떠나가고 또 조국 혁신 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원장이죠. 이제 조국 원장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뭐 스스로는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 중수청장 후보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김수용 변호사 제청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정 과정에 있어서도 왼쪽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등의 모멘텀이 없는 이 상황 계속되고 호르무즈 상황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은 완전히 해체가 됐고 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법률권 일각에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지지층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내 뭐 앞에 이자가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법률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네. 집권 초부터 그랬고 경상수지 막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고 이 경제 성장률도 여러 기관에서 높여잡고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그 저희 민생에 아직 가닿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2: 민생으로 거기. 도착하기 전이다.
0: 예, 그리고 네. 그리고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조사로 하니까 부정평가를 하는데 이유를 이제 답변자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부동산이 많습니다. 근데 긍정평가할 때 1위도 민생경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거 1가구 1주택 비거주까지 뭔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야라는 인상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짐작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정 조율로 이게 다 수렴이 됐고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더 수출기업, 비수출기업, 청년, 뭐 양극화 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이제 경상수지의 지금 분위기가 좋다.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다. 수출에도 호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시간만 반영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란을 좀 짚어볼까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뭐 방식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외교 혼선이다. 이거 맹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초반에는 한 6개월 전에 이제 미국 측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 땡큐 했다라는 그 메시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또 바뀌셨어요. 파병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 입장을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게 저희가 궁금한 지점이고요. 네. 저희 역시 뭐 파병을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 결정난 거는 하나도 없고 그 지금 입장이 바뀐 부분이 미국 측에서 뭘 요구를 했냐. 실제로 파병을 하게 되면 당장 지금 이란에서도 이거 참전이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이란과 미국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하고도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섣부르게 예스다 노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저희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들이 또 다 달라요. 맞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고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안보 뭐 이런 것까지 다 엮여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결정을 내린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파병 관련 입장은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1: 아니요, 지금 김소희 의원이 말씀한 부분에 많이 저는 공감을 하는데 네네.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된 거는 파병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그래서 확정된 게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요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아직 그 뭐 그냥 트럼프가 그 저 SNS에다가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저격하면서 불만 섞인 거를 멘트한 거 그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온 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가정과 우려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뭐 그 자고 오면 할 것 없이 국익과 국민 생명 안전을 그럼요. 염두에 두고 국익 중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국회나 국민들 간의 충분한 숙의도 거쳐야 되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야당에서는 뭐 간보기 한다 빨리 뭐 입장 밝혀라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적 그 신중함이 저 요하는 저 분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부의 정부를 좀 믿고 이렇게 좀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좀 믿고 이렇게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지금은 좀 현명한 태도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이 논의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2: 그렇군요.
1: 근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는 대단히 우방국이지만 뭐 파병에 대해서는 저 직접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제 공조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그분 그쪽 국가들의 이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의 또 공조나 이런 것들도 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그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사실 버티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3: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그게 목적이죠.
3: 그 전까지 지금 뭐 중동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도 우리 국정원에서 국회 미국이랑 북한이 뭐 나름대로 대화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같다. 우리 코리아 패싱이 있다는 거를 인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3: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저희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상황은 지금이 벌써 9월이고 11월 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한국 돌아오시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 장현미 변호사님.
0: 네.
2: 이게 제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0: 그렇죠.
2: 우리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좀 경험해 봤잖아요. 이라크 파병 문제. 그때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파병을 했었죠.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여론의 설득에 이제 이후에 나오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거는 아마 좀 전략적인 수기 지연이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서 대단히 돈독하다거나 뭐 일본, 영국 이런 데도 이제 거리 두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국민 보호와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란 대변인 그 성명 보세요. 한글로 내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나무도 한번 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이란에 계시는 우리 제외 국민들 그리고 수송하는 데 원유의 이 문제 그게 또 고물가를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까지 아주 이제 세심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상의 또 이 공간을 오히려 또 야당이 넓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신다거나 하는 부분 이런 논의가 지금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어쨌든 연합체 다국적 국가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참여 방식을 대한민국과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방도가 아직은 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국민의힘은 김승원 용인 후보자 논란으로 오랜만에 좀 단일 대우 형성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근 뭐 당내 불거진 당협위원장 직선제 문제나 의원들 징계 논란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잠잠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도영 지도부의 이 운영 방식에 가장 잠잠한 시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6: 잠잠하니까 저희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2: 아,
6: 내부 싸우지 않으면 오릅니다.
2: 안 싸우니까 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6: 저희가 공격할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단일 대우로 공격을 하는 것 같으니까
2: 그렇군요.
6: 저희 당 지지자분들께서는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물론 민주당이 못해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저희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2: 네.
6: 반사 이익과 플러스 우리 당이 단일 대우로 이제 여당을 대신해 여당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2: 알겠습니다.
6: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 강준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3: 이제 장도연 대표 체제는 그냥 사퇴 이야기는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퇴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은 임기 혹은 이제 연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 네네네.
3: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뭐 한동안 대한감일이나 친한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최근에 그 네 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다 보니까 뭐 진종 의원은 가처분 신청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피커로서의 그 목소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힘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공천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지금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특검도 우리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만 선관위 특검도 오늘 시작했거든요.
2: 그렇죠.
3: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일 대우의 모습 뭐 잘 싸우고 있는 모습, 지적해야 되는 모습, 정확히 지적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더 저희에게 한 번 더
2: 네.
3: 국민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봤고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더 요거 설명하면서 요거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9%로 1위, 김민석 대표가 7%로 2위, 오세훈 시장이 5%로 3위, 장동혁 대표가 4%로 4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9%로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장동혁 대표 좀 불만 있을 것 같은 여론조사 같은데요.
1: 장동혁 대표의 탄압이 더 심해질 것 같긴 하네요.
2: 탄압이 더 심해질 여론조사다. 네.
1: 근데 뭐 저희가 사실 뭐 이제 2년 차라서.
2: 아 이것 때문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1: 사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속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승호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2: 공세가 세니까요.
1: 한동훈 의원만 보이잖아요 지금.
2: 그렇죠. 예. 네.
1: 그래서 또 뭐 또 징계하지 않을까 누군가를. 대타로
2: 아, 징계로 간다.
1: 농담한 네. 거고요.
2: 네네.
1: 하여튼 지금 뭐 2년 차라서 지금 뭐 수치도 지금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아직 뭐 대권 후보를 이루어 말하기 아주 이른 시점 같아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사실상 무의미하다.
1: 무의미하다. 만약 김민석 대표가 1위로 나왔으면

0: 지지율이 높아요. 40%가 넘고요. 민주당도 의견 안 주신 부분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1: 네. 당전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저는 저희 야당 측에서는 또 이제 한동훈 의원처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건데
1: 네.
2: 민주당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민석의 자기 정치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정청래 의원이 최근 뭐 지역을 돌아다니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아,
2: 예, 이분이 얼만큼 또 당원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중앙으로 복귀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 김수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나 선임해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쪽에서 증인으로 나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3: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1: 오히려 증인으로 나와야
3: 청문위원으로
1: 된다.
3: 청문위원으로 나오면 또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 정면승부야.
3: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허위면은 저 선서하고 처벌도 각오하고 나오라 이거죠.
1: 그러니까 증인 선서까지 하고 위증까지 각오하고 나와라.
3: 그렇죠.
1: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위원으로 국민의힘에서 해줄까요?
0: 아니죠. 김승원 후보. 김승원 후보 거의 이제 저희는 낙마시킬 목적인데 다들 의원님들 한 칸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1: 근데 다른 의원분들도 준비하고 있다.
0: 네. 네. 지금 뉴스가 한동훈 의원 쪽으로 쏠리지만 다른 법사위 의원님들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1: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아니요. 다른 뭐 곽규태 의원님도 그렇고요. 네. 준비 많이 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게 정치에서는 사실 논란 피하는 것 자체는 이게 굉장히 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물론 무조건 논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요 의혹이 되고 결정을 미루면 불신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인사도 그렇고요 파병도 그렇고 당내 갈등도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숨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책임져주는 겁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6.5%까지 높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한 증권사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이 증권사의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0명이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도 주요 증권사 가운데 가장 적었는데요. 증권업의 특성상 고객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다 성과급 비중이 높아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업무 특성상 육아휴직이 쉽지 않을 순 있죠.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에 업종이나 직군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증권업이든 또 다른 업종이든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환경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함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에픽하이의 플라이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시간에는 북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가정 백과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얼마 전 저희 NK투자개발이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에서 출판한 가정 백과사전을 입수했는데요. 총 870페이지의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0: 네.
1: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책이라면 정말 새로 나오자마자 읽었던 제가 저 북한에서 살 때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책이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한 50여 명에 가까운 뭐 교수, 부교수, 박사들이 함께 집필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목록은 크게 가정, 뭐 가족, 가정도덕, 가정우례, 어린이 보육, 가정교육, 가정요리, 뭐 가정의학, 그리고 옷차림과 옷손질, 미용, 화초, 가꾸기인, 뭐 낚시, 관상용 물고기 기르기와 애완용 개 기르기, 남새와 과일나무 가꾸기, 집중성 기르기, 꿀벌치기 등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뭐 이제 일단 사용하게 되는 거는 가정용품 여러 가지들도 기재하는 가정용 전기 제품과 뭐 살림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속명절 또 민속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그 풍습 그리고 자연재해와 위기대응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 2020년대 북한 생활은 상당히 좀 낯설어 보였습니다.
0: 어떤 부분들이 특히 낯설어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1: 애완용 뭐 개 기르기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애완용 개 기르기는 2000년대 중반에 정말 잘 사는 집 몇 집에서만 기르는 걸 봐왔었거든요.
0: 네.
1: 네, 지금은 일반 가정들에서 애완용 개를 키운다고 하고 거기다 가정 백과사전에 이렇게 강아지 기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게 정말 낯설었거든요. 애완용 개 기르기에서는 애완용 뭐 강아지를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일반적 특징, 애완용 강아지 용품, 먹이, 기르기 시설, 뭐 길들이기, 애완용 강아지 일상 관리, 새끼 나이, 뭐 개병은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23페이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완용 강아지 종류도 소개했는데요. 놀랐어요. 한국에서랑 똑같이 뭐 스피츠, 비숑, 프리제, 말티즈, 화이트, 테리어, 코스코 파니엘, 킹캐스, 뭐 파니엘, 볼테리어, 푸들, 삐삐용, 달마시안, 시추, 뭐 치와와, 페키니즈 이렇게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애완용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강아지 먹이를 사서 먹이는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집에서 먹이를 만들어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좀 낯설었습니다. 애완용 강아지 먹이로는 흔히 닭고기가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밥과 채소를 닭고기와 섞어서 주고 쌀밥보다 현미밥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해산물은 생선이든 건해산물이든 그 자체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빵을 북한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빵이 밥보다 애완용 강아지에게 더 좋다고 하면서 빵을 살짝 말려서 주면 강아지가 더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0: 이 가정용 전기 제품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북한 가정의 전기 제품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북한 주민들이 가전제품이 가짓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방송은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북한 가정백과사전에서 소개하는 가전제품에서는 이전에는 조사하지 못했던

0: 했던 제품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정용 TV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액정 TV, 수상관 TV, 숫자식 TV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냉동기, 세탁기,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창문식 공기청정기와 분리식 공기청정기로 이제 갈라져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전기밥솥이고요. 하나는 컴퓨터 조종식 전기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종식을 이용해서 측정량을 프로그램으로 세밀하게 변화시켜서 끓음 온도의 변화를 조종하여서 밥을 지낸다고 합니다. 이 밥솥은 소비 전력이 800W 정도일 때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CPU를 핵심으로 하는 조종 회로를 이용해서 전기밥솥이 4개 부분들에 대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CPU를 이용해서 물 흡수, 가열, 끓음 유지, 재가열, 뜸들이기, 보온 등이 가정으로 되어 있는 밥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골로가 있었는데요. 저희 때는 전기골로가 있었는데 전자골로가 뭔지도 이해가 좀 안 됐었고요.
1: 네.
0: 마이크로파로가 있고 전기물주전자가 있었고요. 선풍기, 전기난로, 뭐 전자소독기, 유선전화기, 휴대전화기, 컴퓨터, 숫자식, 사진기, 고성기. 고성기는 방송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자시계, 레드등, 뭐 단권 변압기, 자동전압 안정기, 측전지, 뭐 적산전력계 등이 있었습니다. 가정제품 소개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믹서기, 뭐 헤어드라기, 정수기, 에어컨, 전기찜기 등 일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1: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용하겠어요.
0: 네, 자연재해와 위기 대응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연재해의 일반적 개념을 서술하고 사태와 뭐 토성류 발생해서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벼락이 칠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물이 발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고요. 태풍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지진이 발생과 뭐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사실 세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북한 지역도 동쪽과 서쪽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일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최근에는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고온과 폭염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가정백과 사전에서도 고온과 폭염 현상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사와 대응 방법, 그리고 가뭄과 방지 대책 등이 설명되어 있었고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가정백과 사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책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은 드물지만 휴대폰 내에 다운받아 항상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백과 사전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 뭐 어린이 보육, 의학, 뭐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필수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가정의 가정백과 사전은 온라인으로라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책에는 언어 예절과 식사 예절, 전화 예절 등 기본적인 가정 예절부터 그런 뭐 자세한 것부터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교육에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혹시 뭐 결혼식이나 제사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까요?
0: 물론 있습니다. 가정의 항목에 있었는데요. 이 항목에는 결혼식이나 뭐 제사, 장례 풍습에 대한 것도 물론이고 해산 풍습, 또 아이 이름 짓기, 백날맞이, 돌맞이 등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식에서는 한국과 달리 신랑잔치, 신부잔치 이렇게 불린다고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는 남성을 두고 장가간다, 뭐 장가든다 이렇게 해도 하잖아요.
1: 네.
0: 신랑잔치라는 것은 신부의 집에서 치러지는 혼례식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신부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치러지는 혼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결혼식에서 신랑잔치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가족, 즉 장인, 장모에게 큰절을 올리는 잔치인데요. 결혼하는 남성에게 장가간다, 장가든다 이런 말의 어원은 신랑 잔치날 신랑이 장인, 장모가 있는 처갓집에 간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습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있었던 풍습들이고 저도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 원래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먼저 한

0: 잔치를 하고 제가 이제 시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 가정의리 항목에서 특이하게 소개했던 부분이 삼칠맞이였어요. 삼칠맞이는 아기가 출생한 때로부터 7일을 주기로 3번에 걸쳐 맞는 날에 진행했던 의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7일을 초일에, 그 다음 두 번째 7일인 14일째 되는 날을 두일에, 그리고 출생 21일째 되는 세 번째 7일을 세일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일에는 아기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두 일에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두 손을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손을 풀어주고, 새 일의 날에는 이웃들이나 친척들이 아기에게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선물들을 가지고 아기를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삼칠맞이에서 첫 일에와 두 일에는 생략하고 새 일회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리쌍이 부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2: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이코노미스트가 내 연봉으로 빅맥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산출한 맥 임금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8위에 올랐어요?
2: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팔리는 맥도날드사의 빅맥을 기준으로 각국 노동자가 소득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이코노미스트가 비교를 해서 맥 임금 지수라는 걸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노동자가 소득으로 빅맥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서 나라별 임금 수준을 가늠하는 지수. 있습니다. 환율은 좀 오르내림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을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하면 실제 구매력 차이가 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빅맥이라는 상품은 전 세계에서 널리 팔리는 만큼 국가별 구매력을 비교하는 공통 기준으로 쓰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부터 통화가치가 적정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빅맥 지수를 활용해 왔는데 이 빅맥 지수는 국가별 빅맥 현지 판매 가격을 비교한 지수고 이 맥 임금 지수는 이걸 몇 개를 살 수 있나 내 소득으로 그거를 비교한 거니까 살짝 다른 지수입니다.
1: 아, 그러네요.
2: 네. 이 맥 임금 지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 국가 가운데 미국 근로자가 연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빅맥이 총 1215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위스가 2위였고요. 호주가 3위, 그리고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8위에 올랐는데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는 하위권에 올랐고요. 멕시코가 최하위였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의 구체적인 구매 가능 개수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소득뿐 아니라 1시간 동안 일해서 빅맥을 몇 개나 살 수 있나 이것도 한번 따져봤거든요. 임금은 작년 또는 가장 최근 자료를 빅맥 가격은 작년 7월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당으로 따져봤더니 1위가 바뀌었습니다. 아. 스위스가 됐어요. 스위스 노동자들은 1시간 동안 일해서 빅맥 7개를 살 수 있었는데 미국은 6개였고요. 호주가 5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위 하락폭이 좀 커졌어요. 연간 소득 기준으로는 8위에 올랐는데 이걸 시간당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5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 순위가 높은 만큼 근로시간도 길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아무튼 우리가 정확하게 구매 가능한 개수는 이코노미스트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한 7,000개대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2년간 구매력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라트비아였는데요. 평균 노동자가 2시간 일할 때마다 예전보다 빅맥을 한 개씩 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빅맥 가격은 그 사이에 올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구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근무하는 일본 직장인들의 습성 때문에 연간 국가가 부담하는 경제 손실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 네. 이 내용을 도쿄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와세다대 연구팀 등의 연구 결과 장시간 앉아있는 일본인들의 습관이 의료비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취업, 생산활동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2825억엔 약 2조 4,480억 원의 국가 경제적 부담을 낳은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0: 오래 앉아있는 건 몇 시간이냐? 연구팀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 발생으로 이어지는 질병은 당뇨병, 치매, 대장암 같은 7개 질환으로 봤는데요. 경제적 손실에는 처방약 비용, 돌봄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쿄신문은 일본의 직장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2011년에 호주 시드니대가 20개 국가의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일본인들이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7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평균은 5시간이었으니까 2시간 더 앉아있는 걸로 좀 조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안 들어간 처방약과 돌봄 비용 같은 걸 포함하면 실제 경제적 부담은 추계액수보다 수배 이상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연구팀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으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장단지나 넓적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신진대사나 혈류가 악화되기 쉽고요. 결과적으로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하루 평균 9시간을 앉아서 지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앉아있는다라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원들에게 일어설 기회라는 걸 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스포츠시설 운영회사인 리는 매일 하루 3차례 전국 50개 지점의 사원들이 영상회의장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1분에서 5분 동안 같이 가벼운 체조로 몸을 푸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음료 제조사 네슬레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커피메이커를 사무실 곳곳에 설치해서 사원들에게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 네. 인공지능이 사람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대학 운동부 출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0: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커리어 플랫폼 업체인 하우TV가 최근에 도쿄에서 게이오대와 와세다대, 도쿄대 같은 명문대 운동부 소속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기업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사 측은 AI가 확산되면서 신입 채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동부 학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체력이 일단 좋잖아요. 운동부 학생들은. 그런데 이것만 합격점이 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움직일 수 있더라라는 점을 높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본사를 둔 주택 건자재 업체 조토 테크노도 대학 운동부 소속 졸업 예정자만 대상으로 다이렉트 리크루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축구부, 소프트 테니스부 출신에서 인재를 채용했는데요. 일단 이 운동하는 학생들은 훈련으로 단련된 목표 달성력과 팀 지향성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꼭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본 경험 자체가 이 사업체에게는 큰 자산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운동부 출신 학생들은 지속하다, 끈기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대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주도성, 리더십, 효율화 이런 걸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부 출신 인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체육계 인재를 찾는 업종도 예전에는 뭐 상사나 제조업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업무량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컨설팅과 IT 업계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AI 시대에 인재에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건 전문 지식, 분석력, 창의성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런 것보다는 끈기, 팀워크 같은 특성만 너무 높이 평가하는 관행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습니다.
1: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밝히면서 지출을 줄이는 이른바 라우드 버지팅이 확산하고 있다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0: 최근 영국 가디언지가 이제 이런 라우드 버지팅이라는 게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낸 건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을 남들처럼 조용히 감수하는 대신에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돈이 부족하더라도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면 네. 이제는 나 돈이 없어서 못 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거절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소비를 포기하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더라도 나는 그곳에는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면서 소비를 거절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재정 조언 전문가들은 이 라우드 버지팅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재정적인 목표, 가치관,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맞지 않는 지출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걸 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Z세대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재정 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성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Z세대의 42%가 나는 라우드 버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Z세대는 친구들하고 사회적 약속을 잡을 때 돈을 아끼는 방법을 주로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무료나 저렴한 활동을 제안한다던가 저렴한 메뉴를 주문을 하고요.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직접 가져가는 방식을 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우드 버지팅이라는 표현은 2023년 말에 한 크리에이터가 소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 크리에이터가 고급스러운 옷이나 물건을 은은하게 과시하는 조용한 럭셔리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련되고 더 스타일리시하고 더 과시적인 행동일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Z세대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하나의 대세가 된 것 같다고요?
0: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영국 런던 같은 주요 도시권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이 크게 늘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일본 도쿄도가 올해 넥타이와 자켓을 착용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이른바 쿨비즈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반바지를 입어라, 티셔츠와 운동화를 착용하라 이런 권장을 내놨습니다. 유럽 전역도 폭염이 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가벼운 옷차림을 허용한 곳이 늘어나기도 했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데도 직원들이 스스로 반바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카나리 워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유럽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이런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노르웨이 최대 은행인 DNB는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뭔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발레리나 치마, 지나치게 짧은 1970년대식 축구 반바지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 단정한 옷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를 하는 그런 학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반바지라는 건 주말에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보험사 스위스 리는 주의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고온이라는 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니까 복장 규정을 사측이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고요. 일부 근로자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버스 운전기사는 지금 긴 바지를 입어라 통풍이 안 되는 그런 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사측이 요구를 하니까 근무복에 항의를 하려고 지난달에 치마를 입고 출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바지 착용을 허용해달라라는 청원에는 많은 분들 수백 명 이상 기사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패션 업계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된 바지들을 지금 속속 내놓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을 상품 출시 시기를 예년보다 좀 늦추는 회사들도 왜냐하면 여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외신으로 읽는 경제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허니 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내진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거나 또는 건물의 흔들림 자체를 제어하는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건물의 내진 기술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건물 내진 기술의 핵심은 아무래도 튼튼하게 짓는 게 아닐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내진 기술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 실제 내진 기술은 훨씬 더

0: 복잡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진은 건물에 매우 큰 수평 방향의 힘을 전달하는데 이를 그대로 견디기보다는 이런 힘을 분산시키거나 또는 흡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건물의 기둥이나 볼을 보강시키거나 또는 특수 댐퍼를 설치해서 이런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심지어는 이 건물과 집안 사이를 분리하는 이 면진 기술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센서가 이 지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는 이 스마트 내진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내진 기술은 이 지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 건물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 종합적인 구조공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최근 건물 내진 기술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0: 네, 이런 내진 기술 시장은 크게 이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또는 고층 건물의 진동 제어 그리고 스마트 구조물 관리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축 건물 중심으로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이 오래된 학교나 병원,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 내진 보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복합시설이 늘어나면서 이 바람과 지진에 의한 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단순 구조 보강이나 센서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건물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 스마트 유지 관리 기술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건물의 구조 상태를 가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보다 이런 내진 성능을 향상시켜서 수명을 연장하려는 리모델링 기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인프라 관리 시장으로 향후 내진 기술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은 이 건물 내진 기술의 핵심 요소는 뭔가요?
0: 네, 관련된 핵심 기술은 크게 내진 구조 기술과 재진 기술, 그리고 면진 기술, 마지막으로 구조 모니터링 기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진 구조 기술은 이 기둥이나 보, 전단벽을 적절하게 설계해서 이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그 다음으로 재진 기술은 건물 내부에 댐퍼와 같은 장치를 설치해서 이 지진이나 강풍으로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 자동차의 쇼바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면진 기술은 이 건물과 기초 사이에 특수 장치를 설치해서 이 집안의 흔들림이 건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이 고무와 강판을 적합한 이 면진 받침이나 슬라이딩 면진 장치 등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모니터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건물 내부에 가속도 센서나 면역률 센서 등을 설치해서 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대 내진 기술은 이 구조공학에서부터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이 모두 결합된 하나의 융합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런 내진 기술을 갖춘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0: 네, 이 내진 기술을 갖춘 건축물의 가장 큰 효과는 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건물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짝 흔들리더라도 붕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내진 기술의 핵심 목적이고요. 최근에는 이 병원이나 데이터 센터처럼 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건물 고유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시설에서도 이런 내진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면진 기술은 이 지진 이후에도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건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0: 예방적인 보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진 발생 이후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건물의 손상 정도를 분석해서 긴급 복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1: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0: 네, 건물 내진 기술 분야의 특허 경쟁은 크게 이 면진 장치 기술과 내진 장치 기술, 그리고 신소재 보강 기술과 스마트 구조 모니터링 기술,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면진 분야에서는 이 고감쇠 고무와 슬라이딩 베어링, 또 복합 면진 장치 등 다양한 구조들이 이 개발돼서 특허로서 추론되고 있고요. 또 재진 분야에서는 이 마찰 댐퍼나 자기 유변 유체 댐퍼 등 다양한 감쇠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허가 활발히 추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탄소 섬유 복합제나 고성능 강제를 이용한 내진 보강 기술도 중요한 특허 경쟁 분야이고요. 또한 IoT 센서를 이용해서 건물의 변인화,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가 구조 안전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이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관련된 특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진 기술의 특허 경쟁은 이제는 단순한 구조물 설계를 넘어서 이 하나의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최근 건물 내진 기술과 관련한 흐름이나 이슈를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최근 이슈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스마트 내진 시스템입니다. 이 센서나 AI를 활용해서 이 지진 전후 건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유지 관리까지 자동화시키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인데요. 이제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도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성능 신소재 적용입니다. 탄소복합제나 형상기억합금, 고감쇠 소재 등을 활용해서 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내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가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내진 구조를 제안하거나 또는 지진 발생 후에 복구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미래 도시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핵심 건설 기술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건물 내진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쿨이 부르는 운명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소 시절 야간 행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실 겁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캄캄한 밤길을 몇 시간씩 걷는 훈련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멀리 걸어본 적 없는 청년들이 신기하게도 끝까지 완주를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혼자가 아니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앞사람 발걸음을 따라가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어느새 모두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함께 한다는 것에는 그런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일도 누군가 옆에, 뒤에, 앞에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었지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발걸음도 마음도 잘 맞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최백호의 노래입니다. 뛰어.

있었던 그녀였다. 중년을 의식하듯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녀가 도예를 만나게 된 건 행운처럼 여겨진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눈빛은 생기가 넘친다. 가족들에게까지 드리워져 있던 우울의 그림자도 말끔히 거쳤다. 그녀가 만든 풍경을 선물 받았을 때는 거무튀튀한 색깔에 투박하고 볼품도 없어서 별로 반기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무심히 걸어두었던 풍경에 바람이 닿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맑고 투명한 소리가 그 풍경에서 나왔다. 그녀가 흙을 빚게 된 것은 한 줄기 바람과의 만남이다. 내면의 잠재 능력이 소리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듯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말할 때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풍경은 바람이나 무엇에 흔들려야만 소리를 낸다. 바람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처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바람이 스치듯 인연이다. 자기의 소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행복한 일이다. 누구나 한 가지쯤 자기만의 소리를 간직하고 태어났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소리를 끄집어내어줄 마중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뿐이지. 여러 종류의 소리 가운데서 무한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취하는 자기 소리야말로 신이 예비해둔 상일이라. 그 사람 바보야. 정훈이의 노래입니다.

네, 매년 봄, 가을이면 학교에서 꼭 하는 행사가 있었죠. 바로 운동회입니다. 운동장에 하얀 선이 굵고 반듯하게 그어지고 머리 위로 알록달록한 만국기가 펄럭이고 아이들은 며칠 전, 아니 몇 주 전부터 각 종목과 응원 연습에 열심히 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온 동네의 잔칫날 같았던 가을 운동회의 추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운동회 전날 밤의 풍경 기억나시나요? 다음 날 신을 신발을 깨끗이 닦아놓고 때가 탄 곳은 백목 같은 걸 문질러서 하얗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운동회는 1896년 관립 영어학교 학생들이 가졌던 화류회로 기록돼 있습니다. 달리기와 멀리뛰기, 2인 삼각, 줄다리기 같은 오늘날의 종목들이 이미 13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엔 사람들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게 특히 양반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은 개화기 새로운 문화의 상징과도 같았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하는 연합운동회에는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함께 노래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1909년 무렵부터 대규모 연합운동회가 제한됐지요. 하지만 학교별 운동회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학교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운동회가 학교의 중요 행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산울림의 운동회 날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박재란의 푸른 날개, 그리고 김상진의 새마을 고향.

네, 김상진의 노래였습니다. 새마을 고향. 앞에 들으신 곡들 산울림의 운동회 날, 밥을 껌에 모두 다 함께, 그리고 박재란의 푸른 날개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가을 운동회 이야기입니다. 운동회 날 아침 교문에 들어서면 운동장 하늘 위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줄에 매달려서 펄럭거렸지요. 만국기라고 불렀는데 이 만국기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회 만국 박람회 때 등장한 게 그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 학교 운동회에서도 상징처럼 늘 걸려 있었지요. 청군과 백군에도 내력이 있습니다. 초창기 운동회에서는 학교마다 붉은 띠나 푸른 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색깔로 편을 구분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홍군과 백군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고 광복 이후에는 청군과 백군으로 편을 가르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마에 청색이나 흰색 띠를 동여매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목청껏 외치던 게 바로 어제일처럼 느껴지네요. 운동의 종목도 참 다양했습니다. 달리기와 장애물 경주 같은 개인전부터 줄다리기와 기마전, 박 터뜨리기 같은 단체전도 생각납니다. 운동회의 꽃하면 운동장 한가운데서 펼쳐지던 단체 무용 아니었을까요? 저학년 아이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남녀가 짝을 지어 꼭두각시 춤을 추기도 했고 고학년은 부채춤이나 곤봉 돌리기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동네 어른들에게 솜씨를 뽐내는 특별한 시간이었지요. 대미를 장식하는 건 아마 계주 청백전이었을 겁니다. 가장 박진감 넘치는 종목이라 응원소리도 컸는데 앞에서 잘 달리고 있다가 바통을 떨어뜨려서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 한참 지고 있다가 마지막 주자가 발이 빨라서 승부를 뒤집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공원 함성 소리가 운동장에 떠나갈 정도였지요.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서수남과 하청일의 둥글게 둥글게, 조영남의 꼭두각시, 이석의 비둘기집, 그리고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 네 곡입니다.

산 너머 저 마을의 순이 꽃처럼 꽃게 피는 순이 언제나 눈이 마주쳐

네, 김상희의 노래였습니다. 저 마을의 순이. 앞에 들으신 곡들 서순환과 청일의 둥글게 둥글게, 조영남의 꼭두각시, 그리고 이석의 비둘기집 더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는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가을 운동의 풍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운동회는 마을 잔치에 가까웠지요. 특히 시골 학교에서는 운동회 날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관계없는 동네 어른들도 다 구경하러 나오셨는데요. 학교 안팎에는 장사하는 분들이 대목을 누렸습니다. 엿장수부터 솜사탕, 번데기, 각종 음료의 응원도구까지 각종 상인들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면 나무 그늘 아래에 온통 돗자리가 펴지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 김밥에 찐 계란에 과일, 치킨까지 평소 먹고 싶던 게 넘쳐났습니다. 한참 땀을 흘리고 먹는 탄산음료와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지요. 어른들도 모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얼마나 흥에 넘쳤는지 1960년대 신문에는 운동회장에서 지나친 술판이나 노름판을 버리지 말자는 기사 내용까지 등장했지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어른들도 운동장으로 불려나왔습니다. 학부모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경주가 때로는 더 재밌는 경우가 많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평생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지요. 운동회도 세월에 따라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문 이벤트 대행업체가 진행을 맡는 경우도 많고 시골에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연합 운동회를 열기도 하지요. 도시에서는 전교생과 가족들이 하루 종일 즐기는 게 아니라 학교 사정에 따라 오전에만 진행하거나 학년별로 나눠서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운동장 흙먼지 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힘껏 응원해주고 꼴찌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던 그 옛날 가을 운동회가 가끔씩 그립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가을 운동의 풍경을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용복의 노래 어린 시절, 그리고 임희숙의 어린 시절, 이주일의 운동회, 펄시스터즈의 지난날 그 시절, 네 곡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8년 9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바뀌는 가요계 판도. 올해는 신인 여가수의 대량 진출이 두드러진다.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새 목소리의 출연으로 올가을 가요계는 한층 더 화려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깨끗한 마스크와 춤에 대한 센스, 고졸 이상의 학력, 세련된 화술 등을 구사하며 기성 가수와 구별되는 참신한 인상을 풍기려고 애쓴다. 신인 가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20살 김하정은 영화 주제가 사랑으로 데뷔해 빗속의 연정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21살 이영숙은 아카시아의 이별로 데뷔해 저음과 고음의 폭이 자유롭다는 평을 받는다. 20살 정은숙은 동백아줌마로 데뷔한 뒤 최근 내 사랑아, 진정 몰랐어요 등 이미자식 미녀조의 노래를 부른다. 네, 기사 속에 소개된 가수들의 이름이 참 반갑습니다. 패트김의 뒤를 잇는 대형 신인 가수라고 불리면서 드라마와 영화 주제가를 휩쓸었던 김하정, 그리고 맑고 깊은 음색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영수,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씨와 비교되며 구수한 저음으로 미녀조 가요를 선보였던 정은수까지 쟁쟁한 선배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신인 여가수들을 집중 조명한 기사였네요. 그 중에 정은숙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성류의 계절.

성류의 계절 정은숙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2026 추석맞이 특별기획 그리운 노래 정다운 노래 강화에서 띄웁니다. 공개 방송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강화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항조, 김국환, 현숙, 박상철, 문희옥, 서지효 등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화도와 인근 지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인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에 방송으로 공연 실황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공지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암석의 부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성유미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경험하고 느껴야 할 감정을 계속 이해하려고만 하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괴로움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화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에서는 감정이 포함된 통찰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직접 느끼며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통찰은 감정을 머리로 이해할 때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감정을 다루어내야 관계와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I와 대화하다 보면 지식화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AI의 탁월한 정리 덕분에 내면에서 떠오른 감정이 이내 간명한 설명으로 바뀌고 그 감정의 카테고리도 정해집니다. 이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감정은 흔히 무엇무엇 때문에 생깁니다.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감정을 다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작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요동치다 가라앉는 경험은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원 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같이 느껴져 라는 말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씨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곱씹는 대신 AI가 깔끔하게 지식화해준 답을 보고 그 감정을 이해했다고 여기며 덮어버린다면 그 통찰은 교원 씨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I가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동시에 AI가 보여준 틀에 매몰되어 그 주위만 뱅뱅 돌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AI와의 대화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결국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AI를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AI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공간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이 무서운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무서움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꺼내볼 수 있을까요?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2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를 만든다. 6장.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초등학교 때 짝꿍과 한 책상을 나누어 쓰면서 아웅다웅했던 기억이 있나요? 나무로 된 책상의 경계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하며 눈을 부라렸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내 영역 밖으로 상대를 쫓아내

내 책상을 구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에 그저 반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금세 흐려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너랑은 여기까지야 하고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관계 안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의 이면에 숨은 심리. 현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기면 친구들은 현우 씨부터 찾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며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현우 씨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의 사건 사고에 늘 함께하다 보니 현우 씨는 외로움을 느낄 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는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현우 씨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호자란을 마주하고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탁하기도 전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결국 친구들 대신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뒤늦게 병문 안으로 온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왜 우리한테 진작 연락 안 했어? 현우 씨는 그 말들을 모두 웃어넘기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닥쳐도 침대를 빙 둘러싼 수많은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쉽게 연락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에 있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곁에 있었는데 정작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며칠을 고민해도 뚜렷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현우 씨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도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을 해주고 더 필요한 것은 없나?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준 것과 받은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그 저울이 마음속에서 완벽한 평형을 이룰 때만 겨우 도움을 요청하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을 의심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대개 양쪽 모두의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틀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여러 번 놓이면서 터득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이렇게 긴장과 불편이 익숙해진 사람은 비슷한 관계

0: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모아 상대에게 희생하는 그 고통 속에서만 자신의 진짜 쓸모를 확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허한 마음으로 퇴원해 집에 돌아온 현우 씨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배달시킨 죽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해하면서 집어든 봉투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지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1: 현우야,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안에 내가 요즘 먹는 영양제도 넣었어. 그거 먹고 나서 왠지 좀 더 쌩쌩해진 느낌이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색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지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0: 이는 그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현우 씨에게는 내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늘 타인을 위해 먼저 쓰였으니까요. 앞서 말했듯 경계는 내 공간에서 타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돌봄을 받을 자격도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모두 원래 현우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현우 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많았던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아들였던 부탁도 거절해보았습니다.
2: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0: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늘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던 현우 씨가 갑자기 거리를 두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내 모두가 현우 씨의 달라진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부탁을 하고 현우 씨가 거절하면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상대의 것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영역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덧씌우지 않는 연습.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덧씌워 나와 타인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현우 씨 사례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경계 세우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지혜 씨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약속 장소에 들어섰는데 평소에도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던 친구 원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3: 너 어떻게 나보다 더 늦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0: 몇몇 친구들이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지어보았지만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마냥 머쓱해하며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때 지혜 씨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 유진 씨가 지혜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4: 지혜, 네가 연락도 없이 늦어서 순간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5: 50줄! 300! 100줄!
6: 살았다.
7: 역시 최고의 클랩.
0: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건 역시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희 씨는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덜 바빠 보이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창 모임에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고작인 원희 씨는 지혜 씨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확히 모름에도 자신의 기준에서만 상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반면 유진 씨는 상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먼저 열어둡니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원희 씨의 반응에는 두 가지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관적 사고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지혜 씨가 늦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원희 씨는 그것을 곧장 나를 무시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서툰 당신을 위한 심리학,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성유미 작가는 대한민국에 단 37명뿐인 국제정신분석가이자 2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일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돕고자 로아 정신분석 클리닉 원장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료실과 상담실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신소윤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여섯 번째.

0: 아, 오기 사장님.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였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 왜 좋은 일을 혼자만 해요? 사람 민망하게.
1: 경수는 발끈했지만 영어는 그러거나 말거나 경수에게 일당이 된 돈봉투를 건넸고 기부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경수가 영원을 오기 사장님이라고 부르게 된 건 어느 날 오후 5시 15분 영원이 세탁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걸 발견하고 그 행위가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였다. 그 후로 그는 영원에게 제멋대로 오기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영원은 그런 경수를 힐끗 쳐다봤을 뿐 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지 묻지 않았다. 아마도 물었다면 경수는 신이 나서 영화 스모크에 관해 온종일 떠들었겠지만 영원은 낚이지 않았다. 영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말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었다. 경수가 뭐라고 부르든 영원은 매일 오후 같은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세탁소 앞에 펼쳐진 풍진동 86번지 풍경을 같은 구도의 프레임에 담았다. 폴 오스터의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원작으로 웨인 왕 감독이 1995년 내놓은 영화 스모크에서 오기로 분한 하비 케이틀이 매일 하던 일상의 루틴과 닮은 건 분명했다. 그게 영화광 경수가 그를 오기라 부른 이유였다. 그런데 경수는 얼마 전부터 또 영원을 제멋대로 히라야마 아저씨라 부르고 있다. 세탁소 건너편에 자리한 은하극장에서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를 보고 나온 직후였다. 일본의 국민 배우 야쿠쇼 코시가 도쿄의 화장실 청소원 히라야마로 분한 이 영화에서 그는 매일매일 올림푸스 필름 카메라로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했다. 물론 영원처럼 집착적으로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셔터를 누르진 않았지만 영화 속 히라야마는 햇살에 반짝이며 흔들리는 입새의 그림자를 즐겨 찍었다. 경수는 그 장면을 보며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러고 보면 경수는 대놓고 슬픈 영화에는 잘 울지 않는데 종종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줄, 줄, 줄. 때로는 펑펑. 경수는 강원도 양구의 꼬라데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꼬라데이는 그 지역 사투리로 골짜기 중에서도 골짜기를 뜻했다. 고라데이라고 쓰지만 경수는 꼬라데이라고 발음해야 진짜 꼬라데이 같았다. 경수가 처음부터 시골 구석에서 자란 건 아니었다. 경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비록 경기도에 더 가까운 변두리였지만 서울 시민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을 그것도 하루 앞둔 날 부모님으로부터 돌연 양구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구는 아빠의 고향이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야반도주하듯 도착한 곳은 할머니가 산골짜기에서 농사지으며 혼자 사는 집이었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 꼬라데이 중에 꼬라데이. 경수는 그곳에서 고등학교 3년을 꼬박 왕복 2시간 반씩 걸려 통학해야 했다. 경수의 아빠는 연극배우였다. 그렇다고 연극만 고집한 건 아니고 영화와 드라마 오디션도 지겹도록 봤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모르는 무명배우. 그게 경수 아빠의 실체였다. 아빠 말에 따르면 요즘도 TV만 틀면 나오는 예능 프로 대세 MC는 아빠가 친히 개그를 전수해준

대학 시절 동아리 직속 후배였고 천만 영화의 단골 주연 배우 H는 25살이 되도록 잇담배를 피웠는데 아빠가 또 친히 속담배를 가르쳐준 예술대학 입시학원 재수 동기였다고 한다. 15살 때 일찌감치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정했다는 경수 아빠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연기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추앙받는 배우가 되는 거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30년이 흐른 45살이 되고도 추앙은커녕 여전히 이름 없는 배우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모자라 생활고에 못 이긴 나머지 다단계 사기에 걸려들었다. 경수 가족의 느닷없는 강원도 양구행은 바로 그 대가였다. 경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장래 희망란에 영화 감독이라 적어 넣었다. 배우를 꿈꿨던 아빠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빠의 꿈과는 별개로 경수는 정말 영화가 좋았다. 하지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3년을 버티는 동안 경수는 그 좋아하는 영화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다. 어차피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극장도 없었지만 이따에도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경수는 오로지 공부만 했다. 교과서 위주로.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에 나오는 흔한 레퍼토리를 따라한 건 아니었다. 그냥 참고서를 살 돈이 없어서였다. 그래도 가난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머리가 나쁘지 않았고 성실함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어 경수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떡하니 합격할 수 있었다. 사실 경수는 일찌감치 알았다. 강원도 꼬라대이에서 탈출하는 길은 오로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경수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날, 경수의 아빠는 동네 잔치를 벌였다. 동네라고 해봐야 산골짜기에 듬성듬성 채 10가구가 안 되고 그마저도 대부분 일은 여든을 넘은 홀로 된 어르신 단독 가구가 대부분이었지만 경수의 아빠는 키우던 닭을 잡고 1년 넘게 소중히 묵혀둔 더덕주를 개봉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 초입에는 경수의 서울 입성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붙었다. 그렇게 경수는 양구 꼬라대이에 도망치듯 쫓겨온 지 3년 만에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여전히 부모의 지원을 받을 형편은 못됐지만 경수는 서울에 가기만 하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때론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 그게 경수였다. 경수가 3년 만에 서울에 와 처음 한 일은 극장에 가는 것이었다. 어떤 영화를 봐야겠다고 정하고 간 건 아니었다. 시골에 처박혀 입시 공부만 하느라 무슨 영화가 뜨고 어떤 영화가 최근 화제인지도 몰랐다. 경수는 청량리역에 내리자마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멀티플렉스로 직진했고 가장 빨리 시작하는 영화표를 끊었다. 그렇게 3년 만에 본 영화는 500일의 썸머였다. 로맨틱 코미디가 경수의 평소 영화 취향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어둑한 극장 안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응시하자 그냥 눈물부터 핑 돌았다. 극장 의자에 앉으면 평소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 건 왜일까? 중력이 지구 중심부에서 경수의 엉덩이를 한껏 끌어당겼다. 3년 만에 느끼는 편안함, 행복감이라 불러도 좋았다. 경수는 극장의 중력에 몸을 맡기고 영화에 온전히 빠져들었다. 라운지에서 미리 집어들고 살펴본 영화 전단지에는
우린 모두 썸머를 만난 적이 있다는 카피가 적혀 있었다. 극중 썸머를 연기한 배우는 주이 디샤넬이다. 그녀는 4차원 취향의 매력적인 배우다. 그런데 어쩐지 이상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경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기시감에 시달렸다고 할까? 경수는 그때는 몰랐다. 영화 카피처럼 자신도 언젠가 썸머를 만나게 되리란 걸. 국토 정중앙이라고 하는 강원도 양구 골짜기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경수는 어린 시절 잠시 품었던 영화의 꿈은 깨끗하게 접었다. 다행히 미련이나 아쉬움은 없었다. 사실 다행이라 할 것도 없었다. 3년간의 꼬라데이 생활, 그리고 그 3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밤마다 홀로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회 안에 잠기던 아빠의 초라한 등판과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경수는 꿈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절박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게 상처 입지 않는 길이란 걸 경수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보며 깨우쳤다. 살아있는 가정교육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게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건 아직 몰랐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리고 영원. 5시 13분. 어김없이 영원은 가게 앞에 나와 카메라를 든다. 뷰파인더에는 어제와 같은 풍경이 담긴다. 영원은 뷰파인더에서 잠시 눈을 떼고 손목에 찬 전자시계를 힐끗 본다. 5시 15분. 영원은 셔터를 누르려다 순간 멈칫한다. 저만 치서 뷰파인더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부위를 그리고 있다. 경수다. 영원은 얕은 한숨을 내쉰다. 웬만해선 표정 변화가 없는 영원이지만 언젠가부터 또 자신을 향해 제멋대로 히라야마 사장님이라 부르는 경수 앞에선 종종 달라진 표정을 드러내고 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었다. 영원은 셔터를 눌렀다. 그렇게 영원의 오래된 카메라에는 오늘도 매일매일 같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세탁소 앞 품진동 86번지 풍경이 남았다. 하루하루 별다를 것 없던 풍경에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던 건 6년 전의 일이다. 극장이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세탁소 건너편 오래된 2층 양옥집에 화재가 일어났다. 다행히 비가 내려 주변 주택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화재로 그 집에 살던 노부부가 죽었다. 노부부는 폴란드 세탁소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다. 그들은 사고 전날에도 세탁소에 들러 한 시간쯤 음악을 듣고 맡긴 세탁물을 찾아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게 있었다. 노부부는 언제나 맡긴 세탁물을 찾으면서 새로운 세탁물을 다시 두고 가곤 했는데 그날은 따로 가져온 세탁물이 없었다. 그리고 평소 항상 영원히 틀어놓은 LP 음반을 30분 정도 듣고 갔지만 그날은 한 시간을 넘겨가며 음악을 들었다. 그게 평소와 다르다면 다른 일이었다. 그날의 화재로 인해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던 풍경은

크게 달라졌고 달라진 풍경에는 깊고 어두운 틈이 생겼다. 화재 사고가 있고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영원은 우산을 받쳐들고 가게 앞에 섰다. 오후 5시 15분, 영원은 하던 대로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다. 그날 오후 카메라에 담긴 풍경에는 한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찍혔다. 영원의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로 고정되어 있어 찰나의 순간만을 포착할 수 있지만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영원의 눈은 당연히 흐르는 시간을 앞뒤로 온전히 다 감지할 수 있었다. 영원이 셔터를 누를 때 뒤돌아선 남자의 어깨는 작게 들썩였다. 영원은 오래전 본 에드워드 양 감독의 대만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영화 속에서 소년 양양은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로 사람들의 뒷모습만 찍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양양은 당연히 뒤통수에 눈이 달리진 않았으니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남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온 후 영원도 문득 자신의 뒷모습이 궁금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영원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눈여겨볼 때가 많아졌고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표정은 좀처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 영원은 화양연화에서 홍콩의 좁은 골목길을 또각또각 쟁걸음으로 멀어져 가던 장만옥의 고혹적인 뒷모습과 사랑을 잃고 오래된 도시에 버려진 돌기둥에 기대 귓속말을 하는 양주희의 슬픈 뒷덜미를 떠올렸다. 그리고 거스 벤센트 감독의 엘리펀트를 여는 소년의 위태롭고 불안한 뒷모습과 레옹에서 극악무도한 형사로 등장한 게리 올드먼의 잔인한 어깨와 목덜미도 기억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자음과 모음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유인선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사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8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6m로 불고 안쪽 먼바다는 맑겠고 바깥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안쪽 먼바다는 맑겠고 바깥 먼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안쪽 먼바다는 맑겠고 바깥 먼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막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대체로 맑겠으나 남쪽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안쪽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고 바깥 먼바다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무안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3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18.5도. 평양, 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20.2도. 백령도, 북서풍 4.5m, 1007헥토파스칼, 21.5도. 해주, 남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21도. 서울, 북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19.6도. 인천, 북동풍 1.5m, 1008헥토파스칼 21.2도. 서산, 북동풍 1.5m, 1008헥토파스칼 19.5도. 군산, 남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19.9도. 목포, 남동풍 1.5m, 1007헥토파스칼 22.2도. 여수, 동풍 2m, 1007헥토파스칼 22.4도. 제주, 남동풍 2m, 1006헥토파스칼 23.3도. 서귀포, 북풍 1.5m, 1006헥토파스칼 23.4도. 통영, 북동풍 2.5m, 1006헥토파스칼 20.9도. 부산, 북동풍 3m, 1006헥토파스칼 21.9도. 포항, 남서풍 1m, 1007헥토파스칼 20.3도. 울릉도, 북동풍 2.5m, 1007헥토파스칼 21.2도. 울진, 북서풍 2m, 1008헥토파스칼 17.5도. 동해, 남서풍 2m, 1009헥토파스칼 16.7도. 강릉, 남서풍 2.5m, 1009헥토파스칼 17.5도. 속초, 서풍 2.5m, 1009헥토파스칼 17.1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서풍 4.5m, 1500헥토파스칼 27도. 나하, 북풍 5m, 1200헥토파스칼 27.7도. 미나미다이토섬 서풍 2.5m, 999헥토파스칼 27.4도. 나세, 북풍 3.5m, 999헥토파스칼 27.1도. 가고시마 북풍 3m, 1000헥토파스칼 26.6도. 후쿠오카 북풍 3.5m, 1004헥토파스칼 25.8도. 이즈하라 북서풍 3m, 1500헥토파스칼 24.8도. 사이고 북풍 1m, 1500헥토파스칼 22.3도. 마스에 서풍 1m, 1500헥토파스칼 23.5도. 시미즈 북동풍 5m, 1200헥토파스칼 25.8도. 시오노미사키 곳 북동풍 5.5m, 1300헥토파스칼 23.4도. 오사카 북동풍 2.5m, 1400헥토파스칼 24도. 와섬 남서풍 1.5m, 1400헥토파스칼 21.6도. 아오모리 남동풍 2.5m, 1500헥토파스칼 19.2도. 삿포로 남풍 1m, 1500헥토파스칼 18.8도. 와타카나이 남동풍 3m, 1600헥토파스칼 18도. 네무로 북동풍 8m, 1400헥토파스칼 15.7도. 센다이 북서풍 2.5m, 1500헥토파스칼 20.8도. 도쿄 북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2.3도. 하치오섬 남서풍 4.5m, 1600헥토파스칼 26.3도. 지치섬 남풍 6m, 1800헥토파스칼 28.4도.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4m, 1500헥토파스칼 11.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우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7도, 현재 습도는 69%. 오늘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6시 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생 폴드방스에서 열린 리미에르 서밋 참석을 마친 뒤 니스에서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첫 일정으로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에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1호 프로젝트 윤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사가 추가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현지 시간 7일 자신의 X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협상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추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모두 방문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도 구체적 회담 장소와 시기를 논의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육상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인 연락 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는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과 메인 캠프 주변 등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보 수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여당의 정기국회 운영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포함한 경제 실책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의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삼성이 오늘부터 올해 하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채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지원자들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삼성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70년째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가량 적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제주도 해상에서는 당분간 물결이 매우 높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통풍은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강조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가족력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통풍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요산 수치로 의심하지만 요산 수치가 정상이어도 통풍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풍의 진단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있죠. 통풍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깐 다녀가는 통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증으로 지적이 되고요. 원인으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도 위험 요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질환인 걸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통풍이 비교적 흔한 질환일까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1: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잘 먹지 못했던 그런 1980년대, 1990년대 뭐 아주 옛날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통풍은 이제 보기 드문 병이었어요. 희귀병이었는데 네. 2000년대에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그래서 네. 2004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인구 0.4%만이 통풍을 앓는 걸로 보고됐는데 2000년도 이후에 더 잘 먹게 되면서 2015년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전 국민의 2%에서 통풍을 앓고 또 성인 남성의 3%에서 통풍을 앓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으니까 이제 통풍은 우리나라에서 좀 비교적 흔한 질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통풍 환자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통풍은요 정말 그 통증이 참을 수가 없어요. 통풍은 한문으로 이제 아플 통자, 바람 풍자 그렇게 쓰는데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라고 하고 또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아픈 질병이라 해서 질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왕이나 귀족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뚱뚱한 사람들한테 잘 생긴다고 해서 또 다른 말로 왕의 질병, 그래서 질병의 왕, 왕의 질병.

0: 네. 그래서 이 통풍을 겪어보신 분들,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그 망치로 발가락을 쉼없이 두드리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도 합니다.
1: 네. 맥주, 기름진 음식, 또 무리한 다이어트나 지나친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 맥주나 기름진 음식, 뭐 무리한 다이어트, 지나친 운동 이런 생활 습관 모두가 네.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그 맥주에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갖고 맥주를 많이 먹으면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고요. 또 고기나 생선 뭐 그런 기름진 음식에도 요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무리한 다이어트와 뭐 지나친 운동 그런 것도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하고 나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통풍의 예방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유전적인 요인도 통풍에서 흔한가요?
0: 예, 맞습니다. 통풍은 확실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통풍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통풍 환자의 가족력이 각 4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통풍의 유전율을 봤더니 한 30%에서 60% 정도는 유전이 된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풍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못지않게 그런 유전적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통풍의 가족 환자, 집안 식구 중에 뭐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통풍이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유전적인 요인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통풍에 가족력이 있다고 다 통풍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뭐 식습관, 생활습관, 뭐 비만, 뭐 기저질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야지 통풍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더하기 환경적인 요인 그렇게 되면 통풍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적인 요인들로 뭐 생활습관, 특히 음식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이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0: 예, 맞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과 또 과도하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요. 이게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에너지로 사용된 다음에 찌꺼기인 요산으로 나오는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찌꺼기 요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고요산 혈증이 되고 그것이 통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통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 음식들이 통풍에서 지적되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 음식 중에 요산을 많이 올리는 건 이제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주의해야 돼요. 이 퓨린이 많으면 그게 나중에 찌꺼기로 요산이 되거든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그런 육류하고 특히 내장탕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장하고 간하고 그런 내장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 중에서도. 그다음에는 저 청어나 고등어, 정어리, 꽁치 이런 등푸른 생선하고 새우, 바닷가재, 조개 이런 것들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산 수치를 올려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고소하고 맛있고 또 술안주로 안성맞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통풍 환자들한테는 이런 그 맛있는 안주감들이 통풍을 유발시키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튀긴 치킨, 치맥이죠. 치킨하고 맥주는 통풍 환자에게 이제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지나친 다이어트나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먼저 탈수가 돼요. 몸 성분에 물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탈수가 되면 이제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배설해야 되는데 산성화가 되면은 배설이 안 되고 재흡수가 돼요. 피 속으로 다시 돌아와요. 소변으로 나갔던 게. 그래서 산성화가 되고 탈수가 되면은 요산이 올라가요.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도 요산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통풍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지나치게

0: 이렇게 힘든 근육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게 되면요, 근육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아. 그럼 근육 세포 안에 있던 피우린이 깨지면서 요산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지나치게 운동을 해도 근육에 있던 요산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피 속에 올라가면서 고요산 결정을 일으키고 되고 그게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또 맥주가 언급이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예. 통풍 환자들한테 맥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 맥주가 통풍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통풍의 가장 나쁜 음식이 맥주예요. 그래서 맥주 중에서도 이제 맥주의 향을 내고 맥주의 그 쓴맛을 내는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이 들어갔고 그 퓨린이 요산을 많이 올리고 통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소주나 양주에는 퓨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뭐 호프도 없고. 그렇지만 통풍 발생의 위험은 먹는 퓨린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도 비례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은 맥주뿐만 아니라 퓨린이 없는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그런 어떤 종류의 술이든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런 통풍의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은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또 콩팥에서 다시 잡아갖고요. 그걸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산이 올라갑니다. 요산의 형성도 증가하고 요산의 배설도 감소하고 그렇게 해서 요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술이라 하더라도 이게 통풍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가급적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런 부분들 역시 요산 수치와 농도를 올리는군요.
0: 예.
1: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통풍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치 옆에 경고 표시가 있나요?
0: 예, 있습니다.
1: 아.
0: 아직 통풍의 증상이 없는 사람도요. 그냥 일반 건강검진 그런 거를 하면은 요산 수치가 이제 최대 농도가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인데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그 빨간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장은 통풍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통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1: 그러니까
0: 정상인 사람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높기 때문에 통풍의 위험이 높다고 알 수가 있고요. 또 통풍을 주의하라 그러는 경고 표시도 함께 해줍니다.
1: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통풍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1: 그런데 또 요산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통풍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무증상 고요산 혈증에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피 속에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관절 속에 요산 결증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심한 뭐 통풍 발작이 생겨서 뭐 관절이 붓고 많이 아프고 열감이 나도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뭐 한 30에서 50% 정도가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통풍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요산이 정상이라고 통풍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산이 통풍 발작이 왔는데도 요산이 정상인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발작이 생기면은 아주 심한 통증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 물질들이 신장에 작용을 해서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산이 소변으로 쫙 나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역설적으로 혈액 속 요산 수치를 일시적으로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통증 발작이 생겼는데 피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아 통풍이 아니다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것은 이제 금물입니다.
1: 증상도 궁금한데요. 극심한 통증을 얘기하는 통풍 발작은 통풍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건데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좀 찌릿한 정도인가요?
0: 이 통풍의 전 단계인 무증상 고요산 혈증 시기에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는 통풍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통풍 발작이 오면은 이제 극심한 통증이 오죠.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통풍 발작이 오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엄지 발가락이 이제 찌릿찌릿하고 발등이 찌릿찌릿하고 이제 아프기 전에 일단 보여요. 좀 뻘겋게 붓고

0: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10분 있다가 발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막 굉장히 망치로 부수는 듯한 그런 심한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예.
1: 특히 엄지 발가락으로 증상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풍 환자의 약 90% 정도에서 엄지 발가락이나 발등 발목에 통풍이 발생되는데요. 네. 발가락이나 그런 작은 관절에 요산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1: 네.
0: 액체 상태의 요산이 이제 피를 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발로 내려가서
1: 네.
0: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엄지 발가락에 요산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액체 상태의 요산이 나트륨하고 만나갖고 고체 상태인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크리스탈로 네. 변화가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는 이게 원래 없었던 요산 나트륨 결정이 새로 생기게 되니까
1: 네.
0: 우리 면역계에서는 백혈구가 이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해서 백혈구가 이걸 잡아먹어요. 세균 잡아먹듯이.
1: 네.
0: 그렇게 되면서 백혈구 안에 있던 염증 반응 물질을 폭탄처럼 터뜨리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정이 만들어지는 게 체온이 떨어지면은 결정이 더 잘 생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체온이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심장이죠.
1: 네.
0: 그리고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는 데서 체온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데요. 그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이 발가락에 통풍 발작이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엄지 발가락에 뭐 여러 원인 때문에 주로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잘 생기고
1: 네.
0: 관절 면적에 비해서 연골이 상대적으로 많이 덮여 있어서 그렇고 또 체온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엄지 발가락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1: 네. 통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잠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그래서 힘들고요.
1: 네.
0: 일단 한번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되면요.
1: 네.
0: 통증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계속 아파요. 뭐 출산의 고통하고 비교를 하는데
1: 네.
0: 출산은 뭐 아프다시다 하잖아요. 자궁이 수축되면 아프고 자궁이 이완되면 안 아프고. 근데 통풍은 그런 뼈를 깎는 통증이 보통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일주일 내내 계속 아파요.
1: 아하.
0: 걷지도 못하고.
1: 네.
0: 그래서 너무 통증이 이제 심해갖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만이 치료를 받아야만이 차차 뭐 2, 3일 정도 지나서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1: 네. 통증이 극심한 건데요. 진행 속도가 빠른가요?
0: 진행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또 네.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통풍의 진행 속도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이제 체중, 비만도 또 피 속의 요산 수치 그런 거에 따라 다양한데요.
1: 네.
0: 환자에 따라서 이제 평생 한두 번 발작만 겪고 수년, 수십 년간 아주 조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 네.
0: 첫 발작 이후에 불과 1, 2년 만에 만성 관절염이나 결절 통풍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통풍의 진행 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뚱뚱한 사람, 그다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
1: 네.
0: 또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또 달달한 음료, 또 인공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
1: 네.
0: 통풍의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신장병, 뭐 고지혈증 그런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통풍의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요산 생성도 빠르고 또 반대로 요산 배출도 느리기 때문에
1: 네.
0: 고요산혈증이 빨리 생기고 그에 따라서 통풍도 빨리 진행됩니다.
1: 네.
0: 그래서 통풍의 진행 속도는 뭐 조건에 따라서
1: 네.
0: 사람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1: 네. 재발 위험도 잦다고 하던데요. 급성으로 왔지만 만성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예, 예, 맞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1: 네.
0: 그래서 통풍이 증상이 없다고 약을 먹지 않고 또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1: 네.
0: 또 만성 신장병이나 뭐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평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약을 먹어서 이제 평생 혈압을 관리하듯이 또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약을 드시면서 평생 혈당을 관리하듯이 통풍 환자들은 요산 저하, 요산을 떨어뜨린 통풍약인 요산 강화제를 드시면서 평생 요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피부에 잡티가 생기고 칙칙하면 스트레스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이유인데요. 피부 미백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요즘쯤 되면 사실 잡티와 같은 색소질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기미가 올라왔어요. 뭐 주근깨가 더 도드라진 것 같아요. 칙칙해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사실 지난 여름 동안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피부는 윤기를 잃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좀 거칠고 칙칙했다라고 느끼면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중세안을 하거나 그러면은 피부의 건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 예민해진 피부가 진정되고 좀 피부 보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미백 관리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데요. 미백에 가장 좋은 거 비타민C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나 과일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서 집에서 스스로 셀프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색소가 올라오는 원인이 궁금한데요. 자외선인가요?
1: 네. 네.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사실 가장 좋은 미백은 자외선 차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네. 많이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자외선 차단. 그래서 안 나가시면 제일 좋아요. 네. 네.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여름 내내 여름에 자외선 차단해야 된다.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 된다. 아마 다 아실 텐데 더워도 너무 더운 이 무더위에 저마저도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가면 이렇게 녹아내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는 게 너무 답답하고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사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양산.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던데요. 네, 이 양산도 쓰고 뭐 차단 토시도 해보고 선글라스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얼굴뿐만 아니라 팔다리까지 이제 막 색소가 올라와서 너무 고민입니다.
0: 그렇죠. 근데 미백은 피부 멜라닌 색소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건 어렵지 않나요?
1: 네.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없애는 거는 힘들고요.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쏙쏙 뽑아내면 될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 약품들은 다들 새로 생기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작동으로 미백 효과를 냅니다. 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요. 피부 아래에 있던 티오신이라는 물질이 산화가 되고요. 이게 멜라닌 색소가 되는데 이 멜라닌은 피부 세포 저 밑에 각질층 맨 아래층에서 만들어져서 네. 위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밀려서 올라와서 각질층 네. 끝까지 와서 떨어져 나가는데 적어도 한 달, 28일이 걸립니다. 이 주기를 피부에서는, 화장품에서는 이제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젊었을 때가 28일 한 달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턴오버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두 달, 석 달로 길어져서 이 칙칙함이 더 눈에 도드라지곤 합니다.
0: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미백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네. 미백 성분은 우리가 화장품이든 의약품에 쓰는 미백에 효과가 있다라는 성분들은 네.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의 분해가 아니라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로 저 밑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미 만들어진 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검게 보이는 피부를 하얗게 만들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더 올라올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은 각질로 탈락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여름에 태운 피부가 가을 지나 겨울이 되면 하얘지잖아요. 네. 계속 까맣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게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미백 화장품도 있고 약도 네. 있지 않나요?
1: 네. 미백 효과는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도 있고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약으로도 이 색소를 관리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0: 네.
1: 무조건 바르고 약 한 달 뒤부터 효과, 턴오버 주기는 기본적으로 지나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피부의 각질층이 탈락하는 주기에 맞추어서 색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네. 사실 기본적으로 한 달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은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그렇게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미백 네. 화장품이 정말 미백 효과가 있을까 살짝 생각하게 네. 되거든요.
1: 아, 예. 미백 화장품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통칭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의 한 종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식약처에서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총 9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9개 중에는요. 9개 다 하실 필요 없고 비타민C 계열이 4개 종류입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된 계열이 3개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알부틴이 있습니다. 이 9개 성분이 정해진 공식 기준 함량,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 넣을 수 있다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0: 네.
1: 그 함량만큼만 배합되면 심사 자료 제출이 생략되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즉 정해진 원료를 정해진 양만큼만 넣어서 제품을 만들면 별도의 개별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미백이라고 적혀있는 기능성 적혀있는 제품 이렇게 많은 이유가
0: 네.
1: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9개 중에서 알부틴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포함된 미백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나하나 허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0: 말씀하셨듯이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선택이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1: 아, 네. 이거 진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0: 네.
1: 이게 최근에 쇼폼이나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미백크림 또는 치아 미백제를 사용한 후에 믿을 수 없게 확 변화된 것을 연출되는 그 영상 광고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면 저렇게 확 변한단 말이야?
0: 네.
1: 네, 우리 또 눈길이 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AI 툴을 이용해서 자동 생성된 정교한 구매 후기, 후기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매크로를 동원한 리뷰 조작 문제가 지속해서 적발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썼지 보게 되는데 이 보이는 것을 다 바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미백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의 정확한 역할은 자외선으로 인해 만들어진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피부에서 분해해서 피부를 하얗게 갑자기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고에서 보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하얗게 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네, 원리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조작된 거거나 다른 완전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대부분의 미백 화장품은 이 주요 성분을 많이 넣을 수 없게 딱 성분의 뭐 2%, 4%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 차원이고 치료 효과라는 말은 못 쓰거든요. 뭐 화장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써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우리는 화장품을 이해하잖아요. 계속 쓰는 제품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막 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거는 색소 질환을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1: 아, 예. 색소 질환, 우리가 이제 병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미백 화장품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이렇게 흡수 질환이 의심되고 이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피부과 진료를 통해서 레이저 치료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색소주의 종류가 많은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마 기미와 흑자입니다.
0: 네.
1: 기미는 주로 연갈색 또는 암갈색의

0: 줄기칙한 모양의 색소 반점이 대칭적으로 양쪽이 오른쪽 왼쪽이 대칭적으로 주로 광대나 땀, 이마, 코 상단 등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기미라고 하고요. 피부과에서는 주로 저출력 레이저 토닝을 시행해서 이 진피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좀 자극 없이 파괴하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이 레이저와 국소 외용제, 그러니까 약 전문 약품과 같이 병행하고 또 먹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 해야지 기미가 해결이 됩니다.
1: 흑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얼굴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을 때 흑자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0: 네. 제 주변에서 요즘 흑자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네. 네, 흑자는 주로 얼굴이나 손등 등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경계가 뚜렷한 이 갈색 반점으로 나타나는 양성, 나쁜 건 아니에요. 양성 색소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원인은 역시나 자외선과 노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십 년간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방어작용을 위해서 과다하게 생성되고 특정 부위에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갑자기 생겨서 이게 갑자기 눈에 도드라져서 병원 갔더니 흑자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오래오래 생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선을 넘어가면 눈에 딱 띄게 보이게 됩니다. 이 흑자는요, 색소를 보면 피부 기저층이 진피 쪽으로 좀 깊고 불규칙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멜라닌 색소, 말랑말랑한 멜라닌 색소가 아니라 좀 벽돌처럼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연고나 미백 화장품으로는 제거가 어렵고요.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적인 그 색소 파괴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레이저도 단 한 번으로 치료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외출 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덧바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미백 치료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하이드로퀴논이라고요. 50년이 넘게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미백 성분입니다.
1: 네.
0: 미백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고요. 일반 의약품, 여기는 화장품에는 못 쓰고요. 일반 의약품으로는 2%, 4%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농도가 높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게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사용했을 때는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일반 의약품, 약으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전문 의약품도 있는데요. 전문 의약품은 이제 하이드로퀴논 함량이 4% 이상이면은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라 라고 분류를 해놨을 정도로 이 하이드로퀴논이 사실 효과도 좋지만 자극감도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인지 4%인지 전문 의약품인지를 구분해서 많이 농도가 높을수록 자극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해서 쓰시는 그런 약입니다.
1: 처방된 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부작용의 위험도 있는 거죠?
0: 네. 자극감 얘기했는데요. 때때로는 이 접촉 피부염과 같은 과민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랐는데 확 따갑고 붉어지고 아프고 막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약 사용 전에 처음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귀 뒤 피부에 살짝 소량을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는 관찰하세요. 그래서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걸 테스트해보라는 것을 권장하고요. 만약에 발랐는데 가려움이나 수포, 막 물집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염증 반응이 확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빨리 중지하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고 부작용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성분에 과민증이나 알레르기, 예전에 썼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하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임산부나 임신 계획을 세운 여성도 못 쓰게 되어 있고 12세 이하의 소아,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부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2개월간 꾸준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사실 2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 이제 개선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해야 되고 이때 전혀 개선이 없다 이럴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되는 약제입니다.
1: 오래 쓰면 안 되는 거네요.
0: 네, 이 하이드로퀴론 성분은 50년이 됐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이게 오래 쓰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서 만약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이게 고용량을 경구 투여했을 때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농도를 딱 조정해서 쓰면 괜찮다가 지금은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근데 10%까지 쓴다고 했잖아요. 4% 이상 전문의가 보유가 있는데 5%의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약 8년 정도 길게도 바르셨어요. 완성적으로 사용한 결과 이때는 조직 흡변증이랑 콜로이드성 비립병의 발현이 보고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치료 효과에 따라서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성분이잖아요. 50년 넘게 사용됐고 다들 이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딱 막아놨는데 해외 직구로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성분을 화장품에 섞어서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이게 되게 나쁜 경우는 이제 해외 직구 미백 화장품에 수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이 함유돼서 유통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구 화장품 쓰실 때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색소 질환 치료 의약품으로 먹는 약도 있지 않나요?
0: 먹는 약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 의약품인데요. 기미 치료의 내복약의 대표적인 성분이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트라넥삼산이 원래 지혈제, 피가 막 흐를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제로 개발된 약인데요. 이 약이 작동하는 부분이 플라스민이라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인데 이 플라스민이 혈액 응고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멜라닌의 생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기미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허가받은 것이 지혈제이기 때문에 이 약을 기미 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효능의 사용이라고 그래서 오프라벨로 쓰게 됩니다. 오프라벨은 비인정급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이 약을 기미에 사용할 때는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게 이제 비인정급여로 처방되는 약입니다.
1: 네. 트라넥삼산 성분의 약을 드실 때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0: 조심할 점 있습니다. 이 약이 원래 지혈제로 출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전 관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혈전과 관련된 부족, 혈전이라는 게 원래 지혈작용을 위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과도하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혈전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혈전 관련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약이 주로 이제 기미가 잘 생기는 분들한테 기미 때문에 처방이 되는데 이 기미가 잘 생기는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은요. 갱년기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사실은 복용을 권고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의미로 여성 호르몬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혈전과 관련된 그러면 이 약을 먹고서 기미 때문에 먹고 있는데 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혈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약을 복용하는 중에 갑자기 두통이나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또는 혀가 꼬이거나 한쪽 종아리에 통증이나 부종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흔히 나타나는 혈전 관련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즉각 약 복용을 중단하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1: 미백을 위한 치료제나 시술도 중요하지만 각질 제거와 보습도 중요할까요?
0: 네. 이 미백 화장품이든 미백 의약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네. 반드시 각질과 보습 케어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쌓인 각질은 색소보다 이게 각질이 쌓여 있을 때 색소 문제도 있지만 각질의 문제가 또 있어서 굉장히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각질을 잘만 제거해도 안색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미백 성분이 있던 것들이 좀 더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질 관리를 미백 성분, 미백 케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보습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특히 이 계절에는 보습제 잘 사용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각질 관리, 미백 관리, 보습제 사용 이것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미백 화장품과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김범룡의 현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사이 강원 산지에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입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는 5mm 미만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 밤부터 경북 남부 해안에는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서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내일 오후부터는 물결이 최대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유입되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이 28도, 춘천 28도, 원주 28도, 대관령 19도. 강원 영동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4도, 동해 24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천안 28도, 보령 29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30도, 목포 29도, 여수 30도, 순천 30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6도, 안동 28도, 부산 29도, 울산 26도, 진주는 30도입니다.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9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4도.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6도, 신해주 20도, 개성은 28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9도, 현재 습도는 71%, 오늘 서울 적 해뜨는 시각은 6시 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네팔 정부가 한국인 실종자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르면 오늘 산악 지역 도보 수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1: 한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이란이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열릴 한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논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0: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로비 대상이 여권에 더 있다고 한동훈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담팀을 꾸리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1: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이 확정적입니다. 원전 건설 협력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네팔 정부가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지역 인근 산악 지역에서도 한국 구호대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1: 위협됨 일대 터널 수색은 종료됐지만 그간 걸어서는 진입하지 못했던 곳으로 수색 범위를 넓힙니다. 첫 소식 임종빈 기자입니다.
2: 터널에 진입한 우리 긴급 구호대 앞을 거대한 돌무더기가 막아섰습니다. 발로 차 움직여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는 헬기로 위협됨 인근 터널로 이동해 터널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이틀간 들어갔던 곳과는 다른 트리슐리강 상류 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대원 10명이 세 차례로 나눠 안쪽 깊숙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수심이 높아 보트에 의존해야 했고 얼마 못 가 바위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수색도 세 차례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팔군은 진입 자체가 위험한 데다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위협됨 일대 터널 수색을 어제부로 종료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네팔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해온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제 열린 한국과 네팔 외교장관 회담이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구호대는 발전소 캠프에서 2km 떨어진 람체 일대를 걸어서 수색하자고 제안했지만 네팔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대가 도로도 끊긴 가파른 산악지역이어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색지역은 가족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현장에서 네팔군과 협의하기로 해 실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만 1,356명이 숨졌고 중국 쪽 43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5,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약 1,400명에 이릅니다. 네팔은 국가 애도의 날을 지정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네팔 바타르 지역의 한 마을. 대홍수로 떠난 마을 주민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이곳에선 13일째가 되는 날 애도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평일 오전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학교는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교실은 신발과 가방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대홍수는 아이들에게도 슬픔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잃은 네팔 남성들은 집에서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모두 빕니다. 떠난 가족을 추모하는 네팔의 전통입니다.
4: We lost our family main persons in our family. We are very emotional. Our whole family are very emotional. My grandmother's also crying every time.
3: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네팔 전역의 학교와 시청 등 관공서는 쉬어가고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기가 올라갔습니다.
5: 참사 13일째 가족과 이웃을 잃고 슬픔에 빠진 네팔 국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보란 듯이 한국어로 경고에 나선 이란이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당국자들과 접촉했다고도 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6: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이 한국을 향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는데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7: 한국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영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6: 특히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관련 당국자들과 접촉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접촉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병 관련한 이란의 우려를 전한 거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동의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해 국제

0: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오늘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0: 5년간 각각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0: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파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틀간 머물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돌입합니다. 먼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서 지난 4월에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0: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대응 상황이 공식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혼서영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출근해 신약 로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신약 민원 전달은 신중했다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는데요. 경찰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던 겁니다.
6: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7: 장관 후보자.
6: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5: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브로커 양모 씨를 우연히 한번 마주쳤다고 했던 앞선 해명은 잘못됐다며 오랜 인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정모 판사가 제약업체 대표영장을 기각한 부분은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6: 그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5: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4년 동안 급여 3억 3천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6: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은 벌금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한 고발도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청탁 의혹 재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법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4: 정치권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게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수사팀은 무리한 기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소 유예로 입장을 바꿔 최종 보고서를 올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받았던 혐의는 알선 뇌물 약속.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하고 브로커 양모 씨 등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2024년 8월 조사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기소하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 최종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때 수사팀은 사건 처리 계획 일환으로 기소 유예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봐주기 논란 등은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이 안은 불구속 구공판, 즉 기소였는데 양 씨 등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얻은 점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이 바뀐 이유, 강 대표 1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재판부가 강 씨와 양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겁니다. 법원이 최근 공개된 녹취 내용을 검토하고도 알선 약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이에 수사팀은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 끝에

0: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에도 한동훈 의원은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의 로비 대상이 여권 내에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동훈 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의 로비 대상, 이른바 오빠가 여권 내 여럿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로비 의혹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부르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업무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3: 룸사롱에서 만난 오빠 없는 사람은 제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4: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 한 의원이 양 씨와 제약사 대표의 문자 대화라고 주장한 글. 내일 사무실로 온다. 돈을 줘야 움직인다며 여권 정치인들이 언급됩니다. 최재성 전 의원 실명도 거론하며 식약처 승인이 나면 양 씨가 거액을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다만 검찰 조사에선 최 전 의원이 로비 요청을 거절했다고 진술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기된 로비 의혹, 국민 생명을 위협했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5: 결과는 주가 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습니다.
2: 문제가 된 제약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회사의 관계사가 투자한 걸로 드러났다.

0: 하면서 후보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1: 김승원이라는 꼬리를 밟으면 이정권과 맞닿아 있는 거대한 범죄 공동체의 민낯이.
0: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요, 정작 아이를 낳으면 영아를 맡길 어린이집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에선 최근 4년 새 어린이집이 1,000곳 넘게 문을 닫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아파트 1층 공간을 영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원생이 단 한 명뿐인 이른바 1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년 새 9곳에서 108곳으로 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년 동안 유치원 수는 약 13% 줄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30%나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방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치원 통폐합 논의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선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고 지방에선 원생이 한 명뿐인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는 현실을 보며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저출생 대책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걸 넘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디서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지 보다 현실에 맞는 답을 잘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은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월동작물인 마늘 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광고가 드라마가 되는 진화하는 쇼폼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축산농가가 지출하는 가축 생산비 가운데 절반이 사료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격 등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인데요. 최근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사료 가격 인하 여부가 이번엔 국제 곡물가 급등에 발목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 중심으로 오늘 농수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료 가격은 내리지 못하게 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대합 사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이유를 둔 것이 바로 환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곡물가와 함께 환율도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7월 넘어서면서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좀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사료 가격도 내릴 수 있는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곡물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1: 국제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내리지 못했는지요?
3: 이 주요 사료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0: 8월 옥수수 평균 선물 가격을 톤당 185달러 이렇게 집계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전년 대비로는 5.6%,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5.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3%가 오른 그런 가격입니다. 이건 또 우리 평균 가격이고요.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겁니다. 8월 15일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항과 물류 거점을 공격을 하면서 이후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이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문제는 월 평균 가격보다 8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최근의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선물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8월 31일 기준으로 옥수수 선물 가격, 이게 톤당 202.75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8월 평균에 비해서도 9%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 가격은 8월 31일자로 이 가격에 사겠다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황이나 뭐 재고 사정에 따라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8월 가격이 이제 말로 넘어가면서 폭등한 것은 사실인 상황입니다.
1: 예, 앞으로가 더욱 걱정인데 검색해보니까 국내 사료업체들이 곡물 구입하는 방식이요. 곡물과 수출 국내 물류비 그리고 해상 운임까지 포함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곡물만 따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이런 방식을 적절하게 쓰면 국내에 도착하는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료 업체들의 원료 구매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플러스 현지 물류비 플러스 해상 운임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이 정도 가격에 사고 싶어라고 이제 구매 공고를 내면요.
1: 예.
0: 공급 업체들이 입찰에 영향이 되고 이 입찰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물류비하고 해상 운임만 먼저 그러니까 이것만 입찰을 해놓고 그리고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곡물은 별도로 가격 등락 추이를 보면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1: 예, 그러니까 곡물 가격 자체가 워낙에 올라서 결과적으로 사료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건데요. 농가의 어려움과 또 우리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주요 성수품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이 실시된다고요?
0: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산지 단속과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진행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원산지 주요 위반 품목 상위 5위에 랭크된 것이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그리고 또 소고기와 닭고기였는데요.
1: 네.
0: 1차로는 7일부터 13일까지 제조, 가공, 그리고 통신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차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같은 기간 축산물 이력제 단속도 진행된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한우 같은 경우가 개체 이력을 속여서 판매하다가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농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공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건데 특히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또 기존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DNA 분석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진행되는 원산지 단속 일정을 대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은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리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위반을 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좀 갖지 말아 야 하지 않겠나 하는 네. 이유 때문입니다.
1: 맞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또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할 귀한 선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안전한지 또 철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0: 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 보내주고 있으신데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가을 느낌이 네. 납니다. 추석도 다가오고요.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해 농사를 거둘 시기에 대표님 요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1: 네. 가을 수확은 또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다음 농사를 위한 또 반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0: 예.
1: 저도 지난 2년간 농사를 지었던 화성시의 농지를 또 떠나게 됐어요.
0: 아.
1: 토지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농지를 빌릴 수 없게 돼서 가을 수확과 함께 또 농장도 다시 이사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 아, 뭐 많이 아쉬우시겠습니다.
1: 예, 정들었던 밭을 떠나는 일은 언제나 좀 아쉬운데요. 처음 밭을 받았을 때 잡초가 무성했고 또 어디에 무엇을 심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절을 지나면서 밭에 햇볕 드는 자리라든지 물이 고이는 자리, 바람이 부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어갔는데 이제 어느 자리에 어떤 작물이 좀 잘 자랐는지 어디에 또 퇴비를 넣어야 하는지 경험으로 이렇게 좀 쌓였던 것들을 다시 또 떠나게 돼서 다시 이제 새로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화성 농장은 전기도 없고 또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또 무더운 여름에는 좀 전기가 없어서 잠시라도 쉴 곳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 청취자분들 중에서 밭에 좀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쉴 곳이 없어서 초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좀 농사에 지금 어려움이 좀 많았던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좀 정들었던 공간이 떠나게 됐습니다.
0: 예.
1: 농사에서 또 이렇게 물이라든지 이런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 휴식을 해야 오랫동안 농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농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절감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또 새로운 깨달음이 크셨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화성 농지 떠나시는 아쉬움이 이 말씀에서 뚝뚝 묻어나네요. 그러면 이제 화성을 떠나서 또 이제 새로운 농지는 찾으셨나요?
1: 예, 이제 군포의 새 농장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0: 예.
1: 수리산 자락이라서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곳입니다.
0: 오.
1: 무엇보다 이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이제 쉼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농사는 작물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의 몸과 생활을 함께 돌보는 일이기도 해서 사람이 너무 지치면 또 밭을 세심하게 살피기가 어렵고 작물도 제때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 농장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다만 이제 저를 따라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닌 과수나무라든지 단년생 작물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0: 이제 좀 적응하려 했더니
1: 네,
0: 땅에.
1: 그렇죠. 과수나무는 한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해마다 가지를 넓히면서 안정적으로 자라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데 단년생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한 해 심고 끝나는 작물과 달리 겨울을 지나고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게 되는데 너무 작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사를 가다 보니까 뿌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옮겨 심은 뒤에는 눈에 보이는 가지보다 뿌리가 먼저 새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열매를 많이 기대하기보다는 또 새로 맞은 땅에서 잘 활착하도록 뭐 돌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게 어떤 나무와 어떤 작물인가요?
1: 능금나무라든지 예. 자두 종류도 있고요. 배도 뭐 굉장히 깨깨울이라든지 청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배 종류도 있습니다.
0: 그랬군요. 대표님께서 키우신 함께하는 단년생 작물들 또 과수나무들은 더 강인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단년생 작물과 월동 작물 감안하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면서 또 진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그러실까요?
1: 네. 가을 수확이 끝나고 겨울은 보통 땅을 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름 작물을 정리한 뒤 밭을 상태를 잘 살피고 부족한 유기물을 보충하고 또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

0: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퇴비를 넣고 흙도 흙과 잘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덜 숙성된 퇴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작물 뿌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적정량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에 이제 마늘, 양파, 보리, 밀처럼 겨울을 하는 작물을 심어두면
1: 예.
0: 밭은 겨울에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작물의 뿌리가 토양을 붙들어주고 또 맨땅이 드러나는 기간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작물들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지 않고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지탱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이미 자리를 잡은 작물들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농사 일정도 훨씬 여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 농장처럼 이제 막 자리를 잡아야 하는 밭에는 가을 농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을에 밭의 절반만이라도 월동 작물과 단생 작물로 이렇게 채워두게 되면 봄에는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여름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모든 일을 봄에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농사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땅을 얻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라면 밭의 면적이 크든 작든 이 가을 농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제 월동 작물 슬슬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뭐 마늘, 양파, 보리, 밀 다양한 작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마늘 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0: 네. 월동 작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마늘인데요.
1: 네.
0: 맛이 날하다 그래서 마날하다가 마늘이 되었다고 해요.
1: 예.
0: 마늘은 심는 시기보다 심는 시기부터 보통 겨울 나기, 봄철 관리, 수확과 저장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물에 속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씨마늘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추석을 전후해서는 난지형 마늘을 심습니다. 마늘은 크게 이제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름 그대로 난지형은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맞는 유형이고요. 한지형은 중부 이북, 좀 약간 좀 추운 지역에 겨울을 견디도록 적응한 유형에 속합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심는 시기와 겨울을 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과 재배 환경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난지형 마늘, 한지형 마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난지형 마늘은 흔히 이제 벌마늘이라고도 하고 또 소프트넥 계통이라고 부릅니다. 비교적 일찍 심어서 겨울에 잎을 낸 상태로 이렇게 겨울을 월동을 하게 되고요.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또 논에 심는 경우가 많아서 논마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1: 아, 논에 심어요? 마늘을? 네. 신기하다. 네.
0: 배수가 잘 되는 이제 논이겠죠. 물론.
1: 예.
0: 난지형은 이제 줄기와 마늘 쪽이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이 비교적 이제 단단하지 않아서 소프트넥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의성마늘, 서산마늘, 단양마늘처럼 널리 알려진 이제 한지형 마늘은 비교적 늦게 심습니다. 한지형은 겨울에 오기 전에는 뿌리만 내리고
1: 네.
0: 잎을 거의 내지 않거나 싹을 크게 키우지 않는 상태로 겨울을 나고요. 그리고 봄이 되어서 기온이 오르면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흔히 이제 토종마늘이라고 부르는 마늘도 육종마늘이라고 해서 대체로 한지형에 속합니다. 한지형 마늘은 줄기와 마늘 쪽이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어서 하드넥, 난지형이 소프트넥이라면
1: 네.
0: 얘는 이제 하드넥 계통입니다. 마늘 한 통이 보통 6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6쪽 마늘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물론 재배 환경이나 종구 상태에 따라서 쪽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단하고 알이 굵은 마늘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유형이 바로 한지형 마늘입니다.
1: 그렇군요. 이 난지형 마늘, 한지형 마늘인지에 따라서 심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예, 씨마늘을 준비할 때는 한지형인지 난지형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난지형을 너무 추운 지역에 심거나 한지형을 너무 이른 시기에 심으면 겨울나기와 또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중부지방에서는 한지형 마늘을 보통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12월 초 사이에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다만 밭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해발 높이라든지 토양 상태와 그의 기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늘을 심기 전에는 종구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병이 들었거나 물러진 마늘 그다음에 곰팡이가 보이는 마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쪽이 지나치게 이렇게 작거나 또 초기 생육 쪽이 지나치게 작으면 이렇게 초기 생육이 약해질 수 있어서
1: 예.
0: 건강하고 충실한 쪽을 골라 심는 것이 유리하고요. 다만 껍질을 너무 일찍 벗기거나 뿌리 부분을 심하게 다치게 하면 성장이 좀 더디고요. 그다음에 발아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1: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한지형 마늘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네. 대략 뭐 기온으로 따지면 몇 도 정도일 때 심나요?
0: 보통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만 심으면 땅속에 심기 때문에 지상이 영하라 하더라도 뿌리 내리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씨마늘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씨마늘 어떻게 구입하면 좀 잘 살 수 있을지.
0: 씨마늘은 보통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요즘 이제 팔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거기서 물어보시고 구입하셔야 되는데 씨마늘을 구입할 때는 마늘종에 달리는 주화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주화를 심는 이제 방식으로 키우는 건데요.
1: 네.
0: 주화는 마늘종 끝에 맺히는 작은 공기주머니 모양의 또 번식하는 이제 재료이기도 하는데요. 마늘 쪽이 아니라 주화를 심어도 새로운 마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마늘 쪽을 계속 씨마늘로 이용하게 되면 씨앗이 아닌 영양체를 반복해서 증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퇴화가 일어납니다.
1: 예.
0: 처음에는 여섯 쪽이었다가 여덟 쪽, 열 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한쪽의 크기가 이제 작아지겠죠.
1: 네.
0: 네. 그래서 또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직접 종구를 이어 쓰는 농가일수록 종구갱신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종구갱신을 이런 마늘종에 달린 주화를 이용하는 거죠. 마늘종에 주화를 심으면 첫 해에는 쪽이 여섯 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그냥 통마늘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도야마늘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통마늘을 다음에 심으면 비교적 건전하고 좋은 여섯 쪽의 씨마늘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기르는 마늘의 종구를 건강하게 그리고 육적으로 또 튼실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1: 주화를 본 적 있는데 그걸로 마늘이 나온다니 참 신기하다고 이진희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김옥주님께서도 올해 마늘을 캤었을 때 까맣게 썩은 마늘이 많아 속상했는데 요즘 마늘 심기가 무섭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잘 심으시면 내년에 또 잘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늘 심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늘 외에 이제 지금 시기에 또 파종하면 좋을 것들 뭐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0: 보리나 밀을 심으실 분들도 지금부터 종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보통 10월 10일 이전에 파종을 마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겨울이 오기 전에 뿌리를 충분히 내리고 폭이 나눔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수확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이 지나치게 늦으면 겨울 전에 뿌리와 잎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이르면 우짜라거나 이렇게 병해를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역의 기온과 품종 특성을 살피면서 적절한 시기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전하고 싶으신 행사 소식도 있으시다고요?
0: 네.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1: 예.
0: 저희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에서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1: 네.
0: 현장에서는 이제 모종 심어가기하고 토종 씨앗 나눔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토종 씨앗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가을 농사를 재료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농업 기술과 농업 관련 이슈를 또 접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이제 밭 옮기신다는 소식에 뭐 응원한다는 이정한님 말씀도 있었고 8937번 쓰는 분의 응원 문자도 있었고요. 강유진님께서도 새로운 곳은 잘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또 휴대전화 끝자리 8273번 쓰는 분께서 토요일날 관장님 뵈러 박람회에 설렘 안고 간다고 부천에서 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텃밭농사 관련한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0: 주시기 바랍니다. 2821번 쓰는 분께서요. 올해 땅콩 농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한 달 전부터 이 땅콩과 지면 접촉 부위에 곰팡이가 생기면서 말라 죽고 있다고. 이게 봄에 미숙된 비료를 사용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미숙된 퇴비를 썼을 경우에 이렇게 흰 곰팡이, 그러니까 흰 비단병이라고 하는데요. 좀 그 흰 비단병이 오지 않게 하려면 잘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흰 비단병이 왔다고 한다면 이미 걸린 포기들을 건강한 포기들하고 좀 격리해서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흰 비단병에 맞는 이제 약제를 이렇게 투여를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0: 예, 일단은 곰팡이 번지지 않게 잘 처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0810번 쓰는 분, 지난 이제 8월 23일에 배추를 심었다고 하시네요. 요즘 물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서초 청계산 근처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일기예보를 좀 자주 보시면서요. 10일 안에 비가 안 온다. 이런 예보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큼 충분히 주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를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햇볕이 없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줘야 하고요. 낮 시간에 이렇게 물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 이게 그 뿌리 쪽에 무사마귀병이라든지 네. 뿌리역병이라든지 이런 곰팡이성 질병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0: 네, 예. 길기 예보를 계속해서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937번 쓰는 분께서도 배추 관련한 문자 주셨는데요. 배추 모종 심은 지 이분은 이제 일주일 되셨네요. 9월 네. 첫날에 심으셨는데 추비는 언제쯤이 적합할지 또 복합비료 NK가 추비로 적합한지 물어보셨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추비로는 복합비료라든지 이제 퇴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봄에는 보통 3주마다 웃거름을 주게 되는데 가을에는 2주마다 웃거름을 주게 됩니다.
0: 예.
1: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니까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웃거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제 액비라든지 물비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잎사귀 뒷면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병도 덜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세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초기 생육이 중요해서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809번 쓰는 분께서는 고구마 관련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고구마 수확했는데 이번에 심줄이 많이 생겨서 먹지를 못하겠다고 심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1: 수확 시기를 제때 못 맞춰서 이렇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심줄이 생겼다는 얘기는 뿌리에서 새로운 그 줄기를 내면서 결국 이제 양분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심줄도 생기고 맛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저장했던 양분을 꺼내 쓰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 시기를 너무 늦춰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수확은 고구마 줄기 잎에 이렇게 검은 점이 박히기 시작할 타이밍. 이때 정확하게 수확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이렇게 다음 생애를 벌써 시작하는 바람에
0: 예.
1: 저장된 양분을 꺼냈으니까 심줄도 생기고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0: 고구마 잎에 검은 점이 박히는 시기가 수확해야 될 시기다. 네, 4809번 쓰는 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요즘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진화하는 숏폼 마케팅 사례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정말 1, 2분짜리 짧은 드라마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광고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네. 이제 최근 광고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드라마인데요. 이 마이크로 드라마는 한 편이 1에서 3분 정도로 매우 짧고 또 스마트폰 세로 화면으로 보는 연속극입니다. 네, 요즘은 이런 드라마만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넷플릭스의 쇼폼 버전 같은 이제 쇼트드라마 전용 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 상반기 이제 전 세계 이제 쇼폼 드라마 앱 다운로드 수가 14억 5천만 건으로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5% 증가를 했고요.
0: 예.
1: 이 앱에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수도 1년 사이에 132%나 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짧은 드라마를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로 소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여기에서 광고업계가 주목한 건 이제 단순히 이 쇼폼 드라마의 앱 시장이 커졌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켜보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제는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편이 궁금해지는 이 이야기의 형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쇼폼 광고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아예 재미있는 드라마를 직접 만드는 브랜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설명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 안에 브랜드나 제품을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드라마의 문법을 브랜드들이 어떻게 광고에 적용 중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예. 근데 결론은 드라마 형식의 광고잖아요.
1: 네.
0: 그럼 제품을 그렇다면 드라마 안에서 어떻게 보여주나요? 우리가 아는 뭐 드라마의 PPL 뭐 이런 방식일지.
1: 네, 물론 제품을 노출한다는 점에선 비슷한데 이제 선후 관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PL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드라마 각본 안에 이제 광고하는 제품을 끼워 넣는 형식이잖아요.
0: 네, 뭔가 장면에 걸리게끔 해서.
1: 네. 네. 근데 이 브랜드들의 마이크로 드라마는 처음부터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주인공의 삶 그리고 이야기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합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의류 렌탈 서비스 눌리에서 올해 8월에 로맨틱 코미디를 이제 그 선보였어요.
0: 네.
1: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결혼식 파트너를 찾는데 이제 데이트를 나가는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근데 브랜드 이름이 대놓고 강조되진 않지만 이 주인공이 데이트하러 나갈 때마다 입는 예쁜 옷들이 전부 이 눌리라는 브랜드에서 빌린 옷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옷을 반납할 때 이 커다란 전용 가방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공이 당연히 이 눌리의 가방을 이제 가지고 옷을 빌렸다가 반납을 하면서 이런 디테일도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고요. 그래서 옷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데이트 나갈 때 뭐 입지? 라는 이 공감할 만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제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0: 예.
1: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SNS 알고리즘 특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인데요. 이 드라마들이 12편이나 되더라고요. 재생시간은 12분 남짓인데 이용자들이 1편부터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이제 SNS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중간부터 보더라도 어느 에피소드나 한 편만 보고 바로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이 각각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렌탈 서비스 광고처럼 우리는 한 달에 몇 벌을 얼마에 빌릴 수 있다라는 이용 방법이나 이 서비스의 효용을 설명하는 대신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 안에서 빌려 입는 즐거움이라는 이 서비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라마 스토리에 광고가 그냥 슬쩍 끼어든 게 아니라 광고를 위한 드라마 대본을 만들었으니까 광고가 자연스러울 것 같으면서도 근데 이게 또 광고 티가 안 나면서 스토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짝만 광고라는 느낌이 와도 확 부정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1: 네, 맞아요. 그 선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이런 마케터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생활용품 브랜드 가운데 이 한 브랜드는 50편이 넘는 드라마를 만들었다면서요?
1: 네, 거의 뭐 대하 드라마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0: 그러네요. 광고 드라마계의 대하 드라마.
1: 네, 이번 사례가 이제 마이크로 드라마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P&G에서 이제 바디워시나 데오드란트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네이티브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이제 드라마입니다. 무려 55부작에 달하는 드라마고 에피소드 한 편의 길이는 이제 1, 2분 정도로 짧지만 모두 합치면 80분에 가까워서 이제 분량으로 치면은 장편 영화 한 편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드라마의 줄거리가 이제 제품에서 출발을 했는데
0: 네.
1: 이 네이티브가 이제 출시를 하는 그 신제품의 향이 이제 골든 페어라고 하는 이제 서양 배의 이제 향을 출시를 했어요.
0: 예.
1: 근데 드라마 제목을 이제 골든 페어를 담아서 이제 만들었고 이야기 속에도 이 골든 페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보석을 둘러싼 도난 사건 그리고 사라진 자매를 쫓으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오가는 미스터리 로맨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중간에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품 컨셉으로 드라마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데오드란트나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극 중에서 나왔던 제품을 바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도 있어서 뭔가 홈쇼핑에서 그 광고를 보다가 옆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까지 예.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또 이 브랜드에서 드라마를 만든 데에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자면 그 1930년대에 P&G와 같은 이제 비누 혹은 생활용품 회사들이
0: 네.
1: 라디오 연속극을 후원하고 또 제작하던 역사에서 이 소프 오페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이 P&G가 이 연속극이라는 장르를 스마트폰 화면에 맞춘 마이크로 연속극 형태로 재해석해서 부활시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체만 과거의 라디오에서 TV로 또 다시 스마트폰으로 변화가 됐을 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일상에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라는 이 드라마의 본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광고를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한 세기 전과 뭐 1년의 평행 이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또 주방가전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주방가전처럼 기능 설명이 중요한 제품들을 시트콤 형식으로 광고한다고.
1: 네. 올해 8월에 이제 주방가전 브랜드 퀴진아트가
0: 네.
1: 배고픈 예술가라는 14부작 코미디 시리즈를 공개를 했어요. 주방가전은 당연히 이제 광고에서 조리 시간, 뭐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루할 수 있는 제품 설명을 이제 시트콤 속에 녹였습니다. 이 설정이 타임슬립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현대 이제 여성 루시의 집에 17세기 바로크 시대에서 타임슬립을 해온 가난한 화가 브루노가 룸메이트로 들어오는 설정입니다.
0: 예.
1: 그래서 당연히 현대의 음식이나 주방기기 모두 낯선 이 브루노가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아이스크림 메이커, 뭐 프라이팬까지 이 브랜드의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됩니다.
0: 주방 가전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적확한 스토리일 것 같네요.
1: 네, 맞아요. 이제 알고 나면 너무 익숙한 기능인데 이제 과거에서 온 브루노뿐만 아니라 제품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낯설고 어렵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 브루노가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제 점점 써보는 모습을 통해서 제품이 무엇을 해주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없애는 대신에 이제 그 기존 광고의 딱딱한 장면들을 시트콤의 웃음 포인트로 바꿔서 흥미를 유발했는데요. 이렇게 기능 설명이 중요한 제품도 이야기 속에 잘 녹이면 광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타임슬립 소재 뭐 워낙 잘 쓰이는 소재긴 하지만 그만큼 재밌으니까 쓰이는 거잖아요.
1: 네.
0: 저도 이 얘기 궁금해지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식의 캠페인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1: 네, 아직은 마이크로 드라마 초기 단계긴 하지만 이제 브랜드가 이야기를 만드는 시도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에서도 2024년에 16부작짜리 웹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30대 주인공이 AI 개인 비서의 능력으로 2004년 중학생 시절로 또 돌아가는 타임슬립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20여 년 전에 싸이월드나 피처폰 같은 2000년대 문화를 보여주면서 또 통신 서비스와 이 AI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면서 또 광고 대상까지 받았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그 마이크로 드라마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브랜드들이 사람들이 볼 만한 드라마를 직접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외교부에서도 요즘에 해외 안전여행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권 분실이나 소매치기 같은 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캠페인을 만들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요즘에 이제 쇼드라마 형식의 마케팅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는 보여주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쇼폼 드라마여도 이제 핵심은 제품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가 광고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좀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역할까지 더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마케터분들이 참 노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0: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재미있는 광고 문구 중에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부르나 봅니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의 편이라는 말에서 남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관계를 끊은 사람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죠. 남의 편에서 마지막 글자는 띄어서 쓰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붙여서 쓰는 표현으로 남의 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달은 동사 잡다와 함께 쓰여서 아이를 뵌 부인이 해산달로 꼽아놓은 달의 다음 달을 뜻합니다. 임신하고 열 달이 되는 달이 바로 해산달이지만 아이는 해산달의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산달로 꼽아놓은 달의 다음 달을 남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산호를 넘기고 남의 달에 태어났다고 한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를 해산할 달의 다음 달에 낳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 남의 달 잡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동사 먹다나 자시다 등과 함께 쓰여서 환갑이 지난 뒤의 나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팔순 이상을 이르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나이를 다 살고 덤으로 더 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일 텐데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백수를 넘어 사시는 분들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아침 공기도 제법 쌀쌀하고 선선한 느낌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벗고 입기 편한 겉옷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은 7월 이후 가장 낮은 기온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아졌고요. 현재 기온이 17.9도, 많이 서늘한 편입니다. 곳곳으로 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역시 제주 권역입니다. 서귀포가 22.6도, 이 기온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는 아침,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꽤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이 24도에서 최고 31도까지 오늘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완도가 31도로 가장 기온이 높겠고요. 서울은 오늘 30도까지 올라 광주와 같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전이나 부산은 29도의 낮 기온, 대구도 같은 기온이고요. 강릉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에 그치면서 많이 선선하고 또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동해안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5에서 1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당분간 강풍과 풍랑, 너울도 곳곳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점차 아침 기온도 떨어지고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육상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는 한국인 실종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과 메인 캠프 주변 등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보수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리미에르 서밋 참석을 마친 뒤 니스에서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첫 일정으로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여당의 정기국회 운영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포함한 경제 실책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3,300제곱미터 이상 토지 매입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제곱미터 이상 토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5천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오늘부터 올해 하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지원자들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삼성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70년째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한 공영주차장 출입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 앞바퀴에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를 밖으로 빼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길에 쓰러진 상태에서 뒤에 오던 차량에 상반신이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우량 기업으로 꼽혔던 스포츠 의류 업체 나이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100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가량 적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제주도 해상에서는 당분간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홍혜림입니다. 이란 외교부가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차례로 만나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함께 쟁점과 해결 방안 논의해 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슈 좀 많아요. 그렇죠?
1: 네.
0: 이란이 한글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런 한글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거나 이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면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이란이 64년 넘게 우호관계 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이란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0: 군사 자산을 보내서 작전에 동참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파병이나 군사 자산 지원을 재촉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0: 미국은 참여를 요구하고 이란은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에도 변화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뜻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건데요. 한국도 국방비를 늘리고 필요한 군사 역량을 키우면서 역할과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오랜 불신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겠지만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대화 재개를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이번 방문에서 프랑스와 영화, 영상 산업에 협력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관련 소식은 어떤가요?
0: 네. 두 정상은 프랑스 생 폴드방스에서 열린 리미에르 서밋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영화와 영상 산업에 모두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 8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두 정상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영화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저작권과 일자리 문제 등에 함께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이 K-콘텐츠가 유럽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반도 넓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계된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0: 네,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검찰 수사 자료와 이 녹취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1: 네.
0: 어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추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서 브로커 양모 씨는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을 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송영길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여우라서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진짜 공익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을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는데요. 다만 문자에 나온 최 의원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 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번 하고 당일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전부 라면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였던 건데 다만 민원을 전달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이 브로커 양모 씨를 전혀 모른다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실성 발언을 근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 네.
0: 두 사람 모두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고요.
1: 네.
0: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꾸린 민주당도 한 의원의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재수사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0: 네, 서울경찰청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두 건을 이 수사부서에 배당을 하고 재수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의혹은 2024년에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한 차례 정리가 됐는데 다만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제 나왔던 김민석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핵화 문제는 나중에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런 방식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미가 북핵을 일단 동결한 뒤에 비핵화 문제는 나중에 풀어가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을 택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0: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미 대화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과 경찰 개혁 그리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넘어선 주거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새 구축함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0: 네. 그 새로 만든 배를 물에 처음 띄우는 걸 진수라고 하는데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인 네. 강건우가 약 1년 만에 동해 함대에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취역식에서 이 강건우가 북한의 핵대응 체계에 포함된 수단이라면서 북한해군의 핵무장화로 동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절대 힘을 쓰라고 명령하겠다 이러면서 핵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동해에서 이뤄지는 한미나 아니면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 계획을 8개월 뒤에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거나 개발 상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 그렇군요.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0: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이 특수수사부터 형사, 공판 그리고 감찰 업무까지 두루 경험을 했는데요.
1: 네.
0: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초대 중수 청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중수청 과제가 많을 텐데 전망해 주시죠.
0: 네. 10월 2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도 이제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1: 예.
0: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새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수사 공백을 막는 데 무게를 둔 인선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두 기관 사이에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한 경험이 있고요. 정치적 색채도 비교적 엿다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이 공소청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야 하는데 이 그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막고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1: 그렇군요. 대미 투자 1호 뭐가 될지 궁금했는데 텍사스 가스 발전소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0: 네, 산업통상부는 어제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큰 틀의 사업 방향을 여당인 민주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1: 네.
0: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 건설과 이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보고가 됐는데 이 중 6.3기가와트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가 이 첫 투자 사업으로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는 한미 간 줄다리기 끝에 약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안팎에서 절충점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원자력 발전소 8기를 조성하는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0: 네, 미국 측은 $1,200를 투입해서 원전 8기를 모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짓자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2개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액과 원전 모델을 확정하기보다는 원전 8기 건설 협력이란 포괄적인 문구를 담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에 지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번 대미 투자 사업에선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18일에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이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이현미 기자 고생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광변문호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0: 로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사고 구간 있습니다. 영동대교 부근입니다. 한남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에서 신갈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매성휴게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에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현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노동절을 맞아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죠.
2: 네, 유럽 증시도 혼조세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독일과 영국은 약보합, 프랑스와 유로스톡스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강하게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불안 속에서 상승하는 국제 유가에 대한 기대로 에너지 업종도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독일의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 정치 불안, 여기에 또 20위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면서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결국 이제 보합권에서 제가 볼 때는 증시가 모두 마감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 네. 반도체 섹터는 강세였다고요?
2: 네, 일단 아시아 증시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좀 이어가는 좀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인피니온이 플러스 6.91%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독일의 바르부르크 리서치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질 것이다 라는 평가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점이 강세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여기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또 아익스트론 등도 같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특히 여기에 또 반도체 공급망 종목들의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네. 전력 인프라 쪽도 강세였어요.
2: 네, 지금 전력 인프라도 지금 이제 종류별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전력망, 그다음에 발전 설비 관련 종목인 지멘스 에너지, 여기 또 데이터 내부의 전력 배전 관련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또 송전 케이블 관련 기업인 프리지미안까지 전력, 그다음에 전력 관리, 뭐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AI 서버 설치가 늘수록 GPU보다는 먼저 필요한 것이 전력원이고 여기에 따른 전력망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전력망, 특히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1: 그랬군요. 유럽 국채 금리는 어떤가요?
2: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 AI 관련 회사들의 어떤 이 회사채 발행,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유럽의 국채 금리 상승도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오늘 보게 된다라고 하면,
1: 네.
2: 유럽 증시에서 지금 독일의 구구정당의 약진에 의해서 지금 유럽 각국의 국채 금리가 4에서 8포인트 정도 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당장은 주진 않겠습니다만, 하반기 미국의 중간선거라든지, 뭐 브라질 의회 대통령 선거, 대만의 지방 선거, 여기에 또 유럽 각국의 선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예. 국제 유가 다시 오름세라고요?
2: 네. 지금 브렌트유는 지금 전장 대비 플러스 1.1%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97달러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7월 24일 이후 최고점인 98달러를 넘어가는 좀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WTI는 노동절 연휴로 좀 미국 시장이 좀 쉬는 가운데 지금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지금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기준 전장 대비 1.3% 상승한 92달러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93달러를 넘어가면서 7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란의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옆 나라로 좀 번지는 예.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사우디 남서부에 위치한 아람코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주요 산유국 예,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우려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땠나요?
2: 어제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플러스 1.28%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랜만에 우리 증시 흐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2: 일단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이제 반도체 훈풍에 플러스 4.61% 상승하면서 7000선 탈환을 좀 눈앞에 뒀습니다. 지금 699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면서 7000선까지는 단 4.61% 지금 이제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제는 좀 특징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지금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2조 6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은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플러스 1.07% 상승하면서 820선에서 마감을 했고 확실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어떤 마감하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어찌 좀 나왔습니다.
1: 그랬군요. 어제 또 외국계 회사들의 코스피 목표치 긍정 전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뷰를 좀 보였다면 이 골드만삭스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가 7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코스피의 목표치를 12,000포인트로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처음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12,000포인트를 전망했는데 이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 지금 실적 사이클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특히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 결국 이 메모리라든지 저장 장치 역시 극심한 품귀 형상을 좀 유발하는 어떤 가운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 관계가 내년에 더 심화될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빅 하이퍼스케일러의 지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전망이 내년에 8천억 네. 달러였는데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 증가율도 올해 36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러한 좀 이익 전망치를 통해서 여전히 코스피 목표가를 12,000포인트로 지금 이제 설정을 했고 이 부분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1: 그랬군요. 패션 플랫폼이죠. 무신사가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2: 네. 이제 IPO죠. 이제 기업 공개와 관련돼서 미국뿐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큰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패션 플랫폼 운영사인 무신사가 코스피 상장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2001년에 온라인 신발 커뮤니티로 좀 출발해서 국내 최대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1조 3천억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장 몸값도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무신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상장 기업 가치를 최대 10조 원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한 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어로서 8조 이상의 몸값을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IPO 시장에 제가 볼 때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올해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일단 어제 지금 미국장이 좀 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의 어떤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국내 시장을 좀 내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V자형 급반등보다는 계단식 정상화가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어제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또 코스닥은 로봇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뭐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여기까지입니다.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날씨 정보 알아봅니다.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아침 좀 쌀쌀함마저 느껴졌어요. 어떤가요?
1: 네, 열대야가 언제 있었냐는 듯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대관령이 6.8, 경북 봉화가 8.8도로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 충북 제천 11.6, 전북 장수가 12.4도로 선선함을 넘어서 쌀쌀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이 맑아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씨가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의 경우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0: 낮은 또 더워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가 30, 대전과 대구가 29, 춘천과 제주는 28도까지 올라가 중부 내륙과 경상도 내륙 지역은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 동해안 쪽엔 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한 북고 남저 기압계가 유지되겠습니다. 이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어들어와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지방에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오후부터 경상도 해안,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동부 지역에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거세져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너울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어 해안가 가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전격 인터뷰 이어집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전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0: 오랜만에.
1: 올라왔습니다.
0: 그렇죠. 멀리서
1: 네.
0: 오셨어요?
1: 네.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0: 아침에 좀 춥진 않으셨어요?
1: 며칠 전에는 선선한 바람, 가을바람이 분다라고 느꼈는데 그새 3일 사이에 이제는 쌀쌀한 느낌이 좀
0: 그렇죠.
1: 들더라고요.
0: 네. 요즘도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를 과방위로 옮기셨는데 네. 뭐 여러 활동 하시고 또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어제 저희가 2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5.18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실상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를 이용해서 5.18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냥 방관하지 말고 사보임 등 그리고 징계 등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어제 있었습니다.
0: 오늘 또 과방위 전체 회의도 열리잖아요. 네. 관련해서 또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이세요?
1: 네. 오늘은 이제 일단 국회에서 10시에 이제 야당 정정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11시에 저희 전체 회의가 있는데요. 11시는 이제 과방위 업무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또 과방위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운 곳이에요. 법사위.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또 민주당에서 또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어제 또 전담 대응팀,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발족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1: 이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주로 이렇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된 어떤 공격의 포인트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물론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보게 되면 검찰 캐비넷에서 꺼낸 이미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과거의 검찰에서 했던 행태 그대로를 보이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지금 정치 공세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증팀을 당에서 구성해서 좀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1: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어제 또 그 청문회를 두고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그런데 또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또 공방이 오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내에서 평가하십니까?
1: 우선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자격이 있을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0: 네네.
1: 검찰 캐비넷에 있는 수사 자료 이미 클로즈된 종결된 그런 수사 기록을 완전히 통째로 유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왜곡해서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앞뒤 문맥을 잘라서 공격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중수처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수사기관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라라고 한 이유는
0: 예.
1: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숨어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공세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리에 나와서 밝혀라라는 그런 아마 취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 의원이 제기한 그런 의혹들도 문제지만 동시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실 거다 이런 거죠. 공수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으신 건가요?
1: 중수처에 아마 이제 경찰에 아마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예, 예.
1: 이 자료의 출처와 입수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의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다. 이게 공익제보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큰 드러나기 힘든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부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하는 것을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권력기관이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수사했었던 압수를 통해서 수사했었던 그 자료를 수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내부의 어떤 내통자가 국회의원한테 줘가지고 권력과 정쟁의 흉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공익제보와는 다르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럼 당에서는 이 자료가 어떻게 취득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1: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나온 자료가 흘러나온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출 법원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증거기록으로. 그런데 공범과 관련된 강모 씨, 양모 씨와 관련된 그 자료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녹취까지 흘러나온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대검의 수사보고라는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김승원 의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내밀한 기관 간의 검찰 내부의 보고서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기록 자체가 통째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익명의 제보자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1: 네, 당연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사 기록, 내밀한 수사 기록을 넘긴 것 자체가 중대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무혐의, 그러니까 예컨대 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부실하게 됐다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야당의 국회의원을 샅샅이 털어가지고 기소할 수 없다. 무리한 기소다. 무리한 기소로 이미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수사 기록 자체를 유출해가지고 권력,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권력과 정치에 개입한 그런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누가 어떤 목적, 어떤 경위로 유출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익명 제보, 공익 제보를 좀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민주당에서 과거에 제보받았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오히려 권력자들의 범죄,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받은 것이지 지금 이것처럼 수사기관이 다 수사한 원본 자료 본인들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기소유예도 저는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공익 사건들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자기들이 수사해가지고 이미 정리된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수사 보존자료로 남아있어야 될 그런 어떤 캐비넷에 있어야 될 사건을 권력자한테 넘겨가지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안을 달리한다고 저는 네, 봅니다.
0: 그렇군요. 앞서 의원님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것을 두고 여러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또 KBS 9시 뉴스에도 나왔듯이 검찰에서도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야당의 국회의원이고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무도했습니까?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탈탈탈 털어서 막 그렇게 기소하는 게 윤석열 검찰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서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검찰에 작성된 내부 문건 보고서를 보면 신약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공익적 민원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경계선에 있고 당연한 어떤 국회의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포섭될 영향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탁이라고 볼 만한 위법성을 단정할 만한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알선수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성조차 확인하기 없었다는 겁니다. 돈 받은 것도 없고 대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6억 원을 양 씨에게 줬는데 소위 말하는 오빠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양 씨에게 6억 원을 줬는데 이 강모 씨조차 알선수재가 인정이 되지 않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저는 무리였다라고 보고 이미 이런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브로커 양모 씨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의혹을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보셨지요?
1: 네, 봤습니다.
0: 관련해서
1: 네.
0: 브로커의 이 로비 대상에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있다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에서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 정말 저는 나쁜 정치인,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밀한 그 문자 메시지는 그야말로 제3자가 브로커가 자신의 어떤 힘, 이 정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나 언급한 건데 그 타인의 명예, 무고한 정치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실명으로 그 사람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얼마나 부적절하고 얼마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지, 심지어는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후보자도 아닙니다. 청문 대상자는 후보자도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청문 대상자이고 후보자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무리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양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실명 언급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갑자기 유탄 맞은 격으로 이런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보고요. 아마 거론된 대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저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직접 소통해보진 않으셨어요? 그 당사자들과?
1: 당사자들과 제가 소통하진 않았고요. 그중 한 분이 제가 이름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처음 듣는 분들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고요. SNS에 황당하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면서 격앙된 SNS 글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럼에도 한동훈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될 것을 또 어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가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청문회

0: 청문회가 곧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요?
1: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고 오해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기록 거의 전체를 통째로 넘겨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앞뒤 잘라가지고 약간 오해하게끔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 강력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해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수사와 법률적인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명명백백하게 법리적으로 또 대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합리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어제 또 김승원 후보자가 출근길에 여러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 의혹이 좀 해소될 수준으로 보셨는지요?
1: 저는 우선 김승원 후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부적절하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국민에게 고개 숙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리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봤을 때는 뭔가 저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한다면 보다 그냥 이 도덕적 기준이 법적 기준이 아니라 보다 더 엄정하고 엄격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자의 자세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 청문 기간까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요. 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당시에 전화했던 걸 두고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로비를 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이 식약처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청탁에 의해서 실제 어떤 문제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 두 가지가 본질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식약처 내부의 여러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식약처 내부의 검찰 내부의 수사를 보면 절차를 위반하거나 매뉴얼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그리고 청탁이 김승원 의원이 문자를 보낸 내용을 보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늦어지는 어떤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혜성 청탁이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김성환 의원의 연락에 의해서 식약청장의 연락에 의해서 실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위법한 처리, 특혜성 처리가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통상 걸렸던 길이나 이런 시간에 비춰보았을 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위법한 게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 또 주요한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것은 알지만 이게 재수사나 별다른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김 후보자의 공소 취소 모임 활동이 청문회에서도 당연히 거론될 걸로 보이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개인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의정 활동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의원일 때 어떤 활동과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또 다르다. 개인의 어떤 소신과 신념은 있지만 또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말과 메시지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공소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김승원 의원이 당장 공소 취소에 대해서 본인이 장관으로서 지휘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그래서 그 의혹 제기에 대한 질문만 드렸는데 역으로 질문 드리면
1: 네.
0: 의원님께서 보실 때 김승원 후보자 법무장관으로 어떤 자질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1: 우선은 판사로서 우수하게 활동한 경력이 있고요. 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는 법사위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또 형사사법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조율해내는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격, 성품에 전문성이 더해져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에 있을 때 저도 법사위 근무를 했는데 옆자리 짝꿍이었는데요. 여러 질의하거나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을 잘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결국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0: 지금 외톨이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예, 바깥에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서 외톨이로 있는데 자꾸만 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당에서 인정받아서 당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 이야기를 사석에서 좀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술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당내 리더십을 보였을 때 폭압적인 어떤 그런 독재 이미지가 강했는데 한동훈 의원도 역시 술은 안 마시지만 존댓말은 하지만 똑같이 독선적이고 약간 뭔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초년생에 불과한데 네. 너무 인기 스타덤에 올라서 뭔가 벼락출세한 느낌이다. 그리고 아무 경험도 없고 일천한 이런 사람이 그리고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국민의힘을 점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계속 야당 밖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동훈 의원에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0: 지금은 특수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과 삶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지금 본인의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무리한 정치 공세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이고 정말 공익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다른 현안 이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기본소득당에서 이 겸직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우선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장관직을 계속 이렇게 겸직했던 게 헌정사에서 찾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공직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 소위 말하는 뭐 위장점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위법적인 어떤 사안이란 것이 아니라 위법적인 어떤 사안보다는 국민적인 정서, 감정, 어떤 때는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두 가지를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종류의 결단이
0: 그 결단은 보신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뼈를 깎는 자성과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아침 일찍 나온 속보에 따르면 또 청와대 관계자가 두 후보자, 김 후보자, 용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청와대는 원래 항상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었었고요. 후보자가 충분하게 해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였고 그거는 이제 그것은 청와대의 원론적인 입장이고 그거와 다르게 후보자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어제 또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의에 대해서 당에서 해명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비판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본소득당이 공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가족정당 아니냐 사당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배우자가 월급을 받고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배우자지만 용해인 의원의 배우자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고 정당에서 정당인 당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냐. 당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용해인 의원실에 대부분이 보좌관으로 가고 또 용해인 의원실에 있었던 사람이 용해인 의원이 당대표를 하고 또 용해인 의원의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되고 또 용해인 의원의 배우자가 또 최고위원을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삼위일체 동일체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판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에 출마해가지고 당직을 또 맡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이 국면에서 맞는 것인지 다소 억울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아, 이 오해 살 수가 있구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용해인 후보자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조금 욕심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용해인 후보자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배우자도 욕심을 안 내려놓는 이 모습에 조금 다소 의아하고 좀 황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 용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언더 조직 논란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 김현지 실장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언급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신지요?
0: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묵은 엉터리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지 실장이 언더 조직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예. 거기에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현지 실장이 인사와 관련되어서 행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내부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여러 뭐 의견이나 전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인사와 관련되어서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볼만한 사실관계나 정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언더 조직과 김현지 실장을 연결 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청문 전국은 후보자 개인의 초점을 맞춰줘야지 왜 그것을 김현지 실장과 용해인 의원을 연결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용해인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언더 조직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마 그 용해인 의원이 어떻게 기본소득당을 만들었느냐 시도당 5천 명을 다 이렇게 한 시도마다 1천 명씩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막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과거에 언더조직 활동했던 같은 사람들이 당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당에서의 대응은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0: 조금 민주당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연히 그 용해인 의원님은 기본소득당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은 기본소득당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방어해 주고 이렇게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기본소득당에 대한 월권처럼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참 짧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전격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8시 전격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0: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대부분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점차 이번 한 주간의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다만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오늘 30도의 낮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대구, 부산 29도, 세종, 제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4도의 낮 기온에 그칠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가끔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는 동해안은 이렇게 낮에도 오늘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오늘 하늘 모습이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파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전망이라서 햇볕 차단에도 신경 쓰시고요. 오늘 오후부터 경상권 해안은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해지 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겠고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아침 기온도 주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9.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호르무즈 관련 논의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0: 네. 요즘도 여러 현안들 열심히 두루 챙기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1: 강신철 후보자요?
0: 네.
1: 아직은 뭐 무대에 올라오지를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는 본인이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그 어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제출했었던 자료 중에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0: 네. 아들 재산 일부 누락됐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본인 재산이 한 1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아들이 산 그 상가를 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살고 계셨던 그 단지 아파트 내에 상가를 샀는데 그게 한 7억 정도가 돼요.
0: 예.
1: 그런데 그 항목을 빼먹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제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청문위원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아주 기본적 사항인데 그거를 왜 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소명부터 여러 가지를 좀 밝혀야 될 것입니다.
0: 네, 청문회에서 대응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1: 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청문위원들이 지금 면밀히 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0: 네.
1: 합리성이 있느냐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모아질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0: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또 공군사관학교를 합치겠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건 국가의 간성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기본적 교육으로 하는 생도들을 육성하는 일인데 이거를 통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 국민들께서도 여론에 보면 다 50% 이상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1: 네.
0: 뭐 이전에 육사도 대한민국의 이제 사관학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은 명령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군인이 정치 성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1: 네.
0: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에 송영무 장관이 계셨었는데 그 좌측 정부의 장관이라 하시더라도 상당히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내셨던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강신철 후보자도 전작권이라든지 사관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군인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어지는 질문 있습니다. 코너에서 집중 논의해보고요.
0: 예.
1: 또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0: 대통령께서 왜 그 프랑스를 방문을 하셨는지 뜬금이 없습니다.
1: 네.
0: 지금 영화 영상 정상회의라 그래서 뉘미에르 썸밋이라고 해서 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거는 영화와 관련된 경영진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그런 영화 회의인데, 아니 지금 호르무즈 파병에서부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문제, 또 ETF 레버리지 문제,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지명한 지금 이 후보자들이 결격 사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현안이 많은데 이게 다른 나라와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가시는 것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호르무즈 파병을 이게 프랑스하고 뭐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떤 형태로 협력하는 거 하는 거 할 것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1: 네.
0: 정말로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가하게 영화나 영상과 관련된 해외여행할 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또 이란의 강한 경고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경고문까지 올렸습니다. 참전으로 간주할 것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압박도 세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0: 지금 미국이나 이란으로부터 동시에 다 지금 현재 압박을 받고 있지요?
1: 네.
0: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호가 피격이 됐었을 때 우리 부대를 보내든 안 보내든 그때 바로바로 결정을 했으면 어느 한쪽에 명분이나 명분을 얻든 실리를 얻든 어느 한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1: 네.
0: 그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과 생명들이 다 이게 피격을 받아서 자산상 피해가 있었고 선원들이 손상이 있었단 말이죠.
1: 네.
0: 그러한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해야 될 것을 그 당시에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 파병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답을 안 했고요.
1: 네.
0: 이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신호를 보내니까 또 이란이 또 지금 또 공격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의 파병에 대해서는 뭐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다 잃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의사결정이 이제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지요.
1: 그렇군요.

또 일각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 메시지를 두고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로도 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고객 중심의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호르무즈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좀 국익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요?
0: 그 판단은 바로 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정권 잡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1: 네.
0: 국가의 이득이 파견하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 크냐 아니면 이 파견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 되느냐 이 판단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렇게 여권 내에서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1: 네.
0: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이거를 여당 내에서 정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조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정부와 엇갈린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정부 여당 내에서도 국가 이득에 대해서 여러 자료가 있을 거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또 군사적인 대응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야당한테는 없지만 여당은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호르무즈 대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좀 조율하고 계시는지요?
0: 야당이 왜 입장을 조율을 합니까? 여당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 결정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야당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이 이것을 왜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은 야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의 주체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여당이 먼저 이것을 다 의견을 모으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근거를 야당한테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굳이 야당이 먼저 이거를 왜 먼저 책임이 없는 야당이 이걸 먼저 결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어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미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소통이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0: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스 발전소나 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로 해서 결정을 했던데 저는 그 속도를 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우파 진영인 우리 당에서 3,500달러 투자를 한다 그랬으면 지금 민주당 사람들 나라 팔아먹었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을 텐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속도를 내서 빨리 하는 것도 한미 관계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많은 산업군이 웃고 힘들었을 때는 미국이 공산 진영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의 선진국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은 빨리빨리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척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또 호르무즈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요. 이 국익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전략적 모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란한테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요. 미국한테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실패한 외교의 아주 본보기입니다. 국가는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과 그 명분이 있었을 때 또 실리가 있으면 실리가 있었을 때 그때 결정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로 지금 대한민국이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0: 예, 알고 있습니다.
1: 네. 이것과 관련

0: 관련해서 축소 진행됐던 한미연합과 달리 한미훈련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 특이점을 찾아볼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 훈련은요. 한미일이 정례적으로 있는 훈련입니다.
0: 네.
1: 어떤 대북 억제를 의하거나 이런 훈련이 아니고요.
0: 네.
1: 정례적으로 있었던 아주 정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북이 반응하고 하는 거 하고 그러던데 이것은 그러한 거와는 별개의 훈련이기 때문에 개의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현안으로 이슈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이 뭐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하고 틀립니다. 특히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유지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축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소취소를 위한 장관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도 공소취소를 못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김승원 장관 같은 경우는 약 100여 명이 넘는 가까운 그런 의원들을 모아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0: 네.
1: 그 이러한 정치적인 그 의도도 이게 그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나 사법 체계를 허무는 일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 그 코로나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이거 임상 실험을 했다는 거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유흥업소 마담이 나오고 현직 영장 판사가 나오고 본인이 여기에 과담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가족들이 미인과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부인 자식들이 수억 대 수익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세금을 이걸 급여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0: 네.
1: 어떻게 미인과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도당위원장 시절에 도당의 운영 경비도 이렇게 그 직원들한테 주고 페이백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명을 국민들한테 하지를 못하면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출근길에 해명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1: 거기에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어느 국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0: 네. 청문회에서 좀 많이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1: 청문회장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을 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명자들 같은 경우 사전에 이렇게 하나씩 해명을 해왔던 게 많은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이걸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이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평가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그 본인이 해명을 하면은 또 한동훈 의원께서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저 녹취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바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왜 의무상이냐. 국민한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그거를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명확하게 이러한 노비 의혹이라든가 또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 김승원 후보자 집중 공약을 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함께 뭐 힘을 모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보세요?
1: 힘을 모으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0: 예.
1: 당연히 모든 이 청문 의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고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그걸 묻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굳이 협력하고 뭐 이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의원들 각각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0: 네.
1: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0: 네네.
1: 또 다른 의원들도 법사위원들도 각각의 이러한 의문이 있으면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0: 네. 그런데 이런 한동훈 의원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뭐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활동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 사법 쪽에서 검찰에서 일했었던 경험으로 봐서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당연한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한동훈 의원의 검찰 근무 경험 등을 토대로 이번 의혹 제기에 제보자 문제 있고 자료 출처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출처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용이 문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그거를 명확하게 해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비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뭐 명확하게 하나 해결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있지를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 그 출처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론인 저 기자분들이 어디 가서 네. 취재원을 밝히는 거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전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논란 당시에
0: 예.
1: 양심선언을 했던 주무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런 거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압박이고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백혜련 의원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0: 예.
1: 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출처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합니까? 이 출처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를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0: 알겠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불러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0: 네.
1: 떳떳하다면 아이 와서 하라 하고 저 같으면 그 판을 만들어서 아예 그 국회의장이든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그러면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전 그렇게 이 판을 좀 깔겠습니다.
0: 네.
1: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행 국회 운영 규칙에 보면 국회의장께서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더 떳떳하면 국회의장한테 요청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이번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인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더 조직 의혹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연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 평가하십니까?
1: 이 인사라인이 어디 있느냐, 다 김현지가 하지 않냐라고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김남국 비서관이 있었을 때에, 민주당의 한 의원 인사청탁에 대해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사현통이라 그럽니다. 다 모든 게 김현지 라인으로 가면 거기를 가야 인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이 옛날에 다 농단으로 하면서 얘기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덮을 일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의 운영을 정상적인 체계로 시스템으로 바꿔서 작동을 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는 저는 명확하게 민주당이

0: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혹이 또 인사 시스템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용혜인 후보자가 됐든 김승원 후보자가 됐든 다 이렇게 지금 현재 특정한 라인에 의해서 픽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아니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또 용 후보자 논란의 시작이었던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그 용 후보자의 논란의 시작이었던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은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0: 그 진보 진영이 늘 주장해왔던 것이 도덕적 우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본소득당이 아니고 가족소득당이라 그러잖아요. 어제 그 표결도 아마 전당대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고위공직에 가 있고 정직에 가 있고 급여를 받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의원과 또 장관 두 개를 다 가져가겠다. 이게 도덕의 기본을 두고 있는 정당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결과의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당내 상황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지역구가 뇌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권영진 의원의 재심 결과가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재심 청구했는데 재심 청구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모든 게 합리적으로 또 우리 그 국회의원이 됐든 당원들이 됐든 국민이 됐든 바라볼 때 그 합리성이 토대 위에서 일을 진행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데 윤리 중징계를 받은 진종호 의원은 지난 주말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결과를 전망하시는지요?
0: 사법부의 영역으로 갔으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시지요.
1: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0: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뭐 특별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0: 지금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집권층이 잘해줘야 국민이 행복한 겁니다. 그 면에서는 저희도 집권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이 지금 현재 사관학교를 비롯한 여러 안보에 대한 불감증 문제로 해서 지금 너무도 많은 이 국정 난맥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의 희망이 다 없어진 나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저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을 하고 또 비판을 해야 정부가 대안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아마 연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제 먼저 대표 연설을 한 김민석 대표 연설을 보면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개헌하는데 대통령께서 연임 중임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개헌하자고 하는 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개헌을 한 집권자의 연장수단으로 쓰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개헌의 진정성을 보이려고 한다면 네, 5년만 한다든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면 아마 국가의 틀을 새로 짜려고 하는 흐름이 그 순수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그런 약속 없이 개헌하자고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1: 네. 또 이제 하반기 국회가 열렸는데 마지막으로 각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10월 달이 되면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1년을 넘어서는 이재명 정부인데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빨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긴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동산 실패를 비롯해서 지금 국정의 인사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의 궤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0: 저희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이 무능 그리고 국가 네.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주 샅샅이 예.
1: 알겠습니다.
0: 잘 살펴서 국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1: 네.
0: 하겠습니다.
1: 전격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뒤 질문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4: 9월의 여덟 번째 날 화요일 아침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언급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특보란도 한낮 더위나 밤의 열기를 경고하는 일이 없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전국 대부분 맑겠지만 동해안과 산지는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간간히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낮 기온을 보면 강릉이 24도로 낮에는 선선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주 30도, 대전, 대구, 부산이 29도, 세종, 제주 28도까지 오를 전망이라서 평년 이맘때보다 대부분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7.8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기온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관령과 봉화, 태백은 7, 8도대의 한자릿수로 추워진 곳도 있는데요.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아침 기온은 점차 서울이 16도까지 내려앉는 날도 있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7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5: 정치?
6: 전격시사
5: 뉴스
6: 전격시사
5: 인터뷰
6: 전격시사
5: 주식
6: 전격시사
5: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6: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5: 와 전격적이네
6: 전격시사

0: 매주 화요일 가장 뜨거운 이슈 제대로 물어보는 질문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내신 민주당 민홍철 의원님.
1: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0: 그리고 안보실 2차장을 역임하셨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임종득 의원입니다.
0: 두 분 다 국방위원이시고 또 군 경력도 많으셔서요.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 서로 자주 만나셨죠? 네. 평소에도?
1: 아유, 훌륭하신 우리 임종득 위원님 같이 국방위원회 하면서요. 또 아주 군사 전문가시고 그래서 네. 많이 배웁니다.
2: 예. 뭐 대선배님이셔서 하나하나 네. 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오늘 건설적인 토론 더 기대해 보면서 바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격 질문에 앞서서요. 두 가지 기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요. 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양당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건데요.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예, 이제 사관학교 통합은 우리 이제 스마트 강군으로 가는 미래 국군의 건설을 위해서 어떤 교육 체계로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논의가 됐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사관학교 그 입학 지원생들이 보면은 자꾸 이제 성적 측면에서 볼 때는 떨어지고 있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국군이 이 사람들이 30년 후면 이제 사단장을 하게 되는데.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면 과연 우리 미래 강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교단을 양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0: 예.
1: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그 개관을 냈습니다만 물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더 국회와 또 입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정책 과제의 목적은 우리 국군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또 그 지휘관들 장교단을 우수한
0: 네.
1: 이런 어떤 장교단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교육도 내실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 군의 장교들이 일반 사회 대학에 나온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과 일종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2: 정부는 지금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을 조금 전에 우리 민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인재 유치, 합동성 강화,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국방농단이다라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간단히 또 아주 세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간문은요. 한 줄 요약 코너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한 줄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임 의원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이 어제 또 장동혁 대표와 공군 사관학교 방문도 하셨는데 이번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한 줄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2: 어제 장 대표도 말씀했지만은 국방농단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반론 바로 부탁드립니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불성설이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바로 이 기세 몰아서요. 첫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1. 사관학교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되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 의원님.
1: 사실 그 사관학교 통합은 우리 국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규정이 없고요. 어떤 장교를 어떻게 양성한다라는 목적 규정이 없는 법률은 일종의 부대령 부대 설치령처럼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학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교육 자체도 일반학 부분, 일반학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술학, 군사학 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이 과연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합동성의 문제를 이제 국방부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동성의 문제는 우리 군이 연관 장교급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가르치고 또 실질적인 연습을 하거든요. 이 사관생도는 초급 장교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위 소위 소대장 초급 지휘관을 지휘자를 길러내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자세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장교단을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동성 때문에 이걸 통합한다. 그런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합동성은 사관생들을 잘 길러내서 연관장교 연합작전이나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길러주면 되거든요. 이건 기초적인 생각, 개념, 합동성의 개념이나 이런 걸 이제 같이 가르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장교로서 길러나갈 수 있는 일반 대학 수준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임 위원님 바로 반론 준비하고 예. 계신 것 같은데요.
2: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는데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각 군의 전문성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효과를 상승시키는 게 합동성화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지 사관생도들의 통합을 통해서 물리적 통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건 지금 원격 교육도 발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각 군 사관학교 위치에서 전문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생도 시절의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개혁 2020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합동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합동성 부대를 지정을 하고 그 부대에 근무할 육해공군 장교들의 비례까지도 다 정했고요. 합동성 특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합동성 강화를 해서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을 자운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실제 소령 중령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동성 부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장교들은 소령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합동군사대학과 각군 대학에서 합동성과 연합훈련을 위한 연합작전을 위한 전문성을 길러주었던 거죠. 그리고 생도 생활 기간 중에도 각 학년별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순회하면서 각군을 이해하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훨 좋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은 이 사관학교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결국 민 의원님께서는 군별 계열별 선발을 유지할 필요가 네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두 분이 어느 정도 절충 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1: 그래서 이제 반대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제 학교 자체를 폐교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제 그렇죠?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도 국가 미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제가 뭐 잘못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집할 때부터 뭐 그냥 군종별 관계없이 모집한다는 말을 언뜻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모집할 때부터 군종별 모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해공군 타 신체 조건과 의식이 다릅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기술군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대학교 국방사관대학을 종합대학교 수준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군종별 육군사관대학 해군사관대학 공군사관대학 단과대학별로 구분을 해주면 안 그러면 계열별로 모집을 해주면 충분히 군종별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사관학교를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 분리해야만이 그 군종별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집할 때부터 이렇게 계열별로 하든지 단과대학 개념으로 운영해 주면 오히려 사관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일반 서울대학교나 연고대처럼 유수한 종합대학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0: 모집을 따로 하는 예. 절충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2: 미련님의 그 모집할 때 따로 하는 부분들 이건 당연히 따로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공사를 갔다 왔는데 육사와 회사 생도들을 모집할 때 신체 조건은 24개 분야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군산학교 생도 대상은 120개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구분 없이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이 따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통합할 이유가 없음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군사관생도의 친체 조건이 전혀 다른데 따로 지금 하듯이 하면서 지금 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격교육이라든가 공동감옥이라든가 교환교육, 합동훈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조금만 보완하면은 돈도 안 들어가면서 각군의 전통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또 공군사관생도의 신체 조건을 잘 적응하면서 우리 우수 인재들을 뽑을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뭐 당연히 지금 따로 둬야 된다. 이거 지금 뽑을 때만 따로 해가지고 단과대학을 만드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0: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1: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현재 커큘럼이나 교수진을 보면은 각 군산학교가 육사나 공사 회사 보면 한 학년에 한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이 나눠져 있어요. 일반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법학, 뭐서 영문학, 뭐 문학 다 나눠져 있는데 한 학년에 한 6명 적은 숫자는요. 한 학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없죠. 효율성이. 교수진도 군사학을 그러니까 군 출신이 한 거의 한 80%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일반 교수진이 한 15% 정도 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각 군사학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합해서 하면은 단과대학이나 계열별로 일단 모집을 해서 통합하면 1, 2학년 때는 그런 일반학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과 교양이나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0: 민현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질문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네. 던져보겠습니다. 운영 효율화 예산 절감 가능한가인데요. 바로 반론해 주시죠.
2: 예, 예. 지금 학생 숫자가 적어지니까 효율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사관생도가 군을 이끌어나갈 미래 지도자들인데 숫자가 좀 적으니까 돈이 좀 N분의 1로 하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 지금 22개 국가가 20만 이상의 군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0만에서 40만 정도의 군을 유지하는 국가들 한 8개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개 국가 중에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별개의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도 다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과목이 유사하니까 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리더십 교육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육군의 리더십과 해군의 리더십, 공군의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그 배경이 다르고 군의 전통이 다르고 전력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공통으로 교육시켜야 될 미래전 대비한 AI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급 교육을 통해서 공동학과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수를 유치해가지고 수업하고 학점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렇게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추가로 말씀하시고
1: 예, 예.
0: 싶으신
1: 그래서 이제 미래전이라든지 군 전술학이라든지 군사 관련 거는 당연히 우리 임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별도로 네. 교육을 시켜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교도 일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어떻게 국가 간이 투철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반 시민,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교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 2학년 때 교양이나 이 전문성을 통해서 가르치자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효율성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30만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통합으로 하는 게 두 개 국가라고 이제 말씀하신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는 한 8개국이 있어요.
2: 네. 예, 예. 30만 이상은 그만큼 30, 나라가 없어요.
1: 아니, 30만 이상 국가 중에 22개국 중에 인도와 에티오피아가 2개국만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 22개 국가 중에서 그 두 개 국가를 포함해서 트리퀴에 인도네시아, 태국, 에리트리아, 스리랑카, 수단 등 8개국 통합을 물론 세계적으로 사관학교가 아닌데 한 50개국이 있는데 통합으로 하는 나라와 분리형으로 나라가 약간 분리형이 약간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러나 통합으로 할 거냐 분리로 할 거냐는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의 교육 수준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으로 할 거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시대 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아갈 길 우리 국군을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이냐 또 훌륭한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게 지금 사관학교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ROTC 문제라든지 일반 삼산학교를 비롯한 일반 장교들의 충원의 문제도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인사제도 문제까지 보직이나 진급까지 다 개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0: 그래서 네.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1: 아, 또 그렇습니까?
0: 네, 저출생 여파가 군으로 네. 퍼지고 있습니다. 군 네. 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병역 자원 급감 학교 통합이 인재 확보 해법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임 위원님.
2: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훌륭한 장교단을 뽑아서 교육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는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사관학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학군, 학사, 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들도 훌륭한 장교단으로 양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소령 이상 중령까지 진급을 하면서 합동성 부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사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고 교육훈련 개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0: 네.
2: 사관학교 통폐합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0: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제도라든지 진급과 보직의 문제라든지 우리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하고 균형 있게 ROTC와 사관학교 출신과 일반 장교 출신들을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군내 지휘관들의 장교단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야만이 경쟁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사관학교 출신들을 왜 이렇게 하냐 말씀하시는데 인사제도로 볼 때 저도 진급심사위원도 해봤습니다. 장군심사위원도 최초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육사에 편중돼 있는 그런 현행 제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ROTC 장교들이 왜 장기 장교가 안 남느냐. 보직과 진급에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우대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장기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특히 장군단의 구성이 장군단의 구성이 다양성에서 조금 이제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산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단을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관학교 출신과 ROTC 일반 장교 출신 장군단을 보면은 거의 5대5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다양성이 유지되고 리더십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한번 사관학교의 통폐합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임 위원님 다양성을 어떻게 좀 확보해야 할까요?
2: 인사제도의 어떤 좀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민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사 편중 부분 아마 대선배님이시니까 그때 당시에 편중이 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육군 인사에서 소령 중령 인사에서 정원 같은 경우 한 명도 육사 출신이 안 나왔어요. 공병도 절대 소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 불러서 제가 보호를 받아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육사기 때문에 장점이 없었는데 블라인드 심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걸로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합치는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인사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출신별로 골고루 기용되고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그러니까 자꾸 사관학교를 합친다 뭐 폐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발전적인 어떤 체계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과대학 개념이다 계열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전통적으로 볼 때 사관생도라는 말을 과연 우리가 썼느냐.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무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관과 문관의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무관 그래서 저는 명칭도 국방무관대학교로 만들자 이제 그래 주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다양스러운 그 국방사관학교를 만약에 만든다 하면은 해군 공군 육군 사관생도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최첨단 AI라든지 최첨단 드론이라든지 최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대학 단과대학도 있어야 되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일반인으로서의 군사 전문가와 방산 전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 대학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국방사관대학교가 우리 국방안보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거기다 또 싱크탱크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0: 그렇죠.
1: 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0: 그래서 네 번째 예. 질문도 또 먼저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그 AI 등 이렇게 미래전에 대비해서 학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2: 그 미래전에 대비한 AI, 사이버, 우주와 관련된 전문성 부분은 사관생도 시절에 전문적인 부분을 넣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일반적인 시대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전의 발전 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일반 양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일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난 민간 교수들을 교수로 초빙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원격 교육으로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자원대에 받아도 없고 할 줄도 없는 자원대에다 갖다 놔놓고 단과대학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 군의 전통성 그 사관학교의 전통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각 군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자체를 마음껏 펴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어제 공군사관학교를 갔는데 한 200한 몇십만 평 되는 땅덩이가 있어요. 근데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를 합쳐가지고 79만 평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 군이 지금 사관학교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그 군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 여가활동들을 통해서 그 군에 맞는 장교를 양성해가는 과정의 기회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0: 아까 제사는. 육사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논쟁입니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1: 또 방금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하시면 그 해군이나 공군은 2, 3학년 때는 그 시설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론 제기하는 데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우리 국군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장교단을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ROTC 문제라든지 일반 학사 장교의 어떤 양성 과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어느 한 사관학교를 폐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바라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어떻게 보시는지.
2: 국민 여러분들이 국방법무보고 당시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다 생중계로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사가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인데 아무런 질책이라든가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다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거고요. 불이익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좌제가 지금 헌법에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후배 생도들이 후배 사관학교들이 아니면은 그 사관학교를 와서 올바르게 생활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으로는 절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0: 네.
2: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다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하든지 이걸 명확하게 입장을 좀
0: 알겠습니다.
2: 밝혀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0: 네. 질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민홍철 의원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홍혜림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이번 한 주간은 점차 아침 기온도 떨어지고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대부분 내려앉는 변화의 한 주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7.8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 기온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의 대관령은 7.5도, 봉화와 태백은 8도대의 한자릿수로 추워진 곳도 있는데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아침 기온이 점차 서울 16도까지 내려앉겠고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전국 대부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가 30도, 대전 대구 부산이 29, 세종 제주 28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가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된 동해안은 강릉이 24도 등으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산지는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안을 뺀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상권 해안은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해지고 그 밖의 지역도 강한 바람 예상되고요. 당분간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실질 GDP는 지난 1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입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4%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줄며 1.9%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1% 늘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리미에르 서밋 참석을 마친 뒤 니스에서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첫 일정으로 개선문에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 간의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여당의 정기국회 운영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포함한 경제 실책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회 육상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인 연락 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는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남체 지역과 메인 캠프 주변 등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보 수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